어머니 북채 잡으셨어요. 자, 일어나세요, 여보. 여보.

안녕하세요, 여보. 자, 여보, 일어나세요. 어머님, 기분 좀 맞춰드리세요. 낙이라고는.

0: 뭔 놈의 아징 소리가 구모양으로 탁혀. 거기서 기생년들 웃음 파는 자리에 아쟁 펴고 앉아서 오동동 타령이나 긁고 있은 게 그 모양이지. 애미가 없는 말 했냐? 그게 예술하는 놈이 허고 다닐 짓이냔 말이여. 노려보문. 네 놈이 집어삼친 말이 진 말인 거 애미는 안다. 지금까지 먹고 산 게 누구 덕이냐 그 말이지. 요리집 기생장단 맞춰주고 번 돈으로 내내 내게 살렸다는 뜻 아니여. 못난 놈, 네 놈은 뵐 수 있냐?
1: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가시집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어머니 꼭지 새벽에 일어나 국채 지시면은 이인은 아쟁 잡고요, 또 아가씨는 가야금 타고요.

미안 살 때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예술가 집안, 예술가 집안 하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다고요. 오늘 아침에 오래간만에 옛날로 돌아갔어요. 어머님, 저도 뭐 하나 배워주세요.

0: 가실 나이 됐죠. 저도 아가씨 나이 오빠한테 시집 왔잖아요.
1: 평생 예술을 각오하면 당장 집어쳐.
0: 어머님이 인간문화재 지정 받으시면은 아가씨가 전수자 지정 받아야죠. 한 교수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1: 그 년도 틀렸다. 3년 배우고서 엉덩짝에 뿔부터 나는 년.
2: 엄만 10살 때부터 명창대회를 휩쓸고 다녔다면서요?
1: 그래도 난 우리 선상님 살아계실 적에는 삼가였다. 옛날 어른들은 육순에도 대가 소리를 들으면 부끄러울 줄 아셨는데 요즘

0: 잘했어, 오빠.
1: 뭘?
0: 엄마한테 말 듣고 안 한 거. 잘도 참더라.
1: 엄마 인생 반씩 짊어지자면서?
0: 새언니 가엾으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올 거야? 오빠 인생에 하나만도 상관해도 돼? 우이동 갈 때마다 음식 보따리 싸주는 그 여자.
2: 아, 저 용돈 좀 주랴?
0: 됐어.
2: 저 버스 왔다. 타자.
3: 멋들게 쳐보는 것이야. 자, 박사! 너 이놈아 가셔라. 뭐 하는 것이야? 너는 형광등이야? 남들보다 내 오빠 좀 들어. 다시 한번 여봐. 멋들게 잘하잔 말이야. 자, 박사! 자!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러고 너 딸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너는 춘향이요. 춘향이가 예로부터 요놈을 잘 때려야 돼요. 방댕이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실룩실룩실룩 하다가 리아라미까지 넘어가보라니? 알았어? 응. 나는 이도령이야. 이도령이가 블랙코가 굵게 바짝 쫓아가자니. 바짝. 알았어? 응.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야.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너 딸 준비되었냐?
4: 네.

0: 졸업하면 꽤 남을 거야. 너야 뭐 한 교수 수제자니까 조교 자리 한 자리 좀 남겨주겠지.
1: 대학원 가서 뭘 또 배우겠어. 배워줄 사람도 없고.
0: 한 교수가 그 말 들으면 까무러치겠다.
1: 한 교수한테 삼수를 배워준 건 나야. 내가 배운 게 아니고.
0: 가야금을 그만두려는 건 그 오만 때문이냐?
1: 조교자리 탐나면 한 교수한테 말해줄게. 지금 만나러 하니까.
0: 우린 거리로 나갈 거야. 공원이든 길거리든 사람만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다 갈 거라고. 국악 연주에 사람이 안 오면 우리가 찾아가면 되잖아.
2: 어머님이 사셔야 얼마나 더 사시겠니. 얼른 문화재가 되셔야지. 그래야 좋은 집에서 후계자를 기르며 안락한 여생을 보내실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걸핏하면 건본 출신을 내세우시는 글쎄. 건본 출신이 무슨 대단한 감투나 학벌이라고. 건본이라는 게 결국은 기생학교 같은 거 아니겠어? 어머님한테 사사받는 거 10번도 넘게 지부치를까 생각했었어. 하지만 한국 전통음악의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예술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시기에 온 거야. 젊은 시절 고생으로 화병이 생겨서 그러시리라. 지난날 모든 풍각쟁이들이 형국의 길을 살아왔듯이 어머님 또한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서 그러시리라. 그렇게 이해하려고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는 무진애를 써왔어. 정말 너무하셔. 그렇게 지극히 모시는데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드시면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희귀한 욕설을 마구 퍼부어 대시니.

0: 이금아 씨가 학생 어머니인가?
1: 네.
0: 죽사 이금아?
1: 네.
0: 가야금아 씨는?
1: 네.
0: 마소사! 학생 어머니 이름이 분명 이죽사란 말이지? 명인 서기봉의 수제자 이죽사란 말이지? 여보, 죽사가 살아있대요, 이죽사가요.
2: 아니, 죽사가 누군가?
0: 산조의 명인 서기봉의 수제자 이죽사 말이에요. 해방 직전에 서기봉과 이죽사를 함경도 목청에서 봤다는 사람만 있었지. 그 뒤로는 두 사람의 생사도 모르고 녹음 테이프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이제 그 두 사람은 죽었나 보다 했는데 이죽사가 살아있다니요. 더구나 서울에.
2: 아니, 가야금 하나만 놓고 본다면야 이제 당신은 달인의 경기에 들어선 거 아닌가?
0: 응? 아니에요. 죽사에 비하면 나 같은 건 갓난아에 불과해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보, 나한테도 기회가 왔어요. 서기봉님만 마스터하면 난

0: 호로지 축사 선생님한테만 배운 솜씨냐?
1: 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배웠을 뿐이에요.

0: 소문내지 마라.
1: 네? 무슨 말씀이신지.
0: 사는 형편이 어떠니? 숨어 사셨으니 오죽하셨겠냐. 임원 돼서 학교 다니려니 고생하겠다.
2: 저, 이 차를 좀 드세요.
0: 죽사 선생님 어디 멀리 가셨나보죠?
2: 아유 참. 아유 어머니 오세요.
3: 네.
2: 어머니.
4: 이게 누구야?
3: 언니 얘가 아니에요. 교수님이세요.
4: 예, 교수님.
0: 절부터 받으세요, 선생님.
4: 아유 아유, 뭔 절을 받는디요? 그냥 앉아.
3: 아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유, 어머니, 어머니.
0: 무의를 통해서 죽사 선생님 살아계신 얘기를 알고 찔 듯이 기뻤어요.
4: 슬피
3: 어머니!
0: 피곤하신가 봐요. 자리 피고 좀 늦게 해드리죠. 죄송해요.
3: 어머니! 일어나세요.
4: 니 멀리
3: 아지 않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4: 힘내.

그놈의 손가락을 콱 분질러 버릴까 보다. 손가락 끝으로 깔짝거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응? 너 그 속보이는 재주 가지고는 우리 선상님 가락 터득하긴 당초 글른 일이여. 다시 여봐.

0: 무조건 마음으로만 하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구체적으로.
1: 아, 뭐요? 뭐요? 어따 대고 따박따박 말 대꾸요? 말 대꾸가. 울시고 서방 죽었냐? 울긴 썩을련?

0: 잘한다.
1: 썩을련. 좋게 잘한다 싶어 칭찬해준 게 대바람에 잔재지버리는 것 좀 벗어.
2: 다시 타볼게 어머님.
1: 시끄러 썩을련. 니년 꼴도 보기 싫은 게 다신 내 집에 발 들여놓을 생각 말어. 안 나가냐 니? 어이! 아 그따위 잔재주 가지고 평생을 예술한다고. 예술의 길은 험난하다. 예?
2: 무이야 너도 생각해봐. 어머님이 아무리 가야금을 잘 따시면 뭐하니? 막말로 방한 퉁수지. 송주 골짜기에 숨어 사시는 분을 누가 알아주겠어. 그렇다고 그 연세에 애들 경연대회 나가시겠니? 대사습을 나가시겠니? 밀어주고 받들어줄 사람이 곁에 있어야 신문, 방송, 텔레비전에도 나가시게 하고 연주에도 열어드릴 후원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니?
3: 엄만
2: 여러 스승을 모셔봤지만 어머님 같은 분은 처음이야.
1: 어이구 열불나 죽겠네. 아 현침에서 손이 떨어지지 말랬잖냐.
3: 그건
1: 반양년처럼 줄리에서 손가락이 깔찌락 뛰니 아 그걸 시방 가야금이라고 타는겨? 처음 박한 건?
2: 저더러는 손이 떨어지지 말라면서 어머님은 흥이 도취되면 저절로 손이 춤을 추시고.
1: 그리어서?
2: 어머님 같은 도사는 아니지만 저도 초보자는 아닌데 흥이 나면 손가락 수법 좀 파격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1: 어허 이제서 알겄다. 너가 내 머리꼭지 올라 앉아야 마음이 편컸다 이거지?
2: 네? 아니에요. 제가 감히 어떻게.
1: 아니면 무엇이요? 응? 너가 여그를 뭔가 한 가지 배우러 온 것이요? 아니면 나를 가르치러 온 것이요? 응?
2: 그럴 리가 있나요, 어머니? 배우러 왔어요.
1: 글씨! 뭐라고 쪼랑쪼랑 말대꾸는 그 자체부터가 글러먹었단 말이요. 너가 나를 좀이라도 스승으로 여긴다면 시방 이것이 말대꾸를 계제요?
2: 하지만 어머니, 어머니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음인데 어제는 절대로 음을 흔들지 말라고 야단치시고 오늘은 음을 조금씩 흔들어야 된다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비율을 맞춰 줄지 모르겠어요.
1: 똥을 쌀련 같으니 싹수가 네 이런 거를 진작에 알아불었어야 쓰는 거인디. 아 스승이 앉으라면 앉고 쓰라면 쓰는 거이지. 말 같지 않게 너가 예술에 대해서 뭐 짓뿌리나 한다고 돼요 안 돼요 댓글이냐?
2: 어머님
1: 예술이란 때마다 변하는 것이 예술인 것이요. 응? 아, 사람이 어제 오늘 다르고 아침 저녁이 다른 것인데 어찌 예술이 기계로 찍어낸 금부처 같을 것이냐? 응? 어찌 가야금 가락이 탈적마다 같을 것이냐 이 말이요.
2: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1: 내숭 떨지 마라. 너 심보에 구랭이 지나가는 줄 내 흔히 다 알고 있어. 응? 너가 그렇게 설치된다고 내 발치에 가당키나 흔 말이여? 왜 처음부터 감정을 잡고 벌벌 흔들어대냐? 응? 흔들지 않는 것도 감정을 나타내는 한 방법이라고 했잖여. 듣는 사람이 울지도 않는데 통곡부터 하면 쓰겄어? 아깝다는 생각이 소리를 거덜내느니 자고로 명인이란 불필요한 가락을 엄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명인이다 이 말이여. 열불나 죽겄네. 아가 소주 좀 가져오니라.
2: 누구나 자기 예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겸손하기 마련인데 어머니는 정반대야. 자기가 무슨 가야금의 제왕이나 되듯이 고만하시니.
3: 엄만 그럴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죄송해요 선생님.
2: 물론 내가 죽사 선생님을 따라갈 순 없지. 어머님이 현존하는 가야금 산조의 최고 연주가임에는 틀림이 없어. 하지만 그것이 어머님 말고 서규복류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성립이 안 돼.
3: 엄마가 황 교수님 독주회 자체를 반대하신 건 아니잖아요. 좀 이르다는 것뿐이죠.
2: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 실력을 어머님 귀에 맞춘 뒤 독주회를 열 순 없어. 명심의 무이야. 서기 복류가 알려지고 인정을 받아야 어머님이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으시고 너 화분애가 전수사 지정을 받아. 알겠니?
3: 선생님.
2: 뭐?
3: 내 힘으론 엄마 설득 못해요.
2: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네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네가 문화재 지정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니까 그걸 몰라? 예술은 학술은 해온과 동급이 되는 거야. 마흔 한 살의 이무희 씨가

0: 아저씨 잠깐만요.
1: 네? 아니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아주머니?
0: 잠깐만 기다리세요.
1: 네. 아니 나 일 나가봐야 하는데.
0: 다 됐어요.
1: 이게 뭐예요? 어. 한국 최고의 가야금 산적 욕쟁이 할머니와 함께 더위를 잊으세요. 장소 욕쟁이 할머니 집
0: 어때요?
1: 이야 이거 잘 그리셨는데요. 아니 근데 환경 분이 오겠어요?
0: 저기 일 나가시다가요. 네.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다 붙여주세요.
1: 그야 어렵진 않지만 뭐 하긴 욕쟁이 할머니가 마당에서 가야금 타고 소리하고 하면은 깡패들한테 행패를 한다 하겠군요.
0: 부탁 좀 해요. 대신 저 저녁에 제가 호박나는 맛있게 무쳐서 갖다 드릴게요.
1: 아이고 앵거려. 염려 마십시오.
0: 수고하세요.
1: 예예.

0: 이것이 우리 선영덕인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본 게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덕이 절반이 넘는구나. 그려도 내가 한번 불러봐야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모 깜짝 놀래서, 아이고 향단아, 너희 아씨 생목숨이 끊어지게 되야 그러는지.
1: 아이고야.
0: 성주 조왕이 발동이 걸려 그러는지. 네. 어떤 놈이 술 다 푹 처먹고 온 열창마에 토닥 무너지는 거야. 향단아, 나가서 알아보고 오니라.
1: 네.
0: 향단이 핑하게 나가더니 여보시오. 여보시오, 누구를 찾소? 너그 마님 좀 뵙자고 여쭈어라. 네네네네. 마님, 밖에 어떤 거린이 와가지고 마님을 좀 뵙자고 하는데요. 이, 그 사람 성질이 이상하다고 여쭈어라. 향단이 총총걸음으로 나가가지고, 손님, 우리 마님이 그러시는데요. 당신 성질이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이, 내 성질은 원래가 팔자소가님 게 고칠 수가 없다고 여쭈어라.
2: 아이고, 시원하다. 소리란 새우젓갈같이 삭힐수록 좋고 술같이 묵힐수록 좋고 인생의 웬가 때에 쩔수록 좋은 법이여. 산조는 20년이란 말도 있지만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10년은 들고 파야 제맛이 나는 법인데 3년 배워서 발표를 허겄다고 번번이 그냥 낯가죽도 두껍제.
3: 왜 3년이에요? 한 교수님 30년 동안 가야기만 했다잖아요.
0: 아, 서기복류만 30년 들고 팠다고? 그냥 가야금 줄에 손끝 붙으려면 아직 멀었어. 혼이 줄에 담겨야지. 재주만 나대는 거 대장장이 풀무질하기제 누군들 못하냐. 더구나 그 재주 가지고 발표 거정 허겄다고? 아, 없소사. 자고로 쟁이란 무대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3: 엄마도 참, 엄마처럼 먹고 자고 밤낮으로 가야금 탄 사람 이제 없어요. 세상 바뀐 거 오래라고요.
0: 네 년도 그리여.
2: 알량한 상 타고 상금 탔다고 애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생각 말어. 손끝이 잘 돈다고 빽빽이 쏟아놓는 그냥 가야꼬 소리 너도 들었제. 환쟁이가 붓잘 돈다고 화선지에 온통 까막칠 해놓는 바로 그 짝이다. 소리를 알수록이 소리를 무서워해야 하는 법인데 수없이 참고 참아서 그 소리에 속 살 거정 잘 달군 연후에야 비로소 한 소리를 내는 거이 쟁인 거이요. 그렇게 참는 소리로 귀에 스칠락 치면은 그 소리 속에 빈 것 같아서 낯이 붉어지는 판인데

0: 주무세요, 엄마? 발표일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1: 소리가 좋아서 학비 대줘. 용돈 심심치 않게 대줘.
2: 그게 싫단 말이에요.
1: 진짜 소리끼가 뚫린 양반은 시상천지에 그 양반 한 분뿐이요. 유당 빼고는.
2: 하여간 난 삼촌동 가기 싫어요.
1: 그리여 그리여. 좋아. 길거리에 나 앉자. 이 나 앉어.
2: 그게 날 팔아오는 거야. 뭐가 달라?
3: 언니!
1: 어째요?
2: 엄마가 진짜 쟁인지 아닌지 그건 난 몰라. 하지만 엄마 인생 난 존경 못해. 구질구질해.
1: 저

0: 난 연주자인가요? 아니면?
1: 우리가 기생파티 흉내라도 낸다는 뜻입니까?
0: 어느 쪽이죠?
1: 어느 쪽이든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2: 아, 아주 굿 아이디어입니다. 국악의 현대화가 아주 절실해요.
3: 국악을 현대화시킨다고 해서 그 원형까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 좋다, 이 말 나온 김에 나도 한 발 하겠다고. 쉽게 말해서 국악에는 정악하고 소각이 있는데 정악은 양반이 즐기던 것이고 소각은 상놈음악이 아니란 말이야.
3: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2: 아, 내 얘기는 지금 세상에 양반 쌍놈이 어디에 있으며 국악 전체가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전통만 내세워서 되겠느냐는 거야. 아, 가령 이제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민요부터 대중을 끌어들여서 차츰 산조라든가 악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야.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둘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4: 차 선생님 말씀도 옳고 찬우 말도 옳고.
2: 그거 좋다. 이 누이 좋고 배부 좋고. 야, 한 잔 받아.
4: 내가 받을게.
2: 아이, 됐어, 됐어, 됐어. 아, 이제 말이야, 하여간 이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돼. 그렇지 않고는 국악에 희망이 없다고. 에, 들자고.
5: 아까 전에 저 분위기도 이런데 우리 동석 씨 노래 한 자리도 들어보고.
6: 그래.
4: 알았어요.

0: 나 갔다 올게. 취미할게요.
1: 아, 그래요.
2: 저 어디 가요?
3: 나도 가봐야겠어.
2: 할 얘기가 많아.
3: 다음에.

0: 사람 좀 괴상하더라.
1: 윤호 씨?
0: 언니하고 특별한 관계?
1: 글쎄.
0: 사람이 들어왔는데 본척만척이야. 인사도 안 받고.
1: 원래 그래.
0: 언니한테 가야금 배웠어?
1: 몇 번?
0: 그냥 부잣집 아들이야. 아니면 직업이나 있어?
1: 뭐랄까?
0: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 왔어.
1: 뭐?
0: 언니 아파트 방 몇 개야?
1: 방은 왜? 며칠은 채워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0: 며칠 가지고는 안 돼.
1: 아예 집 나오려고?
0: 그러고 싶은데.
1: 그럼 하루도 안 돼 죽사 선생님한테 머리끄덩이 잡히기 싫어.
0: 그 이유 하나뿐이야?
1: 설빈이 손재주 하나뿐이야.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여잔 내가 잘 알아. 세상 사는 법을 잘 알지만 진짜 쟁이는 못돼. 죽사 선생님이 기대를 거는 건 너야. 딸이 아니라 제자로서 너에게 기대를 거는 거야.
0: 언니.
1: 아무 말 말어. 난 못 도와줘.
2: 이거 나가라! 빠지겠다! 아, 이거는 뭐 가시네, 이거는 아주 그냥 육각이 풍부야, 아주 좋아. 그래, 그려. 살금살 갖고 니 멋대로 갖고 싶어.
3: 으쌰!
2: 손을 말하자, 보내고, 으쌰!
3: 으쌰!
2: 아, 아 차분이야! 으쌰! 문어 나와라!
3: 으쌰!
2: 으쌰! 으쌰! 아, 좋다! 으쌰! 으쌰! 아, 이거 좋다! 원래 무서운가 싶다가 합니다, 최영문이. 흐느르르 흐지적거리면서 착착 들어 감기겠다. 아, 좋다.

0: 저 오늘 집에 못 들어오시죠? 그러실 줄 알고 속내일랑 미리 준비해왔어요. 저번에 들어오셨을 때도 그냥 나가셨겠네요. 여기.
1: 저
0: 여보. 바쁘세요?
1: 그냥 가.

0: 봐요. 제가 말해요.
1: 왜 이러지? 왜?
2: 진짜
1: 무슨 짓이야?

0: 오늘은 속상금을 좀 타봐라.
1: 진짜 소리끼가 뚫린 양반은 시상천지에 그 양반 한 분뿐이요.

0: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 김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 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욱 청아하게 들립니다.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0: 서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신아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절약의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 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 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2: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3: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달라고 하시는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쉐이킨

0: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던 만원 세상.
1: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발림을 하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짤랑 짤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시.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2: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0: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와 점자요?
2: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0: 네.
2: 점자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판소리로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저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수 없게 되었어요.

국립서울맹학교에서 한 14년 정도를 지냈고요. 맹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0: 않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읽고 분노를 했었는데,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예술혼을 저렇게 불태워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판소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 흉하고 동바라 이말이 지든 마든 산오조름을 갇혀버리고 버섯반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0: 오늘같이 좋은 날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하는 듯하여이다. 이놈의 심사가!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뭐한달 만에 그만두고 뭐 피아노도 8년을 쳤지만 연습을 안 해서 늘지를 않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얘가 금방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히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자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엄마께 진심을 담은 저는 이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엄마께 썼습니다.

0: 그때가 고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정말 자기가 뭐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한 번만 자기를 믿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다. 너 한번 믿어보자 그랬는데 꾸준히 지연이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때 해주길 잘했다. 지연이가 선택하길 잘했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맙다.
1: 나도 고마워.

0: 기특하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견하죠. 더 이상 뭐 건강하게만 꾸준히 이렇게만 잘하셨으면 바란 희망입니다.
1: 국악소인데 나 진짜 국악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2: 보컬 레슨 선생님 알아봤지?
1: 12월 달부터 하려고.
0: 또 어디서 하게 됐어?
1: 아, 이 백석.
2: 백석에 그 더 좋은 선생님 소개받았대.
1: 자, 소리가 여기서 지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0: 그렇지.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성대를 직접 만져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던 거지.

0: 이랑 아라리오 아리
1: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0: 개나리 지몰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

0: 흡고 놀자.
1: 아이씨고.
0: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네. 사랑해로.
2: 판소리는 고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지연아.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 어디 잘 또 들어왔네.
1: 네. 그 우리 실로암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었던 거야?
2: 고학선은 좀 양해를 구했고.
1: 아 그래? 그러면은 월화 그다음 또 언제 가지?
2: 저는 월요일 수요일만 가요.
0: 톱스.

0: 많이 맞고서
1: 아이치
0: 배가 차.
2: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거를 그 방과후 수업을 여셨는데 거기 원진주 선생님께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0: 하나. 온 냉기 날리며 발끝에 꽃이 피네.
3: 툭 칠 때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이 바깥으로 손가락에 펴줘야 돼.
4: 하나 둘 셋 조금 빨라야 돼 손이. 둘 셋 둘 둘 에이.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어디까지 뻗어갔어? 그렇지. 툭 할 때 꽉 잡아야 돼. 그렇지. 어때 힘이? 그렇지.
2: 쭉 들어.
4: 쭉 들어가지. 그렇지. 왜냐면 한 삼을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
0: 에헤야 에헤야 벙거쿠. 웃음이 장터를 물들이네.
3: 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요소에 맞는 이제 몸 쓰는 거, 발림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극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창작 판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연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림하듯이 부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찰떡같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뭐 금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치? 혓뿌리를 이렇게 내려. 그렇지. 그게 내렸어. 부! 부! 그렇지. 자, 여기서, 오! 이렇게, 오! 떨려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떨리고 있는 거잖아. 부! 부! 그렇지.
2: 헬렌 켈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원진주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인사 바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0: 하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리할 때도 저에 맞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려주세요.
1: 흰 백자 불그을 공허한 송이 송이자 송이 송이 꽃 피우고 네.
0: 지연이는 저의 거울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려주는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연이 후배들 중에 지연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은 지연이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보는 빛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빛으로, 그런 소리꾼으로, 네, 소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백백홍홍 난만중 자 백백홍홍 난만중 옳지 어찌 보면 고깝다와 어찌 보면 고깝다와

0: 가족 건강, 셋째는 직업 교육, 넷째는 신앙이라.
1: 그 송암도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어록 모음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때는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영적 건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모아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0: 송한 박두성 선생님은요,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내년이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직접 이 선생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점자를 찍어보고 읽어보고 배열하여 마침내 조선어 점자를 완성하게
0: 사설을 쓸 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학교의 뭐 풍경이라던가 뭐 아이들의 표정이라던가 박두성 선생님이 뭐 외모 차림새라던가 이런 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관현맹인에서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항상 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알 자랑이지만 동아구연 강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범 내려온다 안일이를 동화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네, 안일이만 동화구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 육지에 도착해보니 숲속 동물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그중에 귀가 쫑긋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토끼가 앉아 있었지요. 판소리의 매력은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좀 창법이 좀 옛날스럽고 잘못 알아듣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조금만 더 쉽게 말을 조금 풀었으면 아주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황거동마라 이 말이 시듬하듯 산 호주렴을 거쳐버리고 푸친 앞으로 심봉사 이 말을
1: 판소리에서
0: 듣고
1: 중요한 것이 추임새잖아요. 그렇지, 좋다, 잘한다. 이 추임새를 듣고 무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0: 나는 심청가를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묘해요. 저는 제일 이제 벅찬 순간이 심봉사가 눈을 뜨라고 눈을 끔적끔적 뜨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벅차요. 이제 곧뜰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도 있습니다.

0: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도 직접 직관을 하고 또 다른 세계 음악가들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 멋진 경기장에서 저희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너무나 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또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추임새를 아주아주 아주 크게 넣어줄 때, 정말 그때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1: 아니랑 비거리에 16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남기고 갔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광복 딱 100주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전통 판소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내 뿌리가 될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그때는 무대에 비해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보여라.
2: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1: 끔적끔적 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 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0: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사람이

0: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차 책 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 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1: 아리랑 흥흥

0: 함께 달려볼까나. 좋을 때 외쳐보자.
1: 쿵더럭 쿵더럭 쿵더쿵.
0: 웃길 때 웃어보자.
1: 깨르르르르 깨르 깨르.
0: 재밌을 때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0: 출동 다 이야기가 벌써
1: 오늘의 이야기는 짧아진 바지 얼마나 짧아진 거지?
2: 아, 오케이 여기는 없고 어? 어, 여기도 깨끗하고 아, 좋았어 이상무
3: 정아!
2: 어? 수아야
4: 돋보기는 왜 들고 있어?
2: 아, 이 방에 도깨비가 숨어있진 않나? 내가 아주 구석구석 찾아보고 있었거든.
4: 그건 좀 이따가 하자. 더 급한 일이 있어, 청아.
2: 어? 더 급한 일이라면?
4: 딱 떠오르는 게 있지.
2: 당연하지. 너! 화장실 가고 싶구나.
4: 뭐? 아니거든? 내가 이야기가 사라진 책을 가져왔단 말이야.
2: 그게 참말이야?
4: 참말이지. 바로 이 책이야. 짧아진 바지.
2: 짧아진 바지?
4: 보통은 도깨비가 책 제목도 엉망으로 바꿔놓잖아?
2: 그랬지.
4: 그래서 말인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기런제 반지가 아닐까?
2: 네? 그럼 도깨비가 제목을 거꾸로 바꿔놓았다 이 말이지?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근데 내용이 뭔데?
4: 그건 나도 지금부터 봐야 알아.
2: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4: 좋아. 옛날 옛날 어느 동네에 황부자와 김선비가 살았어요. 두 집엔 딸이 세 명씩 있었는데 서로 자기네 딸들이 흉혈하며 자랑할 게 있었답니다.
5: 어이, 황부자.
6: 어이, 김선비.
7: 에이,
8: 에이.
6: 에이! 잘 지냈나, 친구?
5: 잘 지내다 마다. 자네는 어땠는가?
6: 나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지. 우리 딸들만 보면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니까.
5: 에이, 이 사람 허풍이 심해졌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배가 에이. 부를 수가 있겠는가?
6: 딸들이 날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데 배가 안 부르고 배기겠나?
5: 오, 그런가?
6: 하는 말마다 어찌나 이쁘고 기특한지 볼수록 행복해진다네.
5: 오, 그러신가?
6: 아니, 그렇다니까.

0: 사랑해.
1: 아유, 가족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집이랑 꼭 닮았네 그래요.
2: 아, 자네 콩 반쪽도 딸들이랑 나눠 먹나?
1: 에이, 우리 집은 콩에 반에 반쪽도 나눠 먹는다네.
2: 우리 집은 콩 반에 반쪽도 나눠 먹는다네.
1: 오, 대단하구만. 아, 우리 집은 콩 반에 반쪽도 나눠 먹는다네.
2: 끝내주는구만. 우리 집은 콩 반에 반쪽도 나눠 먹는다네.
1: 우리 집은 콩 반에
3: 와, 콩 반에 반쪽도 온 가족이 나눠 먹는 게 가능해?
4: 가능하지.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랑 옥수수 한 알도 나눠 먹었는걸?
3: 형이 또 아버지라면 심, 학계 교체 쓰시는 심봉사 말이지?
4: 맞아. 우리 아버지도 이 책에 나오는 두 어르신처럼 아마 지금쯤이면 동네 방네 내가 효녀라고 자랑하고 다니실 텐데.
3: 청아.
4: 응?
3: 이 책에 나오는 환부자랑 김선비는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싸우는데?
4: 싸운다고? 완전 어이없네. 계속 읽어보자, 수아야.
3: 알았어. 김선비랑 홍부자는 만날 때마다 딸들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1: 어이, 황부자.
5: 어이, 김선비.
6: 에이.
5: 아이고, 두야.
1: 아이고, 자네 손목에 그건 뭔가?
5: 아, 봤나? 아니, 딸들이 굳이 쓰라고 주지 뭔가.
1: 아, 그래. 자네 시계를 보니까 배가 아파지는구만.
5: 부럽구만, 부러워.
1: 아니, 그게 아니라 배탈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배야.
7: 응? 아이고 배야.
5: 그 자네 허리에 있는 벨트는 뭔가?
1: 아 이거? 아, 봤나? 아유, 안 보여줄라 그랬는데. 아유. 아니, 딸들이 됐다고 해도 싫다고 해도 이 가죽 벨트를 주지 뭔가.
5: 아, 그래?
1: 우리 딸들 참 효녀지?
5: 그러네. 참 효녀들일세. 하지만 우리 딸들이 더 효녀지. 아,
1: 참나, 우리 딸들이 더 효녀지.
5: 에헤, 우리 딸들만은 못하지. 우리 그 가족 그거 가짜 가족 같은데 뭐.
1: 뭐? 아니, 자네 시계는 시간도 안 맞을 것 같은데 뭐.
5: 뭐? 말 다 했나 지금?
1: 자네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
5: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건가?
1: 한번 해봐.
7: 해보자고.
3: 그렇게 김선비와 황부자는 머리카락이 다 빠질 때까지 싸우다가.
4: 잠깐, 수아야, 머리카락이 다 빠질 때까지 싸웠다고?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3: 싸우다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사라졌어.
4: 아, 말도 안 돼. 도깨비가 이 이야기에 장난을 친 게 분명해. 수아야, 그럼 내가 짧아진 바지 이야기 속으로 가서 이야기를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올게.
3: 그래 주면 나야 좋지. 다녀와, 청아.
4: 응, 다녀올게. 자, 대몽아, 가자.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0: 청이 청이 심청이 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1: 놔. 이거 안 놔.
2: 아이, 자네가 먼저 놓으시게. 그럼 내가 놓지.
1: 좋아. 그럼 셋을 세면 동시에 놓는 걸세.
2: 그러자고. 하나, 둘, 셋. 왜 안 놔?
1: 아, 자네가 먼저 놓으라고.
0: 무사히 도착.
3: 어른들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2: 그건 그렇고, 넌 네 집 딸인 거.
0: 아, 저는 심학자 교자 되시는 신봉사의 딸 청이라고 하옵니다.
1: 오, 청이.
3: 네, 우리는
0: 청이와
3: 깨몽이에요.
1: 청이라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빠진 그 효녀 중에 최고 효녀. 그치? 그.
0: 맞습니다요.
2: 청이 효녀인 거 인정. 하지만 우리 딸들이 더 효녀인 거 인정. 딸이 인정. 다음 그렇고 말고.
1: 나도 청이가 효녀인 거 인정. 인정. 하지만 자네 딸들이 효녀인 거 인정. 안 인정.
2: 왜 따라 하나?
1: 왜 먼저 안 와?
2: 아이, 한 번 더
3: 싸움은 그만하세요.
0: 누구 딸이 더 효녀인지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4: 우린 중요하다고.
0: 아, 그럼 어느 집 딸이 더 효녀인지 이렇게 정하면 어때요?
1: 어떻게?
3: 이건 바지잖아, 총아.
0: 맞아, 깨몽아.
2: 그 바지로 뭘 어쩌라는 거냐?
0: 이 바지를 딸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지가 줄줄 끌리니 길이가 딱 맞게 좀 줄여줄래?
4: 그러면?
0: 그럼 길이를 아주 딱 맞게 줄여준 쪽이 진짜 효녀인 거죠.
3: 청아, 이 아이디어 진짜 굿이다, 굿.
4: 굿? 그게 뭐냐?
3: 완전 좋다는 뜻이에요.
4: 그래?
2: 굿이다, 아주 굿이다.
1: 굿, 굿, 굿.
2: 나부터 해봄세. 아유, 아이고, 아주 길구만. 도전! 와!
1: 아,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얼마나 딱 맞게 안성맞춤으로 줄였는지 궁금한데 말이야.
2: 여보게!
0: 어르신, 바지가...
3: 완전 반바지가 됐네요.
2: 아이고, 그러게. 딸들이 아주 시원하게 잘라버렸지 뭔가.
1: 딸들이 그렇게 효녀라고 자랑을 하더만 아버지한테 딱 맞는 바지 길이도 몰라.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2: 실컷 놀리시게. 그래도 난 행복하니까.
0: 어? 행복하다니요?
2: 그러니까 어제 말이다. 청이 네가 시킨 대로 바지를 들고 가서 딸들한테 딱 맞게 줄여달라고 했지.
0: 그랬더니요?
2: 딸들 셋이 동시에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 바지를 잘 줄여놨나 한번 봤지.
0: 그랬더니요?
2: 이야, 어떻게 바지를 잘 줄였는가 한번 볼까? 짜잔! 아니, 이게 뭐야? 아유, 아유, 내 바지! 아유, 내 바지! 왜 이렇게 짧아진 거야? 아유, 얘들아! 아유, 얘들아! 아유.
5: 아버지, 무슨 일이셔요?
2: 아유, 바지 꼴이 이게 뭐냐?
5: 어? 이상하다. 어제 저녁에 딱 한 뼘 줄였는데 왜 이렇게 바지가 짧아졌지?
6: 어? 언니가 어제 저녁에 줄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자기 전에 딱 한 뼘 줄였지.
5: 뭐야, 뭐야. 언니들이 줄였어?
7: 난 그것도 모르고 새벽에 일어나서 딱 한 뼘 줄였는데.
2: 아, 그러니까 다들 한 뼘씩 줄여서 총 세 뼘이 줄여진 거다 이 말이지.
7: 아버지 죄송해요.
2: 죄송할 게 뭐 있겠느냐. 너희들이 다 나를 생각해서 바지를 줄인 것인데 죄송하긴. 이 바지 말이다 아주 마음에 든다. 아주 마음에 들어. 아이고 사랑해요.

0: 이렇게 된 거란다.
1: 바지가 짧아져서 다리는 썰렁해졌겠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지셨겠네요.
0: 그렇다마다. 아, 이제 자네 차례일세.
2: 여기요.
3: 좋아. 그럼 도전!
4: 화이팅!
3: 얘들아!
5: 네, 사랑하는 아버지!
3: 어이, 너희들한테 부탁이 있다. 보시다시피, 짠! 이 바지가 길이가 너무 길구나. 나한테 딱 맞게 줄여줄 수 있겠느냐?
6: 당연하죠. 사랑하는 아버지 부탁인데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3: 그래, 그래. 그럼 내일까지 잘 부탁하마.
5: 걱정 마세요, 아버지.
3: 역시 우리 딸들이 효녀야, 효녀. 이 바지가 자로 잰 듯이 딱 맞춰져 있겠지. 짜자잔. 어? 뭐야? 아이, 이 그대로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5: 네, 사랑한 아버지.
3: 아니, 이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건만 이 왜 그대로인 거냐?
7: 야, 너 안 줄여놨어? 왜 나한테 그래? 난 언니가 줄여놓을 줄 알았지.
6: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꼭 내가 줄여야 돼? 막내, 너 안 줄여놓고 뭐 했냐?
8: 나는 귀여우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쵸, 아버지?
6: 아버지, 그냥 접어서 입으셔요.
7: 아니, 가서 교환하시던가요.
8: 교환하러 가시면 가신 김에 제 신발 좀 사다 주세요.
9: 네?
7: 제 것도요.
5: 사다 주세요.
9: 네?
3: 아이고, 우리 딸들이 최고 효녀인 줄 알았더니 말로만 효녀였네.
1: 이 대결은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게 좋겠어. 그치, 깨몽아?
2: 맞아. 이 모습을 김선비 아저씨한테 보여주자고 하면 더 속상하실 거야.
1: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돌려놓는 걸로 하자.
2: 알겠어.
1: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청이청이 심청이.
2: 깨몽 깨몽 깨몽
4: 고개 호.
1: 오늘은 짧아진 바지 이야기를 원래대로 되돌려놨어요. 어때요? 재밌었나요? 우리도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선빈의 집처럼 가족들을 위하고 아껴주기로 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다 같이 약속!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신나게 불러볼까요?
3: 나도 부를래!
2: 어?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깨몽 Showtime.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내가 랩으로 신기한 전통 굿즈를 소개해주지. 오늘의 전통 굿즈는 빠밤, 바로 집신.

맹발이 된다네. 집신 집신 맹발은 아니 아니대요. 집신 집신 맞춤 사이즈 주문 가능. 당기고 보고 당겨라. 착착 지그재그 당기고 보고 당기면

백제 시대 때부터 계셨던 집신 어르신이시다. 인사드려라. 꾀몽의 얼쑤 부지능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 쭉.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더 눈에 띄게
2: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1: 확실하게 당신의 시야에 닿을 때까지.
3: 그래서 어떤 소통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1: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이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용인 청소년 국악단 친구들의 성금연휴

짧은 산조 중 중모리, 휘모리입니다.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는 여러 유파 가운데 가장 여성적이면서도 화려하고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음악적인 기승전결이 잘 짜여져 음악적 구성이 치밀하며 다른 산조에는 없는 굿거리 장단이 구성되어 경쾌함을 더해줍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김태경 선배님의 지영희류 해금산조 진양 자진몰이입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는 경기음악의 섬세한 식임새와 유려한 선율미가 돋보이는 산조로 해금의 깊은 음색과 풍부한 표현력을 잘 보여줍니다. 본 연주는 느리고 장중한 진양조로 시작하여 깊은 호흡 속에서 서정적인 정서를 풀어내고 이후 빠른 장단의 자진몰이로 이어지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됩니다. 자진몰이에서는 해금 특유의 섬세한 농현과 활기찬 선율이 어우러져 역동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며 긴장과 해방의 정서를 힘차게 마무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태경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무대는 서재희 친구의 수군가중 고구천변입니다. 판소리 수군가의 유명한 눈대목으로 별주부가 용왕의 명을 받아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로 나오면서 아름다운 산천 경치에 감탄하는 장면을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중중몰이 장단으로 경쾌하고 씩씩한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재희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연득병하야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키로 별주부가영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오는 뒤 수정문 박성 나서서 산천 경계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네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제주민요 연곡입니다. 제주민요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고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흔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노랫말도 특이한 제주도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 지역 민요보다 구슬픈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민요는 한스러운 느낌을 푸념하듯이 나타내어 색다른 정취를 자아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다섯 번째 무대는 영롱한 낙낙 친구들의 장기 타령입니다. 장기 타령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경기 잡가인데요. 중국 고사나 인물을 다루기도 하고 덕담 및 서정시 등이 들어가는가 하면 제주도 풍속도 들어가면서 엮어나가다가 맨 끝 소절에 장기에 대한 사설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롱한 낙낙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여섯 번째 무대는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건무입니다. 춤단 무용단의 건무는 전통 건무의 형식미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한 작품으로 절제된 동작과 역동적인 칼의 움직임이 어우러져 건무 특유의 기계와 장중한 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무용수들의 맑은 에너지와 집중력이 더해져 전통 건무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풀어낸 무대로 힘과 섬세함이 조화를 이루는 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7번째 무대는 수원택견 전수간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눠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간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냇가 풀리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양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0: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님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0: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를 알차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So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2: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달라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불맛이죠?
1: 칼맛이죠?
2: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3: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여러분의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에 갓 입문했지만 알까기의 매력에 푹 빠진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알까기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지요. 네?
1: 네.
0: 낮이나 밤이나 까게 됩니다. 심심할 때 까고,
1: 네.
0: 잠안 올 때 또
1: 네.
0: 까고, 혼자서도 까고 모여서도 까고. 네?
1: 네.
0: 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알까기. 오늘부터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 방송이지요. 국악 발전을 위해 애쓰는 방송 K음악의 뿌리 국악방송에서 뵙게 됐습니다.
1: 국악방송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계승 발전은 물론 세계 속에 우리 K국악을 널리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방송입니다.
0: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국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국악의 날이 제정됐어요. 네? 박수나 올바나지요. 매년 6월 5일이 바로 국악의 날입니다.
1: 네, 왜 6월 5일이냐?
0: 네. 네,
1: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어진 궁중음악의 대표곡 여민락의 기록일이 바로 6월 5일이라고 합니다.
0: 역시 왕은 세종대왕이지.
1: 아, 그렇죠.
0: 장군하면 이수신 장군.
1: 네.
0: 네? 두발하면 입 아프지요. 네.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자, 그러면 오늘의 대국자분들 오늘 첫 텐데 말이지요.
1: 네.
0: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대국장의 모습. 아, 두 대국자 낯이 익은
1: 네.
0: 유명하신 두 분이
1: 네.
0: 준비하고 계십니다. 와. 먼저 개그계의 뭡니까? 거성 박명수 팔단 큰별 큰 스타가 되고 싶어서 자신이 지었다. 딱 맞아 떨어졌어요.
1: 네.
0: 이름값 합니다. 네. 스타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클거 뭐 소리성 큰 소리를 보락지기가 해서 붙여줬다는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떴으면 됐습니다. 1970년생입니다. 개띠, 70년 개띠. 1993년 MBC 4기 공채 개그맨으로 당당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1: 네. 수상으로는 2007, 2012년 MBC 방송연예대상을 두 번씩이나 네, 수상했고요.
0: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두 번이나.
1: 맞아요.
0: 제일 큰 대상.
1: 네, 대상. 와. 그다음에 2010년 KBS 연예대상 최고 엔터테이너상.
0: 와.
1: 네, 그리고 2022년
0: 네.
1: 제13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0: 네. 네. 대통령 표창 받을 날도 보지 않습니다.
1: 와, 네. 네, 그리고 2008년
0: 네.
1: 피부과 의사인 한수민 씨와 결혼해서
0: 결혼했습니다. 네,
1: 슬아의 딸 하나 박민서 양을 두고 있습니다.
0: 아, 네. 이변이죠. 그 당시에
1: 네.
0: 이변 박명수.
1: 네. 네.
0: 김학래 씨나 이봉원 씨나 뭐 최양락이나 단신이
1: 네.
0: 어렵사리
1: 네.
0: 네? 네. 달콤한 말로 유혹해가지고 후배 잡았는데
1: 네.
0: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을 뭐 평생 피부 관리 걱정 없습니다.
1: 와.
0: 일단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저 밖은 눈은 더 큰 쪽을 비크로져.
1: 네.
0: 네. 어느 각도로 잡아도 탱글탱글 이렇게 뽀송뽀송. 네.
1: 네, 맞아요. 또 어록으로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0: 하고 싶은 거 다 해.
1: 네. 네.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직설적 화법으로 까칠한 투덜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면 꼴등은 누구냐?
1: 네.
0: 네? 꼴등까지 관심을 갖게 될 계획이.
1: 네.
0: 네. 꼴등도 억울한데 무관심은 더 억울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 네. 네.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젊은 판소리 소리꾼 김준수 육단입니다.
0: 아, 미남이에요, 일단.
1: 네, 그렇죠. 국악계의 아이돌.
0: 아, 네. 아, 네. 현역가왕 시즌2에서 당당히 5위.
1: 네.
0: 국민의대장 힙합 소리꾼들의 전쟁에서 2위.
1: 오, 네.
0: 아, 최고의 이 시대의 소리꾼입니다.
1: 맞아요.
0: 이 전통 국악, 그 다음에 트롯,
1: 네.
0: 이 접목시켜 네. 화제를 불러 모았죠.
1: 네.
0: 젊습니다.
1: 와.
0: 91년생이에요.
1: 와.
0: 네.
1: 네.
0: 이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나왔습니다.
1: 네. 또 국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수군가 이수자입니다.
0: 와.
1: 네. 그리고 2011 전국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대상.
0: 와.
1: 네. 2015 제18회 남도민요 전국경창대회 일반부 대상.
0: 네.
1: 그리고 2021년에는 와. KBS 최연소 국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대상이 도대체 네, 엄청 정말 쉽네요 많죠. 대상.
1: 네, 또 노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0: 들썩으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네? 네. 4학년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이 경연대회 출전해서 3등을 했습니다. 아. 처음 그냥 와. 가볍게 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 당시 선생님 아, 안목이 있으시고 해안이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1: 네. 근데 최사범님은 또 워낙 웃기셔서 네. 네. 선생님들이 코미디언이 되어보라고 뭐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0: 다른 학생들 책을 읽어봐. 네. 누구 책 그가영이 책 읽어봐 시키고 저는 인천 앞에 사이드가 떨어도 거마 없이는 못 마십니다. 비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뭐 이런 거.
1: 아 그런 거.
0: 네 그런 것만 시켰습니다. 네, 네 그런 것만 시켰습니다.
2: 네.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1: 네. 네. 또 김준수 6단은 2013년 22살의 최연소 나이로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것으로 화제가 됐었고요.
0: 22살에.
1: 네, 그다음에 박방금 선생님께 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송가인 씨도 박방금 선생님의 제자였고요.
0: 네. 박방금 선생님.
1: 네. 고요. 네.
0: 박방금 선생님.
1: 네.
0: 제가 방금 연락받은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1: 네.
0: 네. 이 송가인 김준수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1: 네,
0: 박방금 선생님. 참고로 저희 알까기에선 제자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까면 되기 때문에 네. 잘 까면 지타시고
1: 네.
0: 네, 지가 알아서 까면 됩니다. 네. 아 설명이 길었나요?
1: 아, 네. 네.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0: 네.
1: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 네. 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네. 인사부터 차렷. 네. 경례. 네. 아까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네. 끝나는 거니까. 자, 이제 포석해 주시죠. 포석은 자유자재. 자기 편한 대로. 쉽게 해서 까기 편한 자세. 그 위치에.
1: 네.
0: 뭐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네. 포석을 많이 하는 게 좋겠지요.
1: 네.
0: 오. 박명수 팔던 보석이 좀 특이하지요?
1: 네, 특이한 보석이네요. 네.
0: 김준수 육탄도
1: 네.
0: 네. 다섯 알은 중앙에,
1: 네.
0: 세 알은 이제 이선에,
1: 네.
0: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석도 끝났고, 네. 김준수 육탄의 흑선으로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까주시죠. 네, 김준수 육탄.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까서 악수 없다. 정석이지요. 중앙의 한 점을 향해서 네, 자 중앙으로 까서
3: 아! 네! 깜깜하네.
0: 너무 신중했나요?
1: 네.
0: 아, 첫 수의 악수가 나왔습니다.
1: 아, 근데 또 아직 모르죠. 네.
0: 그럼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아, 응수 타진.
1: 네.
0: 자, 내가 너의 진영으로 뛰어들어갔다.
1: 네.
0: 어찌할래? 아, 네. 그런 뜻입니다. 자.
1: 어?
0: 네? 어떻게, 희한하게,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0: 네, 그것도 뭐 가능한데, 아, 지금 어. 왼손이기 때문에, 아. 즐겨 사용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아, 그것도.
1: 어, 왼손.
0: 다시 그게 미련이 남나요? 와! 어! 와!
1: 아!
0: 맞습니다. 두 개 다
1: 낙입니다. 두 개 다 떨어진 거 맞죠. 네.
0: 그 옆에 네. 손 받칠 이유가 없어요. 김윤수 육단. 그럴 시간에 본인의 알이나 집중해서 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왜 죽든 살든 네. 알아서 하는 건데 네. 그걸 또 친절하게 이 개그계 고성 박명수 8단 네. 개그계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딸바보 박명수 8단. 네?
1: 아주. 어. 아, 조용히 해달라고.
0: 저한테 조용히 해. 야. 네. 아니, 그러면은 해설을 안 하고. 네. 아, 본인이 까겠다. 네, 네. 좋습니다.
1: 과연?
0: 자, 과연 세 알 중에 하나를?
1: 아니, 자꾸.
0: 지하를 깠어요.
1: 자꾸 사이사이로.
0: 야, 지금
1: 있어요.
0: 결과적으로 김준수 육단은 성공이었고, 다 본인의 이 자충수. 박명수 8단은 힘 하나 안 들이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박명수 8단 오늘 이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사실 네. 우리 개그계에는 하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1: 아... 아,
0: 안타까워하네요. 네.
1: 어,
0: 제발 저 한 수만이라도 네.
1: 네. 살짝
0: 그렇죠.
1: 살짝
0: 이제 그 노골적으로 밀면 안 됩니다.
1: 살짝.
0: 또 터치를 해야 됩니다. 네.
1: 살짝만요?
0: 네. 아, 자, 그러니까 박명수 8단이 오히려 그것도 못하느냐. 이 바보 아니냐. 어. 아, 저거는 안 됩니다. 저, 워낙 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딱 밤을 했는데 안 됩니다. 저거는.
1: 아, 밀지 아, 말고 어, 어. 네, 손가락으로.
0: 손가락으로 해라.
1: 손가락으로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쓰라고.
0: 예. 과연 네. 잘못하면은 논개 타법이 되는데
1: 네. 살짝만 하셔야 예. 돼요.
0: 이 배갈만 가볍게
1: 톡
0: 적당히
1: 아, 역시 논개 타법이라
0: 그런 정도 아, 아쉽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수적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저 수는 지금 이 상황이 안 맞는 거였습니다. 네. 지금 박명수 8단을 막 가도 됩니다. 이제는 네. 지금
1: 정말 막네요.
0: 네, 그런 생각 없습니다. 네. 이럴 때 까보는 거죠. 네. 시원시원하게. 네. 자, 의외로 지금. 자, 과연.
1: 신중하게.
0: 와! 드디어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와! 에이오, 이래서 김준수 6단. 네? 와. 뭐 하나 보여주네요. 오. 오늘 하나. 자, 그렇습니다.
1: 신중하게.
0: 네. 상대 아니지요. 지금 제정신이 아유, 아닙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녹화를 끝내고 지금 비몽사몽으로 참 내 네, 프로로서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여기까지 지금, 내려가도 네? 되나요?
0: 자, 김준수 6단 국악계의 명예가 달려있고 네. 우리 박명수 8단은 우리 코미디계의 명예가 네? 달려있습니다. 아. 네.
1: 양보.
0: 지금 왜 저러고 있는지.
1: 뭔지를 확인하고 계시네요. 네.
0: 자, 과연! 와! 그렇습니다. 논개 타법 좋습니다.
1: 네, 네. 괜찮아요. 아직.
0: 그 뭐 떨어진다. 네. 네.
1: 아직 많으니까.
0: 그 박명수 8단 말이죠.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이행시죠. 오, 펭귄.
1: 네. 네.
0: 한번 해보세요. 눈을 띄워보세요.
1: 네. 팽.
0: 팽 연숙은?
1: 퀸.
0: 퀸 가야! 라고 해서.
1: 네.
0: 팽 연숙 씨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박명수 8단에게 백첩반상을 드리죠. 싫어합니다.
1: 아, 정말로 백첩반상인가요?
0: 그렇습니다. 집에서. 그게 화제가 와. 됐었지요.
1: 아니, 저기요?
0: 김준수 6단이 그걸 잘못하는 겁니다. 상대 위치에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넘어가는 것도 안 되는. 사실은 네. 저 매너가.
1: 네. 아, 입 냄새 공격을.
0: 아, 그 네. 입에서 무슨 악취를 풍기나요?
1: 네.
0: 자, 거기서. 아, 거기서 한 번. 네. 매너에 문제는 있습니다. 아, 도저히. 어.
1: 이게.
0: 오, 가볍게. 네. 네. 약간 미는 듯 했습니다만, 아, 약간, 네. 좀 애매했습니다만은.
1: 약간 미는 타법
0: 아, 다시 느리는 화면에, 어, 괜찮은으로 나왔습니다.
1: 이 정도는, 네,
0: 그 정도는
1: 네, 괜찮다.
0: 그 정도까지 괜찮다.
1: 네.
0: 아, 그거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1: 네. 어,
0: 자,
1: 네,
0: 팽현숙 씨가 일주일 동안 장을 보고 백접한

0: 성을 차려줬다는 성탄이 휘어지게.
1: 아, 네.
0: 근데 까도 됩니다.
1: 없나?
0: 그 자세.
1: 이 자세 괜찮나요?
0: 아마 식사하고 계신 시청자들 불쾌하겠지요. 네, 그렇죠. 그게 매너지요. 네. 과연! 아! 아! 과연! 아! 아! 천마다 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1: 이거 되나요?
0: 괜찮습니다. 아. 네. 지금 불평 불만이 많아요.
1: 네.
0: 좀 두 대국자 신경전. 네. 과연! 네. 그래도 천마다 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신경전. 네. 그러나 이 알까기 이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죠.
1: 네, 이제 조금 더 좀 페어 플레이를.
0: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거기서 몸을 승부수를 띄웁니다.
1: 과연
0: 1타 2득을 노리나요? 한 방에 두 알을
1: 살짝 그래도
0: 애매하게 오히려 당신이 해봐라. 자, 저거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신중하게. 이렇게 되면은 강실 덕실. 예.
1: 지금
0: 이거 알까기 모르겠는데요.
1: 와.
0: 이야, 김준수 6단의 작전 성공. 박명수 8단. 페이스에 말렸어요. 김준수 6단. 야, 김준수 6단 여우 같네요.
1: 와.
0: 네. 거의 뭐 절반 이상 앞섰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제 1대1이 됐습니다.
1: 와.
0: 자, 그러면 이 김준수 6단이 저걸 마지막으로 또 한번 재차 끝내느냐.
1: 과연.
0: 이제 확률은 여러 가지지요.
1: 네.
0: 뭐 성공해서 끝낼 수도 있고, 무승부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그렇죠? 동시에 떨어지면.
1: 네, 동시에
0: 본인의
1: 떨어지면
0: 또 꾀기일 어떻게... 수도 있습니다. 역전패 당할 수도 있고. 자, 과연 세 가지 수 중에 어떤 수가 성립이 될지. 저것도 매너에. 저것도 매너에. 뭐 생존 상이하고 지금 아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저것도 매너가 저걸 이제 아마추어에서 친구들 사이에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하고. 네.
1: 네.
0: 근데 프로로서 참 오래간만에 보는. 네.
1: 물. 물을 달라고.
0: 물을 달라. 그건 아니다. 우리 다 괜찮은데. 박명수 8단만 건조하다고 지금. 네. 자, 어찌됐든.
1: 네.
0: 김준수 6단 마지막.
1: 네.
0: 성공하느냐 본인의 실수로 끝나느냐 무승부로.
1: 아니
0: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하네요. 네, 다양합니다.
1: 네.
0: 자, 과연 마지막 김준수 6단 승부를 가. 이대로
1: 그렇죠.
0: 오히려 다시 박명수 8단 신중의 1위입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역전 김준수 일단 역전했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색별 맞네요.
1: 역시. 네? 끝까지 가봐야 되네요.
0: 야, 이렇게 해서 첫 대결은 김준수 6단이 승리했습니다.
1: 어머, 아니 저기.
0: 저거는 안 됩니다. 게임에서도 저거 와이셔츠를 하나요? 저거 쓸데없는 객기입니다. 저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건데.
2: 아, 배불러.
0: 금방 또 배부르다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는 했고 2차전, 2차 대국 시작해 주십시오.
1: 네.
0: 네. 첫 수 중요한데. 네. 자신감을 얻었어요.
1: 오!
0: 예.
1: 네.
0: 저게 말립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1: 신중하게. 네.
0: 거성 박명수. 네. 와.
1: 네, 김준수 6단은 2009년에 국립창극단에서 내일의 소리, 내일의 명창으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폐회식 무대에서 우리의 국악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0: 그때 봤습니다만은 감동의 무대였죠. 오.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예, 도쿄와 거북이 경주 빛에서 네. 노력과 끈기의 중요성 일깨워준 무대.
1: 네, 네, 네, 또 박명수 8단은 가수로도 잠깐 활동을 했었죠. 뭐 히트곡이 바다의 왕자, 그리고 이석훈 씨가 리메이크를 한 바보에게 바보가.
0: 그 노래로 먼저 이제 개가수라는 친구 생겼는데 네. 바보에게 바보가는 네. 데이트. 그 노래 부르면 바보 취급당할 정도로 네. 네. 대단했었어요.
1: 그 노래를 모르면 바보 취급당할 정도로.
0: 히트 쳤다는 얘기예요. 네.
1: 자, 예. 최서범님도 앨범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저도 냈지요. 네.
1: 어떤 거 내셨죠?
0: 여술공주 세리.
1: 아, 그거.
0: 백만장.
1: 네.
0: 메칼더브이.
1: 네.
0: 뭐 같이 수록도 있습니다만 마찬가지.
1: 오.
0: 대단했지요.
1: 네, 대단하죠. 백만장. 와.
0: 과연? 아, 오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힘이 들어가나요?
1: 네.
0: 아, 안타깝습니다. 물 먹고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야, 이렇게 되면은 더 흥분이 되고 막 시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우.
1: 네.
0: 김준수 6단 신곡 발표했죠.
1: 네.
0: 싹 다 입고 한 잔.
1: 아,
0: 네. 네. 술 좋아하는 저를 정말 즐거운다고 생각합니다.
1: 네, 한 잔 챙겨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0: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니 왜 뜨는 거예요? 내 투덜 대고 네. 이미. 기차는 떠났고 버스는 네. 출발했습니다.
1: 네.
0: 이제 연습하고 있는
1: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0: 났어요. 네. 자책하는 거지요.
1: 네.
0: 예, 그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1: 네, 또 모르죠.
0: 이제 뭐 시작입니다. 네. 와! 와! 이제는 이제 베이스를 찾았어요. 김준수 6단. 이 정도면 되는구나.
1: 오.
0: 와! 자, 그걸 성공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자. 그걸 성공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박명수 8단!
1: 에? 뭐야? 아니, 왜 또 꽥?
0: 꽥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꽥, 저기서도 꽥, 꽥, 꽥수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 평소에 박명수 8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안 풀리네요.
1: 네.
0: 이번 대국마저 진다면
2: 미치겠네.
0: 오늘 대국은 여기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1: 그쵸.
0: 예,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1: 네.
0: 뭐 눈개 탑복 가능하지요? 네, 같이. 예.
1: 저. 아 지금.
0: 예, 이제.
1: 네.
0: 이 공포. 네. 그런 경건이 있습니다. 저거는.
1: 이게 되나요?
0: 저렇게까지 했는데 저거 성공보다면은 정말 하순대 말이죠?
1: 여기서
0: 저거는 성공하겠죠? 그렇습니다. 과연 네. 네. 모양은 빠졌습니다만 어쨌든 성공은 했습니다. 공피고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공피고아.
0: 네, 공격할 때는 나의 약점을 먼저 돌아봐라. 제 약점부터 살피고 이제 해라는 거지요.
1: 네.
0: 살짝만 맞아도 나가 떨어지는 돌은 없는가? 뭐 이런 정도.
1: 아, 자기 돌부터 네. 봐야 된다.
0: 네, 자기 돌.
1: 네.
0: 네. 그러나 김준수 6단은 뭐 시원시원하게 공격해도 됩니다. 놀러라니까.
1: 네.
0: 네? 나에게는 아. 신중하네요. 신중해서 네. 나쁠 건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0: 네. 자, 그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 이야,
0: 시원한 한 방. 나 칭칭하네. 나 칭칭하네. 나 칭칭하네. 시원한 한 방.
1: 진짜 시원하게 날렸어요.
0: 예, 역시 프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1: 와.
0: 그래, 나 우습게 봤지. 나도 프로야.
1: 네.
0: 내가 괜히 8단이야. 야, 이 그림 다시 보고 싶네.
1: 와,
0: 와 다시 봐도.
1: 오늘의 명장면.
0: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한 알.
1: 네.
0: 예, 오늘의 한 알로 선정됐습니다.
1: 네.
0: 대단합니다.
1: 네.
0: 예. 아, 와, 거리. 예. 나도 장군몽군이지.
1: 네.
0: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여주겠다.
1: 자, 알 개수가 예. 이제 비슷해지고 있어요.
0: 예. 자, 저기. 우와!
1: 우와! 야! 어, 되게 잘하신다.
0: 당신이 하면 나도 할 거야. 와. 어, 이런 정도.
1: 완전.

0: 그래서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1: 네, 완전 페이스를 찾으셨어요. 예,
0: 정타를
1: 찾으셨어요?
0: 맞았을 때는 음이 달라요. 네, 아래 음이 다릅니다. 네, 와. 타음이. 자,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저게 또 뭡니까? 그렇게 칭찬해 줬더니 또.
2: 아, 지금.
0: 아, 끝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저 알이 또 하나 있긴 있는데. 네. 자, 그러나 일단 그거 처리하고.
1: 유리하니까.
0: 예, 왜 지금 또 반대?
1: 아, 바로. 아,
0: 저런 건 안 돼요. 예.
1: 네.
0: 저런 걸 갖다 똥 매너라고 그러는데 저런 건 안 됩니다. 매너 꽝이에요. 저 이거 몰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백한점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말고 그 수 말고 요 한 수를 그쪽으로 좀 붙여서 어떻게 할 거냐?
1: 아, 저기 와서 하시라고.
0: 당신이 해봐라. 야, 조용히 해라. 나는 해설인데 조용히 하라는 거는 박명수 네 컨셉이겠지요. 원래 예의 바른 친구인데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1: 아, 말은 잘 들으셨어요. 그거 하면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약하게. 네.
0: 허탈합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어.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유리하니까.
1: 네.
0: 막 가도 됩니다.
1: 네. 농기타법을 뭐 해도.
0: 그렇죠. 농기타법. 좋은 얘기예요. 농기타법이 아니라 왜 농계를 확실하게 누룰러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김준수 육단.
1: 엄청 앞서 네. 나가고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어. 자. 더 이상 뭐
1: 신중해야 돼요.
0: 오도가 더 이게
1: 아, 정말 신중하게.
0: 자, 여기서 김준수 육단이 승리로 끝낼 것이냐? 1대 1.
1: 네.
0: 예,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 세 번째 대국을 펼칠 것이냐? 네.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네. 네. 그렇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1: 네. 어. 아.
0: 눈치를 보네요. 김준수 육단 딱 공격을 하고 네. 박명수
1: 과연
0: 발단에게 어, 자리 양보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 안 해도 됩니다. 제발 그렇게 신신당부의 것만. 이건 알까기지 무슨 씨름이 아니에요. 이야.
1: 와.
0: 자, 저 상태에서 누워치기 타법.
1: 불안한데요.
0: 네. 과연 이제 알까기 누워서 가는 시대다. 아, 아 네. 자세가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아, 네. 다시 또.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1: 네.
0: 기껏, 네? 흔들이다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김준수 네. 6단, 어? 네, 성격 나오죠?
1: 네.
0: 아, 뭐, 굳이 끝내지, 뭐.
1: 한 번에 다 네, 사실...
0: 끝내도 됩니까? 어? 네. 네. 뭐, 아 그럼요. 저, 피 말리는 승부는 여기서, 승부는 여기서,
1: 아,
0: 저 한 점 오래 가네요. 네.
1: 어.
0: 그렇습니다. 아, 네. 일단 그 한 점은 어떻게 처리를? 일단 그 한 점은 어떻게 처리를? 아! 아! 아! 네, 꽥으로 끝났습니다.
1: 아.
0: 자, 이렇게 해서 네. 김준수 6단. 강적, 강병수 8단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와.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사인을 박명수 씨부터
2: 아,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돼요?
0: 두 번이나 줬잖아.
1: 어머!
2: 아니, 이게 어느 때는 막 꼴 때는 나 이거.
0: 제 이름 지금
2: 이분은 별을 그려 뭐 하시는 분이에요?
0: 한국무용을 하고 자 요거를
1: 어 맞아요
0: 자 드리겠습니다 김준수 씨에게 축하드립니다 주신 분에게 팬을
2: 의욕만 너무 앞선 게 저 팬인 것 같아요
3: 두각 방송에서 이렇게 알까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요가의 시작과 끝엔 늘 나마스테란 말이 함께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나마스테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나마스테는 인도에서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처럼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단순한 의미는 아니고요. 서로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인사말로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혹은 저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가 수업의 시작과 끝에 합장을 하며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 건 요가 수업을 진행한 자기 자신과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에게 감사와 존중의 인사를 전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요가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존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을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다리 근육을 키워 발목과 무릎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에카파다 아사나와 아르다 찬드라 사나입니다.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에카파다 아사나는 다리 근육 중에서도 허벅지와 햄스트링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손을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무릎을 접고 천천히 다리를 뒤로 접습니다. 뒤꿈치를 밀면서 90도가량 천천히 다리를 드러낸 상태에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0: 왼발도 같이 해봅니다. 바닥을 짚고 왼쪽 무릎을 접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바닥을 지지하시면서 왼발 천천히 뒤로 밀어내 봅니다. 하나, 둘. 이때 무릎을 펴주면서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셋.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자, 이번에는 다리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 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무릎을 접고 천천히 밀어 팔꿈치를 살짝 접으면서 이번에는 발끝을 밀어내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리 천천히 내려놓고 이번에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접고 팔꿈치를 접으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돌아오면서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으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1: 이 동작은 다리 근육 발달과 함께 균형 감각을 키우기에도 좋고요. 엉덩이 지방 제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강화에 좋은 아르다 찬다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아르다 찬다라사나는 매트 앞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간격을 한 1m씩 약간 널찍하게 다리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을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접으면서 손을 천천히 바닥에 놓는데요. 블럭으로 바닥을 수직으로 세울 수 있게 블럭을 잘 지지하면서 손을 블럭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시선은 손등 또는 바닥을 보면서 왼발 천천히 접고 다리를 균형을 잡아봅니다. 발등을 밀고 손을 하늘 위로 천천히 뻗으면서 균형을 쥐고 발등 밀고 호흡을 유지해봅니다. 자, 손 내리고 무릎 접으면서 다리 내려놓고 이번에는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릎 접고 왼손 받아 밀면서 천천히 오른발 들고 왼발 밀고 오른손을 천천히 위로

자, 손 허리로 다리를 접고 내려놓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척추의 하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동작으로 다리 근육과 연결된 신경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다리를 다쳤던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튼튼한 하체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손을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쪽 발을 무릎을 접고 천천히 다리를 뒤로 접습니다. 천천히 밀어 팔꿈치를 살짝 접으면서 이번에는 발끝을 밀어내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봅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서 한 1m 가량 다리를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허리로 무릎을 접으면서 블럭으로 바닥을 수직으로 세울 수 있게 블럭을 잘 지지하면서 손을 블럭 위에 올려놓습니다. 왼발 천천히 접고 다리를 균형을 잡아봅니다. 발등을 밀고 손을 하늘 위로 천천히 뻗으면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인데요. 요실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로다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섭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자, 팔 연습하겠습니다. 손을 뻗친 상태에서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자, 풀어주고 자, 이번에 반대발입니다.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앞쪽으로 들어와서 균형을 잡고 그대로 무릎을 접으면서 왼쪽 발로 종아리 뒤쪽으로 감으면서 허벅지를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발이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왼팔이 오른팔의 아래쪽에서 위로 감고 손을 모아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좋습니다. 풀어주고 자, 이것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른 무릎 접고 감고 오른팔을 밑에서 위로 유지 호흡합니다. 좋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풀어주면서 마시고 내쉬고 자 왼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견고하게 감으려고요. 발등으로 꽉 조여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왼팔 밑에서 위로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생식기와 신장의 깨끗한 혈액순환을 도와 요실금 완화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골고루 자극하는 동작인 만큼 무릎과 발목엔 유연성을 길러주고 팔과 다리, 복부의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따라하면서 신체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돼요. 붓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안자네아 아사나입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발은 주먹 두 개의 발과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손과 발 간격은 한 1m에서 1m 남짓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리 쭉 밀어내고 어깨 쭉 펴주시면서 턱을 당겨줍니다. 자,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이때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고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어느 정도 왼쪽 골반 앞쪽이 밀어낼 수 있다 여겨지셨다면은 오른쪽 무릎과 발을 잘 유지해주면서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가슴을 펴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보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손끝을 쭉 밀어 올리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너무 힘들면 골반을 밀지 않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 해보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긴장된 내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펴주면서 상체도 앞으로 숙여봅니다. 긴장된 다리가 이완될 수 있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시선 정면. 자,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이번에는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눌러주고 호흡을 다 내쉬고. 좋아요. 왼발 앞으로 손과 손 사이로 성큼 들어오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손을 허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 여겨지신다면은 두 손 깍지 끼면서 무릎 앞으로 그리고 골반도 앞으로 천천히 밀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입니다. 손 바닥 찍고 다리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왼쪽 무릎과 허벅지 천천히 펴봅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허리 세워주고. 자, 오른발 뒷발 앞으로 오고 잘해. 마무리합니다. 하체 스트레칭의 효과적인 동작으로 골반부터 다리까지 이완돼 하체가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따라하면서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체에 고른 자극을 줘 하체의 순환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척추와 다리 근육을 늘려주고 등과 고관절,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르브리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앞에서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열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끝은 모아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가슴을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주세요.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시선은 손끝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오른손을 바닥에 놓을 때 발끝, 손끝 맞춰줍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오른 무릎과 오른손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잡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마시고 발을 수평하게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모아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을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오른쪽 무릎은 접어도 괜찮은데요. 주의사항은 왼쪽 핀 무릎을 최대한 밀어서 바닥을 지탱해주면 좋습니다. 내쉴 때마다 조금씩 위로, 위로.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천천히 펼 수 있는 만큼 펴주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마시면서 왼팔 밀어 올려주고 발 11자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무릎 접은 상태 유지 하지만 오른쪽 뒷무릎 펴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왼손 밀어 올리고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왼쪽 무릎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펴봅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짚은 손 왼쪽 무릎 쥐면서 마시고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경직된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고관절의 이완을 도와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고 척추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격계 교정과 강화에 탁월한 동작을 자주 연습해 보세요.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1: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2: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지난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국악주간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펼쳐졌는데요. 국악을 보존 전승하는 대표 기관인 국립국악원도 국악주간을 맞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산조의 멋을 담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산조의 미래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국립국악원의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 준비했습니다. 산조는 조선 말기에 만들어진 가야금, 대금, 해금 등의 기악 독주곡으로 각 지역 음악의 특색과 연주자들의 개성이 겹겹이 더해지며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날엔 거문고, 해금, 아쟁 등 각 기악 분야의 산조 명인들이 산조 명인전을 선보였고요. 둘째 날에는 산조의 선율을 춤으로 확장한 산조의 몸짓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에서는 동시대 예술가들이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오늘의 산조를 만나볼 건데요. 우리 음악의 정수, 산조를 감상하러 국립국악원 우면당으로 함께 가보시죠.
1: 국악주간, 전통과 현대가 산조로 하나 되다. 새로운 해석을 입고 또다시 거듭 태어나는 산조. 새로운 울림으로 산조의 내일을 열다. 지난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5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국악주간. 전국이 국악선율로 물들었는데요. 국악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애쓰는 대표기관 국립국악원에서도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2: 산조 공연은 국악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우리나라 전통 그 기악 독주곡인 산조를 집중 조명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3일의 공연으로 펼쳐졌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산조 명인들을 모셔서 산조 본연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했고, 두 번째 날에는 산조의 음악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춤을 볼 수 있는 산조의 몸짓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산조의 또 다른 모습,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의 산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1: 지난 6월 11일에 열린 세 번째 무대, 오늘의 산조. 전통의 산조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작한 산조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금 연유 가야금 산조를 12현 가야금과 47현 하프의 선율로 재해석한 1247팀. 작품 흩어진 기억들은 독창성과 실험정신으로 탄생한 산조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0: 스케이터헤드 모먼츠, 그 흩어진 기억들은요,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하고 작곡된 작품이에요. 산조의 본질과 정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산조를 새로운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1: 현악기의 전통 연주법을 기반으로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현악 트리오, 트리거. 서로 다른 잔상으로 남은 전통 산조의 선율을 각자의 기억과 감각으로 재구성해 연주합니다.
2: 산조라는 음악은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음악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잔상이라는 곡은 산조의 가장 특징적인 장단의 변화를 저희는 사용하였고,
3: 빠른 장단에서 느린 장단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창작음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왔는데요. 이웃이 되어주세요는 어린 시절 안부와 끼니를 함께 나누던 이웃과의 정을 전통 산조선율로 풀어냈습니다. 1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작은 용기를 표현했습니다.

2장에서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관계를 그려냈는데요. 월드뮤직 그룹 블랙스트링으로 전 세계에 국악을 알린 검은고 연주자 허윤정의 우도, 검은. 호남 우도 풍물가락 중 오체질굿, 풍류굿 등을 더한 곡으로 국악인이자 줄타기 예인 남창동의 장구장단에 맞춰 검은고를 타악기처럼 연주하며 우도 풍물의 역동성을 담아냈습니다.

0: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통 국악을 현대의 음악으로 창작하는 작곡가이자 아쟁 연주자 배우영은 산조와 민요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음계와 정서를 담은 검은 산조를 선보였습니다. 변화와 불확실성 안에서도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일상, 우리의 시간을 새로운 산조로 표현했는데요.
1: 그 검은 산조라는 이 곡은 나심 탈레브라는 작가가 있는데 확률과 통계에 좀 능통한 그런 저자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그 개념을 담은 책인데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전통곡을 아주 큰 변동성의 무언가가 이렇게 딱 들이닥쳤을 때 그런 방식의 어떤 느낌을 담아냈습니다. 곡은 이제 우조와 경토리 그리고 수신과 토리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0: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공연은 그 하프 공연이 그 오른손과 왼손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 그런 하프가 우리나라 국악기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1: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특색이 있었고, 지루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악이 이런 젊은이들로 인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전통 산조가락 위에 오늘날의 풍경과 감각을 덧입힌 오늘의 산조 무대처럼 산조를 비롯한 국악의 새로운 내일이 활짝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3: 네, 우리 음악의 대표적인 독주 양식인 산조의 전통과 확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무대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전통 산조로 표현한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어린 시절 이웃들과 끼니를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던 따뜻한 풍경을 산조 선율에 담았다고 합니다. 산조라는 전통의 숨결 위에 새로운 에너지와 감각을 덧입혀 살아있는 오늘의 산조를 써내려간 이번 무대처럼 산조를 비롯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이 앞으로 더 넓게 또 새롭게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요. 우리 전통 구세는 풍어를 기원하는 굿, 마을의 안녕을 비는 굿,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굿까지 다양한 종류의 굿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온 굿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전남 진도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국립남도국악원의 2026굿 음악 축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굿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혼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부부로 맺어주는 굿, 바로 저승혼사굿인데요. 올해 굿 음악 축제에는 진도, 동해안, 제주 등세 지역의 보존회가 참가해 지역마다 이어져 온 저승혼사굿을 한 자리에서 펼쳤습니다.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저승혼사굿, 외로운 영혼을 위한 축제 만나러 전남 진도로 함께 떠나보시죠.
4: 무대에서 부활하는 전통굿, 국립남도국악원 2026 굿음악 축제. 외로운 넋을 위해 저승에서 맺은 홀예, 저승혼사굿. 죽음을 넘어 산자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전통굿의 세계로. 국립남도국악원에선 매년 굿음악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6월 4일부터 3일간 2026 굿음악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저승혼사굿인데요. 이 굿은 혼인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남녀의 영혼을 저승에서 부부로 맺어주는 의식입니다.
5: 이 굿음악 축제는 정말 우리 전통적으로 즐겼던 그런 공동체의 축제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한 축제입니다. 많이 보지 못하는 굿, 그리고 과거에는 많이 행해졌지만 지금은 좀 잊혀져 버린 굿을 우리 국가기관으로서 그런 옛날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승혼사굿인데, 이런 이제 문화들을 뭔가 자꾸 좀 찾아보고 이걸 또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그런 옛 문화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리는 그런 좀 취지에서 저승혼사굿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 진도, 동해안, 제주가 한자리에서 선보인 저승혼사굿. 이번 축제는 전승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저승혼사굿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6: 옛날에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결혼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례로 여겨졌고,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에서 완성을 하지 못하고 떠난 개인을 위해서 같이 혼례를 치러주면서 이 사람을 저승에서 편히 안식에 들게 한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생겨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홀례복을 입은 신랑 신부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례상 앞에서 맞절을 하며 인연을 맺는데요. 진도의 구성진 식임새와 꺾는 소리가 망자와 남은이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0: 이튿날인 5일에는 동해안 별신꽃 보존회 망자 홀레꽃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승 혼사꽃도 어엿한 결혼식이죠. 화려한 지화로 구청을 장식하고 잔치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1: 조금 뒤로 물러서서
0: 그리고 한 쌍의 남녀 영혼을 인형의 몸에 담아 정성껏 맺어줍니다. 꽹가리, 장구, 징, 태평소의 강렬한 울림이 가족을 잃은 슬픈 마음을 달래줍니다.

0: 살고 왕생은 절부터
1: 모두 씻김과 천도라는 공통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원한을 품고 돌아가셨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한을 풀어주고 저승에서 안식을 취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씻김과 그리고 또 천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난다고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인 저승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도 있다 약간 이런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2: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제주 큰굿 보전회의 제주 혼삿굿이 열렸습니다. 거친 바다와 척박한 환경에 맞서온 제주에는 다양한 굿이 있는데요.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이를 신방이라고 부릅니다. 신방이 들고 있는 눈물수건은 망자의 한에 공감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신랑 신부의 넋은 이제 이승을 떠돌지 않고 저승으로 편안히 건너가게 됩니다.

0: 혼사꽃은 뭐 제주나 육지나 똑같은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그 자식을 잃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기 하늘 달래주는 거는 혼사밖에 없다. 그 부모님네 그 하늘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 영혼 결혼식을 해서 이제 양쪽 집안 사돈 대비를 해서 이제 그 결혼식을 올려서 저승들이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제 이 진도에서 국립국악원에서 이 행사를 한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모든 분들이 봐서 이제는 이런 곳도 또 있었구나. 비록 잠깐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뿌듯합니다.
1: 구두막 축제에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싱잉볼 명상체험, 사주, 타로, 인생 네컷 등 다양한 체험뿐 아니라 진도 특산물 시식 코너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해 축제의 흥을 더했습니다.
2: 제가 처음 봤는데요. 아주 감도 있게 잘 봤고.
3: 네, 뜻깊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죽은 젊은 남녀 영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돼요.
4: The movement also, the movement from the for all all

0: of the people in the ritual, and also the music instrument is very different that I cannot describe also, because yeah, never heard about the sound like that before. It's very sound, it's very amazing.
1: 전통적인 결혼관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마을의 축제였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결혼이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슬픔을 위로를 하고 공동체가 다 같이 위로를 하면서 또 화합을 다져나가는 이러한 절차였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굿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망자가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며 산자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저승 혼사꽃. 앞으로도 우리 전통꽃이 삶을 위한 노래이자 치유의 의식으로 남아 전승되길 바랍니다.
3: 네, 조금은 생소하고 낯선 저승혼사꽃 어떻게 보셨나요? 저승혼사꽃은 전승이 거의 끊긴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건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우리 조상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굿은 전통음악과 무용, 문학, 그리고 연극적 요소까지 집약된 우리 민족의 종합예술이자 삶과 죽음을 함께 보듬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죠. 국립남도국악원은 앞으로도 굿 음악의 전통을 이어가며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가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쿨의 해변의 여인, 애상, 운명. 아마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들일 텐데요. 데뷔 33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 겸 작곡가인 윤일상 씨가 작곡한 노래들입니다. 요즘 윤일상 작곡가가 국악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밴드 어느 일상으로 활동하는 윤일상 작곡가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예. 네, 반갑습니다.
3: 아니 제가 너무너무 팬인데 이렇게 네. 뵙게 되네요.
4: 네네.
3: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겸 그리고 네. 또 음악감독 겸 무대 연출하고 있는 네, 공연 연출하고 있는 네. 윤일상입니다.
3: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 윤일상 이 세 글자를 들으며 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 제조
4: 에이
3: 진, 왜 A라니요?
4: 제조기는 기계죠.
3: 아, 기계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조까지밖에 못
4: 제조인간.
3: 제조인간. 아니, 근데 그 히트곡을 지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4: 네네네.
3: 사실 아까 앞서 소개하지 못했던 곡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름, 쿨, 겨울은 DJ DOC 아니면 터보.
4: 뭐 겨울 이야기,
3: 겨울 이야기, 예, 미녀와 야수, 뭐. 영톡스 클럽 정, 네네. 타인, 에즈원 노래 뭐 진짜 네. 뭐 말해 뭐예요. 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시고
4: 밀리언 첫 밀리언 셀러가 제가 22살 때인가
3: 그 곡이
4: 그게 이제 DJ DOC의 오케이 오케이 겨울 이야기 리멤버 이게 다
3: 그 제가 딱 중학교 때 노래
4: 음반을 풀어서 하면서 네. 네. 뭐 범수 뭐 하루 같은 경우는 빌보드 우리나라 최초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3: 많은 나타나 분,
4: 나타나도
3: 내 눈앞에 나 이거 진짜
4: 자 다시 한번
3: 저는 진짜 여기 있는 노래들을요 눈 감고 부르라 그래도 지금 여기서 다 부를 수
4: 해보세요.
3: 아 근데 노래를 너무
4: 오디션 한번 봅시다.
3: 아 너무 못해가지고
4: 에이비스 한번
3: 너무 못해가지고
4: 시작
3: 그댄 모르죠
4: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3: 아 진짜 저는 다시 태어나면 가수가 제 꿈이거든요.
4: 네. 네. 아니 근데 용불용설이라고 많이 부르세요.
3: 그런 거죠?
4: 그럼요.
3: 근데 그래도 저 네. 노래 하나 있어요. 뭐? 제 KBS 있을 때.
4: 아 그래요?
3: 예.
4: 싱글 내셨어요?
3: 싱글이라기엔 좀 그렇고 네. 제가 라디오 DJ 할 때 네. 약간 세미트롯 음반을
4: 아 진짜로요?
3: 음원을 냈었죠.
4: 음원을?
3: 예예예. 예. 여의도 엘레지라고
4: 들어봐야죠.
3: 아. 절대
4: 뭘 아니에요 자꾸 여기 아니 많습니다만 자 박수
3: 아니 근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지금
4: 아니 음주 박수 하시면 자 박수
3: 아, 방송이 끝나.

0: 뜨근 확인의 치마에 제가 이거 부르고 있는지. 아, 야, 알겠습니다.
1: 그렇구나. 네네.
0: 아니 KBS 불후의 명곡 네네. 작곡가 특집 출연하셨잖아요.
1: 세 번째로.
0: 네. 여기서 네. 뮤지컬 배우 민우혁 씨가 부르는데 네. 너무 그 무대부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1: 네, 살다 보면.
0: 살다 보면.
1: 했었죠.
0: 어린 송화와 어른 송가가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네. 그 정말 가슴에 막 울리는 가사가 정말 절절하잖아요.
1: 아 그렇죠. 음악이 좋다고 해주십시오.
0: 아, 예. 예. 이 노래를 또 작곡하신 네. 주인공이시기도 뭐 합니다.
1: 조강아 당시 작가님 좋은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곡이 나올 수 있었고 그 곡이 나올 수 있었고 네. 무엇보다 이제 그 곡은 그 곡의 뮤즈가 돼준 거는 지연이에요. 차지연 씨.
0: 네, 아, 차지연 씨도 이 노래 불렀었잖아요.
1: 차지연 씨가 최초에 이제 차지연, 그 다음에 이자람 씨가 그 초기 최초의 송화였죠.
0: 그렇죠.
1: 네, 지금도 네.
0: 이번에도
1: 송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맨 처음 서편제 뮤지컬 서편제를 만들었을 때 소리의 뮤즈는 이자람이 되줬고. 그래서 그 지금 심청가 네. 마지막에 나올 때 배경으로 깔리는 그 음악을 실제로 자람 씨가 심청가를 갖다가 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영감 받아서 거의 임프로바이즈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형식의 곡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일 겁니다.
0: 아, 네, 그래서,
1: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좀 더 풍부하게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매칭이 확실히 되는 거죠.
0: 아니 사실 문화인 공감에 윤일상 작곡가님을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1: 오프닝 제가 들었는데 네. 일상에 일상이 빛나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0: 아 일상의 문화가 되는
1: 그렇죠.
0: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0: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뮤지컬 서편제 서범석 배우 이 봄소리 배우가 나오셨었는데 그때 서범석 배우님께서
1: 오리지널 유봉.
0: 네. 네. 작곡가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막 윤일성 작곡가님이 이 노래를 만드느라 밤새 울고 퉁퉁 부은 눈으로 다음날 그 음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1: 그럼요,
0: 그래서 너무 놀랐었거든요. 네. 아 굉장히 물론 이 노래를 만들다 보면 여기에 너무
1: 퉁퉁 부은 게 울은 것도 있겠지만 라면을 먹어가지고
0: 아 제가 네. 그때 여쭤봤던 질문이 기억이 나는 게 아 작곡가 분들께서 작곡을 하시면서도 울기도 하나요? 뭐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1: 특히 서편제 그 원망이라는 곡을 만들 때는 네. 그때가 이제 신혼 시절이었는데 밥 먹다가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송화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송화 곡을 쓸 때는 송화의 감정이입을 하고 동호곡을 쓸 때는 동호의 감정이입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너무 송화에 이제 심취가 돼가지고 그 와이프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기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용기 주는 얘기도 하고
0: 네.
1: 예, 조금만 더 힘내주면 안 될까? 전 곡이 오빠 곡인 뮤지컬이 탄생하는데 오. 조금만
0: 뮤지컬 작업을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럼?
1: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지금.
0: 아,
1: 현재까지.
0: 정말요?
1: 또 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0: 더 재밌어요? 매력이 뭘까요?
1: 아,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영원하잖아요. 제가 죽고 나서도.
0: 예. 그건 뭐 대중가요 말해 뭐예요?
1: 예, 뭐 대중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것도 이제 무대로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0: 네.
1: 거기에 이제 주연 배우는 계속 바뀌더라도 작품은 뭐 팬텀 오브 오페라. 그러면 계속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0: 네.
1: 우리 서편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0: 아니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또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경연 네. 프로그램에서 심사도 여러
1: 봤었죠.
0: 번 맡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에는 또 네. 춘향국악대전에서 특별심사위원을 네. 맡으셨습니다. 네. 춘향국악대전 지난 4월 네. 판소리 동편제 본향인 남원에서 매년 5월에 열리기도
1: 맞습니다.
0: 하고 이제 4월부터 해가지고 네네. 열리는데 네. 어떻게 여기 심사위원까지 맡게 되신
1: 뭐
0: 거예요?
1: 전주도 가끔 내려가고 네. 국악 관련돼서 심사를 가끔 하는데 이제 또 취지가 퓨전 말하자면 이제 서양음악과 그리고 또 우리 소리를 갖다가 접목하는 또 취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진짜 단거리만 내려갔는데
0: 네.
1: 그분들이랑 또 예전에 또 제가 강연 이런 것 때문에 또 인연이 있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내려갔는데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0: 조금 만나지 않아야 될 장르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우리 국악에는 좀 제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뭐냐면 이 장르도 어려워.
1: 네.
0: 우리 국악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데 어려운 것과 어려운 것이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갖다가 예술적으로 이제 발현하면 좋은데 어렵기만 해.
1: 난해하고.
0: 그러면은 우리 국악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1: 그렇죠.
0: 대중한테.
1: 길을 잃고.
0: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안타까워서 반신반의하고 내려갔는데 너무 빛나는 부족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1: 아, 그러세요?
0: 네네.
1: 아, 어머.
0: 네. 더 씬이었나? 그 우승한 팀이.
1: 네.
0: 그 팀을 제가 인스타 팔로우도 해가면서 지금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여태까지 작곡하신 음악들만 해도 너무나 많고 그게 다 메가 히트곡들이기 때문에 그냥 왜 저희 그 모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돈 많고 놀았으면 좋겠다. 일을 굳이 안 하시고 음악을 더 이상 안 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작곡이나 프로듀서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2019년부터 뉴 에이지 팝그룹 어느 일상을 결성해서 네. 또 네.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고
0: 네.
1: 계세요. 그래서 거길 보니까 바이올린, 첼로, 생황도 들어가 있어요.
0: 생황 들어가죠.
1: 어떤
0: 사실은 생황 때문에 그 밴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1: 아, 생황 때문에요?
0: 네. 생황이라는 악기 연주는 김소엽이라는 친구의 연주를 딱 봤는데
1: 네.
0: 아, 이 친구랑 너무 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드럼이 다 갖춰져 있고 이런 그룹 말고 피아노, 그리고 생황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첼로. 보통 이제 녹음할 때 콰르텟
1: 네.
0: 연주를 많이 하는데 생황이 사실은 세컨 바이올린과 비올라 역할을 해요. 음역대가 화성악기이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럼 이 멤버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보컬 하나만 들어오면은 충분히 밴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1: 네.
0: 그래서 사실 건반이 드럼 역할도 하죠.
1: 네. 매력 그럼 딱 듣자마자 오, 이 소리 너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거예요?
0: 굉장히 독특한 악기고 이 악기를 알리고 싶다 많이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고
1: 네.
0: 우리 소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목적이 뭐냐면 국악기지만 그 국악기를 너무 도드라지게
1: 맞아요.
0: 이제 부각을 시켜서 아 국악 그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1: 아.
0: 아주 절묘하게 잘 녹아들게 그게 목적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국악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네.
0: 뭐 댄스 음악 할 때도 북소리를 갖다 이렇게 쳐가지고 기존 예를 들면 808이나 909 드럼에 섞어가지고 이제 레이어드라고 하는데 섞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1: 그렇죠.
0: 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1: 아 이걸 썼다.
0: 그래서 저는 국악과 접목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1: 아.
0: 항상 예를 들면 그러셨군요. 뭐 꽹과리 뭐 얼마 전에 했던 중간계란 영화도 거의 꽹과리라든지 징 뭐 또 소리북 모둠북 이런 거 갖다 다 제가 직접 쳐가지고 녹음을 다 한 거거든요. 그걸 대중들은 자세히 듣지 않고는
1: 그렇죠.
0: 국악 전문가들 아니면 모르죠. 하지만 네.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우리 국악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계속 들려드리고 좋은 소리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터보
1: 네.
0: 러브 이즈라는
1: 곡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0: 곡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락도 키드, 락 키드예요. 그 락에 대한 어떤 그 락 기타의 디토션 기타에 대한 약간 좀 저항, 뭐 약간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1: 아,
0: 대중들한테. 그래서
1: 네.
0: 아예 댄스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1: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전주.
0: 예, 그리고 또 백킹 기타로 디토션 기타도 들어가고
1: 아.
0: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꾸 들려드리다 보면. 이것도 좋구나. 편견이 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스며들게 예,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1: 제 다음 질문 딱 그거였거든요. 요즘 진짜 광화문에서 BTS 네. 아리랑이 울려 퍼지기도 했었고 전 세계에서 막 떼창을 부르고 막 이러고 뭐 사물놀이 요즘 탈춤 가 우리 전통에 대한 국악에 대한 관심이 세계에서 높아지는 상황에 네. 어떻게 더 나아가면 좋은 방향일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0: 제약을 하지 않고 많이 뻗어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1: 네.
0: 국악이라는 장르가
1: 네.
0: 더 확장성 있게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기본을 무시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아.
0: 기본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이 하고
1: 네.
0: 그리고 그 기본을 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경기 민요라든지 민요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정가를 하신 분들도 있고
1: 네.
0: 또 연희 하시는 분들 중에 재능 있는 분 너무 많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분들이 뭐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은 가장 잘 되는 게 교수예요. 교수라는 직업이 뭐

0: 음을 전혀 표현하는 게 너무 그럼요. 고귀한 직업이지만 네. 그냥 그 자체의 예술가로서 쭉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사회가 같이 만들어 드리려면 국악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좀 너무 이 접목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이렇게 댄스 아니면 트로트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보다는 네. 새로운 음악 저는 그게 진정한 케이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1: 오, 새로운 네. 음악.
0: 새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아프로 비트나 아니면 또 뭐 아마피아노 이런 그 아프리카 음악들이 전 세계를 트렌드하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 아, 그래요?
0: 그럼요. 예, 클럽에 그런 음악들이 지금 가장 트렌드한 음악으로 불려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악이 왜 그렇게 안 들리라는 법이 없습니까?
1: 아.
0: 발상을 좀 바꾸는 거죠. 근데 그 음악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말초 신경으로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거든요.
1: 네. 네.
0: 예를 들면 우리 국악 밴드 중에 뭐 잠피네 같은 그런,
1: 네.
0: 그런 너무 좋잖아요.
1: 너무 좋죠.
0: 네, 그런 분들이
1: 제 동창이에요.
0: 아 진짜로요?
1: 네.
0: 좀 완전 팬이에요 정말.
1: 네.
0: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국악을 갖다가 섭취할 수 있게끔 네. 많이 좀. 얼마 전에 이제 춘향
1: 그 국악대전
0: 국악대전에서 네. 나왔던 그런 분들 젊은 음악가들이 마음껏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조금 자리를 기득권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아니 저는 앞서 말씀해주신 그 정말 일상에 저희도 문화가
0: 네, 그렇죠.
1: 스며드는 것처럼 더해지는 것처럼 국악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0: 그게 중요합니다.
1: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즐길 수 있어요.
0: 일상 안에서
1: 있으면.
0: 계속 국악이 들리고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생 상세를 했었거든요.
1: 아 그래서 국악계 관심이 많고 잘 아시는 거군요.
0: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때.
1: 그래요?
0: 네, 저희 때는 막내 동생 나라서 모를 수 있는데
1: 저희는 뭐 소고 정도 배우고.
0: 그것도 배웠잖아요.
1: 배웠죠.
0: 요즘 친구들은
1: 단소 부르고.
0: 네네. 네. 요즘 친구들은 그런 것 조차도 안 해요.
1: 아, 요즘 거의 없는 네. 것 같더라고요.
0: 거의 뭐 이제 서양 악기 위주로만.
1: 네, 오케스트라 밴드 들어가고 하고.
0: 그래서 예전보다는 국악 악기 혹은 국악에 대한 어떤 교육이 너무 적어졌다.
1: 맞아요.
0: 그래서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들려지고. 예.
1: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목표도 뭔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많습니다.
1: 많아요?
0: 예, 굉장히 많고 또 국악 관련된 프로젝트 중 한 십몇 년짜리 프로젝트가 있어요.
1: 뭘까요? 들어봐도 돼요.
0: 그거는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1: 천천히 또 오실 건가요, 그럼?
0: 불러주시면 또 오죠.
1: 아, 정말요?
0: 그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게 되면.
1: 아. 네,
0: 어쩔 수 없이 국악인이랑 또 같이. 김유리 씨라는.
1: 네. 네
0: 소리 하시는 명창이죠.
1: 네. 네,
0: 그분이랑 또 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아까 잠깐 박경수.
1: 네.
0: 저랑 친한 동생이거든요.
1: 아, 네. 국악인들과 굉장히 또 네. 뭔가 커넥션이.
0: 경소가 또 소개를 많이 시켜줘가지고 좋은 또 국악인들이랑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네. 아까 산조 얘기하면서 잠깐
1: 네네네네네.
0: 나오더라고요.
1: 네. 야, 앞으로 그럼 또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곧 또 어느 일상
1: 네.
0: 신곡이 또 굉장히 좋네요. 또 공교롭게.
1: 와, 너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잘
0: 네,
1: 맞았습니다.
0: 네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연출하는 공연도 페스티벌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예.
1: 거의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음악 작업하시고 그러시겠어요. 뭐 일상이.
0: 그 음악을 하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죠.
1: 아.
0: 계속 이제 그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1: 예. 음악이 일상인 윤일상.
0: 그렇죠.
1: 예, 일상의 문화를 더한 문화인공.
0: 그렇죠.
1: 뭔가 접점이 많습니다.
0: 띵동댕.
1: 저는 진짜 약간 40대 네. 이제 중반이 되고 애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0: 저는
1: 거나.
0: 저는 그렇게 안 보이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주어진 거나 열심히 하자. 이제 와서 무슨 꿈이나 계획을 갖는 건 굉장히 사치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0: 그렇죠. 꿈이라는 건요. 꿈 얘기 잠깐 하면 저 어린 일상의 곡 중에 Girls to Women이라는 곡이 있어요.
1: 네.
0: 소녀들에서 여성들로 변해가는
1: 네.
0: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가사를 보면 이제 그 곡을 쓰게 된 이유가 그 꿈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만져주거나 쳐다보지 않으면 이 친구는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 오.
0: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1: 네.
0: 근데 꿈을 내가 터치했을 때 비로소 이 친구 외롭지 않을 거고 나도 외롭지 않게 되는 거죠.
1: 오.
0: 와이프가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하는 게 굉장히 꿈이었다고 하더라고. 아. 왜 꿈만 꾸고 있어? 지금 시작해. 응. 그래서 그날로 바로 동네
1: 발레학원에서.
0: 발레학원에서 조그만 발레학원에서 해서 지금 십몇 년이 됐습니다.
1: 무대도 서고 하겠네요.
0: 발표도 하고. 누군가한테 아주 작은 가르침도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죠, 지금.
1: 와, 알겠습니다.
0: 그런 그럼... 노래가 어느 일상의 걸스드림의 노래인데 거기 처음 가사가 너의 꿈은 발레리나.
1: 아내를 위한 음악이었어요?
0: 그걸 시작을 합니다. 아, 꿈을 아내를 위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영감을 준 또 예, 꿈에 관한 예, 그런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그거 예. 들어보고 꿈을 가지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가수의 꿈을 다시 한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0: 그것도 좋죠. 그리고 예. 가수
1: 그럼 3천 곡 중에 하나 저 주실 수 있어요?
0: 그건 안 되죠.
1: 안 돼요? 예. 아니, 돈을 드리는...
0: 돈으로 저를 살 수는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예. 예.
0: 아,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노래도 좋고 네. 각자 악기를 꼭 해보시라.
1: 악기도 네. 너무 좋죠.
0: 많은 분들이랑 기타 연습했는데 그냥 지금 시작하세요. 네. 지금 뭐 10만 원짜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꿈을 외롭게 하지 마시라.
1: 네. 진짜 악기를 네. 연습하고 그걸 배워나가면서 느끼는 건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시간에 확 점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0: 절대 안 되죠.
1: 정말 한 걸음
0: 내가 노력한 만큼
1: 그러니까요.
0: 딱 한 만큼만 주는 게 악기예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악기는 우리 같은 직업은 연주라는 직업은 매일 실패하는 직업이거든요.
1: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0: 매일 실패를 하지 않으면 늘질 않아요. 그 어제도 기타 치다가 손이 너무 아픈데 이 아픔이 없으면은 또 성장이 안 됩니다. 이 악기 안에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 하나를 정복해 나가고 물론 정복이라는 단어는 좀 쓰기 힘들겠지만 하나를 갖다가 또 마스터해 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삶에 굉장히 큰 또 행복이 올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그래서 꼭 악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정말 오늘 너무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
0: 끝났어요 벌써?
1: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악 프로젝트 시작하면 그때 꼭 또 다시 한번 네, 보시도록
0: 하겠습니다. 한 12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1: 오,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1: 무슨 말씀하세요. 예, 대중가요부터 OST, 팝 등 장르를 넘나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작곡가 윤일상. 앞으로도 전통을 잇는 국악에도 또 꾸준히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양한 음악으로 우리 국악의 대중성도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작곡가 윤일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아까 그 곡 한번 부르면서
1: 안녕.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를 알차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이맘때 놓쳐선 안 되는 특별한 우리 음악 축제가 있죠. 국립극장 대표 여름 축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은 여우락 페스티벌은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접목해 경계를 허무는 창의적인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은 슈퍼스타로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음악감독은 국립창극단 출신 소리꾼 유태평양이 맡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우락에서는 개폐막작을 포함해 총 12개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강산의 선우정아, 안예은, 립제이 등 대중 아티스트와 소리꾼 김수인, 그리고 양금 연주자 윤은화가 이끄는 동양 고주파 등 전통을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들이 신명나는 협업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은 7월 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과 하늘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인 무대들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전기 장비들이 있지 않은 시절에 악기들이 내는 음들은 결국에는 사실 뭐 나무나 뭐 쇠나 가죽이나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자연물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공명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매력을 빨리 느끼고 좀 더 편안하게 편안하게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0: 이번에 나온 PD와 다현일입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많이들 하나요?
1: 네, 뭐 가끔 이제 새 앨범 나오신 분은 그렇게 가끔 하시는데.
0: 표시 드릴게요.
1: 오! 아, 정말로요?
0: 네네.
1: 아, 근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0: 네, 괜찮아요.
2: 뭐 도와드릴까요?
3: 까르마 누리.
4: 제가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그 힙합 음악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게 진짜 옛날 어떤 펑크 소울 음악들이 많거든요. 민속 음악 특유의 질감이나 어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악기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고래아를 만나면서 그것들이 좀 합쳐진 것 같아요.

0: 어떤 전통적인 면도 들어있고 또 포크적인 면도 들어있고 뭐 락적인 면도 뭐 그냥 팝적인 면 그러니까 최근 사집에는 조금 이렇게 사이키델릭한 질감도 좀 들어있고 또 R&B적인 면까지 들어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게 저희 색깔 같아요.
1: 이제 고래아만이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이랑의 작업도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소속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경솔 씨가 하는 공연을 제가 조금 같이 도와드리는 역할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뭐 연주도 하고 있고 편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금악은 기본적으로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공통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꾸며지지 않은 어떤 원초적인 모습으로서의 음악적인 매력들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변화에 대해서 거는 기대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작업물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언제다가 하실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넓고도 넓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 마침내 하늘과 맞닿아 지평선을 이루어냅니다.
1: 눈길 닿는 곳마다 넓게 펼쳐진 들판.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김제 벽골제입니다. 오랫동안 물을 다스려서 이 넓은 공간을 생명이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둑 위에서 풍요를 기원하고 희망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지평선 넘어 느리게 가는 김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0: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둑길. 1700여 년 역사 시간 위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벽골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벽골제에 서 있는 두 마리의 용, 무슨 연유일까요?
1: 동경 민족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 놓고 그 용이 물을 관리하는, 물을 수호하는 그런 동물로 만들어냈거든요. 특히 여기는 논동사가, 김제 지역에서는 논동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논동사는 물이 없으면은 사실은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의 동물이 여기에 쌍용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제방이 큰 폭우가 쏟아지면 이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쌍용 설화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0: 그 길이가 50m가 넘는 거대한 두 마리의 용, 사람들이 벽골제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로 알려진 벽골제. 삼국사기는 서기 330년에 축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제방은 약 3.3km. 수문은 5개 중 2개만

0: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고 풍년을 누리도록 해준 벽굴지. 그래서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로 자주 수리도 했습니다.
1: 이 중수비의 내용대로는 조선시대에 와서 태종대에 다시 한번 중수를 하거든요. 그때 이 돌 기둥은 옛날 것을 활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려시대 거 멀리는 통일신라 백제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 개의 수문을 통해서 만경 벌판이나 진제 벌판, 멀리는 정읍 부안 벌판까지 물을 대서 농사를 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0: 물길을 다스려 풍요를 기원하던 옛 사람들의 지혜와 손길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 사람의 땀과 자연의 순리가 만나 1700년 가까운 역사를 빚어낸 공간, 김제 벽골제입니다. 지금은 들녘에 물을 대는 기능을 내려놓은 벽골제. 물길은

0: 달라졌지만 벽골제가 지키던 대지의 풍요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벽골제 앞에 펼쳐진 김제평야. 이 들녘은 만경평야와 이어지는데요. 경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은 이 땅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지금은 이한기가 대신하는 모내기.
1: 잠깐.
0: 예전에는 흥겨운 농욕가락에 맞춰 일일이 사람 손으로 모내기를 했지요. 그나저나 김제쌀이 명품인 이유가 뭘까요?
2: 아니 도대체 왜 김제는 그렇게 쌀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1: 아무래도 이게 김제 토질이 아무래도 딴 지역보다는 좀 낫겠죠. 그리고 우리는 김제지 같은 거의 좋은 쌀 신동진, 신동진을 다 하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신동진을 알아주잖아요.
2: 그렇죠. 네. 쉬운 게 아니더만요.
1: 아, 그렇죠. 이제 여름으로 다 보야니까 뭐가 잘 심었는지도 보야하고
2: 반듯해야 돼. 길이.
1: 네.
0: 벽골제 옛 땅. 속살 깊은 대지의 벼농사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탓에 뼈아픈 역사도 겪어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지주들이 광대한 농지를 차지했고 우리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내몰려 농노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곳 김제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민중의 삶과 저항을 그린 대하 소설이 있는데요. 바로 조정래 작가의 대하 소설 아리랑입니다. 무려 20여 년의 집필 끝에 지난 2000년에 완간된 대하 소설 아리랑. 김제 죽사면은 아리랑의 주 무대였는데요. 그 시대의 아픔과 민중의 삶을 재현한 아리랑 문학 마을이 있습니다.
3: 자,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토지를 강탈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면사무소 내부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게 당시 소설 속의 축산 면장인 백종두 면장입니다. 백종두는 아전 출신으로 친일파로 변하면서 면장까지 출세를 하게 됩니다.
0: 일제의 앞잡이였던 면장, 동족 수탈에 앞장섰던 인물. 그는 행복했을까요? 수탈의 증거들 가슴 아팠습니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미소에서 쏟아져 나온 새하얀 쌀. 내 자식들의 굶주림을 뒤로하고 모두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0: 찰의 역사 잊지 않으려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어느 일본인 대지주의 사무실인데요. 우리 농민들의 눈물과 한이 서린 곳입니다.
1: 어르신들의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앞에를 지나갈 때는 무서움보다는 증오가 많이 끌었다고 해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자식들은 먹지를 못해서 이역말리 만주나 하와이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10원을 빌려갔는데 몇 배를 갖다 갚아야 되니 그런 과정을 해년마다 겪으니까 그렇게 많이 증오심으로 여기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0: 혹독했던 일제의 수탈, 치밀하고

0: 또 체계적이었습니다.
1: 저기 안에 보이는 이 파란 이 문 안에는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시모토라는 인물이 여기에다가 금고인데요. 여기에다가 돈이라든가 서류 같은 거, 뭐 소작인들한테 뭐 말 그대로 이번 달 원래 네가 이렇게 농사

0: 이제는 훼손된 그의 공덕비만 덩그렇게 남아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한이 서린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당시 창고로 쓰이던 건물인데요.
1: 이게 쭉 들어오세요.
0: 수많은 농민들이 두려움을 안고 드나들던 곳입니다.
1: 이곳은 창고는 소작인들이 와서 여기 앞에 서서 올해 내가 농사 지으려면은 그 종자가 없으니까 하시모토한테 종자를 빌려가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그해 가을에 또 추수를 해서 맷꼽들로 또 갚고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0: 수탈에 시달렸던 당시 농민들의 삶은 참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농민의 삶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일제. 그들의 수탈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2: 여기서 수탈한 쌀들을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실어갔는데 전주에서 군산까지 전군 가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포장도로인데 약 40km, 이 도로 이름이 일명 잣대도로입니다. 지도를 놓고 쭉 금을 긋고 도로를 건설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일본으로 쌀을 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전군 가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탈된 모든 쌀들이 일본으로 다 실려갔어요.
0: 역사는 기억할 때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픈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기억할 때 역사의 교훈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아리랑 문학관에는 당시 농민들의 삶을 떠올리게 해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징계맹계 외밑들 이 말이 김제 망경의 넓고 넓은 들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넓고 또 곡식이 많이 생산이 됐지만 모두 일제한테 수탈을 당해서 그 풍요롭지만 서러운 땅이라고 이 김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0: 김제에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는데요. 기와 지붕을 올린 한옥교회입니다.
1: 금산교회는 1905년 10월 11일 미국의 남장로회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올해가 121년 됩니다.
0: 아담한 한옥교회. 이 작은 교회가 12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 놀랍기만 한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인들은 이 교회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0: 남녀노소 모두가 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초창기 이 교회의 예배 모습은 요즘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1: 이렇게 휘장을 가렸고요. 위쪽에도 휘장을 쳤습니다. 이렇게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였고 또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의 얼굴을 여성도들은 보지 못한 상태로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남녀 출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유교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금산교회 예배당은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강단은 두 공간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설치를 해서 목사님은 양쪽 모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양의 새로운 종교가 우리 전통 문화를 존중하면서 뿌리내린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1: 우리 금산교회가 자랑하는 또 우리의 신앙이 모범적인 본을 보여주셨던 신앙의 인물들의 스토리도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두 분은 바로 초독삼 장로님과 이자인 목사님입니다. 저 두 분들이 지금은 그런 직분을 받으셨지만 당시에는 직분 없이 두 분은 주인과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이분이 주인이었고 마방의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나이 차이는 12살 차이로 띠동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 12살 차이면 별 차이는 없지만 당시 1800말에 12살 차이면 상당히 큰 차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과 머슴의 관계도 신분적인 차이, 그리고 12살 차이도 세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방에서 주인과 머슴으로 일을 하다가 테이트 선교사에도 복음을 들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형제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0: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머슴이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형제가 된 인연 이야기. 어쩌면 이것이 이 작은 교회가 이룬 가장 큰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0: 고장 김재. 전통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이렇게 생긴 놈만 내가 팔으니까 손님들이 많지. 어디를 가나. 너무너무 싱싱해.
0: 100년이 넘은 김재 전통시장.
2: 예.
0: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싱싱한 해산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제는 서해와 맞닿은 곳이니까요.
3: 저건 미니족발 12,000원. 응, 껍데기요. 맛있어. 껍데기도 하나 그럼 17,000원.
0: 뿐이겠습니까? 냄새로 유혹하고 모양새로 눈길을 붙드는 먹을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3: 집에서 손질 다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직접 삶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암만 해도 어디서 삶아오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직접 삶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돼지족발 삶는 건 내 직장이에요. 직장. 평생 직업.
0: 상인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넉넉한 곳. 김제 전통시장입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0: 제가 어찌 이런 시장을 마다하겠습니까? 김제 씨의 느낌은 참 정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 보이는 저곳이 왠지 좀 더 안정적이고 포근한 느낌으로 저한테 빨리 와보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서 그 포근함을 한번 가까이 가서 느껴보겠습니다.

0: 와, 이거 보세요. 근데 여기 한약방이에요. 한약방. 근데 여기는 옷을 짓는 맞춤 조문이라고 써져 있고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옷이 유비로. 안녕하세요.
1: 어머. 어머. 오정의 씨 아니세요?
0: 예, 안녕하세요.
1: 어머나 반가워라.
0: 아니, 근데
2: 어머, 뵙고 싶었어요.
0: 이렇게 고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1: 그러세요? 감사해요.
0: 제가 여기 딱 들어오는데요. 한약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는 또 맞춤 정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3: 이곳에서 아버님이 한 70평생을 한의원을 하셨어요.
0: 아버님이라고 하면
3: 시아버님.
0: 시아버님께서.
3: 저는 여기서 19에 이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아버님을 도와서 같이 한약업을 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3: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한약업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한복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0: 그렇죠.
3: 평생에 모시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너도 입어라 권해주시고 옷을 입다 보니까 이 질감이 너무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자세도 만들어주고
0: 맞습니다.
3: 하루의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행복감도 느끼고
0: 맞아요.
3: 이 천이 정말 사람을 만들어주는 귀한 천이라는 걸 제가 알고는 아버님이 이제 자꾸 하시고 제가 바로 이 업을 시작을 했어요.
0: 아,
3: 네네네.
4: 네, 이곳은 옷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보통 옷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삼베 옷을 만드는 곳이에요. 모시풀에서 실을 얻어 만드는 옷입니다.
3: 이 옷을 입으면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내 피부를 살짝살짝 만져줘요. 가실가실하게. 그래서 이 컨디션이 업되고 기분이 너무 좋고 상쾌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와요.
4: 멋쟁이 시아버지 덕분에 삼베 옷을 알게 된 사장님. 그 매력에 빠져 삼베 옷을 15년째 우리 전통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3: 이게 식물이잖아요. 풀이잖아요. 이 풀을 내가 이렇게 만지고 있다는 데서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사라고 얘기를 해요. 뭐 판매할 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소재에 반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4: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장님의 옷.
3: 아주
4: 섬유의 질감뿐만 아니라 그 색깔도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이렇게 직접 옷감을 염색도 하는데요. 염료들 또한 모두 천연 재료입니다. 손길 몇 번에 이렇게 예쁜 색깔의 옷감이 탄생됐습니다.
3: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진짜.
0: 우리가요 무슨 때될때 상하가 나눠지면 어떻게 맞춰 입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한복을 입은 느낌 같기도 하고 원피스를 입은 느낌 같기도 하면서 시원하면서도 이 원단이 가는 힘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뭔가 나를 이렇게 업시켜주는 그거를 원단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힘만큼이나 빛깔도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4: 우리 전통 옷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 있지요. 예,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2: 예쁜 핑크.
3: 근데 이게 뚱뚱하시고 배낭 옷인 분한테는 짱이에요.
0: 이거 봐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청바지를 입어도 예뻐요.
3: 그렇죠.
0: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젊은
3: 그렇죠.
0: 세대들이 이렇게 입으면 패션이 되는 거죠.
3: 그렇죠.
4: 천연 소재, 천연 염료로 만든 우리 전통 옷. 그야말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0: 사고에 어떤 좋은
3: 그렇죠.
0: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우리 손재들을 제가 옷을 해줘요.
0: 손 충분히 벌써 있어요?
3: 예.

0: 있죠. 그래갖고 7살, 5살인데 이렇게 모시 옷을 입혀서 같이 공원에 같은 데 카페 가잖아요. 어머니들이 오세요. 나하고 아가야 나하고 같이 사진도 한 장만 찍자고.
1: 외국 분들도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외국 분들은 그 염색하지 않은 그냥 그 삼베 자체 색으로 입으면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색이 예뻐요.
1: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예전에는 시원하기 위해서 입으셨는데 그 시원함을 위해서 너무 많은 뭐라 그럴까요? 예, 맞아요. 그게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든 편하게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고 그리고 실용적인 옷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이렇게 계속 열정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공감하는데 이거는 꼭 한번 직접 느껴보셔야만 알 것 같습니다. 오시지요, 김재루요.
0: 환영합니다.
1: 네.

0: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향긋한 보리내음에 취해 혹시 뉘 부르는 소리라도 있을까 하여 하염없이 걸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발길이 멈춘 곳, 어느 음식점 앞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2: 어휴, 엄청 크네요.
1: 네.
2: 맛을 담아내는 터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예. 맛있을까 싶어서
1: 쑥스럽습니다.
2: 아니, 김제에는 네. 사실 어떤 음식이 가장 유명한가요? 그게 궁금해요.
1: 김제예요. 네. 김제가 그게 문제예요. 다른 지역은 그 특산물이 있는데 김제는 쌀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쌀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전국적으로 다 뭐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숙제라고 했어요.
2: 사실 근데 밥이 맛있으면 네. 반찬은 네. 그냥 다 맛있으니까.
1: 네네.
2: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잘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1: 저희는 그냥 가정집처럼 네. 집에서 먹는 것처럼 음식을 해요.
2: 그게 제일 좋죠. 네, 집 밖에 나가서 제일 좋은 게 집밥 네. 같은 음식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1: 저희는 여기가 텃밭이 한 200평 넘게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다 농사지어요. 고추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사지어서 하고 겨울에는 냉이캐러 다니고 지금 오늘 반찬에 죽순도 있고 뽕잎도 있고 머위떼도 있어요. 다 제가 직접 공수한 거예요.
2: 계절마다 제철이네요.
1: 네, 제철 음식. 직접 캐온 상추랑 뜯어온 상추랑 야채랑 이건 친정엄마표 참기름이에요. 완도에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여기 터에가 뽕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연할 때 따서 삶아서 냉동에다 얼려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노지에서 뜯어온 미나리. 이건 제가 산에서 따온 죽순이고요.
2: 죽순이고요.
1: 이거는 애기 열무.
2: 애기 열무.
1: 그다음에 텃밭에서 기른 머위를 들깨로 탕을 했어요.
2: 머위탕.
1: 그다음에 이거는 네. 제가 직접 키운 신선초로 장아찌를 했어요.
2: 신선초로요?
1: 네. 와. 근데 향이 독특하고 맛도 괜찮아요. 근데 묵은지가 맛있어서 많이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많이 들어가면 또 그 맛이 안 나요.
2: 2년 숙성된 네. 그리고 감자가
1: 네, 저도 담고 엄마도 담고. 아이고. 저 혼자 힘들다고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생한다고.
2: 일단 국물 한번 맛볼래요. 어떤 맛인지.
1: 좀 얼큰할 거예요.
2: 와, 이 당 육수와 만난 이 김치가 엄청 깔끔하고 네. 과하지도 않고. 전라도의 그 묵은 김치 맛이 네. 닭볶음탕의 이 닭 육수하고 만나니까 천연 조미료가 돼버려요. 그죠?
1: 네.
2: 그리고 와, 진짜 맛있다.
0: 묵은지 들어간 닭볶음탕과 사장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
2: 밥 약분에다가 밥 비빌 때 최고잖아요.
0: 이 맛,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2: 딱 비비기 좋은 만큼 익었어요. 이것도 맛있다. 제가 아껴놓은 게 뭐가 하나 있죠? 바로 김제가 낳은 김제 쌀입니다. 여기에다가 보리.
1: 네.
2: 아, 오다가 보리 많이 봤거든요.
1: 네.
2: 이 쌀이 맛있으면 뭐 더 말이 더 있을까요? 그죠? 쌀맛입니다. 쌀맛이에요. 그런데 끝맛이 단맛이 나네.
1: 보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2: 아, 그렇구나.
1: 네.
2: 밥이 달아요. 그럼 큰일 나는데. 오, 진짜 맛있다. 김제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밥을 옆에서 호의무사 해줄 수 있는 백반을 먹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근데 그 옆에 우리 친정어머니 손길이 있는 이 묵은지 닭볶음탕 네. 오늘 정말 맛있게 먹고 김제를 기억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0: 어쩜 이렇게 철마저 꽃들이 피어날까요? 자연의 질서 참 대단하죠. 그렇게 느끼는 순간
2: 알았어 알았어 따라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바지에다 다 묻었네.
0: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요.
2: 평야서점 책방?
0: 녀석을 따라간 곳 얼핏 보기에 평범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2: 오,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 나지막한데 제비집이 있어요. 제비집 진짜 제비집 있어. 우와. 우리 흥보가에 나오는 제비집이 이 책방 전부 위에 있어요. 와, 그림 같은 이곳에 책방이라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응? 일로 가? 안녕하세요.
3: 예,
2: 신발 벗고 들어옵니다. 예. 우와. 어머나. 여기 책방 맞나요? 예.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2: 오, 여기 책방, 책밭의 주인이세요? 네. 이게, 아니, 이렇게 이 골목 끝에 올라가도 되죠?
4: 네, 그럼요. 조심하시고.
2: 어머나. 아, 조용히 해야 되겠다. 손님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0: 놀랍게도 이곳은 서점이었습니다.
2: 어머나. 이게 어머나가 그냥 연말이네요. 아니, 이렇게 예쁜 책방을 이거 본인이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4: 아, 네. 뭐
2: 원래... 혹시 대여진 것을 사신 건 아니죠?
4: 아, 아니요. 이 집이 제가 살 때만 해도 버려진 집이었어요.
2: 아, 그리고 오래된 집 같아요.
4: 네, 지어진 연도가 1905년이니까 지금 115년 한참 넘었죠?
2: 아니 근데 어떤 계기로 여기가 고향이세요?
4: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란 사람인데요.
2: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4: 아, 원래 저는 방송국 PD.
2: 방송국 PD요?
4: 네. 원래 집에서 예쁘게 해놓고 막 요리해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 아시다시피 방송국 PD들이 밖에 나가 특히 여자 PD가 뭐 앞치마 이런 거 전혀
2: 연결이 안 돼요.
4: 그렇죠. 막 네. 맨날 청바지 입고 뛰어다니고
2: 맞아요. 맞아요.
4: 그래서 저도 조금 현생과 그 로망의 간극이 컸던 사람이. 인데 이 집을 보는 순간 좀 원하던 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방송사 PD였던 최별 씨. 김제들녘 한가운데 농촌 마을에 책방을 연 것이 3년 전인데요. 이런 특별한 서점을 마련한 이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4: 사실 저기 네. 이 공간은 네. 저희 엄마의 공간이에요.
2: 아, 그래요?
4: 네, 저희 어머니가 좀 돌아가신 지 한참 되긴 했는데 그 방송 작가셨고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책이 되게 많았었어요.
2: 아,
4: 그래서 엄마도 이 공간

0: 근데 되게 좋아하겠다 싶어서 엄마의 옛날 원고랑 이런 버리지 못한 것들이
1: 오,
0: 함께.
1: 세상에.
0: 그리고 보면 이 집을 처음에 살 때는 몰랐는데
1: 네.
0: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애기거든요. 네,
1: 어머머머머머.
0: 요 애기인데 4살에서 6살 사이에 이 남양주시 수동의 시골집에 살았었어요.
1: 예.
0: 근데 이 집이랑 되게 닮은 집을,
1: 닮았어요.
0: 그쵸?
1: 옛날부터가
0: 네, 그래서 되게 그런 게 남아
1: 신기하다.
0: 있었나 보다.
1: 잔상이 어릴 적에
0: 네,
1: 그게 있었고.
2: 이 특별한 서점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 흔적들이 이렇게 빼곡해요. 문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서적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갖춰놓고 있는 이 서점.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꽃향기와 책향기, 그윽한 농촌 서점. 참 편안했습니다. 차 한 잔과 책. 남은 일정은 아예 취소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자라준 곡식이 고맙기도 했고요. 이런 풍광과 잘 어울리는 장단과 가락이 있지요.

0: 흥겨운 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곳.
1: 예,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가운 분을 예, 만났습니다.
1: 와, 아, 선생님. 아, 선생님, 그대로신 모였네요.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2: 그대로?
1: 예전에. 아주 아주 예전에.
2: 네, 근데 네. 어, 그때 서초동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1: 그때도 오셨어요?
2: 네, 서초동에서.
1: 근데 선생님. 연세가 그냥 그때 멈추셨나 봐요.
2: 뭐였어요? 세월이 가는데 멈췄을 것 같네요. 나이가 80 넘었는데.
1: 80이요?
2: 네, 86이요.
1: 에? 진짜요? 네.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전수관이세요?
2: 네.
1: 아, 그러면
2: 한 30년 했어요. 그래서.
1: 여기서? 네. 아,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2: 이게 야, 우리 회원들, 풍물원들.
1: 아, 풍물회원.
2: 나 요새 바쁘니까.
1: 네네네.
2: 더 바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못 나오고.
1: 아.
2: 오정은 씨 온다고, 이쁜 오정은 씨 온다고 해요. 꼭 나와보라고.
1: 그럼 네. 오늘 호남 우도 농악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2: 예.
0: 네, 이곳은 호남 우도 김제 농악 보존회인데요. 전에 몇 차례 뵌 적이 있는 박동근 선생님께서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호남 우도 농악의 상징 같은 분이시죠. 지금은 이렇게 강습을 통해 호남 우도 농악의 명맥을 잇고 계십니다.
2: 우리 김계 농악이라 하면은 아까 이렇게 김계는 대동꽃이 제일 뭐냐 발달됐고 대동꽃이 발달되면서 호남 평야 농경 문화를 이뤘지. 호남 평야가 아니면 호남 우도가 안 돼요.
3: 우도가 뭐예요?
2: 호남 평야가 돼야 호남 우도라는 되는 거지. 우도농악이라는 것이 호남평화가 안 되면 호남우도를 못 지는 거, 이런 우도농악을 못 지어요. 이제 호남평화의 농경문화를 수담한 대동꽃이 시작을 했던 것이고.
0: 김제농악은 1988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잇따라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 각종 행사에서 수많은 공연을 해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지역 공동체의 정서를 담고 있는 호남우도 김제농악. 우리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0: 그리고 이를 계승하는 분들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1: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 동네에서 하는 걸 봤을 때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가 없었잖아요. 우리 즐겁게 놀이가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걸 허락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좋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지금 83이나 먹었는데 지금도 그 맛을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못 하지. 근데 머릿속은 항상 살아있어. 그것이 재미있는 그 느낌이.
2: 젊으신 분들. 또 농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점점 줄어가다 보니까 네,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든다는 게 많이 아쉽죠.
3: 이렇게 이렇게
0: 그래서 박동근 선생님과 보존의 분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3: 진대 호나무도 얼치고
4: 좋다! 좋다!

0: 땅을 키우고 땅은 강을 품으며 김제를 풍요로운 곳으로 일궈왔는데요. 김제 땅 서쪽 끝자락 아름답기로 두 번째라면 서운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망해산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역사만은 감히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절 이름 망해사, 글자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백제 무왕이 서해를 바라보며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며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1: 이곳은 642년에 창건됐지만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토굴식으로 기도처로 만들었다가 그 뒤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계속 그 터는 계속 있었는데 이곳이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서해안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려 때부터 지도에 보면 항상 망해사가 나옵니다. 이곳이 이제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기 때문에 항상 거점 지구로 해서 그 군대가 항상 해군이 상주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지도에 고지도에 보면 항상 망해사가 나옵니다.
0: 망해사에는 아주 특별한 터줏대감이 있는데요. 바로 망해사 팽나무입니다. 수백 년 세월 한자리에 서서 망해사와 김제평야를 묵묵히 지켜온 수호신입니다.
1: 이철세 때 한감 이남에서 제일 부잣절이었대요, 이 자리.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일본인들이 김제와 익산에서 사르스타르에서 배를 싣고 가다가 이 망해사에 등불을 못 보면 그 배가 풍랑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시주하는 곳, 공양물을 올리는 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절 규모는 작고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신주단지 모셔야 될 그런 사찰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0: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간절한 기원을 올렸던 망해사. 저도 마음을 보탰습니다.
2: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평선을 품은 들녘과 천년의 시간을 품은 망해사까지 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함께한 김제 여행. 김제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역사가 함께한 땅이었습니다. 극복과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들녘의 곡식 한 포기도 붉은 노을의 한 자락도 깊이가 있는 느리지만 깊은 김제 여행이었습니다.
0: 드넓은 대지의 끝에서 서쪽 바다 너머까지 끝없이 펼쳐진 풍광.

0: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더 넓은 이야기. 바로 김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넉넉한 김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달은 여행이었습니다.
1: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김제 벽제골입니다. 벽골제죠. 벽제골이래. 아, 나 미안해요. 미쳤나 봐. 소세지 먹어서 그래. 다시 할게. 미안해. 벽골제. 왜 갑자기 벽제골이다고. 어? 선생님이세요?
2: 네.
1: 어?
2: 아이고,
1: 화이팅! 아이고,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조영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띄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 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등장했다. 악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사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여섯 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줌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줌이 시작될 때의 의장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훌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 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더딥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So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2: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달달 하신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55회 목력예술제 사회를 맡게 된 학생회장 전혜진,
1: 학생부회장 심은채입니다.
0: 부회장님, 첫 무대부터 기운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요?
1: 맞습니다. 우리 음악의 정교한 기교와 현대적인 울림이 조화를 이룬 멋진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첫 곡이었던 자진한잎 중 우조두건은 기존의 노래 태평가를 관악합주로 재탄생시킨 곡이죠. 관악기 특유의 시원하고 화려한 매력이 정말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0: 이어진 두 번째 무대는 이재준 작곡가님께서 2학년 가야금 거문고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쓰신 위촉 초용곡 파동이었습니다. 곡 파동은 서로 만나 증폭되거나 사라지는 파동의 특성을 우리의 인간관계에 빗대어 표현해낸 곡인데요. 엇갈리는 리듬 속에서 하나의 화음으로 모이는 과정이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모습 같아 더욱 인상 깊은 무대였습니다.
1: 와, 설명을 듣고 나니까 다음 무대가 훨씬 기다려졌어요.
0: 저도요. 이 열기를 끊지 말고 바로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관객 여러분들도 준비되셨나요?
1: 그럼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심이 담긴 무대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2: 관객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안녕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 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늦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2: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3: 엄마, 그거 암?
4: 또 뭐?
3: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5: 4반이잖아.
3: 아닌데? 2반인데?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6: 6학년이라 씩씩하네.
7: 아들 그거 암?
3: 뭐?
7: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5: 대박.

0: 아이고, 곱다. 이거 무궁화 꽃으로 염색하고
1: 제가

30년 넘게 공부하면서 그 한지의 우수한 한지는 소리가 아주 찰랑찰랑하니 아주 아주 투명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찢으면 섬유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 300번 넘게 했을걸요. 이렇게 하다가 빠개져요. 이런 작업을 해서 1800겹을 붙여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국세의 받침 석, 요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한 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색지 공예는 다른 기법 공예에 비해서 색으로만 내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만족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색 선택하는 것이 30년을 했어도 아직도 저는 미숙하고 부족하고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작품인데 이 글씨는 우리 전라북도 유명한 서예가 황욱 선생님의 글을 제가 한지 다섯 겹에 금분과 동분을 검정 색지에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이 많이 나와요. 제가 염색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작품은 소중하고 외국에 전시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가지고 갔고요. 이 끝자락은 지금 한지 꼬은 거 두 개를 겹심으로 꼬아서 거기하고 이 손잡이는 지금 지승으로 했고요. 한국의 최초의 후라시 이렇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기절을 하고 그래. 외국에 갈 때 이런 거 갖고 가면 너무 재밌어라 해요.

0: 여기 지금 뼈가 톡 나와 있죠? 이렇게 단단해요, 뼈가. 공이도 베기고 조각도 갖고 맨날 이렇게 문양을 파니까 이렇게 너무 미워가지고 제 손은 정말로 굽고 미운 손 대에 나가면 이리 할 거예요. 작업하면 가끔 다쳐요. 근데 많이 이제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피가 나오네요.
1: 그걸 보여드릴게요. 어디지? 그거 색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전시장을 서양화가 됐든 수채화가 됐든 전시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세계에 대한 감각은 교육을 안 돼. 본인이 느껴야 하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다 껍질이 걸려 있잖아. 네, 그래서 네. 우리 요즘에 민화 그리는 분들이 이런 종이에 염색을 해가지고 아플 때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몰라도 한지로만 만든 작품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작품을 그대로 한지로 재현해놓고 가는 게 제 남은 목표고 제 희망입니다.

천지에 이어 정을 갖고 있는 보석이다. 그 옥이라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는 장인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옥장으로 간결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그 예술에 담았으면 좋겠다. 고전이나 전통을 습득을 해서 거기에 가미해서 그런다면 훨씬 더 좋죠.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좋은 원석이 주어지지 않으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원석이 나한테 주어지면요, 아주 정신 집중이 돼요. 애착이 가니까.

어떤 자긍심이나 자존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먼 훗날 내가 이것을 후배들이 이렇게 훌륭 이것을 했다. 그것이 바로 교육적인 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해놨던 것들이 우리 후손들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작업을 깊이 들어가면 하루에 한 끼를 줄여요. 왜냐면은 삼시 세끼를 다 먹으면 잠이 자주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만 먹고 추우나 더우나 그런 관계 없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보통 작업 들어가면요, 30분, 1시간씩 그렇게 묻지 못해요. 작업 들어가고 쉬면은 사회생활 아예 이제 생각도 못하고, 뭐 숙식도 뭐 다 갖다 드려, 공방하고 갖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올인해버리면요, 하여튼 그 작품 끝나기 전에는 거의 한두 시간 하루에 중심 있게 하네요.

오케이.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훨씬 배가 힘이 들지. 그렇게 이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품이 지금 현재 제가 제작 중에 있는 작품하고 완료된 작품 중에서 두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원석을 입수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좀 애착이 가죠.

전통의 선조들이 참 제작했던 전통이나 고전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것은 그 한국의 얼굴이니까. 간혹 어떨 때는 음악 생각이 나면 음악도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러나 제가 이것을 했다는 것을 후회는 안 해요. 나는 희열을 느껴요, 내 혼자는. 왜? 이 깊이를 아니까 물론 그러겠죠.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기대달라 하신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종.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0: 참 아쉽구나.
1: 아유 저거, 아유 저거. 아,
2: 야, 이 보게, 에? 동해바다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백성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네. 아, 수영복을 챙겨왔으면 그냥 모터보트 타고, 아이 좋을 텐데.
0: 오랜만에 즐기는 바다가 즐거워. 아이와 같은 마음이 한가득한 미종.
2: 천천히 와야지. 왜 과인이 물에 빠질 뻔했지 않느냐? 어디 가볼까 나?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 와봐라. 오. 아, 연함들 못 잡았지.
3: 근데 맛집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2: 아, 그렇지 맛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0: 잠깐만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될까나.
1: 그래, 자꾸 일 안 하시고 딴 거 하시면 물에 빠뜨릴 겁니다.
2: 오호, 무험하구나. 감히 임금한테 물에 빠뜨리겠다고 협박을 하다니. 물에 앉아 같으니라고. 잠깐만, 물에? 무례하구나? 무례하구나. 물에 한 그릇 타거라. 아, 잠깐만, 물회 먹으러 가면 되겠네. 어? 잠깐만, 여기 물에 내가 맛있게 먹었던 집이 있는데.
3: 한번 타보자!
0: 이쪽인가? 어?
3: 임금님, 그거 참 무례하오!
0: 이상하다. 어? 여기 조그맣게 물회집이 하나 있었는데. 웬 식당이 이렇게 있는 거야?
1: 물회집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0: 이쪽이 아닌가?
1: 나이도 이제 많이 드셔서 가물가물.
0: 어허, 무례하구나! 참, 우리 니 무례한 자야. 내가 아무리 무례를 먹으러 간다고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거야, 그래? 어?

0: 먹을까나. 어디 보자. 여기까지 어렵게 찾아왔는데, 아유, 응? 해전물에는 하나 먹어야 되겠고. 어? 그치? 물에만 먹으면 좀 아쉽잖아. 아, 한상차리 먹어야 돼.
1: 얼씨구!
0: 난 한상차리 먹을 거야. 어? 말리지 마. 자,
2: 저 사장님! 사장님! 어?
3: 아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실까요?
0: 아, 제가 오늘 물회 먹으러 왔는데. 네. 이 해전물회랑 네. 이거만 먹으면 아쉽잖아요.
3: 맞죠.
0: 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
3: 네.
0: 그리고 또 아쉬우니까 오징어 순대.
3: 아, 예.
0: 숙주까지 왔는데. 예.
3: 한 분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시키시는 걸 보니까 네. 맛잘알이신 것 같은데요.
0: 어, 맛잘알이요? 그, 맛잘알이 무슨 말이에요?
3: 주운의 조합이 아주 굉장히 좋은 조합이십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아, 사실은, 아, 좀, 냉이 있으면은, 섭국도 시키고, 하, 또 뭐, 저, 성게, 응? 미역국도 먹고, 막, 이러면 좋은데.
4: 이미 너무 많이 시키시네.
0: 이미 너무 많이 시켰다고, 아이, 충분히 먹어요, 이 정도는. 내가 남겨줄까봐, 안 남겨줘.
1: 얼씨구!
0: 아니, 내가 그, 모니터를 해보니까 말이야, 어? 우리 그 장모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내가 주방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아, 가서 살짝.
5: 그렇지.
0: 갔다 와봐야지. 아우, 제가 그냥 네. 음식만 앉아서 기다리기가 너무 심심하고 또 작업하시는 거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거 좀 볼 수 없을까요?
3: 그러면 저희가 네. 지금 때마침 잘 나오신 게 네네. 여기 이렇게 활어차가 지금 와 있습니다.
0: 오, 활어차네요?
3: 네, 작업을 거의 들어오면 바로 진행을 해서 고객님들께 좀 신선한 이런 생선을 제공하고 있어요.
0: 와, 엄청 크네요.
3: 네.
0: 저희가 지금
3: 사용하고 있는 생선이요. 이제 중방어라 그래갖고 네, 보통
0: 방어죠?
3: 예, 한 5kg에서 뭐 좀 적게 나가면 좀 한 7kg 정도 뭐 이 정도까지 나가는 중방어를 쓰고 있고요.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방어 한 뭐 많게는 250마리 뭐 이렇게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3: 또 이런 방어 언제 또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지 모르시니까 오신 김에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떻게
0: 제가요?
3: 예.
0: 어, 그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시면.
3: 그래서.
0: 자. 예. 오, 힘 찢었어요.
3: 꽉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멀리 이렇게 조금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0: 오, 와. 잠깐만. 오, 어떻게. 오, 우와. 손맛이.
5: 오, 아이씨. 얼씨구!
0: 우와, 어떡해. 얘 내려줘도 되나요, 이제? 나 내려놓고 싶어. 내려! 우와, 나 무섭다! 잠시만요, 내려놓을게요.
3: 예, 예.
0: 우와.
6: 고양이 필요하신 건지, 운동이 필요하신 건지, 방어보다 약하신 것 같아요.
0: 오, 이 자가 참으로 무례하구나. 어? 임금한테 어? 운동을 하라 그러더니. 이 피디 양반이 아주 그냥. 아니 제가 아니 뭐 별건 아니고요.
3: 예.
0: 주방에서 열심히 작업하시는데 응원하고 싶어서.
3: 아.
0: 예.
5: 한번 가보자.
3: 이게 한 5kg에서 6kg 정도 되는 애들.
0: 5, 6kg 정도.
3: 예. 예.
0: 아, 5에서 6kg 사이.

0: 그렇지.
1: 탁 껍질만.
2: 이제 손님 상에 얇게 썰어서 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아.
2: 네. 고객님 상에.
1: 혹시 네. 이게 지금 먹어도 되는 건가요? 조그만 거 한
2: 네, 이거 한 조각 한번 드셔보시죠.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거다. 우와.
3: 맛있구나.
1: 이야, 역시, 아 역시 방어다. 어, 얘들, 얘들 저 뭐 저 선수촌에서 왔나요? 왜 이렇게 활동적이죠?
2: 산지 직송으로 거의 저희가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 여름에 이제 손님들이 더워서 물회를 찾는 그런 계절에는 많게는 한 2,500에 3,000 마리 정도를 네, 하루에 작업을 합니다.
1: 제가 사실은 네.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네. 전복죽 해준다고 딱 1kg이요? 네, 네. 올려달라 해가지고 손질하는데 할 줄 모르잖아요. 그거 하는데 네, 전복죽 용으로 손질하는 데까지만 2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2: 보통 이 160마리 한 박스 까서 좀 빠르게 까시는 분들은 보통 한 15분 정도 네, 그렇게 까시고요. 조금 이제
1: 그러면...
2: 예, 거의 그런 저는 시스템입니다.
1: 막 하나 하는데 한 아, 5분씩 걸렸는데.
2: 어, 하실 줄 모르시면 그러신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예. 이제 그 노하우를 제가 전수를 아, 예. 예, 해드리겠습니다.
1: 저도 좀
2: 이제 여기가 입입니다.
1: 아,
2: 입 안쪽으로 예, 그 그렇죠. 안쪽으로 맞아. 들어오게 한 다음에요. 이 칼날을 이 껍질에 붙인 상태에서 네. 네. 그래서 이 껍질을 따라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1: 어, 눌렀어요. 이렇게?
2: 예, 쭉 당기시면
1: 분리가 되네요?
2: 예.
1: 어머!
2: 그러면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손질을 할 수 있는 그게 아~ 되고
1: 어머!
2: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과 내장, 그래서? 몸통을 이렇게 분리를
1: 돌려가지고.
2: 시킵니다.
1: 돌려가지고? 예. 어머!
2: 예.
1: 이야! 이렇게 쉬운 거를
2: 예.
1: 내장을 다 떨어뜨렸거든요.
2: 처음 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하우가 이제 제가 이거 진짜 제가 엄청 열심히 해갖고 알아낸 노하우인데 이 몸통 같은 경우는요 네. 저희가 이제 물회와 네. 전복죽에 저희가 이제 주재료로 들어가고요 네. 이제 요 내장 같은 경우는 이 살아있는 아라리를 그대로 요 상태에서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갈아가지고 네. 네. 그다음에 전복죽에
1: 아, 네. 아 거의 급이까지 나오는 거군요
2: 100%가 들어갑니다 그냥 이 내장 그대로가 거기 첨가가 되다 보니까
1: 아. 네.
2: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이렇게 네. 한 마리로는 또 저희가 물회를 드시기가 양이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1: 아.
2: 오늘 여기 있는 전복을 네. 잘 까시면 네. 제가 그 잘 까신 전복을 네. 물회에다가 특별히
1: 아.
2: 제가 넣어드려서 오늘 식사를
1: 그러면 네, 제가 깐 걸 제가 먹는 거예요?
2: 예 그렇습니다
1: 표현이 좀 그렇다 아, 인공 채통이 그럼 내가 먹을 걸 내가 까겠노라 아 예.
2: 물에 한 마리밖에 못 넣으시겠는데요.
3: 아이고, 임금님! 오늘 전복 없는 전복죽 대령하겠나이다.
1: 어떻게 좀 잘하는 척 해보려는데 안 돼. 좀 숙련돼 보이려고 어떻게 좀 해보려는데.
4: 조금 멍청하긴 하지만.
5: 그렇지.
3: 자, 칼을 들었어. 손끝에 힘을 담고 한 점 또 한 점 바다의 보석들을 썰어보세. 채소들 위에 상큼한 육수를 얹어주고 향긋한 해초들과 뒹그런 방울까지 듬뿍. 아쉬울세라 새꼬시도 수부. 이건 뭐냐? 임금님이 좋아하는 전복 아니냐? 기하디 기하다는 해산에 성게알까지 이 한 그릇에 바다가 가득하구나. 온몸이 시원해지는 대전물의 대령이요. 임금님이 깐 전복은 없지만 후소한 내장까지 곱게 모아서 정성 가득한 냄비 푹 끓이면 이 맛이 전복죽의 기본이라. 죽은 곳 정성이래 끈을 눌지 않게 잘 저어 끓여주면 이것이 바로 전복죽 완성이요! 전복죽 위에 또 전복을 듬뿍? 이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가득하구나. 아이고, 임금님, 오늘은 저도 김이 좀 하게 해줘. 오늘 또 한상 대령이요!
1: 어, 조심하다 푸짐해. 아이고, 아이고, 과인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네, 이놈, 너는 누구냐?
0: 저는 해전브레이오입니다.
1: 이야, 이야.
3: 그거 참 맛있겠어.
1: 이야, 이것이 보이느냐? 살얼음 육회가 밑에, 아니 육수가 밑에 이렇게. 우와, 비벼야지. 어우, 이거 뭐 문어, 전복, 아까 잡았던 방어. 와, 와, 이거 물회가 그냥. 와, 야, 해삼에, 어? 자, 먹어보자. 아우, 상콤해. 아우, 상콤해.
3: 시원하고 맛있구나.
1: 이 살얼음 육수의 새콤한 맛이, 응? 이 물회에 신선한 향하고 어울려가지고, 야, 정말, 오, 약간 칼칼하면서 입안이 개운하겠는데? 응? 아니, 나는 그냥 육수가 맛있어서 살얼음 육수 맛이 난다고 얘기한 건데 왜 살얼음 육수가 맛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죠. 한번 드셔보세요. 해조류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해초도. 일반 가서 그냥
3: 야, 맛있구나.
1: 대단해요. 잠깐만. 근데 살얼음 육수가 그냥 개운하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감칠맛이 나는데? 이따 오시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야, 이게. 아우, 어떡할까, 감칠맛.
3: 살얼음이 동동동동동동 한 숟갈 가득 떠 올려서 입안 가득 넣고 나면 무더위야 물러가라.
1: 진짜 뭐가 많이 들어갔네.
3: 멈출 수 없는 숟가락을 얹지 않고 임금님 손이 멈출 줄을 모르네. 한 숟갈 넣고 나면 여름인지 겨울인지 바다인지 육지인지 속초인지 전국인지 무릉도원 따로 없네.
6: 설치한 오늘 김이 안 해주셨네.
1: 아, 그러네. 김이를 안 해줬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김이를 시켜준 적이 없구나. 맛있는 음식으로 등분을 했어. 앞뒤로 안 가린다네, 내가. 맛있는 것만 보면 내가 되는 게 없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앞뒤로 다 까먹는다. 됐나? 내가 오늘 전복 갔네, 전복 갔어.
7: 아니, 속초 이쪽 오면은 오징어 순대를 꼭 먹어봐야 되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응? 이거 명태, 이거 명태 음식인가, 이거? 응? 요거를.
8: 맛있겠구나!
1: 먹음직스럽게.

야. 어우, 잠깐만. 안에 뭐 야채랑 고기랑 가진 걸 다 넣으셨나 봐. 응? 아, 진짜 오징어의 그 쫄깃한 식감이 순대 맛을 한층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계속 따뜻한 순대만 먹었으니까

0: 모래를 좀 아우 좀 시원하게 더워진다.
1: 먹다가 너무 이가 시리면 그때 순대 먹지 뭐.
0: 아우 아우 이슬야.
1: 이렇게 차가울 때 순대를 하나 먹으면 돼요. 물에 한 숟갈 순대 하나.
2: 맛있구나.
1: 아, 와, 맛있다. 어, 아 잠깐만. 아니, 내가 너무 열심히 먹느라고 내가 손질한 전복죽 뭐 먹을 생각을 못했네. 아우 잠깐만. 야.
3: 맛있겠구나.
1: 전복이야. 응?
3: 야. 전복 많이 안 까신 것 같았는데.
1: 많이 나 많이 깠어요. 많이 깠다고. 응? 10개도 넘게 깠어.
0: 이상한 사람이야.
1: 그 격하게 말하게 만들어요. 이 빛깔 봐. 우와. 이거 어떡하냐. 우와. 전복 향하고 어떻게 설명하죠? 담백하고? 아. 이게 내장 많이 들어갔어. 딱 보니까 맛이 전복 내장 많이 들어갔네.
2: 맛있구나.
1: 입안에 팍팍 차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궁궐에 있을 때는 내가 전복죽을 한 숟갈 이렇게 뜨면 김상궁이 이렇게 다 전하 드시오소서 하면서 얹어주고 그랬는데 에휴, 갑자기 내가 여기 끌려가지고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겠지? 자, 물에는요 맛있게 드시고 물에만 이렇게 먹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자, 잘 들으시죠. 여기 오시면 소면을 줍니다. 소면. 소면을 넣어서.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2: 전복
1: 봐. 요게 또 맛있거든. 응? 아, 얘를 넣어가지고. 아, 요렇게 해서 넣어서 밥은 면하고 좀 달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자자자해 놓습니다. 이렇게. 뿌려도 주고. 밑에서 슥 스며들고 할 때 위에서든지 얹어서 뿌려주는 거예요.
3: 맛있겠구나.
1: 자, 이것도 숟가락에 국물이 좀 육수가 살짝 좀 있어야 돼. 자작하게. 응?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아.
2: 와. 좋다.
1: 밥알이 싹 퍼지면서. 맛있구나. 이게 또 아까 회랑 이렇게 해서 먹을 때랑 또 육수 맛이 또 틀리니까 야 이게 몇 번을 다른 맛을 느끼는 거야. 응? 어. 맛있구나. 늘 먹던 물회인데 그 맛을 다르구나. 누가 만들었느냐? 네.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죠.
2: 그렇지.
1: 이야. 아,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4: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제가 워낙 또 잘 좋아하는 메뉴라서. 근데 예. 먹으면서 계속 궁금해가지고. 예. 아까 사람을 딱 먹었는데 예. 감칠맛이 확 나요.
4: 예.
1: 딱 입을 감는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4: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데와는 좀 다르게 사골 육수가 이 육수 저희 물에 이제 저희가 재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1: 네, 그러니까.
4: 그렇게 제조가 되다 보니까
1: 네.
4: 아무래도

0: 예, 다른 데와는 조금 다르게 감칠맛이나 아. 시원함까지도 조금 더 예, 더해질 수 있는 그런.
1: 이게 산뜻하면서 깊은 맛도 예, 나는데 맞습니다. 감칠맛이 나면서 칼칼하니까 예. 여기 있는 아이들하고 어떤 아이들하고도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전복하고도 어울리고 화해삼하고도 어울리고 아 그래 그런 어떤 육수를 살얼음으로 만들어서 넣으시니까 예. 지금 제가 이 세 음식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얘를 좀 비교적 긴 시간 먹었거든요.
0: 네, 아무래도.
1: 그런데도 아직도 차가워요.
0: 네, 맞습니다.
1: 와.
0: 그 이유는 바로 네. 여기 돈그릇입니다. 예, 네, 이 돈그릇이 온도 어? 유지를 저희가 오랜 시간 고객님들이 이 시원함으로 드실 수 있게끔 그걸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1: 이 그릇이 동이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게감도 무게감이지만.
1: 오, 저.
0: 네. 예, 동입니다, 이게 다. 예.
1: 예. 제공하는 식기에도 또 나름 예. 노하우가 이유가 있었네요, 스토리가.
0: 예, 맞습니다.
1: 아무튼 시장님 너무 아유, 잘 먹었습니다. 예.
0: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1: 뭐 더 먹으려면 더 먹을 수 있는데 예. 제가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1: 고맙습니다.
0: 예. 예.
2: 시원하게 차린 물회 한 사발. 이것이야말로 바다의 시원함 아니겠소? 깊어 입에 넣으면 속초 바다가 쏙 뜨거우네. 영양 가득, 청성 가득, 토실한 전복 가득한 전복죽 한 사발하고 있으면 속초 앞바다가 내 눈앞에, 내 입속에 가득하게 펼쳐지는구나. 속도 시원하고 입도 시원한 속초 식도락 여행 빨리 떠나시오. 다음 맛을 찾아 떠나보자.
3: 강남철 초당순두부 초당순두부 아하, 오호라. 이것이 바로 강릉의 밥상이로구나. 초당순두부 맛있어. 이제 또 어디로 가볼 거나.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대단하다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남도 음악의 전통이 진하게 담긴 육자배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 역시 전통 소리를 배우면서 소리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판소리와 남도 민요는 저의 단단한 뿌리이면서 가장 소중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인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 예찬,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판소리의 본질을 지키면서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전통의 깊이를 묵묵히 채워나가면서 단단한 소리를 선보이고 있는 정윤영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1: 심청이가 맥혀 분향사비 우는구나.

그때여 신관사또가 도임 후에 기생종고를 헌년 후에 춘향이 불참이 되었겠다. 군로사령들이 춘향을 부르러 나가는 뒤 호골제로 나가겠다. 군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군로가 나간다. 산소 털벙거지우 남일공단하늘 올려 날릴 용자를 떡 붙이고 늘어진 세상 흐르르리하게 나가 늦게 차고 중중 어리고 나간다. 이에 김본수야 왜야 이에 박본수야 왜 부르느냐. 걸렸다 걸려 누구가 걸려야 춘향이 걸렸다 옳다구지 자기 붓고 발기 걸려 영만 소방을 하였다고 우리를 보면 우리도 보고 당연만 얄얄 끌고 구머니 너무 많더니 잘되고 잘되었다. 싸나운 강아지 품이 물어가고 물도 가득 차면 덮느니라. 부사령이 분부 듣고 안 올린 범치를 제쳐 쓰고 소설이 광풍 걸음대를 걸어 어칠 미칠 툭 두꺼라 춘향 문정을 당도하여 이에 춘향아 나오느라 이렇듯 푸른 소리 원근 산천이 덩그럭 흔들린다. 사또의 명이 처머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그때의 춘향이는 군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한양계신 서방님 생각으로 탄식을 하는구나 갈까부다 갈까 부다 임을 따라서 갈까 부다

가부다오. 바람도 소연한 꽃 부러움도 수역 넘는 수진지 날진지

0: 부담
1: 이야.
0: 하나를 칭 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1년

끝에 집을 짓고 눈이 나가 밤중이면 이물을 만다

0: 잃어버릴 그 꽃영영이 멸이 되랴는가.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이 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우는구나.
1: 네, 정윤영 씨의 판소리 춘향가 중 굴로사령 나가는 대목부터 갈까보다 대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정윤영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1: 근데 정말 앞서서 멋진 소리를 우리 윤영 씨가 또 들려줬는데 전 윤영 씨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와, 젊은 소리꾼들 중에서 정말로 좀 보기 힘든 어떤 성음이라든지 네. 그런 소리들을 윤정 씨만의 색깔로 매력으로 항상 무대를 보면서 와 정말 저 친구 대단한 친구다. 그리고 또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잘하지만 인물 또 우리 국악계에 몇 없는 정말로 우리 소리꾼에 없는 정말 큰 장신을 또 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앉으시고요. 네네. 근데 지금 키가 몇이죠?
2: 저 89입니다.
1: 와
2: 너무 커요.
1: 키가. 진짜 실제로 보잖아요. 윤정 씨 진짜 모델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인물부터 해서 소리부터 정말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모든 다 가진 남자인데
2: 아유.
1: 거기까지 소리까지 잘하면 어떡하니. 아, 참.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와 오늘도 여전히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2: 네.
1: 이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완창을 전에. 했잖아요.
2: 이틀 전에 춘향가 완창을 하고 이제
1: 6시간을
2: 네네 맞습니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대에서 전혀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무대를 봤어요.
2: 그래서 정말 제 속으로는 오장이 까져요.
1: 오장? 아니
2: 전라도 말로
1: 오장은 선생님들께서 슬퍼한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네.
2: 아 진짜 그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지.
1: 진짜 사실 쉽지 않죠. 이 완창이라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고 저 젊은 소리꾼들이 한다고 했었을 때 절대 쉽지 않은 도전들인데
2: 맞아요. 네.
1: 왜 이렇게 완창을 하게 될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완창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아 이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좀 완창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중독이라
2: 네, 중독.
1: 아 천상 소리꾼이다 진짜.
2: 아유 무슨
1: 혹시 유정 씨는 아 난 소리를 못하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네. 집안이 어려웠을 때 이제 소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1: 네.
2: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 말을 하러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1: 네.
2: 아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
1: 진짜?
2: 네. 6학년 때였나?
1: 6학년 때?
2: 네네네.
1: 13살 때?
2: 네네네. 그냥 소리가 너무 좋아서
1: 네.
2: 그냥 소리하면 그냥 힐링되고
1: 네.
2: 그냥 소리가 제 약간 가족 같고
1: 네.
2: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리를 안 하면 콱 그냥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1: 네.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데? 아 그래도 소리를 어쨌든 그 좋았던 소리를 계속 쭉 해오면서
2: 네네.
1: 많은 소리판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혹시 네. 유정 씨가 생각하는 우리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제가 생각하는 판소리의 매력은 일단은 판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1: 네.
2: 아직도 작자비상이잖아요.
1: 네.
2: 신이 만든 겁니다. 판소리.
1: 이제 신. 네.
2: 신이 만든 거예요.
1: 네.
2: 왜냐하면 이 판소리만큼 이 천지 만물을 다 그려낼 수 있는 성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생각해요.
1: 네.
0: 새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 심지어 귀신 소리까지.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바람의 색이, 물 소리의 색이까지 소리로 다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2: 맞아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우리의 판소리란 예술을 윤영 씨가 젊은 소리꾼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든든하고.
0: 아이고 감사합니다.
2: 그리고 또 윤영 씨가 하고 있는 이 소리의 스타일이
0: 네네.
2: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젊은 소리꾼들이 좀 표현하기 어려운 스타일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0: 네네네,
2: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고째 선생님들의 고째, 소리의 네. 스타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0: 네네.
2: 그런 소리 스타일을 처음 배울 때나
0: 네.
2: 또 표현할 때나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네네네.
2: 어떠세요? 해보니까.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째 소리라 이게 고째 소리야 라고 배운 적은 없거든요.
1: 네.
0: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 배웠던 소리가 보성 소리였기 네. 때문에 이제 보성 소리 자체가 고째 소리의 맥을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1: 네.
0: 그 소리의 성음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입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악 음반을 즐겨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유성기 음반 속에 나왔던 이동백, 정정렬, 뭐 김창룡, 뭐 조학진,
1: 네.
0: 이선유 등등 1930년대의 명창 선생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1: 네.
0: 아, 이 소리가 우리 소리와 내가 하는 보성 소리와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구나
1: 네.
0: 해서 이거 한번 복원해볼까? 해가지고 복원을 해봤는데 제 약간 자뻑이지만
1: 네.
0: 제 스스로도 조금 비슷한데?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2: 또 잘 맞아.
0: 네, 맞아요.
2: 잘 맞아.
0: 근데 다른 선생님들 소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동백 선생님 소리가 저한테 되게 제 몸에 잘 맞더라고요.
2: 그럼 이동백 선생님 소리 한번 작게 유치원장 분들께
0: 그러면은 이동백 명창의 더늠으로 그 박석고개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거 짧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2: 그러면 좀 약간 예. 비교하듯이
0: 오케이 오케이.
2: 그렇게 하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2: 어떻게 다른지
0: 이제 요즘 소리의 박석치는 박석

0: 이랬다면 이제 예수 소리 이제 1930년대 소리는 네. 박수 고개로 넘어들어 나무 늪내로 향하신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위에다 다 올려놓고 소리를 다 쓰거든요.
1: 오. 그리고 되게 뭔가 담백함이 있다.
0: 네네.
1: 담백함이 있어.
0: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 충청도의 그 소리의 색깔, 그 째를 중고째라 그러는데 그 째가 굉장히 담백해요. 떠내는 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쭉쭉 이렇게 밀고 가는 느낌이 들죠.
1: 뭔가 지금의 소리의 스타일은 네. 어찌 보면은 그 담겨 있는 음들의 음들을 표현하는 느낌이라면 네네. 그 고치의 소리는 정말 말하듯이
0: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아.
1: 그냥 진짜 소리를 낸다라는 표현 같은 느낌이야.
0: 정확해요.
1: 어때, 형 괜찮니?
0: 정확해.
1: 표현법이?
0: 정확해. 정확해. 아니 그게 특징이에요, 진짜.
1: 진짜
0: 중고째 딱
1: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딱 직관적으로 받았어.
0: 역시 김준수 안다. 김준수가 안다.
1: 이렇게 또 이제 지금 요즘 소리와 그리고 또 예전에 고째의 소리를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서 표현해 주셨는데 또 들려줄 무대가 그 무대라면서요?
0: 네, 맞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들려드릴 무대가 이동백 더늠으로 이제 고째 소리를 준비해 봤는데 적벽가 중에 자룡할 쏘는데 눈대목이잖아요. 백미잖아요.
1: 네.
0: 그걸 이제 이동백 선생님의 더늠으로 고째 소리로 들려드리고 또 그 앞에는 이제 이동백 선생님이 아주 절창을 받으시고 네. 즐겨 부르셨던 세타령.
1: 네.
0: 잡가 세타령을 이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야, 이제는 진짜로 듣는구나. 길게.
0: 네, 맞습니다.
1: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씨가 선보이는 이동백 더늠 판소리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 이때 마침 어디다 오금방 소주인데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3: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동백 명창 더늠으로 세타령을 해보

0: 것이었다.
1: 이때 마참 어느 때 보금방 조조은 때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단풍조차 떨쳐 구만장 전대붕이 문왕이 내겨지다. 기산주양 봉황세 보안경의 분에 불고 남은 공제 솔선제벽 시월야 아전직명백한 솔선제벽 시월야 아전직명백하이 유보규인 새끼사 서직전전행무세 생집장악 수고라 우유불사체련세 금자를 디가 아저널이 가이드 생세기루기 성성지헐려 맞지 쾌척득되겨니 쾌척득되겨니 요성몽을 놀래게야 맥교지상을께 꼬레노래로 주공동정도라더니 광명오질황제 기업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기업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팔월명풍도피떠 백리초보람에 양유지당사 풍풍둥터진예 출래연월 다굴세 열고노던백하 월명춘수참모야 한발고인 해오 의사부중 밤들었다 울고 어른가마이 급차화빈속가무요 여천미여 소리 정해본자 캣대라따 작지강강까치 세중은 봉황세 세중의 눈 봉황세 신세가 오느냐? 적보국이 온다. 문디산에서 오난돔 아세강하게 들리고 군노한 주는 놈 둔봉지게 들리고 적보국이가 울어. 적보국이가 울어. 온다. 이상가야 뻑뻑. 저상가야 뻑뻑. 들고 온다. 또 한편을 바라보이 저 부두새가 온다. 저 부두새가 온다. 초경이 경삼성영 사람의 간장의 독이라고 부두새가 오른다. 사람의 간장 독이라고 부두새가 오른다.

다음으로 이동백 명창 전흥으로 동남풍을 빌어보는 뒤 공명이 거동마라 암축은연우이 바람은 소식이 온다 바람은 소식이 온다 성으른 만천은지 일진광풍 오는 모양 머리 풀고 발 벗고 학창이 거더앉고 백우선 소리 들고 가만 가만히 자주 걸어 오강변을 내려가니 금액선상다 자룡이 담배로 군산 아우오다니 공명이 거든 손을 들어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무해라 무해라 하더니 바삐졌던 하는지 선생은 휴방진 중 무사히 오시니까 현주무량 없으며 세상 운조리 무사하고 급해 바삐 짚었다 기주한 사 떠나갈지 그때여 주유는 노숙달의 분부어대 공명이 하던 말이 진실로 오니라 엄동백설리어 기득 동남풍일이오 노숙이 여짜오대 공명은 진실한 군자라 남을 새기지라니 하오니 잠깐 기다려봅시다 그 말이 제듬 맞은 풍석이 대장기로 장막박 불러서 보니 신사방에 꽂혀 인기 빨 술에

장만 원근일진 풍성무궁무정강선상이 공중호번 뜨긴다 이키 큰일 났구나. 공명어제주 난 귀신도 난척이라 천공지주와 이미용지하니 이 사람을 두었다. 장부후한 대리로다 서성종봉 불록 일백군식은 아리고 냄병상 급히 넘어 오강면으로 내려가니 맹경장파 가늠배 전지없고 떠오는 맷뿐이로다. 수조를 급히 불러 여 이내 큰일 났네. 공명우 근에 종종 무슨 눈적 있는지 전우자우로 살필지 소조리였자오대 책일 일못이 난데 없는지 없어던 강하는 배웃기로 만다느심 없길 양양강수벌근 물고기 잡는 어선인가 심이점강벽 파상왕래여던 거룩배 통감진리탄 엄자는 오락식배 만다느심을 놓였더니 어떤 사람인지 피말 도선하고 정황주 급히 오더니만은 그 배 안에서 어떤 장사 한 분이 나와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우시며 무예라고 하더니 저기 가는 게 급해요. 정봉이 하질 없지 저리 급히 쫓아가며 기니 한 마리 싸우니 개장껏 무부소서. 그때여 자룡이 선두에 썩 나서 크게 외워 꾸짖어 정봉아 우리 선생 높은 제주도 들어가요 간사한 주도도 무삼일로 해하라 사리 고조 정하더니 너를 죽여 마땅하나 양국 가치를 생각하여 죽이더라니 허나 수단이나 내보아라. 좋은 오신 기묘약 처리로 못 들었나 당양장판 큰싸움 맹득 80만 명 팔공산 초막 믿은 일절이 다 적근들 초급만한 너하야 내용이 성쾌우랴 강궁에다가 절전 매겨 비정비팔로 공공체 춤통각지고 하삼지마다 호무버거 들며 주먹이 터지게 돼.

0: 사성 전봉 담배도 떼지건 따!
1: 다시!
0: 팻머리 오직 뺑!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소리의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만나본 정윤영 씨가 묵직한 전통의 원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전통의 멋을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재기발랄한 소리꾼입니다. 잊혀진 소리를 찾아내고 또 복원해서 선보이고 있는 서희철 씨 함께 만나보시죠.

옥녀가 금강쇠를 반만 딱 없더니만은 귀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 소리는 변강쇠가였던 것이었다. 변강쇠가 옥녀를 등에다 업고 요놈이 사랑가로 한번 즐겨 보난 뒤 사랑

고 콜! 주나제야 말이 날기가 안나고 오왕 부처나자 월성시가 안나고 항우가 안나제야 꼬민이라고 여포나자 조선이 나고 당명황나자 양귀빈 나고 호생나마 내가 나오자 절대가 인도 나구다 네가 무엇을 가지려느냐 조가전후 12승어 야광주를 가지려느냐 15승을 바꾸려 하던 화씨의 벽을 가져

공세가 옥녀를 내려놓더니만은 여보게 여필 종부라고 했은께 자네도 나를 한번 업어보시오. 옥녀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말이 낭군은 기운이 세서 날 업었지만 내가 낭군을 흩지 없는단 말씀이오. 내가 자네에게 업히고 싶어서가 아니오. 내 양발을 자네 어깨 위에다 반만 딱 걸쳐놓고 징금징금 다니면은 그 안에 별재미가 나있지야. 옥녀가 병강세를 반만 딱 업더니만은

귀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놈이 지랄병을 하는디 꼭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랬다. 두웅둥둥 내 사랑 허둥둥 내 사랑 내 사랑이지. 한번 그러지 둥둥둥둥 둥둥 내 사랑아 대산같이 높은 사랑 하얘같이 높은 사랑 남장 목장 도저같이 단물 단물이 쌓인 사랑 은하 소구 진요 가이지월 오월에 맺힌 사랑 세국선대 죽을까지 달에 달에 깨인 사랑 보란와 송이 거치 펌포 저 받은 사랑 내가 만일 곱더라면 풍유나마 우리 난군 황 없는 봉이 되고 님을 만일 못 봤으면 곤제하고 교내몸이 원일은 악일도다. 기로하게가 물을 보고 나비가 꽃을 만났구나. 우리 총자 요림 그건 절시와 절시고 절시고 동방와 적은 닿는 시르 대길 향나기 닿는 촌내 황금집도 내서 시루와 청석꽃의 제격에

0: 서희철 씨 소리로 병강세 타령 중 사랑가를 감상해봤습니다. 서희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철 씨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0: 고마워 의철아.
1: 이야기를
0: 와줘서.
1: 딱 듣고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면 네. 가야지. 내가 또 시즌 2 사회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0: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오자마자 야망을 비추는 거야?
1: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야망을 담아서 이 집들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0: 와 처음인데 최초야. 우리 아지트에 오신 분들 중에서 선물을 가져오신 분 처음이야.
1: 아 진짜요?
0: 너가 처음이야.
1: 아 진짜?
0: 세상에. 어머. 저 제가... 케이스부터 남달라. 자개.
1: 자개의 케이스에 담긴 건데 한번 열어보시죠.
0: 오 진짜로?
1: 네.
0: 아니 감동인데 약간?
1: 큰 건 아니고.
0: 뭘까요?
1: 짜잔.
0: 또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복주머니 안에.
1: 맞습니다. 그게 향낭인데요. 옛날엔 이제 전통적으로 향을 향수 대신 그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0: 오, 진짜 향이 난다.
1: 근데 그게 전통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0: 맞아. 이걸 뭐라고 무슨 향이라고 표현할까? 해야 될까?
1: 한 열 몇 가지 향이 들어가 있어요. 뭐 백향, 용내, 그다음 뭐 장향, 정말 좋은 향들이 많이 넣어 있어요.
0: 내가 한약재인가?
1: 맞습니다. 드시면 안 되고.
0: 네. 네. 우선 냄새가 좋다는 거.
1: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지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각각 가정마다 좋은 향이 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향낭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철아 너밖에 없다.
1: 그치.
0: 진짜 내가 널 모시길 정말 잘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이거 다 뭐
1: 사실 근데... 작가님이 또 팁을 주셨어요.
0: 왜?
1: 이렇게 또 우리 준수님
0: 너 그러면서 약간 야망을 비쳤지. 다음 시즌에 젖어 이러면서.
1: 다음 시즌은 서희철의 아지트. 그때 이제 자리가 안 바뀌었어.
0: 안돼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희철의 아지트야.
1: 아니요 너무 흥분하셨는데요. 어머 제가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0: 너 때문에 정말 수습이 불가하다. 아니 갑자기 너무 감사했는데 네. 너가 갑자기 그 야망을 비춘 바람에 네. 약간 조금 기분이 별론데?
1: 근데 꼭 게스트로 나와주셔야 돼요.
0: 무튼
1: 네.
0: 무튼 너무너무 제가 너무 고맙고
1: 감사합니다.
0: 또 꼭 한복에다 할 때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꼭 후기를 알려주십시오.
0: 네. 아유 진짜 너무 이뻐. 네. 방금 이렇게 또 병강세 타령 중에 이 사랑가를 들려줬는데
1: 네네.
0: 원래는 우리 판소리가 12바탕이 보존되어
1: 그렇죠.
0: 있었다가
1: 네.
0: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7바탕이 유실됐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바탕이 병강세 타령이었는데
1: 네.
0: 오늘 들려준 이 병강세 타령의 사랑가는 우리가 뭔가 익숙한 사랑가인 듯 하면서 되게 또 생소하게 들렸단 말이죠.
1: 맞아요.
0: 한번 그 병강세전에서 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면 어떨까?
1: 네, 우선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병강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6시간 돼요.
0: 아, 6시간.
1: 굉장히 긴데 병강세는 처음 시작하고 1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이거의 대강의 이야기는 병강세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 옥녀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가도 굉장히 초반에 나온 사랑가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랑가는 이 이리 온너라 헛고 놀자
0: 좋다.
1: 하는 이 춘향가의 되게 청춘스러운 사랑가인데 이 사랑가는 되게 농밀해요. 수위가 세.
0: 그래 아까 보니까 너 사랑가 부르는데 네가 옥녀를 표현하는데 약간 요염하더라고.
1: 그러니까 조금 그 뭔가 다 아는 사람이야 이제 이 사랑가는.
0: 아까 힐끔 하는데
1: 네
0: 뭔가
1: 오사스럽고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실 좀 사랑가의 묘미가 있었고 이 소리는 인당 박동진 선생님께서 이제 복원을 하신 소리를 가지고
0: 그렇죠.
1: 제가 음원 CD를 이제 다시 재현을 하면서
0: 네.
1: 오탈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고 원래 5시간 정도 되는 소리를 1시간 반 더 늘려서 6시간 반의 완창 소리로 제가 재구성을 한 소리입니다.
0: 와, 그러면 1시간 반을 더 추가해가지고 6시간을 만들었을 때
1: 네.
0: 어쨌든 그 6시간의 소리를 지금 유철 씨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네네.
0: 대단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판소리 5바탕을 배워서 완창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1: 네.
0: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실된 우리의 판소리를 또 복원하면서 6시간짜리 병강세전을 또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서 와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1: 아이고
0: 일인 것 같아요.
1: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이 2년 동안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1년은 병강세 1년은 배비장 하자 해서
0: 네.
1: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병강세가 6시간 반 배비장 대략 4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의 큰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대단하다. 우철아 너 대단하다. 물론 소리도 너무 잘하지만 그철 씨가 가져가고 있는 어떤 테스트의 사설의 이면을 살리는 거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사하면서 그런 재미와 매력들을 정말 잘 살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철 씨를 봤거든요.
2: 감사합니다.
0: 그런 거가 우리의 판소리를 재미를 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 이 판소리의 재미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야 되고 그게 소리로서 조금 더 극대화되게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판소리가 노래가 되셨어요. 노래라는 거는 정해진 박자, 음 그리고 가사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게 발생하지만 사실 소리라는 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소리가 그냥 저렇게 나는 것처럼 아니면 물소리가 흐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물소리한테 틀렸다 하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 판소리는 소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내가 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가감을 하고 청중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판소리에 담다 보니 준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잘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참 소리를 맛있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소리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우철 씨도 어찌 보면은 전통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 안에서의 본인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어떤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1: 네.
0: 또 전통과 또 지금의 현대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1: 네.
0: 또 오늘 또 이어서 들려줄 무대가
1: 네.
0: 이 신캐동 명인의 음원을 바탕으로 재현한 소리를 들려준다고요?
1: 네, 그러니까 신캐동 선생님께서 검은고병창을 처음 만드셨는데
0: 네.
1: 아,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네. 그런 검은고병창을 체계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신 게 신캐동 명인인데
0: 네.
1: 이제 많은 분들께서 명인 명창 하는 그 팔도유람과 네. 그다음 산천은 하는 세타령 이 두 곡 정도만 알고 계세요.
0: 네.
1: 근데 이 신캐동 선생님께서 대구에 서봉 허순구라는 분의 댁에 가서
0: 네.
1: 공연을 하신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테이프를 구해서
0: 예.
1: 이제 복원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 20분가량 되는 걸 가지고 작년에 서희철의 30살 앨범에서 검구병창 앨범에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신쾌동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0: 진짜?
1: 선생님의 혼을 잠시 담아가지고
0: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1: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신쾌동과 서희철의 콜라보.
0: 야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건데 사실
1: 그렇죠.
0: 검은고 병창의 어찌 보면 시조이면서
1: 네.
0: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1: 그렇죠.
0: 우리 신캐동 명인의 소리를 재현한 서우철의 검은고 병창 방아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0: 다시 올라갈 적에 한 역촌을 강도하니 여러 부인들이 모아 방해를 끼턴 마비였다. 신봉사 지원은 정자 밑에 쉬어 앉았으니 한 부인이나 그 봉사기 실정 농을 청하갔다.
1: 아, 거기 가는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지요?
0: 참아라, 마치소.
1: 아이, 그러면 방아 소리를 매기실 줄 알거든. 방아 소리나 좀 매겨주고 가시오.
0: 아, 내야 방에는 참 잘 매겨만한 방아 소리 매기면 뭘 주실게요?
1: 아이고야, 드리긴 뭘 드려요. 밥 주고, 쌀 주고, 고기 주고, 담배도 좀 덜어드리지요.
0: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도 주시오. 그러면 이 소식도 제수라고 방에다 한번 매겨볼까? 신봉사가 방에 올라서서 방이라 한번 내기는니 꼭 이래네 이겼다. 어이유하바
1: 어이유하바 어이유하바 어이유하바 나무기 둘 놀라잡고 어이유하방아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 전통 음악의 매력을 온전히 느껴보는 전통 예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을 전통으로 또 이어가고 오늘의 전통을 만들고 있는 젊은 소리꾼들과 함께 했는데요.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 모두가 우리 음악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마무리는 정윤영, 서희철 씨가 선보이는 오늘의 전통, 미래의 고전이 함께합니다. 남도 잡가 육자백이 선율 위에

우리에게 익숙한 근현대시를 얹어 부르겠습니다. 이 음악과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0: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을 수도 있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0: 님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갔을 수도 어? 있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0: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1: 갔습니다.
0: 가지 않았습니다.
1: 갔습니다.
0: 가지
1: 않았습니다. 님은
0: 갔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0: 님은
1: 갔습니다.
0: 님은

늙으신 아버지가 침베개를 보다가 보기 계시던 곳 그곳이 참아

Yeah.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니다. 옆면에 약산 진달래 꽃 아름다다가 생기네 우리 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노인 그 꽃을

0: 제1대 조선탄 스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대결. 최후의 1위는 과연 누가 될지 다음 도전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판 스타의 대표 끼쟁이 조주환. 와우.
1: 오, 오늘 의상 뭐야? 정열적이시네 다들.
2: 그러니까.
0: 조주환을 서포트할 판정단, 멕시코에서 온 대표 끼쟁이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안의 서포트를 받은 조주환 씨가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2: 사실 근데 저희는 두 분이 진짜 어떤 무대를 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약간 스포를 조금 해주신다면.
3: 지금 의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위대한 쇼맨.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4: 크리스티안!
5: 이렇게 네. 같이 하게 됐네요.
4: 그러니까요.
5: 아, 워낙 그 색깔이 굉장히 명확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벌써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6: 저는 네. 크리스티안이 그 멕시칸이니까 네. 멕시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라범버가 갑자기 탁 머리에 들어왔죠.
5: 진짜요?
6: 그래서 빠라바라

0: 멕시코의 아리랑 같은 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요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같이 즐기는 그런 파티 분위기를 만들려고.
1: 그 아리바가 위로예요?
2: 위로. 아리바는 이게 얼씨구, 우리의 얼씨구.
1: 아, 추임새?
2: 추임새, 추임새.
0: 와, 약간 소름 끼친다.
2: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리바는 얼씨구.
1: 아리바!
2: 그쵸, 그쵸.
1: 얼씨구!
2: 얼씨구! 얼쑥!
1: 얼쑥 좋다!
2: 이거 아리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요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0: 그러면 앞에 민요를 좀 잘 따와야겠네. 이게 잘...
1: 아, 그럼.
0: 크리스 형 절대 음감이에요. 딱 듣고 하면은 이 코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게 더 좋아요. 저게 더 좋아요. 약간 이러면서 음악적으로 크리스티안이 진짜 많이 만져줬어요. 처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의 상태 조수 한 마리 할 수 있는 장르 보여드리겠습니다.

쉬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눈물 바람이로구나. 내 친구 놈 중에 멕시코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의 글씨 엄마가 보고 싶은지 허구 헛날 방구석에 앉아서 피아노나 치면서 눈물이 나 질질 짜고 앉았고 예잉 눈물 바람이로구나. 하기사 타양살이 그거 참 외롭고 힘들지. 자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0: 친구야! 어디 갔어?
1: 눈물 다 닦았어? 헤르모소 세뇨리타! 우와!

0: 와, 크리스티안 사기야.
1: 아, 즐거웠다.
2: 크리스티안이 서포트한 조주안의 무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점수 공개합니다. 95, 94, 92, 95. 네.
3: 나쁘잖아.
4: 전 궁금했던 게 라밤바이기 때문에 군밤 타령을 하신 건가요?
5: 네, 라밤바여서 네. 라밤바 해서 군밤.
3: 아, 밤이라 밤. 아,
6: 왜? 밤바? 밤바?
4: 제가 그 센스 때문에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매쉬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3: 아, 아이디어 좋아.
7: 네, 이제 뭐 연희라는 장르가 악, 가, 무 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어떤 전공이지 않겠습니까?
5: 네,
7: 그걸 갖다가 유감 없이 보여준 무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봤고.
8: 조주환 씨는 끼가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있어서 두 말 할 나위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서운한 게 있다면은 군밤 타령도 네. 좀 몇 소절 더 했더라면
5: 아, 예.
8: 예, 좋았을 걸 그랬네요.
2: 네,
5: 감사합니다, 선생님.
2: 조주환의 무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조주환 씨는 또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6: 다시는 없어요.
2: 공개해 주세요. 네. 총점 공개합니다. 564점.
9: 98점, 90점.
10: 결승전의 축하 무대 같은 정말 흥겨운 무대였어요. 그러나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린 것은 연희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섞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5: 네.
10: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잘 봤습니다.
5: 아유, 네. 감사합니다.
2: 조주환 씨, 사실 소리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무대가 거의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쭉 경연을 함께 해왔는데
5: 네, 저는 허니하고 집에 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봐주셔서 저는 또 감사드리고
2: 예. 네,
5: 크리스티앙이 같이 춤추면서 많이 웃는 모습도 봐서 기분도 좋고
2: 예.
5: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6: 저 되게 마음 아파요. 왜냐면 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제 저녁에 붙었을 때 멘트도 준비를 해놓고 떨어졌을 때 멘트도 준비를 해놨는데

조선판 스타를 하면서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한 무대 한 무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 생에 잊지 못하는 한 페이지의 추억

0: 뭐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 탄스타 사생결판 다음 도전자는 폭포스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입니다. 아~
1: 예~ 오~ 오~ 강자다 강자.
2: 어우 너무 아름다웠다. 어우 예쁘다.
0: 축하의 박수. 정초롱 씨는 패자 부활전에서 올스타를 받아 사생결판에 진출했지만 유일하게 혼자의 힘으로 무대를 꾸미게 됐습니다.
3: 외로웠겠다.
4: 이번에 유일하게 혼자 무대를 네. 준비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많은 서포터 분들과 같이 한 무대를 보셨는데 제일 부러웠던 점이 있을까요?
3: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리허설 할 때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압도된다 그래야 되나요? 위축되기도 하고 굉장히 스스로가 좀 힘든 시간이기는 했어요. 저는 사실 똑같거든요. 지금까지 혼자 해왔기 때문에 이번 무대도 역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배 아프긴 배 아팠어요.
5: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무대가 늘 먹던 음식이에요? 아니면 새로 준비한 음식이에요?
3: 너무나 새로운 음식이에요.
5: 어? 그래요?
3: 네.
5: 어? 그래요?
1: 기대된다.
3: 이번에는 영화 음악, 영화 OST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화 알라딘의 스피치리스. 아~ 작창과 또 가사, 또 작사, 짧지만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6: 대박. 이게 돼?
7: 아, 근데 약간 선곡이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아.
6: 진짜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아.

0: 야, 미쳤다, 미쳤어. 결승, 결승 아니야, 결승.
1: 폭풍 쳤어.
2: 정철홍 씨, 지금 앞에 도전자들의 또 굉장한 무대 많이 봤잖아요. 5위 안에 들어가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텐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저한테는 1라운드 때부터 하나라도 쉬운 게 없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순간순간이고 또 그때마다 또 스스로를 다독여서 또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2: 네,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정철홍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자,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눌러주세요.
4: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더 간절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자, 정철홍 씨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점, 최하점을 뺀 네 분의 점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공개해 주세요. 94점, 96점, 95점, 93점.
5: 보통 이제 재해석하는 음악을 판단할 때는 원곡보다 더 잘하느냐 아니면 아예 다르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장르 자체가 바뀐 것 같은 굉장히 색다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원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4: 감사합니다.
6: 네, 우리 초롱 씨가 목이 굉장히 좋은 목을 타고난 소리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뛰어난 타고난 목을 제대로 발휘를 해주신 것 같고 혼자서 해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잘 봤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7: 그 오바탕 소리에 있는 작곡을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4: 네.
7: 어려워요. 편곡을 하는 그 자체도 어렵고 작창을 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오늘 너무 좋아. 수고했어.
2: 혼자 무대를 펼친 정철홍 씨는 과연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해 주세요.
8: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4: 네.
8: 너무 이렇게 뭔가 많은 거를 하려고 하고 쓰러질 것 같이 그 무대를 다 쏟아내는 무대에 저는 약간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박함이 그게 조금 이제 조금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점수를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2: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경연을 펼친 정철홍 씨의 무대 총점 공개해 주세요.

0: 569점. 569점. 정철홍 씨는 600점 만점에 569점을 획득해 현재 3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런 걸 시도를 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 여기 참가하는 모든 국악인들이 많이 겁냈을 거예요. 나 이렇게 해도 되나?
1: 그런 관점에서 조선판 스타가 가요와 국악이 만나는 어떤 장르의 벽을 뚫었어요.
2: 아, 이렇게 해도 되게 재밌구나. 너무 재밌는데?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1: 저희 경성고락부도 여기서 떨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와!
3: 이 사생결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단 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도전자는 바로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4: 예. 와, 뭐야.
5: 와우.
6: 와우. 와, 오늘 멋있다.
5: 여기도 만만치 않잖아. 예.
3: 그리고 거꾸로 프로젝트를 서포트할 판정단 국악계 여신 김난입니다. 와. 야.
4: 아, 또 드림팀이네. 드림팀.
3: 네. 앞으로 나와 주시죠.
7: 의철 씨,
8: 네.
7: 김연희 씨가 서포터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나요?
8: 전 너무 밤마다 행복했습니다. 난희 씨께서 맨날 밤마다 전화가 오셔서 꼭 한 시간 이상을 통화를 하셔서
9: 힘드셨겠다.
10: 부단장이네.
8: 제 귀에 캔디가 있었습니다.
6: 와, 캔디인데 씁쓸한.
11: 오늘 어떤 무대 보여줄 거예요?
2: 저희가 1, 2, 3라운드 다 좀 생기 발랄한 그런 곡들을 선보였었는데 이번 라운드는 좀 저희만의 색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또 저희 소리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많이 고민하다가
12: 사실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하려면 또 우리 지혜 언니가 국악곡도 기가 막히게 또 쓰시고 우리 또 소리꾼이 셋이나 있으니까
13: 다 달라요?
12: 그러니까요. 네네.
13: 최적 아닌가요 우리가?
4: 그럼요.
13: 국악을 보여주기 위해
12: 그럼요.
13: 최정예.
12: 아 그럼요. 그러면 혹시 선곡 생각하신 거 있으신지?
13: 우리 또 난희 판정님 또 소리를 잘 하시니까 국악적인 면을 살리려면 좀 진지하게 무대를 좀 꾸며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건 이상은의 공무조화가를 조금 이만 이만은 이만 물을 건너가 하지 마오. 물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12: 네.
13: 근데 보내기 싫은데 그분이 가잖아요.
12: 그렇죠.
13: 뛰어든단 말이에요.
4: 네.
13: 그래서 나 엄청 인당수
12: 심청이
4: 나타나네.
12: 의철이가 이제 아무래도 도선주다.
4: 아, 제가 도선주.
12: 어차피 물에 들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4: 빠지라고.
12: 네, 되게 악독하고 막 표독스럽고 막
13: 딱히
4: 신봉산의 신봉산처럼 타로기 대목 이쪽에서는 그 배로 들어가는 대목 하다가 사실을 이제 신청가에서는 청하고길 빠지지 말라고 실제적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니마크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아예 가요로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12: 나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4: 오는데
12: 신봉산 기가 막혀요.
4: 네.
12: 거기도 좀 자진몰이지?
4: 네. 중중몰이.
12: 중중몰이야?
4: 중중몰이. 회중중몰이.
12: 자진몰이에서 하면 왔다 갔다 하기가
4: 그렇죠.
12: 한 장당씩 한 장당씩 이렇게
4: 왔다 갔다
12: 하기가
4: 그것도 진짜 전략적으로 생각을
12: 그렇죠,
4: 해봐야겠죠.
12: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의 그 판소리나 미녀나 이런 게 극적인 요소를 저기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4: 네.
12: 이 곡이 연결이 이렇게 쭉 이어가는 중에 저희가 중간중간 탁탁탁 이렇게 치고 나오면
4: 나도 같이 어떻게
12: 나도 같이
8: 조금 더 소리로 진검 승부를 봐야겠다. 저희 넷이 하나의 팀인 것처럼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9: 무성호 하얀색 옷.
14: 근데 저 옷 되게 멋있다.
9: 전통에서는 전투복이라 저게
14: 전투복이에요.
9: 네, 완전 전투복 저거는. 원래 이제 기본 딱 그 세팅이 하얀색이에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만 저.
8: 여러분들께서 오늘 무대를 보시면서 3인 3색의 매력을 가진 소리꾼들이 공무도화가와

0: 진짜 와 세다 세.
1: 뭐야?

0: 한 명이 부르는 것 같아요.
1: 와, 너무 고생했습니다.
2: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
3: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0: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잘 보셨죠?
1: 진짜 점수주기 어렵겠다.
2: 그치? 점수주기 오늘은 진짜 힘들겠네.
3: 어떡하죠?
0: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잘 보셨죠? 과연 김난희 판정단이 서포트한 거꾸로 프로젝트는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네 분의 점수 공개합니다.
2: 100점 나왔다. 100점 나왔다.
4: 94, 94. 94.
5: 최고가 100이 나오면 최고 100 나오면 되니까.
6: 진검을 뽑아두신 것 같아요. 그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또 이렇게 많이 몽글몽글하게 해주셔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도 났고 그래서 참
0: 네
7: 조금 아쉽다면은 세 분이서 동시에 고음으로 막 질러대니까 극적이긴 한데 무슨 소린지가 잘 못 알아듣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히려 중간쯤에 남자는 고음도 좋지만 밑에 음으로 하음으로 쫙 한번 깔아도 그 기가 막히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 한 번쯤 해줬으면 더 멋있는 무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드디어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꾸로 프로젝트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3: 저희 색깔을 드디어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한이 없어요.
0: 과연 거꾸로 프로젝트는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자, 92점 그리고 99의 사나이 이현우 씨는 역시 99점을 예, 주셨습니다. 총점 공개합니다. 571점. 571점. 571점을 획득해 현재 3위로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8: 감사합니다.
9: 아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약간 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마치 네 분이 칼춤 아름다운 칼춤을 추는 것처럼 정말 날카로운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고 사실 100점을 드려야 되는데 99점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8: 감사합니다.
2: 그동안도 좋았지만 오늘이 가장 좋았어요.
3: 맞아, 맞아. 오늘 제일 좋았어.
2: 정말 새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귀를 찌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마음을 찌를 수 있다라는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 또 난희 씨가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종 치며 들어올 때 어이가 리도 아, 이 무대는 내가 끝내겠어 하는 그런 멋있는 것까지 느껴진 멋진 무대였어요.
0: 일단 세 팀이 남아 있고 현재 3위입니다. 거꾸로 프로젝트 뭐 이 정도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까?
10: 사실 기대를 그 정도까지는 못했고 저희 무대에만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11: 제가 이제 조선판 스타의 이제 판정단으로 함께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동시대를 같이 이겨내고 있는 소리꾼들이 하는 경연이기 때문에 늘 응원하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으로 좀 경연을 함께 했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무대에 서보니까 얼마나 다들 힘들게 네, 무대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고요. 저 종을 처음 쳐봤어요. 그래서 이 종을 잘 쳐야 될 텐데 잘 못 치면 진짜 종 칠 텐데 라는 걱정이 정말 많이 든 그런 무대였습니다.
3: 울지 마. 네.
0: 지금까지 김난희 판정단이 서포트한

0: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아, 내가 왜 울어?
3: 저렇게 좋까. 늘 아쉬움이 남지만
4: 최고의 성적 기대.
2: 진짜?
4: 아니야, 나 울지 않을 거야. 이거 기쁨의 눈물이야.
3: 지금 입시 붙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이렇게 무대에서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저 조주하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얼씨구.
2: 순위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3: 아, 이거
4: 썰벌하네.
3: 아, 어렵다.
2: 어려워. 하지만 여기까지 온 만큼 도전을 더욱더 포기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긴 하지만 이 무대는 오롯이 도전자의 무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그리고 경로 이탈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걸크러쉬 치타입니다. 네. 자, 의상부터 파격적인 이 두 팀이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3: 아, 어떻게 무대 찢어진 것 같아.
5: 잘할 것 같아.
6: 잘했지.
7: 지금 그 매 무대마다 어떻게 보면 순위가 바뀌고 있잖아요.
8: 네.
7: 순위를 뒤집을 만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8: 저희 무대는 일단 그런 서사가 있고요. 결국에는 춘향이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4: 아~ 춘향이는 춘향이가 그랬구나.
9: 우리 무대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한 경로 이탈 팀은 약간 그 무대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불에 가까운 이미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10: 불기둥과 올라오고 막.
9: 듀얼 식스센스나. 아니면 DNA나. 제일 하기 제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거는 하이 라이트 댓?
10: 하이
9: 좋을 것 같은데? 들어보면 약간 그런
10: 음악적인
9: 음악 악기들이 조금씩 있더라고.
10: 일단은 생각하신 컨셉은 약간 화려하고 에너지 있고 이런 느낌이네요.
9: 맞아요.
8: 파이팅 한번 할까?
10: 파이팅!
8: 부터. 자, 위로 가야 되니까.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2: 할래!
8: 파이팅!
2: 치타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경로 이탈의 무대 판 스타트!

0: 아,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해.
1: 오, 멋있다.
2: 네 죄를 알렸다.
3: 찢었네, 찢었어.
4: 진짜, 진짜.
1: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자, 스페셜 조선판 정단 여러분. 경로 이탈의 무대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0: 델리든 하겠는데 지금. 와.
1: 결과 보여주세요.
2: 엄마.
3: 와.
1: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4: 상당히 높은 와. 점수를 받았습니다.
2: 대박이다. 야.
5: 솔직히 그 이전 무대를 다 까먹을 정도로 진짜 좀 폭발적인 무대였습니다.

0: 이 보통 이제 언밸런스 하거나 다른 것들이 막 모이면은 도안이면 뭐가 되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패션이 완성이 됐고 새로운 장르가 탄생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간에 나왔던 우리 치라 씨가 나오시니까 그야말로 여기서 약간 모자랐던 부분 1%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완벽함이 만들어진 그런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바로 이 무대가 조선 판스타가 원하는 그런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 소리가 대중화되고 우리 소리가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재우 씨그 소리가 너무 살았어요. 제대로 소리도 살면서 여러분들 보여주실 수 있는 거를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자, 경로 이탈의 무대 최고점, 최하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진짜 높을 것 같아.
5: 100점 나올까? 99점.
3: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경로 이탈의 총점 공개합니다. 585. 경로 이탈은 현재 1위에 등극합니다. 축하드립니다.
6: 자, 제가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연출, 뭐 무대, 뭐 의상, 뭐 구성. 편곡 뭐 너무 그러니까 뭐 소리면 소리대로 잘 들리고 혹시라도 진짜 블랙핑크가 이 무대를 본다면 언젠간 편곡으로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7: 더 말할 나위 없죠. 소리를 너무 완벽하게 잘했고 또한 가지는 변혁도 큰 역할을 해줘서 끝까지 그런데 멋이 좋다고 또 나발 불고.
8: 비명이죠, 비명.
9: 진짜 치트키야.
1: 마지막 외침이었다. 이런.
7: 그게 또 하나의 큰 이슈에서 오늘.
8: 감사합니다.
7: 너무 잘 봤고, 너무 잘하고,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잘했어요. 잘 봤어요.
3: 네.
1: 감사합니다.
7: 서로 잘했어요. 예.
3: 자, 지금까지 치타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8: 잘했다. 완전히 퍼펙트했어.

0: 더 와일드!
1: 저희는
0: 한류 국악그룹 퀸입니다.
2: 첫 도전을 결심했었을 때는 저희 퀸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알리는 게 우선적이었었고요.
3: 그리고 이렇게 또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음악적으로도 저희 팀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이거를 발판 삼아서 조금 더 멋진 음악을 하는 팀이 돼야겠다라는 욕심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2: 조선 팬스타에서 저희 퀸의 무대는 여기까지이지만 저희 퀸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4: 고생했다.
5: 고생했다.
6: 다음 도전자는 조선 팬스타의 만찢녀 윤예원. 그리고 윤예원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 김동완.
7: 오, 기타.

0: 김동완 데뷔한다.
1: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아이돌 선후배가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2: 동완 씨 기타하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3: 집에서만 쳤는데 무대에 처음 갖고 나왔습니다.
2: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자주 만났다고 들었거든요. 그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4: 제가 귀찮게 연락을 엄청 많이 드렸는데도 네. 되게 흔쾌히 연습 항상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5: 네. 내가 오늘 지원분들을 불러왔어요. 제가 좀 그 소나무라는 그룹 멤버이기도 하고 보컬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창법을 좀 가요처럼 하는 거에 자신이 없어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맘대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런 도움을 좀 주길 바라고요.
6: 보겠습니다.
5: 이쪽은 아이돌 그룹 신인 기획자이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친구예요. 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어떤 노래를 선택하면 편곡을 해줄 친구이기도 하고. 네, 잘
4: 그래서 오늘 부탁드립니다.
5: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이 바쁜 두 사람을 내가 불렀거든요.
4: 네.
5: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보자고.
4: 네, 좋습니다.
6: 파이팅!
5: 파이팅!
4: 파이팅!
5: 나는 보면서 사실 무대 보면서 더 지를 것도 같고 뭐 더 할 것 같은데 되게 안정적인 길만 자꾸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게 뭐 어떤 무대든 클라이맥스가 있어야 되는데
4: 네.
5: 그걸 항상 그 가야금으로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해줬으니까 지금 조금
4: 보컬로다가
5: 도전을 뭔가 해도
4: 네 좋습니다.
6: 이승철 선배님 서쪽 하늘을 두 분이서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0: 거의 나는 끝까지 치닫아가지고 내가 맞출까봐 약간 겁나는 곡인데 일단은 여자 멜로디 한번 들어보자. 아, 근데 목소리를 나 이렇게 자세히 못 들어봤는데 홍기랑에서 되게 잘 어울렸겠다. 남매처럼.
1: 선배님도 남매 같으세요?
0: 두 살 차이라고. 내가 22살에 굉장히 결혼하고 싶었거든. 그때 내가 이제 성공을 했으면 이런 딸이 있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 뭐하지? 아버지와 나 이러면 할까?
2: 아버지 뚜비 뚜바 이러고.
3: 뚜비 뚜바.

0: 불렀을 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곡으로 생각을 했고 또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가야금을 잠시 내려놓고 노래로 한번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그 연 회차마다 최고 점수가 갱신되고 있는데
2: 네.
1: 이번 그 무대를 준비 부담 많이 되시죠?
2: 사실 그 김주환 씨, 김정민 씨, 뭐 이현우 씨 이런 선배님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영광인데 함께 무대에서 경쟁을 한다는 게 지금 오늘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 아니 예원 씨한테 이제 여쭤본 건데.
0: 여태까지 라운드 때는 항상 가야금을 들고 노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 때는 선배님께서 제 가야금 대신 기타로 쳐주시고 저는 아니, 노래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3: 주의 깊게 듣잖아.
4: 이제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1: 예. 동환 씨도 노래를 해요?
2: 저도 예 합니다.
1: 그럼 둘이 발성이 다를 텐데 어떻게 매칭이 됐나요?
2: 발성이 달라서 제가 볼륨을 절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만약에 내가 아예 소리를 죽여도 아무 상관없게.
4: 최고의 서포터네요.
1: 진정한 서포터예요. 진정한 서포터.
0: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영광스럽고 좋은데요. 이왕 온 거 결승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4: 화이팅! 자, 동환 씨.
2: 예원이 결승 가겠습니다. 와우! 결승 갑니다, 예원이.
5: 다섯 팀 안에 들 자신이 좀 있어요?
0: 제 목만 따라와 준다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네 번째 판에서 막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배님

여러분들, 저는 집에 빨리 가기 싫으니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대원 씨, 무대 마친 소감 어떠세요?
1: 떨렸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후련하고요. 잘한 건지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0: 자, 윤혜원 씨 과연 몇 점을 맞았을지 공개합니다. 자, 90, 92, 91, 92. 자,
1: 참 무대가 담백하네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사람이 맵고 짠 거 먹다가 담백한 걸 먹으면 너무 싱거워요.
2: 예, 윤희원 씨는 전혀 국가적인 때가 안 나고 소리꾼 때가 안 났어. 단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이왕이 소리 하는 거 할 줄 알면서 왜 안 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고.
0: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3: 그 다른 것보다 이번 무대에 우리 그 서포터의 역할이 그 예원 씨보다 돋보인 게 예, 그게 가장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동아 씨 이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하고 나서 예원 씨로 바뀔 때 그 어떤 이질감, 기분 좋은 이질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뒤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제 경연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작전, 그리고 또 우리 서포터가 너무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예원 씨가 상대적으로 죽은 게 아닌가.
4: 뭐 다른 무대들이 사실 뭐 잘 익은 석류 같은 무대였다면 굉장히 좀 그냥 방금 딴 풋사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녀스럽고 뭔가 소년스러운 그런 모습이 그 나름대로의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0: 550점. 아, 안타깝게도 탑5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5: 네? 네, 아 미안합니다.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예.
6: 아니 잘했는데.
7: 같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오늘 좋은 무대에 맞춰서 기분이 좋고요. 네. 이제 앞으로 무대에 서지는 못하지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다양한 무대에서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7: 네.
0: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수고하세요.
5: 소리를 좀 더 할 걸 했어.
0: 자, 지금 탑5 안에 들었다고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순위는 또다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경로이탈, 뮤르, 김산옥, 거꾸로 프로젝트는 일단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9: 정철웅을 꺾느냐, 박재희가.
0: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민은경, 박성우, 유태평양 씨는 지금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10: 부득이하게 저희 직장에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2주간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되어서
11: 열심히 한 만큼 다음 라운드를 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12: 자가격리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준결승에 올라가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조선판스타 화이팅!
11: 감사합니다.
0: 현재 5위는 정초롱 씨,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13: 아니 저랑 같은 대기실을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목을 풀고 그 R&B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거 계속 하셔가지고.
14: 아니 저랑 예, 같이 예. 작업할 때도 저 정도로 목을 풀진 않았거든요. 네.
0: 매 판마다 애절함의 끝을 보여주는 감성 소리꾼 박자희.
15: 와우 와우.
16: 뭐지?
15: 와우
16: 와우.
0: 박자희를 서포트할 대한민국 R&B의 전설 소울 대디 김주환.

0: 나 같은 방. 갱스터 느낌 좀 있는데.
1: 뭐 멋있다.
2: 조한이 오빠 가죽 입고 십자가였으면 끝난 건데.
3: 아, 그치? 네.
1: 아까 들어보니까 김조한 씨가 엄청난 서포트를 했다고 들었는데.
4: 박자희 씨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면 자희 씨를 놓고요. 옆에 그냥 양념만 조금 했습니다.
2: 양념 많이 해줬을 것 같아.
0: Come on, bro. 잘 있었어?
5: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노영환 감독이고요.
3: 아, 네.
0: 음악 생각을 했을 때 네. 내가 혼자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얘기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서로 어떤 방향 갈 건지 하기 전에 그냥 자희 씨 얘기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들어서 특별한 게 뭐 있는지.
3: 되게 서정적인 것만 해와가지고 누가 봐도 어? 저런 곡을 선택했어? 좀 이미지 변신?
0: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5: 어떻게? 혹시 생각해 오신 곡 같은 게 있어요?
3: 저요? 저는 제가 생각한 곡은 그래서 임정희 씨의 뮤직 is my life 그거 좀 생각해 봤어요.
0: 우리 연구 좀 더 하고 통화하고
3: 네.
0: 문자로 다 공유하고 네. 해야 되겠다.
3: 이거는 사실 제 무대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정말 열성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메일 보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 매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0: 이제 종환 선배님과 같이 하는 콜라보 무대였기 때문에 전혀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A Music Is My Life라는 곡에 제가 작창한 부분과 저의 적벽가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신나는 곡으로 메시지도 드리면서 다 같이 좀 즐겨보자 이런 분위기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늘 무대에 힌트를 좀 주신다면 이게 적벽가 곡이 준비하신 노래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2: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소리꾼으로서 심청과 춘향가만 많이 부르다가 적벽가를 제가 배우고 작품을 올렸을 때 굉장히 제 소리 인생에 있어서 음악적인 폭이 넓어졌어요. 아, 여자 소리꾼도 적벽가를 당차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
3: 적벽가는 남자 노래야?
4: 삼국지 내용인데 전쟁 씬이 많다 보니까 주로 남자가 많은 것 같아요. 성대가 상할 수 있어가지고.
3: 기대된다.
5: 김조한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박자희의 무대 판 스타트.
0: 이번 무대는 나만 잘하면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모은 썩!

0: 정환이 형은 기계다, 기계.
1: 무대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서포터 없이 여기까지 한 건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2: 마지막 무대 잘 봤습니다. 박자희 씨, 아, 무대 후회 없어요?
3: 아, 후련합니다.
2: 예, 네. 아주 표정도 개운해 보여요. 이제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탑5 안에 들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3: 네.
2: 아, 정초롱 씨보다 1점이라도 낮으면 아쉽지만 아, 이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되는 겁니다.
4: 참 난감하네.
5: 난감하네.
2: 점수를 눌러주세요. 점수를 눌러주세요. 자, 김조한 판정단이 서포트한 박자희 씨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 공개합니다.
6: 전문가 좀 아, 궁금하다. 와, 이건 진짜
2: 자, 93, 95, 93, 95.
7: 오~ 이거 모르겠네요.
2: 예.
8: 이게 그냥 듀엣 무대였으면 사실 탑3 안에 드는 무대였어요. 듀엣 무대 자체로 너무 완벽하고 훌륭했고 진짜 보는 내내 황홀함을 느꼈지만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이제 성격이 소리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또 이렇게

0: 서포터를 갖다가 좀 애써 보지 말아야 되는, 박자희 씨만 또 봐야 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1: 네, 그 경연이 아니라 공연을 한편 본 것 같은 조화가 이렇게 잘 못 떨어지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어느 음악과 함께 어울려도 충분히 대중화, 세계화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일으켜준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 이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박자희 씨는 마지막 결승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일단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그런 일은 없게 해야죠.
1: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92구점.
2: 공점인가?
1: 총점 공개합니다. 566점. 박재희 씨는 600점 만점에 566점을 받았습니다.
0: 꿈인가 하노라 해요. 진짜 꿈인 것 같아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했다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1: 5위인 정초롱과 단 3점 차이로 6위를 해 탑 5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3: 진짜 아쉽다.
4: 저는 사실 무대를 굉장히 잘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시선이 김정 선배님한테 가 있었어요. 짜임새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 뭔가 저의 시선은 이쪽에 좀 많이 뺏겼고, 그리고 정리가 뭔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점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5: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결승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아쉽긴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평가해 주셔서
3: 아쉬워요. 아쉬워. 네.
0: 아쉽긴 해요, 솔직히. 또 이 무대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아쉽고 무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1: 제1대 조선 판스타를 가리는 최종 결판!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루!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 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살다가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첫 무대는 신민요 무대로 함께 했는데요, 듣는 순간 어깨가 들썩들썩 정말 흥얼흥얼하게 되는 네. 그런 우리 소리, 바로 민요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민요는 예로부터 정말 뭐 놀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일할 때조차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음악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인지 더 정겹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맑고 구성진 목소리로 무대를 가득 채워줄 국악 영재들, 과연 어떤 흥과 멋으로 오늘 무대를 꾸며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또 한국의 신민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새 친구가 전해준 흥겨운 신민요 잘 들었습니다. 신민요가 1920년대, 30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민요인데요. 전통 민요의 정서에 맞춰서 당시에 대중음악의 감각이 더해지면서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사랑받았다고 하네요. 자, 잘 어우러진 무대 잘 봤습니다. 어떻게 모인 팀인가요?
1: 네, 저희는 2년 전에 김미성 선생님과 김유리 선생님의 판소리 합숙으로 남원에서 만났었는데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0: 친한 정도를 1부터 10까지 생각하면 7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완벽한 10이 된 것 같습니다.
1: 10점 됐어요 이제?
0: 네.
1: 오, 민효가 우정까지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신민효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0: 신민효의 매력은 일반 전통 민요는 한자가 많은데 신민효는 그보다 가사가 더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대중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또 민요를 좋아하고 잘하는 거 말고도 세 친구의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3: 저희가 다 같이 입시 준비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2: 아, 그래요.
3: 채영이는 이제 중학교 입시 그리고 보빈 언니는 고등학교 입시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교 입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오~
2: 두 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3: 네, 일단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네. 대학교가 좀 더 큰 고민이라고 전 생각을 해서 두 개 다 고민.
1: 미리 또 고민하는 것까지 합해서. 근데 사실 이제 다 수험생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근데 입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그런 거 제때제때 잘 풀어줘야 되는데 혹시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비슷할까요?
4: 네. 저희는 주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남원 합숙 때 장칼국수를 한밤중 야식으로 몰래 끓여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다 같이 정말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네. 옆방에 주무시고 계시던 선생님이 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0.1초 만에 미끄러지듯이 연습방으로 가가지고 자는 척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2: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4: 네. 그래가지고
2: 냄새가 다 났을 거거든요. 장으로 만든 칼국수면은 상당히
4: 그쵸. 근데
2: 예 넘어가주신 예.
4: 아침에 레슨할 때 여쭤봤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2: 아, 잠이 덜 깨셨었나 보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이 참 예쁜 친구들인 것 같은데 혹시 만나면 연습 말고 또 꼭 셋이 하는 놀이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4: 네, 저희가 춤을 좋아해서 같이 만날 때마다 챌린지 댄스로 릴스를 찍곤 하는데요.
2: 그래요.
4: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2: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오, 네. 예, 기대됩니다. 뭐 어떤 게 나오려고 하지? 예.

0: 야, 이거 많이 해본 솜씨네.
1: 그러니까요. 이게 간단한 동작 같아도 박자도 딱딱 맞아야 되고 동작도 딱딱 맞아야 되고.
0: 그러니까.
1: 이런 예. 거 요즘에 많이들 하잖아요.
0: 릴스 이거 한 100만에 나오겠네요. 100만 뷰.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같이 또 취미도 공유하고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우정 이어가면서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응원할게요.
0: 네, 신민요의 매력을 물씬 느꼈던 무대였는데요. 다음은 어떤 민요가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와 통나무 이마린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목을 풀 때마다 자주 부르는 최애곡인데요. 저의 노래 실력 어떤가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국악을 배웠는데요. 특히 서도민요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서도민요는 수심과 토리를 사용해서 공명, 떨림, 꺾임이 많은데요. 특히 속성같이 속소리로 당겨서 잘게 떠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맨날 연습하고 있어요. 애절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서도민요. 제가 오늘 그 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0: 요 서도 민요는요,
1: 네.
0: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민요로 특유의 끌목 창법이 특징입니다. 요 끌목 창법은요,
1: 끌목.
0: 소리를 위로 이렇게 툭툭 치듯이 떨어주면서 부르는 창법이에요.
1: 그래요.
0: 이렇게 이를테면
1: 네.
0: 할까 요.
1: 약간 약올른데. 놀리는 거 아닌가?
0: 아니 아니 그 정도로
1: 그렇게 떨어요?
0: 깔까 이렇게 리듬감 있게 툭툭
1: 아~
0: 이렇게 음으로 위를 치는 느낌.
1: 네, 잘하시네요.
0: 그래야 또 박자가 더 살거든요.
1: 네네.
0: 특히 조금 전 무대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도민요 특유의 콧소리까지 더해지면 더 구성지고 애잔한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끌목 창법이 매력적인 서도민요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매력의 민요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동부민요는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그런 민요인데
1: 네.
0: 특히 시원하고 구성진가락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빈 친구가 생각하는 이 동부민요의 매력은 뭘까요?
2: 동부민요는 꾸미지 않아도 소리가 깊게 전해지고 감정이 잘 전달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1: 말하는 것도
0: 예,
1: 담담하게
0: 그렇죠.
1: 얘기를 하네요. 그 속에서 또 진심이 느껴지고. 근데 이 동부민요가 유난히 좀더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 저는 강원도 삼척이라고 생각합니다.
0: 삼척,
2: 네.
0: 동해안 외야.
1: 삼척에서 이 동부민요를 불러봤어요.
2: 네.
1: 어땠어요?
2: 외할머니 댁이 삼척에 계셔서 삼척에서 노래를 불러봤었는데,
1: 네.
2: 삼척의 탁 트인 바다와 제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좋았어요.
1: 와,
0: 진짜
1: 영화
0: 멋있겠다.
1: 같았겠다.
0: 바다에서 막그 방파제, 파도가 쏙쏙 칠때 정말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근데 다빈 친구가 올해 중3이잖아요, 16살.
2: 네.
0: 근데 혹시 막 중2를 지났으니까 그 유명하다는 중2병 없었습니까?
2: 저도 중2병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1: 왔어요.
2: 중2병에 와서 부모님한테 말을 크게 상처가 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말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0: 그
2: 있습니다.
0: 뭐 어떤 거를 좀 저희도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 딸 3학년이거든요.
1: 초등학교 3학년.
0: 중2가 되면은 이제 어떤 그 상처를 받나요?
2: 잘 모르겠는데
0: 네.
2: 혼자 있고 싶어지고
0: 혼자 진짜
2: 네, 그런 것 같아요.
1: 방문을 막 걸어 잠그고
2: 네.
1: 문을 쾅 닫고
2: 문을 쾅 닫아본 적 없어요.
1: 오, 착하다.
0: 문을 쾅 닫아 발로 찬 적은 있죠?
2: 없어요.
0: 없어요?
2: 네.
0: 진짜
2: 아니요.
0: 이상 있을 것 같은데.
1: 다빈 친구가 보니까 이렇게 중2병도 그렇게 크게 지나가지 않고 굉장히 지나가면서 오히려 철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성숙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맞아요.
1: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춘기 때는 감정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을 좀 어떻게 다스려요?
2: 전 제가 좋아하는 래퍼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그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집중시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이 감정이 잘 추스러지게 됐어요.
0: 권오선이란 래퍼가
1: 래퍼.
0: 쇼미에 나오나요?
2: 네.
0: 아, 누군지 알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매력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은 그렇게 영향을 받았으면 랩도 좀 따라 해봤을 것 같은데 살짝만 느낌만 보여줄 수 있어요?
1: 와. 네.
0: 스웩 약간 보여줄 수 있어요?
2: 네.
0: 자, 한번 보여주세요.
2: 그 권오선이라는 래퍼의 유 잠깐.
0: 유.
1: 유.
0: 예, 유 잠깐.
2: 터치. 우주비행.

0: 게 같아요.
1: 아, 노래는 잘 들었는데 랩은 언제?
0: 건너선이랑 랩.
1: 노래가 아 래퍼의 노래 네. 랩을 한다는 건 아니고
2: 더
1: 아,
2: 자신 있는 랩. 부분을 한 거죠.
1: 노래야 워낙 잘하니까 랩도 혹시 잘하나 해서 네. 그래 아주 그래, 좋네요.
2: 그래요. 네, 뭐 워낙에 민요로 다져진 발성이라 그런지 가사도 예, 예. 콕콕 귀에 박히고 아마 랩도 잘할 것 같아요.
1: 네. 네, 다음에 기대해 볼게요. 네. 참 민요도 잘하고 랩도 잘하는 우리 장르를 넘나드는 다빈 친구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를 팍팍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무대가 갈수록 민요의 흥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3: 청춘 청춘 홍아를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를 너무 사랑하는 국립국악중학교 윤지은입니다. 이

어때요? 아주 시원하죠? 밝고 경쾌한 매력이 마치 저 윤지은 같아요. 경기 민요를 부르다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 있거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무대에서 이 느낌을

0: 네, 경기 민요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진 민요인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곳의 어떤 민요여서 그런지 몰라도 맑고 세련된 그런 소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1: 네, 밝고 화사한 선율 속에서도 또 삶의 희노애락이 녹아있어서 그런지 들을수록 더 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오늘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답게 민요가 가진 다양한 색깔과 매력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흥겨운 가락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남도민요의 진하고 깊은 소리를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자, 어떻게 모인 친구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는 원진주 소리단이라는 팀인데요. 네. 우리 전통 판소리와 민요를 많은 분들께 친숙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팀입니다.
2: 아유, 또박또박 잘 대답하네요. 오늘 뭐 제대로 실력 발휘한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남도민요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3: 남도민요는 소리가 굵고 떨림이 강해서 아주 우렁찬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음을 툭 떨어뜨리거나 확 끌어올리는 그런 매력이 정말 멋져요.
0: 그러네요. 예, 오늘 무대를 보면서 남도민요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팀인데 연습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예요?
3: 윤하윤 선배님이요. 윤하윤 선배님이 낮은 발성 연습을 할 때 공포 영화 첫기 인형 같았거든요.
2: 어머.
3: 그때 이후로 종종 흉내를 내주시는데 정말 재밌고 웃겨요.
0: 그럼 누구죠?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2: 네.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지금 되게 둥글둥글 순하게 생겼는데.
0: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척키 이렇게 하잖아요. 무섭네.
2: 귀엽다.
0: 무서운데. 예예.
2: 팀 분위기를 막 그야말로 확 살려주는 친구가. 아이윤 친구인가 봐요. 그죠?
0: 네.
2: 그리고 또 혹시 공연 들어가기 전에 다 함께 외치는 특별한 구호 같은 게 있을까요?
4: 네, 저희만의 구호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가 되자는 구호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0: 네, 보여주세요.
4: 우리 소리는 좋은 것이네! 영창이 되는 예!
0: 야, 이렇게 예, 정말 한 몸처럼 잘 맞네요.
2: 다부지다.
0: 예, 이렇게 힘차고 밝은 팀이니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1: 저희가 작년에 3.1절을 기념하는 거리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0: 예.
1: 그때 저희가 다 같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만세를 외쳤어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같이 만세를 외쳐주시고 또 합창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0: 네.
1: 그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런 게 국뽕이 차오르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2: 진짜 그야말로 우리 소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멋진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2: 앞으로도 쭉쭉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명창이 돼주세요.
0: 네,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민요가 가진 흥과 멋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가득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0: 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밝고 흥겨운 가락 속에서도 웃음과 위로 그리고 우리 정서가 함께 담겨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민요는 오래 들어도 참 따뜻하고 정겨운 음악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무대마다 자신만의 목소리로 민요의 매력을 전해준 우리 친구들 덕분에 오늘도 풍성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같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 원진주 소리단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 곡 더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자제다가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0: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1: 혁신기 업!
2: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3: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2: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 총조사.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아, 글쎄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것을 제가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작업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방송으로 정말 완성도 있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기쁘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는 과거에 무대에서 춤을 추는 현대 무용가였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무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했고 예고를 나왔고 그리고 무용의 거의 인생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지의 앞에서 이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이 됐지만 그때 어렸을 때 고3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춤을 췄던 거,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일반 무용단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원없이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우연히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친구가 초보 운전이었어요. 그때 뭐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미숙해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됐는데요. 대학교 4학년 초에 이제 전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어서 한 번도 그때까지 입원을 한 적이 없어요. 저의 현실감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장애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치료가 되면 다시 무대에서 다시 춤을 출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고 이후에 또그 주사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또 넘기고 넘기고 하는 과정에 거의 9개월이었어요. 9개월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하고 또제 상태를 그 시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무용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전신 마비라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제 마음대로 음식을 먹거나 또뭐 양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새로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저한테만 이제 올인하셔서 아침부터 치료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저에게 이제 케어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부모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데 저는 밤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붓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손목에다가 붕대를 해서 붕대로 이렇게 손을 감아가지고 붓을 잡는 효능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팔에 힘이 없다 보니까 10분? 이제 하루에 10분, 20분, 나중에 한 달이 되니까 한 30분, 40분? 저도 모르게 그림에 집중되니까 팔이 아픈 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찌 보면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어떤 한 줄기 빛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짧은 시간 동안은 집중이 되고, 그래도 뭔가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우울이나 또 죽음의 생각도 사라지게 되고 조금씩 걷어지게 되고, 그리고 누워서 이제 죽음을 생각했던 제가, 아, 내일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볼까?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의 타이틀이 움직임의 자유찾기였어요. 사실 이제 과거에 움직임이 자유로웠던 제가 전신마비 장애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림 속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또 다른 안무가로서 안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임을 그리게 됐고, 또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은 제가 또 다른 삶을 여는 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하면서 이제 주제는 움직임에 대한 그리고 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각각의 뭐 여인이나 크로키나 꽃이나 이런 거에 소재를 담아서 그때의 감정과 색깔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행운이라 느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고, 정말 가족이 아무도 저한테 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게끔 뭐 전혀 신경 안 써주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시간과 또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행복하고 또 좋은 작품이 기분 좋을 때더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볼 때도 저 자체도 또 행복해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크릴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투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대로 앞에서 누군가 보고 있음. 약간 그런 작업들이 공정한 부분, 막 이런 것도 투명성?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업도 사실 이렇게 부유한 건물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을 볼수 있는. 저도 하면서 재미있고, 또 여기에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크릴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작품에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관람을 왔을 때 그림을 볼수 없고 그냥 도슨트의 설명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 작품에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관상, 이런 것들도 조금 의미를 담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최근에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그림 인생을 좀 이렇게 보면 그냥 김형이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그림 안에 담는 거고, 그리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행복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들을 그림에 표현해내는 것이 제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초창기에는 무용수의 피부를 보라색으로 그렸어요. 보라색하고 그리고 초록색. 그렇게 그리고 약간 그 여인이긴 하지만 색감 자체에서도 약간 좀 그로데스크한 느낌? 사랑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핑크 계열로, 너무나 사랑하면 핑크 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뭐 핑크라든지 좀 밝은 아쿠아색이라든지 그런 색깔 색채로 바뀌어가고, 조금 더 여인이나 그다음에 크로키나 또 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려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그래서 누굴 보여주겠다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 저는 스스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첫 만남은 사실 이것도 그림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장애인들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쪽에 이제 입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수상하신 분들이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가는 스케치 여행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신체가 170kg에 174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장애인 차량이 특장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에다가 이 장애인분들을 한분한분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키가 크고 이러니까 그때 같이 가셨던 선생님께서

전담해라.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짝을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근데 이제 한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고생했는데 탕수육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0: Hello, dear. Left turn. Stop.
1: Stop.
0: 이제 그런 큰 거를 하면 높이 있는데 하거나 밑에 하거나 그럴 때는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도움을 때 왜 이제 사람이 이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또 360도 회전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림 그릴 수 있을 때 좀 부모님이 불편해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리는데 덜 몸도 덜 힘들 것 같고 좋죠.

1년에 중증 척수 장애인이 2,000명 이상 생겨요. 그것도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표현예술연대를 만들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게 단계별로 이제 체계적이게 만들어가면서 또 주변에 이런 장애인분들 또 특히 중도 장애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처음에 심리적인 그림을 하고 이제 자기 작품도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발표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떤 자기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이제 계속 운영이 되었던 거죠.

0: 엄청 좋아요.
1: 얼마나 연습했어요?
0: 연습은 꽤 많이 했어요.
2: 아니요, 반대쪽. 네, 네네네, 거기.
3: 저 에코 스텝이랑 메아리의 발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게 더 예민한 시각장애인들의 그 발소리가 세계에 울려서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찾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탭 소리가 스트레스도 풀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뭐 작은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예술을 좀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0: 너무 잘해요. 왜냐면 이게 기초만 한 8개월 잤거든요. 우리 그냥 비장애인들도. 근데 이제 두 분은 시각장애인이지만 두 분은 또그 발달장애하고 시각 중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게 발 부위별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머리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결과를 이제 뽑아냈는데, 지도한 선생님도 고생 많았고, 또 엄청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했고.
1: 아, 저희들이 항상 할수 있다는 거. 네, 시각장애인도 탭댄스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네, 감사하고 좋습니다.

장애 예술은 사실 장애인만 하는 예술이 아니고요. 장애라는 게 하나의 오브제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장애라는 오브제를 가지고 자기가 예술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저희가 장애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계단이 하나만 있어도 저희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지만 예술 안에서는 늘 결핍이 있고 배고파야 뭔가 새로운 창이 생기는 것처럼 결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있는 그 결핍이 예술과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독특한 나만의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장애예술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림도 하지만 뮤지컬도 만들고 또 전시 기획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뭐 하죠. 사실 장애인 예술가를 떠나서 예술가라면 늘 새로운 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라는 열매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제가 세상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 제어가 발을 내밀 수 있게 화해를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또 다른 세상,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늘 꿈, 사랑, 도전, 이건 저의 죽을 때까지의 좌우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도전하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아니라 기생기원이 급사에 너 다리 없이 작시를 가르쳐라. 이리 안 참 봅니다.

알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혼났지요. 예측나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의 찾아 그 근신이 유헌 대접이다 착신이여.

저희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두 번째 달과 함께 했던 어사출두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그리고 우리의 전통 소리가 만나서 더욱더 시너지를 냈던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악인들이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바로 이런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전통 위에서 자신만의 실험적이고 또 개성이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그 첫 번째 게스트는요, 마음속 솔직한 이야기를 해학 쪽으로 노래하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멜로디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만드는 힙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삼산 씨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르겠어. 덩 땄다구 땄다구

0: 음악도 식은 게 맛있더라. 너무 뜨거우면 입이 뜨거우니까. 아, 나는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아,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 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아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아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1: 빌어보자.

0: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2: 네, 익숙하면서도 독특하고 또 매력적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감이 가는 가사와 노래였습니다. 이 삼산의 모르겠어 만나봤고요. 삼산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 씨 아지트에 오신 삼산 씨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삼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아니 근데 아까 음악도 정말로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삼산이 됐을까, 이름이? 이 이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3: 네.
2: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명리학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네. 그 무속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며 가며 본명을 쓰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셨었는데.
2: 아, 진짜요? 본명이 뭔데요?
3: 네. 저는 이혜인이라는 걸 쓰는데요. 근데 뭔가 저랑 안 맞는 기운이었나 봐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셔서 아,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써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참고했던 게 옛날 높은 사람들, 높은 벼슬자리 올라간 사람들이 다 고향에서 호를 가져오면 네. 되게 잘 되더라고요.
2: 아.
3: 그래서 제가 삼산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삼산을 가져왔습니다.
2: 아니 그래서 삼산의 이름을 가지고 어쨌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되게 뭔가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삼산이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의 스타일은 정말로 뭔가 되게 독특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담아 쓰는 그 가사까지 너무너무 뭔가 또 대중 음악 쪽에서 비교를 하자면 장기하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이 났는데 본인은 어떻게 그런 약간 좀 그런 걸 겨냥했나요? 아니면은 그걸 좀 생각했나요? 아니면은
3: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삼산이란 걸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2: 네.
3: 그땐 제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라고는 이렇게 야야야야야야야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2: 그러니까,
3: 네. 그때는 제가 막 에일리 선생님처럼 파워보컬처럼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읊조리듯이 했는데 이제 장기하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장르가 약간 있었잖아요.
2: 네.
3: 그런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국악계 장기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실제적으로 그런 말 들을 것 같아.
3: 네. 많이 들었었어요.
2: 저도 딱 듣고 나서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선 씨의 제목도 그렇고 노래 안에서 펼쳐지는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제목들이 참 독특하면서 신기하기도 해요. 모르겠어? 알겠어요?
3: 네, 그것도 있었어요.
2: 그리고 지긋지긋.
3: 네.
2: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 모를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뭔가 알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3: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를 쓰고 제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싱어송라 활동을 하면서 아 이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서 알게 된 것들을 모아서 쓴 게 또 이제 알겠어요라는 곡이었어요.
2: 참 가사를 직관적으로
3: 네.
2: 그냥 정말 톡톡톡 알아듣기 쉽게 참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음악으로서 표현을 하니까
3: 네.
2: 듣는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될 것 같아서 또 다음 곡도 너무 궁금해요.
3: 네.
2: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제목도 되게 또 지긋지긋이에요.
3: 맞아요.
2: 또
3: 네.
2: 뭐가 또 지긋지긋해서 또 지긋지긋으로 쉬었어요.
3: 제가 완전 시골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 집이 진짜 논 한가운데 있을 정도로 진짜 시골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아 무조건 도시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2: 네.
3: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0: 생활을 하게 된 거죠.
1: 네.
0: 근데 꿈꾸던 이제 서울에 딱 왔는데 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도시 안에서의 그 지긋지긋함이 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2: 숨가쁘고 아, 여유가 없고.
0: 네. 그래서 어, 여기도 나름의 지긋지긋함이 있네. 이런
2: 전쟁터지 전쟁터.
0: 맞아요.
2: 이런 경쟁 사회에서

0: 네, 아, 이곡 지긋지긋. 아,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것도
1: 네.
0: 자신의 감성으로 정말
1: 네.
0: 솔직하게 녹여낸 가사에 지긋지긋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삼선 씨는 정말 오랫동안 또 공부해온 이 국악과 또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이 솔직한 가사로 독특하고 또 새로운 장르의 창작 국악을 만들고 있잖아요.
1: 네.
0: 우리 판소리 흥보가 중 돈타령을 바탕으로 만든 곡도 있다고요?
1: 오, 맞아요. 그 제가 돈에 대한 노래를 막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서치하다가 흥부가에 딱 있더라고요. 그 얼씨구나 절씨구야
0: 그쵸?
1: 돈 봐라 돈 봐라 이걸 제가 조금 따와가지고
0: 네.
1: 저는 약간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잘난 돈 못난 사람은 진짜 못난 돈 이래가지고 빌어빌어 겨우 갚는 돈 벌고도 손에 한 푼도 못쥘돈 치사해서 꼭 갚고 푼돈 쫓아가면 되려 도망치는 돈
0: 아예.
1: 이래가지고
0: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데.
1: 나름의 돈타령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네.
0: 그러니까 예, 전통을 가지고 또이 시대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돈타령.
1: 네.
0: 삼산 씨에게는 국악이란
1: 네.
0: 건 어떤 걸까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치찌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먹으면 너무 익숙해서 맛있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제가 막 국악이 어렵게 느껴졌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배울 때 국악을 어렵게
0: 그렇죠,
1: 배우잖아요,
0: 그렇죠.
1: 보통은.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크고 나서

0: 약간 제가 좀 자유로워진 다음에 국악이란 걸딱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었던.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정겹고 그립고 되게 약간 손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1: 네.
0: 지금은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편안해요. 결국에 예를 들어 제가 국악 김치찌개라고 했잖아요.
1: 네.
0: 김치가 맛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에 스팸도 넣고 참치도 넣고 돼지고기 별거 다 넣잖아요. 근데 결국엔 김치라는 맛이 진짜 짱세고 진짜 맛있으면 그게 다 이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아세요?
1: 알죠.
0: 김피탕이라고도 진짜
1: 알지.
0: 맛있잖아요.
1: 대학 다닐 때도 많이 시켜 먹었죠, 김치탕.
0: 근데 저는 국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냥 뭐랑 다 비벼도 그냥 맛있으면 저는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 네.
0: 다음부터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크게 쓰지 않기로 했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0: 네,
1: 하겠다.
0: 맞아요.
1: 그거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0: 오, 열심히
1: 앞으로도 진짜 어떤 음악, 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0: 네.
1: 한번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0: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음악이 어떤 방향일지 저는 사실 전혀 알수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계속 음악으로 엮어낼 예정입니다.
1: 아, 네. 아,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그 요즘
0: 네.
1: 산딸기 레터라는 것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0: 근데 왜냐면, 아, 이게 산딸기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팬 선생님 이름이에요.
1: 펜 선생님 이름?
0: 네, 팬 선생님들의 이름. 그
1: 아.
0: 산딸기.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신호 온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딸기가 딱 떠올라서.
1: 네.
0: 왜냐면 제가 삼산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붙이면 삼산 딸기 해가지고 엄청
1: 어디 지역에 딸기 이름.
0: 귀엽잖아요. 네. 귀엽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산딸기라고 이제 팬 선생님들을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3이 들어간 날짜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1: 오, 그니까 팬 서비스 같은 건가?
0: 네, 그냥 그제 근황들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1: 오, 근데 그 팬들에게 전하는 음악, 그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 거긴
0: 오,
1: 한데,
0: 네.
1: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처음 보여주실
0: 맞아요,
1: 거라고요?
0: 맞아요. 완전
1: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너무
0: 처음이에요.
1: 잘했다.
0: 그렇죠. 제가 일부러 아껴놨다가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딱 했어요.
1: 와,
0: 네.
1: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럼 이거는 무조건 팬분들께서 안볼 수가 없겠다.
0: 맞아요. 무조건 찾아보실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여러분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최초로 방송되는 산딸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딱 터뜨려버리고 싶은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이 미워. 어쩔 때는 싫어. 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잖아. 나보다 빛나는 걸 바라보잖아. 그 눈을 쏙 빼서 삼켜버릴래. 그 마음을 쏙 빼서 먹어버릴래. 그냥 그냥 그냥 난 당신

0: 예 삼산아, 네가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얻고자면 사랑을 빠져나가는 것이 사랑이었다.
1: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0: 사랑을 얻으려 손을 뻗는 자는 그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는 법이다. 스스로 맑은 물이 된 자만이 앉은 자리에서 만 개의 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느냐?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탁 터뜨려버리고 싶은.

네,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가 국악 실험실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또 음악적 도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 실험실의 두 번째 게스트는요, 상자루입니다. 상자루는 상자와 자루를 합친 말인데요. 상자는 이 틀을 지닌 전통 음악이고 또 자루는 틀이 없이 유연한 음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루는 전통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또 실험적인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힙한 국악의 선두주자 상자루를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상자류 타령 감상해봤습니다. 상자류의 권여창, 남성훈, 조성윤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전 사실 상자류 팀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건 전 너무나 알고 있고, 앞서 들렸던 어떤 상자류 타령, 어찌보면은 음악 스타일이 약간 신화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음악이 만들어진 어떤 사연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때는 바야흐로.
0: 바야흐로까지?
2: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각자 그 아까 연주했던 그 네. 악기들을 들고 그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2: 그때 이제 만들었던 곡이 그 상자루 타령이라는
0: 네.
2: 곡인데요.
0: 네.
2: 이제 거의 저녁 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효창 씨가 네. 이제 다시 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이 뭔가 그동안 또 다른 각자 다른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막 그랬으니 전통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뭔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생각의 지점들을 맞춰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창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파울로 코엘로의 그 연금술사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연금술사. 네,
2: 그 책을 보고 영감을 이제 얻어서 우리도 그런 깨달음의 길이라 불리는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0: 아, 깨달음까지?
2: 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걸었지만 사실 깨달음 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0: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상자루 팀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죠?
2: 네, 2014년 11월 11일에
0: 만들어졌어요. 빼빼로 돼 있대.
2: 네.
0: 그럼 이렇게 셋이 뭉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팀을 결성하게 됐는지?
3: 저희 세 명이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대학교도 동창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2014년 11월 11일에 기숙사에 셋 다 살고 있었는데
0: 네.
3: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기 성현 씨가 네. 이제 굉장히 그 파워 뭐라 그러죠? 제이 파워 제이입니다.
0: 아.
3: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뭐 1년 차에는 뭘 하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플랜을 쫙 적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같이 하자. 약간 제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여기 성훈 씨랑 저한테 기숙사에 모아놓고 이제 네. 전달을 한 거죠.
0: 네.
3: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처럼 네. 시작을 하자 이랬다가 막상 하다 보니까 뭔가 곡이 점점 막 만들어지고 쌓이게 되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0: 그러면 어쨌든 그 세 분의 평상시에 이 팀이 막 생각하기 전에도 세 분이 친했어요?
3: 사실
0: 뭐야 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3: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봤는데
0: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3: 아 그렇죠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친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얘가 학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학교에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고.
0: 아, 글쎄. 네. 아, 우선 한번 얘기해 주세요.
4: 네, 그 얘기한 것처럼
0: 네.
4: 일단은 저도 생각했을 때 네. 뭔가를 시작한다면 오래갈 사이가 돼야 되는데
0: 네.
4: 음악적으로 오래가야지 일단 중요하다. 음악적으로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0: 네.
4: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친한 것보다는
0: 네.
4: 약간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
4: 이 둘을 이제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이어야 된다. 혹시 모를 연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0: 동성이 진짜 제일 맞네. 네.
3: 와, 뭐
0: 학교에
3: 채점을 한 거죠.
0: 열심히라다.
4: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학교에서 혼자서 뭔가를 하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또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0: 와, 그럼 거의 뭐 거의 교수님이 있네.
4: 그렇죠.
0: 이거 교수님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약간
3: 그렇죠.
0: 본인들을 지켜본 거 아니에요?
3: 네,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3: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저도 혼자서 무언가를 막 되게 오랜 시간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뭔가 남들하고 공유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한 어떤 좀 이 음악을 되게 오타쿠적으로
0: 네.
3: 딱히 취미도 없고 셋 다 뭐
0: 네.
3: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세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0: 네.
3: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0: 네.
3: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네, 재밌었죠.
0: 또 상자류의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4: 다음으로는 지신알 V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상자루의 지신알 V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방금 이 고관에서 이제 이거 썼던 고깔이라고 하죠.
1: 네네.
2: 네, 고깔이라고.
0: 아, 이거를 쓰고 이제 하셨는데 연주하실 때 이거 쓰면서 되게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2: 사실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렸는데 네. 저희가 또 이 고깔이라는 걸 쓰고 뭐 경북 스윙이라는 곡이라던가 네. 이 지신알비 방금 들려드린 이런 곡들 계속 연주를 엄청 여러 회차를 했어요.
0: 네.
2: 뭐 한 500번 넘게 연주했을까요? 1000번 했을까요? 뭐.
1: 네. 네.
2: 그렇다 진짜.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쓰나 안 쓰나 막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0: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2: 네, 이제 익숙해져서
0: 저 한번 써봐도 될까요?
2: 아, 그럼요. 네.
0: 이거 보기만 한 건데 내가 직접
2: 네, 준수님이 갓 쓴 모습은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1: 고깔을
2: 네. 아, 역시 얼굴이 작으니까
0: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피감도 크고 무게감까지 있어요.
2: 네.

0: 네, 실제로 좀 묵직합니다.
1: 어,
0: 네.
1: 그러니까 이걸 진짜 편하게 쓰고 아, 예. 아, 너무 그러니까 연주하기가 되게 마냥 편하지만 않겠다.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0: 네. 너무 오랜 회차? 네, 많은 회차 연주를 하다 보니까
1: 네.
0: 이제는 네. 오히려 안 쓰고 하면은 어,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생각이
1: 아,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쭉 이제 이어오시다가 얼마 전에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공연을 선보이셨다고 해요. 국악 종말론이라고.
0: 네. 여기 국악방송 스튜디오에서
1: 네.
0: 이 국악 종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1: 네.
0: 얘기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네, 염려도 많이 되는데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들을 수는 없어요.
0: 아지트니까.
1: 아, 그럼 아지트인데.
0: 아지트니까. 국악 종말론 공연을 이제 네, 공연 제목입니다. 국악 종말론은.
1: 그러니까요. 네.
0: 네. 저희가 이제 벌써 11년째 이제 상자루라는 이름으로 창작 활동을 해나가면서
1: 네.
0: 국악이라는 것이
1: 네.
0: 저희끼리 뭐 이렇게 특히 전공을 한 사람들 혹은 여기에 뭔가 이 업계에 속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국악이라는 걸 굳이 뭐라고 막 정의하지 않아도 사실 그냥 여기 업계에 속한 사람들이 으레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뭐랄까요? 그 대중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국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국악이란 용어하고 그 대중분들이 쓰는 용어하고 또 다른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했던 막 어떤 민속촌에 가면 막볼수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국악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대에서의 국악이지만 또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의 국악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1: 네.
0: 내 입장에서의 국악은 이제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고 또 미래 세대의 국악은 또 다를 거고 그래서 무엇이든 사실 어떤 것이든 세상에 뭐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점점 종말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국악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그걸 찾아보고 어떤 변화의 진화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한번 멈춰서서 한번 바라보고 싶다,
1: 네.
0: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악 종말론 공연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최근에.
1: 그런데 이 공연을 이제 선보일 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선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한다면서요?
0: 네네, 이머시브 형태를 갖춘 공연이었는데요.
1: 네.
0: 그래서 관객들이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는 하늘을 보면서 이 전통 음악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인 형태의 그런 연주들을 옥상에서 하고 또 관객들하고 3층으로 이동해서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 네.
0: 갤러리에서 어떤 작곡가적인, 작가적인 그런 음악들 저희가 작곡해낸 그런 음악들을 또 들려드리고 2층은 또 클럽 같이 생긴 공간이었어서 거기서는 또 전자음악과 상자의 음악이 결합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1층은 또 살롱, 바 형태여서 거기서는 또 상자루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떤 집시 재즈라던가 막 이런 형태의 그런 공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1: 어쩌면 한 장소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0: 맞습니다.
1: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공연이 이어지는 건데,
0: 네.
1: 앞으로의 상주의 음악은 어떤 음악을 계속 더 선보이고 싶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포부와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사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앞에 들려드렸던 상자루 타령 뭐 지신 알부 이런 음악들은 정말로 그 상자라는 그틀 전통 음악의 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창작을 해보자라는 거였다면 이 국악 종말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1: 네.
0: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선언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정의들을 우리끼리 새롭게 이제 다시 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상자라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학습해온 어떤 그런 것들 공부해온 것들을 그 상자로 여겼다면 딱딱한 지금은 이제 뭐이 환경에서 지금의 생태계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상자가 돼야겠다라고 좀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게 된것 같습니다.
1: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연주자분들과 또 젊은 소리꾼, 지금을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국악을 하면서 아무래도 각자의 고민과 또 풀어내고 싶은 음악의 방향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무엇이 정답이고 맞고 틀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원천은 우리 전통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전통의 학습은 늘 게을리하지 않고 해야 되는 어떤 나의 그냥 숙제 같은 느낌이라면 내가 풀어내는 이런 팀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과감 없이 지금의 이 국악 이라는 것들을 또 미래의 전통

0: 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지트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서 자세히 가까이 들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진짜 너무 이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상자루 같은 경우는 나 어렸을 때 봤던 해리포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해리포터가 자루를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1: 빗자루네요.
0: 빗자루. 그니까 자루. 그 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자유로움.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마법을 부리면서 상자루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진짜 상자루의 그 지금 팀의 말씀처럼 어떤 틀 안에서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악을 좀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너무나 응원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국악 종말론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2: 네, 국악 종말론에서 네, 차피드 국악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요.
0: 네.
2: 이곡 같은 경우에는 신서사이저를 바탕으로 이제 전자음악 바탕으로 이제 국악의 여러 가지 소스들 뭐 장구 소리라던가 뭐 가야금 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자로 한번 거쳐서 그것들을 잘게 다져놨다라고
0: 네.
2: 해서 차피드라고
0: 아.
2: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어떻게 보면 재료들을 마구 이렇게 다져서 사실 이게 국악일까 아닐까 이렇게 다져놓으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
0: 네.
2: 만든 곡입니다.
0: 아. 그럼 앞에서 들었던 음악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상자루의 차트 국악,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실험실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너무 국악이 힙하고 다채롭고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국악입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또 가장 실험적인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의 현대의 어울림이 만들어낸 이 매력적인 사운드 그리고 한계를 두지 않는 과감한 음악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실험과 이 도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준수의 아지트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한 오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하지만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김준수의 아지트. 그렇다면 그만 더 질더

0: 그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호우,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빨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네?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레전드, 빨까기 구단 여러분의 취향납 인사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국악의 날 제정 기념으로 보내드리는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두 대국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1: 네.
0: 네. 와, 자세 올바르고 말이지요. 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네. 대단한 묘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먼저 대한민국 대표 국악인, 국악계의 기둥, 국악계의 대들보, 남상일 8단입니다.
1: 와.
0: 지금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의 바르니까 인사 많이 한다 해서
1: 네.
0: 예, 손가락질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벌써 대들보다운 단단함이 보이지요?
1: 아,
0: 이 말하기가 무섭기에 목이 참 힘이 들어가네요.
1: 네.
0: 1978년생입니다. 전북 전주.
1: 오.
0: 아, 출생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1: 오.
0: 거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1: 와, 네.
0: 그리고 이제 박사도 거의 다 됐는데
1: 네, 네.
0: 스케줄 때문에.
1: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부르는 데가 많으니까.
0: 예, 예.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1: 네.
0: 어쨌든 이 배운 국악이
1: 네,
0: 제대로 배운.
1: 네.
0: 이 포항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은행원 이원아 씨.
1: 네.
0: 네? 1900이 아니고 2000년으로 넘어갔네요. 2018년.
1: 네. 네.
0: 10년 아직 안 됐지요.
1: 네.
0: 결혼해서 슬아의 딸 이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1: 오.
0: 결혼 이후 독특하지요. 은행에 다녀서 돈도 잘 세고 똑똑하다.
1: 진짜로요? 진짜?
0: 아니 그럼 계숙이랑 살지 이게. 돈 쓰는 기계 있잖아요. 정확해요. 걔는 뭐 순식간에 이제.
1: 네?
0: 너무 이뻐서 결혼한다. 얼마나 듣기 좋아.
1: 맞아요.
0: 네? 그만큼
1: 네.
0: 예, 이 남팔단은
1: 네.
0: 재미도 있고
1: 네.
0: 실력이 출중한 건 뭐 기본이고
1: 네.
0: 또 유머도 있는 기풍의 네. 소유자입니다.
1: 네. 또 4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고요.
0: 신동 맞네.
1: 와,
0: 4살
1: 진짜,
0: 때 그쵸? 어떻게
1: 네.
0: 노래를 하지?
1: 4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고요. 또 10살 때인 1988년
0: 와.
1: 제1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장원.
0: 장원!
1: 네. 그리고 2010년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국악상.
0: 예.
1: 2012년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네, 2013년 전통예술부문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끝이 없겠네요. 네. 상 받은
1: 무엇보다 거 이제 국악의 대중화에 열정이 뜨거운 분입니다.
0: 네.
1: 이에 맞서는 분은 개그계의 허당, 허무개그의 창시자 손원수 7단인데요. 두 분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이곳사 중이네요.
1: 네.
0: 그러나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승부의 세계에는 양보할 수 없어요.
1: 그렇죠.
0: 이 손원수 7단은 참 이미지가 좋습니다.
1: 맞아요.
0: 이 1980년생 서울 출신인데 2023년 10월에 말이죠.
1: 네.
0: 경기관광공사 과장님과 결혼했습니다.
1: 와.
0: 네? 와. 공무원이에요.
1: 네.
0: 네. 네, 하트를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 과장님한테? 부인한테? 네. 슬아에 아유 이뻐라. 이제 100일 조금 지난 이 하송이가 있습니다. 하송이. 늦게 네. 간 것 치고는 이세는 재빨리.
1: 네.
0: 빨리빨리. 네. 애국자지요.
1: 네.
0: 2000년도 그 MBC에서 허무 개그 할 때 제가 바로 옆에 코너. 그때가 알까기입니다.
1: 그
0: 당시. 네. 대박이 났었습니다.
1: 와, 맞아요.
0: 그 허무한 개그.
1: 네.
0: 또 어디 가냐, 어디 가, 그래, 잘 가. 그래, 하여튼 네. 허무한 개그.
1: 네, 인기 많았죠.
0: 짜부짜부 건데
1: 네.
0: 빵빵 터졌습니다.
1: 네,
0: 당시 인기의 척도를

0: 광고 제의로 평가했잖아요. 네, 보통 네. 광고 출연 제의만 약 100여 편. 네.
1: 와 진짜요?
0: 하지만 100여 편 중에 네. 이 찍은 광고는 떨렁 하나.
1: 왜요? 왜 그렇게 된 거죠?
0: 당시 네. 탑 배우 광고 모델료가 1억 2천 정도 시세가. 네, 네, 네. 그런데 지가 뭐라고 1억 5천을 불렀대. 아. 네? 건방이 하늘을 찔렀지. 아. 뭐 어쨌든 지나간 얘기고요. 네.
1: 네. 2000년 MBC 11기 공채 개그맨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또 수상으로는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신인상,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등을 야. 수상했습니다.
0: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드라마 출연도 참 많이 한. 그러니까 개그맨과 탤런트, 네. 개탈맨.
1: 개탈맨. 네,
0: 개탈맨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거지요. 네. 2003년 야인 시대, 오. 2004년 단팥빵, 네. 2005년 서동요, 오. 2013년 구암 허준. 사극이에요, 그거는. 네. 네. 서동요, 뭐, 그 다음에 2010년 영화, 통키는 살아있다! 오. 통키가 살아있어요! 네. 2010년 소시민! 네. 본진이 감독! 주연 동시에 되는데 난 이 제목 다 처음 들어봤네. 그게 뭐야, 또 왜? 내용이 뭐야? 관객수 굳이 뭐 짓게 할 필요가 있냐? 네네.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안주하지 않고 아, 네. 계속 여유를 넓힌다는 거. 열정, 그렇죠. 영화에 네. 대한 열정. 아직도 진행형이고
1: 그게 중요하죠.
0: 높이 삽니다.
1: 네, 네 맞아요. 특히 손원수 칠단은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에서 청년회장 손원수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특유의 부침성과 자상함으로 어르신들의 귀염둥이, 사랑둥이로 통했습니다.
0: 아, 어르신들한테 폭발적이에요. 그게 코너가 네. 어떻게 보면 코너인데 네. 일꾼의 탄생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오. 야 그거 맥가이버야. 뚝딱뚝딱 못 고치는 게 없어.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진짜 저렇게 솜씨 있으면 내가 직원 하나로 채용하겠다, 스카우트 하겠다. 네. 네? 그만큼 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입니다.
1: 네, 이제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간단하게 진행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인사 후에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어 경례. 네. 아, 이제 그만. 네. 네, 그렇죠. 진검 승부. 아. 그렇죠. 매너 좋게 하자. 네. 네. 2호 사춘이지만. 네. 예. 국악계 대표와 네. 우리 또 코미디계 대표. 네. 네. 자, 포석을 해주시죠. 8알씩입니다.
1: 네, 8알. 예.
0: 뭐, 포석은 자유자재로. 네. 네. 중앙만 안 넘으면 됩니다. 네. 어, 뭐, 그건 뭐 자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야 자, 그러면 손원수 7단부터 먼저 선수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손을 풀죠. 아,
1: 네. 아니, 저거 욕 아니죠? 네.
0: 욕 아니죠. 손가락을 풀고. 어. 긴장하면 구도.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거 네 그런 정도는 그렇죠. 첫 수가 중요한데 말이죠. 네.
1: 과연?
0: 과연? 떡이 됐네요.
1: 자세에 비해 약하게 나왔네요.
0: 첫 수 이제 첫 수는 사실 긴장이 됩니다.
1: 네네네. 네.
0: 과연? 네? 남상일부터. 그렇죠! 동문서답입니다. 너 갈 길로 가라. 나는 이 길로 가겠다. 근데 위험했어요. 꽤 위험했어요. 나올 뻔했습니다. 네. 네. 선마당이에요.
1: 네. 네.
0: 손원수 7단. 어르신들의 사랑을 하물며 갖고 있는 손원수 7단. 어디 네. 나의 진지에 쳐들어와. 네, 근데 자세는 좀 불안합니다만은.
1: 살짝 톡.
0: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네. 네. 초반이고 과감한 승부수를 띄우기는 그렇습니다. 네. 남상일 8단. 네? 자세 보세요. 자세 봐서는 1타 2득 3득 우르르.
1: 맞아요. 네? 자세가 너무 자세가 좋아요.
0: 안정감 있지 않습니까? 대충 쳐도 저 정도입니다. 와! 대충 쳐도 저 정도입니다. 네?
1: 확실히 자세부터 다르더니 네. 와.
0: 어느 수를 노렸나 싶었는데 눈 깜짝할 새. 와. 역시 자세. 네. 모든 스포츠 이제 알까기도 스포츠로 네. 친다면 우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1: 네, 맞아요.
0: 폼이라고 그랬죠.
1: 네.
0: 폼이 좀
1: 자세.

0: 이런 자세. 네. 자, 저 보세요. 여유 있는 자세. 오. 그게 이제 기선제압입니다. 네,
1: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0: 네. 자, 과연, 네. 그거로 나는 못할까? 아, 못해요. 나는. 나는 안 돼요. 아직. 예, 자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네, 아직 네. 크게 지는 거 아닙니다.
1: 맞아요.
0: 한 점 차입니다. 네.
1: 금방
0: 한 점
1: 따라잡죠.
0: 네, 금방 한 순간입니다. 알까기 네. 한 순간이에요. 저. 와! 저게 뭐, 기껏 칭찬했더니. 네. 제 정신인가요? 남성이 봤던 실망스럽네요. 우리가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자세 좋고, 네, 매너 좋다 그랬더니, 네, 손원소, 네, 출단은 팀만 드리고 동점이 됐어요. 네. 여기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성공하면, 네, 잘하면 1타 2득도 되고,
1: 아이고. 위험했어요.
0: 죽지 않게 천만 다행입니다. 와. 네. 네, 그래서 자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좋아요, 네. 엄지 타법
1: 맞아요.
0: 자세를 네, 자리를 왜 옮기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1: 이렇게 해도 됐을 것 같아요.
0: 네, 부끄럽습니다. 그냥 거기서 해도 그 정도. 네. 아, 네, 알레 소리가 나요. 네. 저거 무례하다고. 근데 저런 자세는
1: 이건...
0: 우리가 이제 좀 자제하자 그렇게 얘기했건만 승부의 세계는. 네, 그래서 그래 치열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요. 네. 문제타법입니다.
1: 네.
0: 미칠 거 없다. 네.
1: 똑같아요.
0: 너 하나 지금. 나 하나. 네, 그래요.
1: 무슨
0: 그 작전도 괜찮습니다. 네, 이 동수상응이라고 말이죠. 네. 바둑도 그렇지만 알까기도 늘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상대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리듬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따로 놀라고 하지 말고 저런 식으로 해. 본인이 왔으니까 쳐야. 네, 저거.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저 자리가 원래 자리가 바뀌었어요. 별거리 반쪽입니다. 네.
1: 너무 저 자리.
0: 네, 근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저러고 있지요? 네.
1: 본인의 자리인냐.
0: 네. 네. 이왕 자리까지 바꿨는데 한 건 해야지요. 네, 한 건 해야 됩니다. 네, 남상일 8단. 예, 그래도 네. 신중하게 그래도 죽진 않았어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별 수도 안 보여주면서 네. 예,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가 있는 두 네. 선수입니다. 이제 예, 수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1: 유리해요.
0: 네. 아, 그런 정도. 네.
1: 또 논개 타법.
0: 네. 네. 손해는 안 보겠다. 네.
1: 이웃 주민이라 그런지 사이좋게 지금 계속 동점을 만들고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정확했네요. 아, 그러나 한 2%가 부족했어요.
1: 네. 아쉬워요.
0: 자, 돌아, 어딜 침범해? 그 얄밉지요. 네, 특공대를 과연 처치 가능할까요? 꽤기 나왔어요.
1: 너무 긴장했나 봐요.
0: 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컨디션을 못 찾고 있는 선수 집단인데 시원한 게 하나 본보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 때가 됐어요.
1: 네, 이제 손이 풀릴 때가 된 것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그거 좋습니다.
1: 네,
0: 그거로
1: 살짝
0: 너무 밀면 안 되고.
1: 정말 너무 안 밀었네.
0: 너무 안 밀었네요. 네. 그러면 그거 그래. 과연 와! 1타 2득이 나왔습니다. 그 어렵다는 분위에서 와! 한 방에 두 알을 드디어 나왔어요.
1: 오늘의 알입니다.
0: 네, 오늘의 알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알. 역시 아름답지요.
1: 와, 멋있어요.
0: 네. 이게 이제 아마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와. 프로는 이 한 수가 나옵니다.
1: 네.
0: 그동안 몸살이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나왔네. 그렇다면 너만 있냐? 나 남상일이야. 나 8단이야. 어딜 까불고 그래. 이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발 그게 성립이 되나요?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남상일 8단.
2: 반반하네.
0: 안 풀린다는 표정인데 이미 알은 떠났고 떨렁 두 알.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르죠, 네.

0: 네, 부자 몸 조심이라고 사실은 네.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쉽게 갔어요.
1: 아, 맞아요.
0: 네, 남상일 팔단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1: 아니, 조금 네. 더 신중하게.
0: 네, 신중하게. 이제 두 알입니다. 네, 두 알. 자, 신중해야 됩니다. 알은 오르지. 오! 아! 호랑이 굴에 먹이를 갖다 주는 격이 됐어요. 와, 안타깝습니다.
1: 위험해요.
0: 왜 하필? 아... 저거는 능대타법도 가능하지요.
1: 그쵸.
0: 그래도 2대1이니까 말이죠. 네? 과연? 네, 그렇습니다.
1: 아, 농계,
0: 그게 네. 정석입니다. 네. 한 점을 이기나 일곱 점을 이기나 승패.
1: 네.
0: 점수차는 상관없어요. 네. 계속 비웃고 있습니다.
1: 네, 아직 몰라요.
0: 우수,
1: 또.
0: 일단 그러나 네. 저 웃음이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1: 네, 맞아요.
0: 모릅니다.
1: 진짜 끝까지
0: 그렇습니다.
1: 봐야
0: 끝까지.
1: 됩니다.
0: 와, 아, 잘했습니다. 네. 그런 정도. 너무 무리할 필요
1: 맞아요.
0: 없지요.
1: 안전하게.
0: 네, 그래서 이제 응수타진. 네. 네가 해봐라. 네. 이거 실 손님의 꽤아 그렇습니다. 이제 굴러왔어요. 요거를 잘 처리를 하면 그러나 좀 위치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아 자리를 어떤 조금만 걸... 옮겨서. 네.
1: 네.
0: 완전 옮기네요. 노골적으로 옮깁니다. 네. 노골적인 두 프로 기사입니다. 옮겨도 좋나요? 나오라고요? 저럴 바에는 뭐하러 옮겼는지.
1: 근데 자꾸 자리를 옮길 때마다
0: 늘 옮길 때마다 신통화수가 안 나와요. 뭐 저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은 더 답답하겠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멋지게 자세 가장 멋진 폼. 네? 폼생 폼사 멋지게.
1: 와
0: 끝났습니다. 네, 크루스맨 죽고 있는 손호수 7단 황일 자실 남상일 8단 저렇게 좋은가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대결은 손호수 7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제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네. 남상의 8단과 손원수 7단의 알까기 대구 2차전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손원수 7단은 개그맨 오정태, 오지연, 박희순 세 분으로 구성된 그룹 못난이 삼형제를 프로듀싱한 프로듀서로서 네. 또 제2의 JYP를 꿈꾸고 계시다고 합니다.
0: 어디 그것뿐입니까? 네. 거의 해마다 싱글곡을 발표. 24년에는 꽃마차, 꽃마차.
1: 꽃가마.
0: 아, 그게 어떻게 되는 네. 거지?
1: 꽃가마.
0: 꽃가마. 꽃가마. 한번 어느 수준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2: 꽃가마 타고.
0: 네, 거기까지. 네. 하여튼 좋은 반응을 얻었지 않습니까? 꽃가마. 네. 그러면 이제 보석이 끝난 네. 자, 2차전 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네.
0: 역시 흑이, 흑선, 손원수 네. 7단. 네. 여기서 인정사정 부를 것 없이 끝낼 것이냐.
1: 네.
0: 네. 그래도 이웃 사촌인데, 형인데. 살살 눈치껏 네.
1: 네.
0: 욕심을 안 부리네요.
1: 네, 아주 조심스럽게
0: 그치? 네. 침착하게
1: 네.
0: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 네.
0: 네. 그래요. 그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오늘 안 돼요. 떡이 됐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게 또 붙구만해요. 자, 그렇죠. 중앙에 두 점을 향해서
1: 아니 어디
0: 일부러 봐주는 건 아니겠지요.
1: 근데
0: 네. 그냥 건식입니다.
1: 네. 남상일 8단은 어머니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한량 중에 한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못 하나도 못 박는다고요.
0: 뭐 저도 못 박습니다. 그래서 보시지요.
1: 네.
0: 그래도 남상일 8단은 노래로 판소리로
1: 네.
0: 사람들의 마음에
1: 네.
0: 감동의 못을 박지 않습니다.
1: 네, 그거 맞죠, 맞죠.
0: 한번 박힌 감동의 못 빼기
1: 네.
0: 어려워요.
1: 네, 맞아요.
0: 네, 남상일 8단.
1: 네.
0: 자, 다음은 어떤 공격이 될지.
1: 네.
0: 지금 누구 차례인지도 서로 까먹은 것 같아요.
1: 네, 남상일 8단 서로? 차례죠?
0: 네.
1: 네.
0: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일 8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남상일 8단이 이겨서
1: 네.
0: 결승까지 가.

0: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1: 네.
0: 네. 그런 거 시켜. 와! 웃었어! 충분하게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3등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1: 몇 개가 떨어진 거죠?
0: 네. 2등. 와, 와. 이야, 대단합니다. 예선암상일. 갑자기 8대 5가 됐어요. 8대 5. 네, 지금 강펀치를 얻어봤고 그렇게 상태입니다. 손원수 7단 얼마나 우쭐되고 말이죠.
1: 네, 멋있었어요. 오늘 네. 이 장면이 네, 두 번이나 나왔네요.
0: 이야, 와. 이래서 남상이 발달이. 네.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죠. 좋습니다.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1: 네?
0: 자, 우와!
1: 우와! 1타!
0: 2등. 네.
1: 2등 맞죠?
0: 네. 1점 차입니다만, 본인 아이도 희생했습니다만.
1: 와.
0: 와. 대단들합니다.
1: 화끈합니다.
0: 너만한의 나이도 여길 수가 있어. 두 대국자 승부를 위해서 양보 없는 대국 펼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말이죠.
1: 네.
0: 이 아까기 대국이 아닌 네. 실제 생활에서는
1: 네.
0: 손원수 7단은 남상일 8단이라면 뭐든 다 한다고 그래요.
1: 아, 정말요?
0: 남상일 8단 딸 돌잔치.
1: 네.
0: 돌잔치 사회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한 살짜리를 네. 즐겁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회가 좋지요. 또 처제 결혼식 때도 태국까지 데려가서 사회와 축가해주는 의리의 사람입니다.
1: 네.
0: 물론 이제 검마비는 조금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리. 네.
1: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스케줄 빼고 이렇게
0: 예,
1: 가는 거니까.
0: 그래도 양보 없는 일전이네요. 자, 남상일. 좋습니다. 1타 2득 다시 내친 김에. 와, 좋아요. 저거 무난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밀리면 반칙입니다만 네. 저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1: 네.
0: 네. 네? 이제 몸이 몸이 아니고 손가락이 풀리는 네. 남상일 8단. 네. 지금 칼 칼팡질팡 지금 허둥대는 손원수 출단입니다. 네. 네. 지금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1: 네.
0: 손원수 출단.
1: 네. 지금
0: 이러다가 역전되는 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그 엄지타법 약간
1: 가볍게.
0: 미는 듯한 예, 썰매타법이라고 그러는데
1: 네, 약간, 썰매타법이에요.
0: 네, 썰매타법 이렇게 와, 그 좋아요.
1: 네. 네.
0: 자, 반격이나 손. 좋아요. 네, 말끔하게. 네.
1: 오.
0: 그런 정도는 보여주겠다.
1: 네.
0: 자,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자, 그렇죠. 이 농개타법 좋습니다.
1: 맞아요.
0: 예, 사석작전이죠, 사석작전.
1: 네. 왜?
0: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1: 아, 지금 너무 여유가.
0: 횟수가 아니고.
1: 네, 너무 여유가 있었어요.
0: 네, 사석작전으로 가라.
1: 네.
0: 네. 같이 희생을 한.
1: 내 사석을 뽑았고.
0: 그러니까, 예, 이. 네. 뭔가 심리적인 상실 상태.
1: 네.
0: 네. 손원수 7단. 약간 여기서 끝나나요? 끝낼 것 같습니다. 여기서.
1: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0: 우와! 우와! 끝내네요! 와!
1: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0: 우와! 우와! 끝내네요! 와! 아유야! 야! 저 자세 보세요. 저 표정 보십시오. 남상일. 차다 남상일.
1: 네.
0: 8단. 네? 우와! 남상일 8단 승리! 그렇다면 1대1로 승부는 다시 원점!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여기 있습니다! 3차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대1!
1: 네.
0: 예, 무승부입니다. 자, 포석은 끝난 상태.
1: 네.
0: 손원수 7단부터 공격해 주십시오. 결승전입니다.
1: 정말 신중해야
0: 한 번의 꾀근, 한 번의 실수는 결정타가 됩니다.
1: 네.
0: 자, 그러나 공격해야죠. 그 한 수를 향해서. 그렇습니다만은
1: 네.
0: 남상일 8단도 애매해요. 좀 애매한 수.
1: 네.
0: 좀 공격을 하자니
1: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사이에 끼기 네. 때문에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럼 남상일 8단이 잘하는 그렇습니다.
1: 네.
0: 내 갈 길로.
1: 네.
0: 네. 마이웨이.
1: 아, 정말 내가
0: 잘못 갔네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길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벌써 이 하나의 꾀으로
1: 네.
0: 갑자기 기울어 보이지 않습니까?
1: 이러면
0: 저거 맞아. 손원수 7단이 성공을 하면은 천만다행입니다. 자, 천만다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알은 넘어왔습니다.
1: 위험해요.
0: 위험했어요. 위험. 네. 자,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승전.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한정은 어찌 될 것이냐? 한정의 운명! 아! 여기 닥터, 아, 좋아요. 네. 사석작전. 네. 그렇습니다. 2대1로 앞서고 네. 있으니까 좋은 작전입니다. 네. 이제 떨렁 하나 공격하기 참 애매하지요. 아, 사실이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네? 어. 와. 자, 그러면 역시 피말리는 결승전 각불어넘는 드라마. 나는 참 손원수 칠당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붙어 있는 저거로 차라리 네 사석 직전을 써야 되는데 그 멀리 각이 안 나오는데
1: 이렇게 되면
0: 큰 실수가 나왔어요. 자, 최소한 이게 과연 성공을 하느냐? 이게 과연 성공을 하느냐? 과연 성공을 하느냐?
1: 살짝.
0: 저, 와, 저거 있습니다. 와, 남성이 발전 역전승. 각불어넘는 드라마. 남성이 발단 승리. 오늘 알까기 대국 최종 승자는 남상일 8단 승리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0: 예. 그리고 자, 예, 그 네, 저라고 네, 간단하게 한 수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 예.
2: 지화자.
0: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인을 이렇게 해서 네. 네 분을 하고 이제 드리는 건 남상의 네? 팔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건 내 당초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0: 아유, 네. 이제 사인입니다. 아, 예.
1: 그러기엔 좀 비슷비슷했어요. 네.
0: 그러니까 엄청 너무 좋은데 근데
2: 나중에 아. 갖다 붙인 다음에 마지막 압박의 네.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0: 해서 아, 아유, 약간 식격일적으로 하지 마. 성형했기에 예, 이름.
2: 예. 와, 예. 이거 진짜. 오, 사인 너무 이쁘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드리고.
1: 예. 네. 네, 네, 네. 와!
2: 야, 영광이다.
0: 아, 재밌었어. 야, 극적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0: 아래다가 하시는구나.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요가의 시작과 끝엔 늘 나마스테란 말이 함께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나마스테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나마스테는 인도에서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처럼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단순한 의미는 아니고요. 서로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인사말로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혹은 저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가 수업의 시작과 끝에 합장을 하며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 건 요가 수업을 진행한 자기 자신과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에게 감사와 존중의 인사를 전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요가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존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을 3회씩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다리 근육을 키워 발목과 무릎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에카파다 아사나와 아르다 찬드라사나입니다.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에카파다 아사나는 다리 근육 중에서도 허벅지와 햄스트링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손을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무릎을 접고 천천히 다리를 뒤로 접습니다. 뒤꿈치를 밀면서 90도가량 천천히 다리를 드러낸 상태에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왼발도 같이 해봅니다. 바닥을 짚고 왼쪽 무릎을 접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바닥을 지지하시면서 왼발 천천히 뒤로 밀어내봅니다. 하나, 둘. 이때 무릎을 펴주면서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셋.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자, 이번에는 다리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무릎을 접고 천천히 밀어 팔꿈치를 살짝 접으면서 이번에는 발끝을 밀어내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리 천천히 내려놓고 이번에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접고 팔꿈치를 접으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돌아오면서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으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다리 근육 발달과 함께 균형 감각을 키우기에도 좋고요. 엉덩이 지방 제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강화에 좋은 아르다 찬드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아르다 찬드라사나는 매트 앞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간격을 한 1m10 약간 널찍하게 다리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을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접으면서 손을 천천히 바닥에 놓는데요. 블럭으로 바닥을 수직으로 세울 수 있게 블럭을 잘 지지하면서 손을 블럭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시선은 손등 또는 바닥을 보면서 왼발 천천히 접고 다리를 균형을 잡아봅니다. 발등을 밀고 손을 하늘 위로 천천히 뻗으면서 균형을 쥐고 발등 밀고 호흡을 유지해봅니다. 자, 손 내리고 무릎 접으면서 다리 내려놓고 이번에는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릎 접고 왼손 바닥 밀면서 천천히 오른발 들고 왼발 밀고 오른손을 천천히 위로

자, 손 허리로 다리를 접고 내려놓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척추의 하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동작으로 다리 근육과 연결된 신경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다리를 다쳤던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튼튼한 하체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손을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쪽 발을 무릎을 접고 천천히 다리를 뒤로 접습니다. 천천히 밀어 팔꿈치를 살짝 접으면서 이번에는 발끝을 밀어내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봅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서 한 1m가량 다리를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허리로 무릎을 접으면서 블럭으로 바닥을 수직으로 세울 수 있게 블럭을 잘 지지하면서 손을 블럭 위에 올려놓습니다. 왼발 천천히 접고 다리를 균형을 잡아봅니다. 발등을 밀고 손을 하늘 위로 천천히 뻗으면서 균형을 쥐고 발등 밀고 호흡을 유지해봅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인데요. 요실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로다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섭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자, 팔 연습하겠습니다. 손을 뻗친 상태에서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자, 풀어주고. 자, 이번에 반대발입니다.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앞쪽으로 들어와서 균형을 잡고 그대로 무릎을 접으면서 왼쪽 발로 종아리 뒤쪽으로 감으면서 허벅지를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발이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왼팔이 오른팔의 아래쪽에서 위로 감고 손을 모아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좋습니다. 풀어주고. 자, 이것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른 무릎 접고 감고 오른팔을 밑에서 위로 유지 호흡합니다. 좋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풀어주면서 마시고 내쉬고. 자, 왼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견고하게 감으려고요. 발등으로 꽉 조여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왼팔 밑에서 위로.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생식기와 신장의 깨끗한 혈액순환을 도와 요식을 완화해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골고루 자극하는 동작인 만큼 무릎과 발목엔 유연성을 길러주고 팔과 다리, 복부의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따라하면서 신체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하루가 끝나는 밤이 되면 유독 다리가 심하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붓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앉아내야 아사나입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발은 주먹 두 개의 발과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손과 발 간격은 한 1m에서 1m 남짓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리 쭉 밀어내고 어깨 쭉 펴주시면서 턱을 당겨줍니다. 자,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이때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고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어느 정도 왼쪽 골반 앞쪽이 밀어

낼 수 있다 여겨주셨다면은 오른쪽 무릎과 발을 잘 유지해주면서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가슴을 펴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보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손끝을 쭉 밀어 올리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너무 힘들면 골반을 밀지 않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또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 해보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긴장된 내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펴주면서 상체도 앞으로 숙여봅니다. 긴장된 다리가 이완될 수 있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시선 정면. 자,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이번에는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눌러주고 호흡을 다 내쉬고 좋아요. 왼발 앞으로 손과 손 사이로 성큼 들어오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손을 허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 여겨지신다면은 두 손 깍지 끼면서 무릎 앞으로 그리고 골반도 앞으로 천천히 밀어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세 등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입니다. 손 바닥 짚고 다리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왼쪽 무릎과 허벅지 천천히 펴봅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허리 세워주고 자, 오른발 뒷발 앞으로 오고 잘해 마무리합니다. 하체 스트레칭의 효과적인 동작으로 골반부터 다리까지 이완돼 하체가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따라하면서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체에 고른 자극을 줘 하체의 순환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척추와 다리 근육을 늘려주고 등과 고관절,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르브리타 트리코나선 하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앞에서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열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끝은 모아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가슴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시선은 손끝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오른손을 바닥에 놓을 때 발끝, 손끝 맞춰줍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오른 무릎과 오른손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마시고 발을 수평하게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모아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을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오른쪽 무릎은 접어도 괜찮은데요. 주의사항은 왼쪽 핀 무릎을 최대한 밀어서 바닥을 지탱해주면 좋습니다. 내쉴 때마다 조금씩 위로, 위로.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천천히 펼 수 있는 만큼 펴주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마시면서 왼팔 밀어 올려주고 발 11자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무릎 접은 상태 유지 하지만 오른쪽 뒷무릎 펴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왼손 밀어 올리고 마시고 내쉬고

자, 그대로 바닥을 짚은 손 왼쪽 무릎 쥐면서 마시고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경직된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고관절의 이완을 도와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고 척추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격계 교정과 강화에 탁월한 동작을 자주 연습해 보세요.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을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0: 살다가 하신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한나라 말년 위한우 삼국 시절에 황후 유약하고 군도 병기한 뒤 간흉어다 초맹덕은 천자를 가칭하여 천하를 엿보았고 범남 타 손중모는 강하의 험고 믿고 제업을 명심하며 창의알사 유현덕은 종사를 돌보아 혈성으로 구치하니 중간이 국립하고 정족이 삼분할제 모사는 운집이오 명장은 봉기로다 북이 모사 정욱 순유 순문약이며 동호 모사 노숙장소 제갈근과 경천이지 무궁구조와 잘긴드라니하랴 그때의 한나라 유현덕은 관우 장비와 더불어 도원에서 형제 결의를 하는디 도원이 어대인공 한나라 당현이라 부상촌 봄이 들어 붉은 안개 피전하고 반도학 흐르난 문 아침 노그렉 불들었다 재단을 살펴본지 금조를 둘러치고 오후 백마루 재지내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음행을 정하는 뒤 유현덕으로 장형 삼고 관원장 헌중형이오 장인덕 아우대약 몸은 비록 삼인이나 마음은 한가지라 유관장의 형진은 같은 년을 한날 한시에 죽기로서 행약을 하고 피 끓는 구국 중심 구원 결이 이루었구나 한 마리 푸른 허역 풍진이 뒤끓는다 황건적을 병나느니 동타익 일어나고 동탕단을 평정하니 이관이 단을 짓고 이과을 병정한우 단색간용조 한반은 협천자 횡포하고 벽안자염 손중문은 강동을 룽거하약 부구강평을 자랑한다
1: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판소리 적벽가 중에 도원결의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도원결의는 삼국지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죠. 유비와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는 내용이고요. 소설 삼국지연이 역시 이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으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적벽가의 주요 대목들을 감상해보는 순서를 가질 텐데요. 먼저 오늘의 소리를 들려주실 세 명의 소리꾼들이 함께 준비한 무대를 만나보시죠. 적벽가 중에서 군사 서름 타령입니다.
2: 아나 이에 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나리고 승부가 미결되어 천하 대사를 바라는데 네 이놈 요망스럽게 울음을 우느냐? 이리 오너라. 술이나 먹고 놀자. 저 군사

연하 여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의 소름을 들어봐라. 학발양치

하지마 뚝뽕 기운이는 하지마 화채야.

허허, 아나 예. 부모 생각 이 소름은 성효지심이 있을 거다.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지 그건 게 너는 아니 죽고 살아가겠다. 그러나 내 설음도 한번 들어봐라. 여 봐라 군사들아 이 내 설음을 들어라. 나는 남의 호대 톡신으로 17번 장애

한탄 원다운이지 마누리가 왠갓궁을 가드려 칠성불공 나한불공 백일산계 신중아지 가사시 주인등시주다리 권선길 닦기 그달부터 태기했어 석부정 부자하고 활부정 불식하고 이불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언제쯤 탄생했니 딸이라 높았나 울기 아들을 낳았구나.

거야. 그 반나이 외국 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나 오늘아 외란 소지안이 갈 수가 없던 군악 생리별 하.

0: 아이고 아이고 내일 이야.
1: 아나 예. 자식 두고 우는 정은 졸장부의 말이로다. 전장에 나와 너 죽어도 후사는 전케했으니 네 서름은 가소롭다.
2: 그렇지.
1: 내 서름을 한번 들어봐라. 니네 서름 들어봐라. 나는 부모님을 조실하고 일가 친척 바위 없어 혈혈단신지네 보이미

질도 저 초라야 총갓제사 탁신헌천 일시떠날 길이 바이 없어 철가는 줄 모를 적에 불화병괴난 소리 외국당 백성들아 적벽을

0: 장흙을 나왔으나
1: 다을 쓰구야
0: 일포시 전쟁은 불식이라
1: 다
0: 살아나기 꾀를댄들 동서남북으로 수직을 하니 함정에 든 봄이 되고 그물에 걸린 내가 고기로

0: 조조 군사들의 다양한 사연을 만나본 군사 설움 타령을 감상하셨습니다. 소리꾼 세 분이 함께 꾸며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분씩 만나 뵙겠습니다. 아니오, 허정승, 강기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우선 차례로 인사부터 해주시겠습니까?
3: 예, 저는 판소리 하는 안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예, 저도 판소리를 하는 허정승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도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 강기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예. 아니, 세 분 많이 친하시네요. 서로 장난치시는 거 보니까. 네. 그 일단 안효 씨는 제가 무대에서 몇 번 뵌 것 같아요. 이날치 네. 하시는 분이시죠?
1: 네. 이날치 보컬로 활동하고 있고요.
0: 네네. 이날치는 주로 수군가

0: 이 전쟁이라는 게 최일선에서 죽는 사람들의 입으로는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1: 그렇죠.
0: 살아남은 그 뒤에 숨어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입으로만 어떤 전쟁의 멋진 무용담이 만들어지는데
1: 네.
0: 죽은 사람들과 관계된 광대들, 결국 네. 저희 같은 광대들이 뭔 이야기를 만들어서 영웅담을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내 주변에 죽어갔던 사람들 얘기, 뭐 군사소름 타령, 막 이런 거를 막 열창을 하고 있으면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씨구 좋다 하고 있는 그 모양 자체가 너무 재밌는 와, 거예요. 그래가지고
1: 완전 시니컬하시네요. 네. 야, 그런 관점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정말로 그러네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네. 누구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싸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네요.
0: 네.
1: 그 허정승 씨는 국립 남도 국악원 단원이기시도 한데
2: 네.
1: 좀 적벽가를 좀 평소에 자주 부르시는 편입니까?
2: 예, 뭐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1: 네.
2: 2주에 한 번씩
1: 직장인이라고 표현하시는군요.
2: 예, 네. 2주에 한 번씩 그 상설 공연을 하거든요.
1: 아.
2: 예, 그래서 거기서 가끔 한 번씩 부르기도 하고요. 또 적벽가 자체가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 네. 가장 극적이고
1: 네.
2: 또 가장 움직임이 스펙타클한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소리라서 개인적으로 남자 판소리꾼이라면 적벽가는 어느 누구도 하나 뭐 빠질 것 없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 딱 적벽가 언저리에 있는 그 내용은 되게 무협지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좀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강기론 씨는 허정승 씨랑 같은 직장 동료신 거죠?
3: 네, 저도 직장인이죠.
1: 네. 네. 어떻게 적벽가도 함께 많이 하십니까?
3: 네, 적벽가를 많이 하고 있고
1: 네.
3: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적벽가를 배우고 싶었었어요. 정말
1: 왜요?
3: 로망이어서
1: 네.
3: 이 적벽가를 삼고 초려 끝에 저는 배우게 됐거든요.
1: 아, 진짜요?
3: 선생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셔서 정말 세 번을 찾아갔더니
1: 네.
3: 선생님이 계획이라도 하신 것처럼
1: 네.
3: 세 번 만에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1: 아니 애초에 왜 안 해주셨답니까?
3: 적벽가니까
1: 네.
3: 삼고 초려가 나오니까
1: 그럼요.
3: 그러지
1: 세 번은
3: 않으셨나?
1: 해야죠.
3: 네.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거기서도 또 그게 이어지는군요.
3: 네.
1: 강기론 씨야말로 적벽가로 대통령상을 받으셨더라고요.
3: 네, 감사하게도 제가 작년에 47회 대한민국 춘향 국악대전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1: 이 영광을 누구에게?
3: 뭐 부모님, 아버님께 꼭 드리고 싶고요. 한가한에서는 제가 춘향제를 3년을 도전을 했거든요.
1: 아, 네네네.
3: 네가 춘향이냐고 왜 춘향제만 나가냐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 근데
1: 거기서도 삼고 초려를 하셨네요.
3: 네, 그러네요.
1: 예.
3: 적벽가와 정말
1: 그러네.
3: 잘
1: 찰떡이네요.
3: 예. 네, 저는 춘향이는 아니고, 네, 저는 판소리하는 강기론입니다.
1: 자, 이 세 분과 함께 적벽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 적벽가 같은 경우에 삼국지 연희 내용을 부르는데 근데 이제 시작이 도원결의부터 해서 이제 화용도까지.
3: 네.
1: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패하는 것까지 이제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3: 네.
1: 적벽가라는 것 자체를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 그렇죠.
1: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3: 네,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위안호 네. 삼국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좀 약하죠.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명이 합심을 해서 도원결이라는 대목으로
1: 네.
3: 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세 명이 합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 네.
3: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제아에 묻혀 있는 제괄공명을 찾아가죠. 그리고 삼고초려 끝에 그의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게 네. 삼고초려 대목. 근데 이 사람이 이 제괄공명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나라를 간대요. 어렵게 얻었는데 전라도 말로 정말 환장하겠네죠. 유비는 왜 가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1: 네.
3: 이게 가사에 나오는데 신이 이때를 헤아리니 오왕 송고원하고 위견 조조원이 한시리 미약이라 신이 이때를 타 오나라 들어가 손권 주유를 격동하여 조조와 싸움 붙이고 신은 도주 이완하여 중도 이기하오면 오위 양국 형세를 이란으로 도치하여 자이득공 헐터이오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4: 어부지리를 얻겠다.
3: 그렇죠. 어부지리를 얻겠다. 둘을 싸움을 붙여서
1: 그렇죠.
3: 우리가 이기겠다. 이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화전을 만들기 위해서 동남풍을 빕니다. 그래서 눈대목인 동남풍 대목이 나오고 이 동남풍을 불게 한 다음에 그곳을 빠져나오는
1: 네.
3: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남풍이 얻어졌으니 이제 화전을 조조군과 오나라와
1: 네.
3: 같이 하게 되죠. 그 동남풍으로 인해 조조가 몰살을 당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0: 이 도망가는 대목 중에 세타령, 죽은 군사들이 원조가 되는 세타령이 나오고, 이 세타령 끝에 계속 도망을 갑니다. 장비가 잡으러 와도 안 잡히고, 조자룡이 또 매복을 하다가 이제 잡으러 와도 조조가 잡히질 않아요. 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가장 관계가 깊었던 관우에게 잡힙니다.
1: 화영도에서.
0: 예, 하지만 관우는 의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조를 잡았지만 풀어주게 되죠. 네. 여기까지가 판소리 적벽가의 딱 내용입니다.
1: 야, 제일 다이나믹한 삼국지 연의의 초반의 그 전투신들이 압축돼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삼국지를 많이 좋아해서 정사 삼국지도 봤고 삼국지 연의도 왜 쓴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네. 이문열 버전, 누구 버전, 다양하게 한 전부 합치면 40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래서 적벽가를 볼 때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이 조조 군사소름이라는 이 곡은 정말 저한테 너무 새로웠어요. 한 번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보거나 접근해본 적이 없거든요. 부를 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군사설음이라는 거.
2: 이 적벽가 자체가 워낙 동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그런 전쟁 씬들이 나오는 중간에 네. 이 일반 그 군사들의 마음을 뭔가 헤아려줬을 때 뭔가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뭔가 감정을 사연. 예,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판소리의 또 매력이 아닌가 싶어서 적벽가를 정말 좋아합니다.
1: 이건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도 아마 이런 시대에 이런 그 전쟁터에서 죽어간 이름 없는 일반 백성을 위한 노래를 만들 생각은 아마 못했을 것 같아서 이거 자체가 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소리 적벽가 이쯤 되면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대목을 불러주실 건가요?
2: 예, 저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이라고 예, 하는데요.
1: 네.
2: 공명이 동남풍을 빈 후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조자룡이 우리 공명 선생님을 모시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대목을 아주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묘사한 대목인데요. 중간에 막 서성 정봉이 가지 마라 왜 그죠. 가냐 좀 있어라 하는데도 이제 자룡이 끝까지 공명생을 지키면서 예, 본국으로 돌아오는 대목을 아주 재밌게 돼 있고요. 또 우조로 돼 있는 그런 소리로서 아주 남성적인 대표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2: 정말 표현하기도 힘들고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대목인데요. 힘을 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네. 네. 그럼 강기론 씨께서는 어떤 부분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네, 저는 적벽대전 네. 대목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적벽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죠. 가장 전쟁을 잘 보여주고 또 전쟁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더더욱 힘이 있고 더더욱 스펙타클한 그런 대목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적벽 대전을 제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자룡 활 쏘는 대목 그리고 적벽 대전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3: 딱지 소름 딱대니 반기 같이 빠른 설이 해상으로 비르르르르르 서성 담배설 걱토 때 아직껏 무례가 푸 오던배 가로서 첩을 끌에 뒤치여 소설광풍의 뱃머리 빙빙빙빙 어디랑 출렁

0: 그때여 주유난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발을 예비할지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커라.
1: 그렇지.
0: 주유 노숙 따려 물어왈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러한 융동 때에 동남풍이 있을 소냐?
1: 그렇지.
0: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 허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재존한 영웅이오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거짓말로 남을 어찌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야 이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게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교란 그날 추유급 비장대상이 퉁퉁 날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용주작 양기각이 백호 현무를 응하야 서북으로 펄펄 삽시간에 동남 대풍이 일어 기각이 와지끈

어르고 지나치라. 이 사람의 탈주와 난 귀신도 난측이란 만일오래 두어서는 통후에 화근임에 죽여 후하르며 나리라. 사상 정붕을 불러 은근히 분부와 된 너희 수령으로 나눠. 남병은산 올라가서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은 상투 잡고 트는 칼로 목을 얼른 쏴악 인명의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세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유한이니 명심 불망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증봉을 말을 놓아 남병산 높은 봉을 나는 듯이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디 없고 집기장사는 다 풍예파야.

풍에 펄렁 펄렁 기잡은 군사들은 여기 저기가 임마 안하고 서있거나 이놈 군사야기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저 군사 여짜오대 바람을 어두운 눈발이 불고 발 벗고 이 너머로 가더이기다 부장도 분을 내어 그러면 그렇지 취재 자산 중이여던 총천 강하며 총지 줄을 따 제가 어디로 도망갈까 다나로 쫓아가니 만경창파도 흐룬마다 물결은 흉흉한디 공명은 대거 종정 무카차연을 소조를 불러 이놈 소조라기 공명이 어디로 가드냐 아니 소졸들은 공명은 모르오나 자 일모시의 강아음에인데 양양강수 맑은 물에 고기 낭너선패 심리장강벽 바상범절 동원악시패 호호상견월 소급함 상공하는 벤진 반단의 심을 허였더니 뜻밖에 어떤 사람 벌이 불고 발 벗고 창황 분주 내려와 선리에다 다름에 급에 안에서 이뤄 대장이 옷동 나서는 한번 봄에 두번 보기가 엄숙한 장소 선미의 퉁퉁 나려 저람에 읍을 치고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쫑긋쫑긋 하더니 그 배를 급히 잡아 타고 상류로 가더이다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날랜 배를 잡아 타고 이놈 사공아기 네 배를 빨리 저어 공명은 담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내 장장 터는 칼로 네 목을 탱개렁 베어 네 물에 풍덩 들이치면 네 배꼴을 찾으랴

친구야 치다리 잡고 두서를 달고 노루를 저라 허기야디야 허기야 허기야 튀어 허기야 허기야 허기야 눈이 떠들어 갈게 오강역을 떠난배 흰 부채 뒤적 뒤적 통명이 시가 분명구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 가는 동명선생 가지 말고 개 머물어 나의 한말 듣고 가오 가는 배 머무르고 오는 배 바라보며 백보 아내가 드든받은 장궁 철자를 매겨 비정 비파라고 흉어 복지하야 태투를 속이고 호무빼거든 주먹이 터지게 좀 통을 꽉 쥐고 삼지에 심을 올려 궁연을 까르르르르르르 퀴미다 식 청기 일발 깍지 손을 깍대니 번개 같이 빠른 소리 해상으로 비르르르르 서성 담배 덜 벅토때 와제 건물에가 푸 오던 배 가져쳐볼 결에 되치어 소슬광풍의 뱃머리

0: 동보아라 우기등등하여 활든 팔 내리고 끝지 손 올려 허리 짚고 동성으로 어령허대 이놈들 당량 정방교 싸구매 아두를 품에 품고 필마 단창으로 위국 적병신만 대병을 한 칼에 찌르던 상산 조장룡이라 욕망도 못 들었는다 너희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선생 명령하여 너희를 산족죽음을 못시키는구나 분한지고 사공아 예 도탈군 도척어라 운풍에 도성을 나르고 도용도요 홍 떠나간다
1: 여전 기회들이야 앞으로는 아니가오 척병

뭐가 이 이거 웬일이냐? 정우 여자하고 내 세상이 말을 거꾸로 다 속은 게 옳게 다 걷느냐? 말 모가지만 속에다가 얼른 풀려라 뒤에다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정욱이여짜오되 군량을 실은 배량이면 선체가 온중을 띠 둥덩실 높이 떠서 요요하고 범유허니 만일 그 속에 간계 있을진댄 그는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조가 그 말에 의심이 나서 그래 그렇겄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 불러 방세하라.

안개가 비그르르르르르 문빙 맞아 떨어지고 황해화산 20초 코앞 보승기전과 떼떼떼 나발소리 도리둥둥 내고 지며 좌우각선 부대 동남풍의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번 우리 벌썽 전기가 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상상이 무너지고 두 번 우리 벌썽 우 조가 밖에 넌듯 세 번을 불러오지니 화염이 중지한 풍상은 우르르르르르 물결은 줄렁 현선기똥 돛대 와지끈 용종할 때 노사곡대 우비 삼반 다리 족 반행양 망어가 부대가 무리가 아프 기침파를 벌 장막쪽 화전공연 방패장과 깨어진 통로구금알장 만남새 나발 큰복 신빙어류 행기릉 행기릉 와그르절 산산이 깨어져서 풍파강상에 화광이 활활 수만전승이 한 곳이 없고 척벽 강이 들이 끓으니 불빛이 날리거 아니냐 가련할 손 백만 군병은 나의 도와

짝 달싹 못 오고 손 맥히고 기 맥히고 다리도 막고 장에도 찔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웃다 울다 죽고 발다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복장 덜컥 살에 마저 뿌레가 푹 빠져 죽고 파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진실로 죽고 재담으로 죽고 무섭게 눈 빠졌어 빠져 등 터져고 사급사 몰래 사가야 다리도 진심 부러져 죽고 죽어보느라고 죽고 무대하니 죽고 함부로 덤부로 죽고 때때 그르르 국물다 앞불산 낙사가야 가삼을 광광 두다리다 죽고 실없이 죽고 가위 없이 죽고 의 없이 죽고 꿈꾸다가 죽고 어떤 놈은 딱 큰 놈은 입에다 물고 죽고 또 한 놈은 주머니를 부시럭 부시럭 끓으더니 바로 왔다기 얘기를 질놈들아 나는 이런 다급은 판에 먹고 죽으려고 비상사선 듣더니라 와사와사 깨물어 먹고 물에 가서 푹 빠져 죽고 또 한 놈은 그 동네 한가은지라고 시조를

식사물사 대회 소중 깊은 물에 사람을 모아준다 국수 풀듯 대래 저럭 불며 적극 조총 세양 동남날개 뚜리 동고동 마늘 적벽 봉바에

동정하는 소리 여기서도 비그르르르 저기서도 비그르르르 저장유소 황등은 조조를 보이야 전방에 쭉 달아날 게 황제 화전을 무릅쓰고 저차오며 외는 말이 붉은홍 보이분 놈이 조준이래 도망 말고 해 죽으래 선봉대장 황제라고 동안이 조정신기급마이야 이분 홍포 훨씬 먹고 군사절 입어서 쓰고 다른 군사를 가르치며 참조조 저기 간다 날 가려조조란 놈 지가 진정 조준이라 황제가 쫓아오며 저기 수염 긴 놈이 조준이라 조조가 황급어야 긴 소염을 걷어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어득 곱게 탈장탈 도망갈 게 장유화를 급 대손이 황급마저 무례가 푹 거꾸러져 낙수원해 통이나 날 살려라 한당이 급히 건여사를 빼어 본진으로 보내라를 적어 조조 정신기급아이야 말을 거꾸로 잡으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그면은 동사겠다 여봐라 정우가 아예 조윤호숙이 촉진법을 모자 으는 줄 알았더니 반은 오늘 보니

행복을 여지한기 해도 돼. 앞으로는 아니가오 척벽강으로만 부두둥 우두둥 들어가니 이것이 웬일이냐. 정옥이 여자오 내 세상인 말을 거꾸로 탈쏘한지 옳게 다가느냐. 말 모가지만 속에다가 얼른 돌려라 치에다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0: 네, 아우 조조가 말을 거꾸로 타고 가는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한 듯합니다. 자, 이렇게 조조가 이제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그렇게 도망가는 조조 앞에 뭔가가 나타난다고요?
1: 예, 새가 울죠. 새가 오는데 사실 중요한 네. 거는 조조가 그들을 통해서 자기 손짓 한 번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잔영을 느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타령 하면 전 이제 어디가 소개를 할 때 뭐 마른 눈물의 진홍곡이다 뭐 이런 식의 소개를 종종 하긴 합니다.
0: 와,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 노래가 정말 슬픈 노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된 다음에야 아, 그 사람들이 사람이었구나를 비로소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1: 예.
0: 야, 정말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음악적으로 표현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1: 예.
0: 그럼 새가 많이 나오겠네요.
1: 되게 많은 새들이 나오고요. 뭐 삐죽새 같은 경우는
0: 삐죽새요? 네.
1: 이 삐죽새가 원래 어떤 새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0: 네네.
1: 그냥 이렇게 삐죽삐죽하면서 조조를 약간 희화화하면서 웃는 그런 군사들의 모습을 네. 그린 새도 있고.
0: 약간 비웃는 건가요?
1: 그렇죠. 오. 그리고 또 요즘 한참 그 아재 개그라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등장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꾀꼬리는 보통 울음소리가 이뻐서 꾀꼬리인데
0: 네.
1: 여기서는 꾀만 부린다고 해서 꾀꼬리 하기도 하고 동남풍을 막아달라라고 네. 해서 어떤 날개가 큰 어떤 새를 두고 바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호반새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네. 호반새 같은 경우는 화살 날아가는
2: 수루루루루.
1: 수루루루루루루 날아가는
0: 그걸 소리로 표현하는 건가요?
1: 예.
0: 날아가는 거를?
1: 저 호반새 수루루루루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0: 오.
1: 참 새타령이 재밌는 게 되게 슬픈 내용인데 소리 자체는 그렇게 엉엉 울게 짜질 않았어요. 예. 그게 왜 그럴까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오히려 더 다양하게 사람들이 그냥 울지만 말고 여러 가지를 더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고 또 이 상황에 이런 말장난을 한다고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되게 여러모로 슬프면서 재밌고 웃기면서 눈물 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0: 참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슬픕니다. 아니오 씨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타령 같이 들어볼 거고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공력을 쌓으시면 명창이 되실 텐데 앞으로는 어떤 소리꾼이 되고 싶으신지요?
1: 저는 흰쌀밥 같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왜 그 흰쌀밥은 뭐랑 먹어도 맛있잖아요. 언제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예 그래서 그냥 저라는 사람 그리고 제가 하는 소리가 예 좀 여럿이 같이 즐기면 더 좋고 또 그렇게 좀 나눠 먹었을 때 사람들 다 같이 웃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0: 어디든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1: 예.
0: 네. 허정성 씨는요?
3: 저는 반찬 같은 사람이 소리꾼이 되는 게
0: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3: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거냐면 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주는 그런 네. 소리꾼이 되고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이호 형님이 쌀이라면 네. 저는 반찬으로 항상 같이
0: 네.
3: 소리를 다니는 네.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네. 됐으면
0: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저 설마 국물이신 건 아니죠?
2: 원래 저의 생각은 다른데 이러면 제가 디저트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0: 아 그래요?
2: 예. 사실 저는 이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시공간 창작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눈을 관객이 눈을 감고 제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근경이 그려지는 그런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판소리 하나만 열심히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2: 그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야의 공부도 해야 하고 또 많은 분야의 사람들과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어떤 그림이든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0: 저는 세 분이 정말 언젠가는 명창이 되실 거고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저 명창이 되고 나면 듣기 힘들어질 테니까 그 전에 빨리빨리 많이 들으시라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적벽가와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새타령을 마지막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니오 씨의 무대 함께 감상하시죠.
4: 오르며 대가라라 내리며 꽃박대가라라 두드려 꽃박 죽곡대를 르르르 죽겠죠구리 철양호구나 새소리 초조가 듣더니 탄식한다. 조조가 가다가 목을 쓱쓱 움치니 정욱이 여짜오되 승상님 그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 늘어지우리다 어찌 그리 목을 움치시나이까 야야 말 마라 내 귀전에 기양 화살이 웽웽하고 눈앞에 칼날이 반듯반듯하는구나 승상님 이제 아무것도 없사오니 그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야야 거의 진정 조용하냐? 조조가 막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를지 의외의 말 굽통머리에서 매초리란 놈이 퍼그르르르르 하고 날아가니 조조 깜짝 놀래 아이고 해봐라 정우가 내 목 달아났다 목 있나 좀 보아라 승상님 눈치 박소 아 그 조그마한 매초리를 보고 그다지 놀래실진데 큰 장꿩을 봤으면 기절 초풍을 뻔하였소 그려 조조 속 없으라고 야야 거의 매초리냐? 그놈 비록 조그마한 놈이지만은 털 쫙 뜯어가지고 가진 양념해서 퍽글퍽글퍽글퍽글 볶아놓으면 술안주매점 쌈바가느니라마는 정욱이 기가 막혀 승상님 그 적벽에서 백만 대병을 몰살시키고도 입맛은 안 변했소 그려 아 이놈 아이 예전에 있던 입맛 어디 갈 것이냐? 참 이럴지 그새 적벽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보고 원망을 하며 울어 쌌는디 이것이 적벽과 새타령이든가 보더라.

0: 원 종잡헌디
1: 다치
0: 마라가 눈사이고 천무언거 바람이 칠제
1: 다 좋지
0: 화초목실 없었으니 앵부원왕이 끝은 던디 새가 어이 울려반은 척벽화전 어거 죽은 군사 원조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원망하여 지지거려서 얻더니라
1: 다 좋지

0: 고향이별이 몇 해 연고
1: 하는지

너랑 턴이 백개 동생을 꾀로만 판단 꾀꼬리 소리로 해로

김산총님어 고리각 까오 척감마귀 가련 타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드랴 병에 좋다고 쏙꼭 쏙쏙꼭 장유는 활을 들고 살이 없다 걱정 마라 살 간다 저 호반세 반공어 둥둥 높이 따동 남풍을 내가 막아 주려느냐 너울 너울 저 바람 말기 절망에 벗어났구나 화병아 우지 말어라 노고체리 노고체리

0: 송달새 황개호토 가볼래요 부신 홍포를 내이 분내
1: 아 좋지
0: 따옥 따옥이 저 따옥이 화룡도가 불원지로다 적벽 풍파가 밀어온다 어서 가자 철개 오리
1: 다 그렇지
0: 운난 끝에는 겁낸 장졸 갈수록 얄망궂다 복병을 보고서 도망을 허리
1: 다 그렇지
0: 이리 가며 팽당 까르르르 저리 가며 행동 행동 사설 많은 저 할미새 순금 갑옷을 얻다 두고 살도 맞고 창도 찔려 기한우 골머리 돼

0: 마라. 상차도 길을 쫓아 주마. 몇조한 채 진부리로 속태빈 고모간고 오르며 떼그르르 내리며 꼬박 떼그르르 두드려 꼬박 찌꺽 떼그르르 저구리 철양허구나 새소리 조조가 듣더니 탄식한다.
1: 오늘 국악 콘서트 판에서는 판소리 적벽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삼국지 연의를 읽을 때 개인적으로는 거기 나오는 수많은 뭐 영웅들, 전쟁 장수들의 얘기들 재밌게 읽었지만 그런데 판소리 적벽가를 들을 때처럼 그렇게 군사들의 마음이나 일반 서민들의 마음을 느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판소리 적벽가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식으로 재해석해서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외래 문화의 창조적 수용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바로 또 우리나라 전통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자, 우리 판소리 앞으로도 더 좋은 소리로 발전하길 기대하면서요. 국악 콘서트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에서 뜬간을 얹거는 명산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게 거미줄이다 말이야. 아~ 내가 거미가 돼가지고 요래 다니는 거야 애들이.
1: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오! 오! 이거 아닌 것 같아. 허리 아파 죽겠다 지금 이거 너무.
0: 아니 그 무겁지도 않은 거 사람들이 몇 명이 들고 오면서 그걸 업고 있어.
1: 바퀴가 하나 났어. 말을 안 듣네.
0: 아이고 참. 야 발른다 시원한 거. 하여튼.
2: 아, 좋다.
3: 경남 밀양. 산이 좋아 산으로 귀농한 5년차 농부 진길 씨. 요즘 한창 산마늘을 수확 중입니다.
0: 힘드시죠?
4: 네.
0: 아유, 참 고생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3: 올해는 체험농장도 시작했습니다.

0: 그레이프룻. 공기 좋은 산속에서 나만의 농장을 갖고 가고 있는 진규 씨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밀양 시내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야트막한 산에 있는 농장. 진규 씨는 이곳에서 산마늘과 표고버섯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자, 죽였다 자.
2: 어디 닦아요?
1: 이쪽에 여섯 대 한 따가지고 올라가자고. 이것이 많이 컸다 이것도.
0: 지난 3월부터 산마늘을 수확 중입니다.
1: 아, 이게 명이나물이죠. 이게 울릉도송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 상품성 있는 산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선 4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해서 귀농 첫해 파종한 것이 작년에 첫 수확을 하고 올해가 2년째입니다.
1: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줄은 우리 집사람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2: 신랑이 이걸 키우니까 이런 경험도 해보고 참 좋네요.
1: 에이, 신랑을 다 잘 만나서 그래요. 아이, 그 두 개를 또 왜 또 싹둑 잘라?
2: 그럼 어쩌지?
1: 제발 좀 두 장씩 한꺼번에 다 따지 말고 한 장은 남겨둬야 명이나물이 좀 살고 있지. 뿌리 자기 뿌리가 살아야
2: 예,
1: 될 거 아니야.
2: 알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1: 똑바로 해 똑바로.
2: 아이고 미안하대.
1: 미안하대 반말하는 거야? 같이 늙어간다고?
2: 아니 이거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1: 아 그래? 그럼 그렇지.
2: 아이고 아까 다 잘랐다고 하도 야단쳐가지고 이제 세심히 봐야 되겠네. 두 개가 어떤 건지.
0: 산마늘은 잎을 모두 따면 광합성을 못해서 생육 상태가 나빠지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시 잎을 하나씩 남겨놔야 합니다.
1: 아, 좋다. 이제 그만하고 자, 가자. 그만해.
0: 오늘은 오후에도 할 일이 많아 욕심내지 않고 주문받은 물량만 수확하고 마무리합니다.
1: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와. 먼저 간다.
0: 그런데 혼자 가시는 거예요?
2: 혼자 걸어가야죠. 태우지도 안 태우니까. 저것도 타도 저거 위험해서. 근데 한번 탔는데 엉덩이를 얼마나 탔는지 엉덩이가 아파갖고 그 뒤로는 안 타요.
1: 그렇게 많이 지금 딸 건 없어. 지금 건물이 돼가지고.
2: 건물이네.
1: 다음 하반에 한번 더 열이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부터 한 둘러.

0: 뭐 잡고.
1: 징기 씨는 산마늘밭에서 300m 정도 거리에 표고버섯도 키우고 있는데요. 노지 재배라 시설 재배와 달리 봄, 가을 두 번 수확이 가능한데 봄 수확은 거의 끝나갑니다.
2: 참나무에 종균을 넣어서 키우는 게 이 옛날 방식인데 향과 식감이 천지 차이 나죠. 이게 너무 몸에 좋고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1: 조금씩 키우기 시작한 것이 규모가 커져 지금은 원목만 약 4천 본 정도 됩니다.
2: 내가 여기 있어 옆에 있고요. 그 옆에 위에.
1: 마늘 때는 하루에 50kg 정도 수확했는데요. 요즘은 수확이 거의 끝나가 10kg 정도 나온다네요.
3: 예쁘네요.
2: 저는 생산량이 좀 작고 하더라도 정말 질 좋고 몸에 좋고 그런 임산물을 좀 재배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말 힘드네요.
1: 귀농 전 전화국에서 15년간 근무했던 진기 씨는 명예퇴직 후 의류 사업을 했는데요. 20년간 승승장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귀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 2020년 귀농. 5년간 직접 산을 일궈 농사와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지금의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야산이 농장으로 바뀐 것을 신기해하며 들어오셨습니다.
2: 네, 이거 우리 체험장 표고와 우리 오늘 산에서 자 그래 나옵시다. 산에서 바로 그 소나무 밑에 바로 꿰한 겁니다. 다른 거에 원목에 난자 여러 들어 있고 아주 좋죠.
4: 여기 1kg나
2: 1kg 2만 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4: 이거 좋네.
2: 야, 이거 진짜 저 위에 산에 이런 하우스에 키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커피는 언제든지 공짜니까 예? 지나가다 친구분들하고 와가지고 차 한잔하고 이야기, 놀다가 이래 가셔도 돼.
4: 나는 이제 배달이면서요.
2: 그렇지. 예. 이제 다음 달 돼가지고 코피기 시작하면 은근히 좋고 예. 전부 맹이나물이라
4: 지금. 이 몰랐잖아.
2: 그렇지.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1: 손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수확한 산마늘 포장을 시작하는데요. 산마늘은 먼저 깨끗이 세척한 후에 200g과 1kg 단위로 나눠서 포장해 판매합니다.
2: 신선한 상태로 오래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딱 나오는 시기 3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이때만 생채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1: 오늘은 새로운 거래처에 첫 납품을 하는 날이라 물건을 포장해 늦지 않게 서둘러 출발합니다. 이곳은 밀양에 새로 생긴 테마파크입니다.
2: 아, 예, 팀장님.
1: 테마파크 안에 입점한 로컬 푸드에 산나물과 표고버섯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5: 다섯 개로만 줍시다.
2: 그러니까. 그래.
1: 물건이 잘 보이게 진열에도 신경을 씁니다.
2: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예, 주중이 돼가고. 뭐
5: 주중이야. 어제 이제 첫 주말이었는데. 예, 예. 날씨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2: 계속 손님 늘겠죠 뭐.
5: 예, 예. 홍보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 예. 점점 더 많이 늘어.
2: 그러니까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5: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1: 로컬 푸드 납품은 처음이라 잘 팔렸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2: 와 좀 빨리 와봐 빨리. 일단 저기 그런 것들 옮겨 심을까? 밥은 조금 더 큰 거 가지고 오지. 그래 옮기 심어야 뿌리가 활착이 좋지.
6: 그거 하면 되겠어요.
2: 그거 하면 되겠네.

0: 자, 하나 빼줘. 주황 끝.
1: 뿌리가 저 뿌리 많이 났죠?
0: 뿌리 많이 돌았어?
1: 뿌리가 많이 나왔어.
2: 체험 농장을 꾸밀 생각으로 작년 가을에 삽목해놓은 수국을 오늘 산으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0: 자, 이거 이제 저쪽에 좀 갖다 놔.
1: 네, 알겠습니다. 감시 감독하면서 돌봐드릴게요.
2: 체험객들이 긴 시간 꽃을 볼 수 있도록 5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꽃이 피는 다양한 종류의 수국을 심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0: 어, 잘 왔다. 예, 마사 없는데 조금만 조금만 좀 손으로 담아갖고 정도만 좀 담아다 줘.
2: 오늘 심을 모종 개수가 많아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막내 아들이 때맞춰 왔습니다.
0: 됐어, 됐어.
1: 흙으로 덮지 말고 꽃이 다 보인다.
3: 알겠습니다.
1: 흙 다 붙지 말고, 상냥아.
0: 좀 단디해라. 엄마 또 잔소리 나오기 시작한다, 이 사람아.
3: 엄마가 뼈서 아프죠.
1: 그래, 꽃은 정성으로 심어야 돼, 정성으로.
0: 우리 잔소리꾼이 또 시작이다. 아이고, 이거.
3: 엄마는 왜 일 안 하고 있는데?
1: 엄마는 감독.
0: 내 엄마는 그래, 잔소리로. 감독, 감독. 어? 잔소리로 일 다 하는 사람이다.
1: 아들이 다 이거 삽목 다 해놓은 거예요.
3: 제가 먼저 말을 던지고 실은 아버지가 하고.
0: 예, 늙은 아버지가 계속 일을 하고 자기네 입만 가지고 해요.
4: 진짜 아든지?
0: 아니요, 웃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좀 많이 자란 것들을 저 노지에다 좀 저 체험장 옆에 좀 갖다 옮기심 잡고 지금부터 심기 시작해야 되니까 일을 많이 빼야 될 것 빼야 돼요 지금.
3: 제가 평생 하던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시작하기가 살짝 두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2: 상영 씨도 귀농을 준비하고 있어 틈틈이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1: 조심해. 조심해야지. 야, 돈이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운데.
3: 뭔 이제 와서 아들 걱정이세요.
1: 수국은 병원에도 못 가잖아.
2: 이제 막 일을 배우는 단계라 상현 씨 아직 서툰 것들이 많습니다.
1: 여보, 나이 든 엄마한테 이걸 싣고 가라 해야 되겠니?
3: 엄마, 이것도 팔 아프다. 그게 숙련된 노하우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건데.
1: 한번 해볼게. 한번 묶어봐서 못 들겠다.
4: 10년 된 노하우가 한번, 있으신 분이 넘어졌어요?
3: 그렇게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이거 뒤처리 어떻게 하는데?
1: 아, 어떻게 하지?
3: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거 또
1: 그러면 마음대로 못 이게 안 되네? 어쩌지?
3: 너 엄마가 한 거니?
1: 네, 내가 했다 소리 하지 마. 엄마 다친 거라 생각 안 하고.
3: 수공은 병원을 못 가잖아.
1: 아, 미안하다. 말을 잘못했어, 엄마가. 엄마? 어쩌지? 아빠 소중이 다른 건데.
3: 엄마 지금 하나 밟고 있거든?
1: 어디? 어쩌지? 어머, 어쩌지? 엄마 몰랐다. 아까부래. 아빠한테 혼나겠다 이거.
3: 엄마가 한 거다.
1: 응?
3: 엄마가 한 거라고.
1: 근데 엄마?
3: 이제 다 된 거 같은데.
1: 아빠한테 비밀이 돼.
3: 엄마 이 처참한 모고를 보고 어떻게 비밀을 할 수가 있겠니?
1: 아빠 뭘 하겠다 갑자기. 둥둥이 아프다. 안녕아.
3: 응?
1: 둥둥이 아파.
2: 어우. 아무래도 아버지께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0: 일로.
1: 니는 일로 가고, 상영이는 저로 가고, 가까운 길로.
0: 이거 어디로 갔어요?
1: 그 체험장 앞으로.
2: 야, 수국들이 왜 이래?
3: 또 먹어.
2: 어? 그 조금 거 드실 건데 그렇게 다 엎어가지고, 아이고 참나.
1: 허리 아파 죽겠다 지금 이거 너무.
2: 아니, 그 무겁지도 않은 거 사람들이 몇 명이 들고 오면서 그걸 엎고 있어.
1: 바퀴가 하나 났어, 말을 안 듣네.
2: 아이고 참, 야, 바른다 시원한 거. 하여튼
1: 어쩌지?
0: 맞네, 시원하네.
1: 예?
0: 와, 또 와 이거.
1: 비는 게 없다 내가.
2: 아이고.
1: 허리가 참. 아프니까 비는 게 없네. 누구나.
0: 많이 났네.
1: 누구나 이럴 때는 장갑이 있어야 돼.
0: 아유.
1: 갈게. 이제 나는 간다.
2: 어딜 간다 말이고. 물도 주고 해야지.
1: 나 허리 아프고 궁둥이 아파서 나 이런 거.
2: 아, 알았어, 알았어.
0: 에이, 그 냄새 나요?
2: 어. 지금 봄이잖아, 이제 따뜻해지니까.
0: 주부전에 없었다니까.
2: 그러니까 어제는 하루가 다르게.
0: 많이 나쁜네.
2: 네. 22년 키운 아들입니다. 22년 키운 아들. 예? 지금 문건이가 올해 나이가 몇이고?
0: 16살 때 알았습니다.
2: 16살 때부터 이제 저하고 부모 자식 간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4: 증기씨뿐 아니라 아이들과도 친형제처럼 지냅니다.
2: 저 밑에 목수국 중간에 너무 비좁으니까 그거를 저 중간 쪽에다 예쁘게 좀 씌워봐라고. 둘이서
0: 예. 뭐네? 좀 됐나? 한번 들어갔다 자.
2: 자, 그래, 살 찍기 봐.
0: 우와, 물 다 빠져.
2: 자, 옆에 더.
4: 어휴, 뿌리가 깊게 내려 장정 둘이 함께 했는데도 힘들게 뽑았습니다.
2: 설마는 그 삽질하는 거 믿지 마라.
0: 돌이 말고 안 빠진다. 아버지 밑에 돌 있는데.
2: 믿지 마라, 내가 할게. 아, 그 내가 하는 삽질이 그대 못해가지고
0: 안 들어가잖아요.
2: 내가 하는 거 틀리잖아.
0: 와, 안 들어가잖아요. 비슷하죠?
4: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파십니다.
0: 잘 파고 있었죠?
2: 아니, 너 파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
0: 아니, 파진 않고 자꾸 뭐 이 똑같구만은.
2: 야, 60 넘은 아빠가 이 정도 파면 잘 파지 있나?
0: 위치나 위치 한번 봐보시죠.
2: 어, 나와봐.
0: 멀리 똑같고.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됐어?
4: 든든한 아들 둘이 함께 도와주니 일이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고된 일도 아들과 함께면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돼지고기 바비큐입니다. 공기 좋은 산에 농장이 있으니 이렇게 고기만 구우면 캠핑이 안 부럽습니다. 먼저 그릴에서 초벌을 해 불향을 입혀준 후 팬에 올려 2차로 다시 익힙니다. 그래야 고기가 타지 않고 빨리 익는다고 하네요.
0: 물고기 먹자. 버섯이랑 버섯 먹어볼래?
2: 와.
4: 직접 키운 표고버섯을 올려 같이 구우면 오, 정말 별미입니다.
0: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자, 잘가. 한 잔씩 가보자.

0: 가물가물하는데.
1: 그러니까 오래돼서.
0: 그렇지.
1: 부끄럽다. 20몇 년 이야기를 한단 말이면 기억도 안 나고만은.
0: 한때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지, 그지?

0: 자, 봅시다. 자.
1: 아이고, 고맙다.
0: 내일도 건강해. 아.
2: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밤이 깊어갑니다.

0: 다음날 아침 진길 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동물들 밥을 챙기는 일입니다.
1: 물도 떨어졌네. 우리 어린이들 왔을 때 관찰도 하고 또 유정란도 생산하면 저희들 체험장에 선생님들한테 쓸 때 그 유정란 계란으로도 빼고 하기 위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 게살을 주러 가야겠다. 밥 먹자. 앉아. 기다려. 앉아. 그렇지. 앉아. 망고. 앉아. 그래. 깊은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한식 출몰합니다. 그래서 농장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키우고 있죠. 잘 지켜야 돼. 그래. 맛있게 먹어.
0: 일이 있어서 서둘러 농장으로 향합니다.
2: 안녕, 안녕.
1: 어서 오십시오.
2: 네, 좀 아이고, 마을까지.
1: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시는 분들은 평소에 운동을 그만큼 안 하셨던 걸 증명하는 겁니다.
2: 있었잖아. 운동 많이 했다.
3: 그렇죠.
4: 나는 안 하는 사람.
1: 자, 조심해서 들어오십시오.
0: 네. 오늘은 아내의 지인들이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1: 자, 채취하는 방법은 이 맹이가 5년생이 이상 되면은 한 뿌리에서 잎이 두 장 내지 세 장이 나옵니다. 한 장만 제일 밑부분을 딱 꺾어서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한 장은 남겨두시고, 한 장은 남겨두시고 꼭 한 장만 따셔야 됩니다. 열심히 한번 따봅시다.
2: 네.
0: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모두들 열심입니다.
2: 네, 나중에 네.
4: 그래, 그래.
1: 힘드시죠?
2: 네.
1: 아유, 참 고생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아, 정말 잘 따시네요, 그래도.

0: 지인들과 함께하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1: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2: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내가 제일 잘나가.
1: 잔소리하지 말고 많이 따라와.
2: 내가 제일 잘나가. 오 예.
0: 금세 수북이 쌓였습니다.

0: 슬슬이라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 자 밥 먹으러 갑시다
2: 네 갑시다
3: 체험객들이 수확한 산나물은 장아찌를 담가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물 안 빼고 함께 싸웠어요.
3: 그래서 산마늘 장아찌 담그기도 체험 코스입니다.
5: 늦게 와서 있긴 해. 니는 오늘 하퍼 연주해. 우리는 하이. 즐겁게, 오케이?
6: 됐어.
5: 까짓거 뭐 하지 뭐.
7: 해봅시다.
5: 그렇지.
8: 아이고.

0: 우리 미랑시 합창단 단원들이에요.
1: 아, 전부 다요?
0: 예, 예.
2: 자, 우리 희정이가 다.
3: 이제 본격적으로 산마늘 장아찌를 담기 시작합니다.
0: 그 세 가지밖에 안 넣네.
4: 네 가지.
0: 식초까지네.
4: 네. 물하고 간장하고 설탕하고 식초하고 장아찌 물을 돌을 아. 요거 필요해가지고 신랑 맞아. 보고 가서 어디 가서 좀 가져오세요 하니까는 돌
0: 예쁘다야
4: 집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 이걸 깨끗이 소독해가지고 여기 누르세요. 여기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꼭 잠깁니다. 여기 뚜껑이 맞는 거 보자. 이쪽 맞지?
3: 체험의 마지막 코스는 식사인데요. 농사 지은 버섯과 나물들로 만든 비빔밥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0: 맛있겠죠? 맛있을 거야.
5: 농약이라고는 전혀 쓰지 않는 그런 그 불만 재료를 가지고 그냥 같이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거는.
4: 맛있어.
3: 일을 하고 먹으니 더 꿀맛입니다.
4: 맛있다.
3: 체험객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응이 꽤 좋습니다.
6: 잘 먹을게요. 고생했어요.
7: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4: 수고해.
7: 네. 맛있게 드세요.
6: 네. 잘 먹을게요.
3: 그날 오후 아버지가 좀 특별한 걸 준비 중입니다.
8: 양사방에서 나홀로 갈 수 있어요.
5: 그 저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8: 이렇게 가서
5: 수평으로?
8: 아니 수평이 아니고 수평으로 할까요?
5: 그걸 수평을 해야지 위에.
3: 굵은 밧줄을 나무에 감아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5: 숲 누리터를 조성 중인데 우선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그 그물이죠. 애들이 올라가서 눕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물을 그 해머 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8: 자, 선생님, 네. 보세요. 네. 네.

0: 예.
1: 자, 아니 그럼 봐보세요. 외소로 놓고 이걸 당겨야 돼.
0: 아버지.
2: 아, 맞다.
3: 그리고 아버지를 도우러 아들 문곤 씨도 합류했습니다.
0: 잡고 있죠.
4: 그분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드릴까요? 뭐 거미줄처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2: 뭐 알아서 하십시오 선생님. 내가 알아. 내가 반지 보지도 않는데 뭐.
0: 저도 이런 생긴 건 한 번 같은데요.
4: 어떤 모양이 좋겠습니까?
2: 대단한 걸 못 봤다니까. 어떤 모양이 괜찮은지.
0: 봐야 뭘 이게 괜찮다 하죠.
2: 그러니까.
0: 뭐 없어요. 이거 뭐 해라.
2: 아니야. 선생님 봐고 어떤 모양이 괜찮겠다 싶으면 그래 해주면 되지.
0: 그게.
3: 문곤 씨가 아버지 곁에서 지원군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노력해보지만 아무래도 아버진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작업 시간만 무려 6시간이나 걸려 완성됐습니다.
2: 이게 거미줄이다 말이야. 내가 거미가 돼가지고 이래 다니는 거야, 애들이.
5: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누구라고?
0: 네, 들고 던져줄까?
5: 아니, 괜찮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무섭다, 무섭다. 아니, 무서워. 애기들 무슨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아니, 탄성이 있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아버님도 너무 신경이 쓰시다. 우진아 매달려.
3: 그물 간격이 넓어 걱정했는데 매달려서도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5: 우진아 일하나?
0: 아들아 일로 와봐라 아빠한테. 아까 아버지 안 아픈 적이 있겠다. 응수 아프다.
5: 그러니까 아프더라니까.
0: 아들아 뽀뽀.
3: 아버지 마음을 풀어드리려 문곤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덕분에 불편했던 진곤 씨 마음도 사르르 녹았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이웃 농가에 방문했습니다.
2: 잘 지냈어요.
5: 아이고, 오셨어요.
2: 반갑습니다. 아, 우리 친누나고 매형인데 이제 직장 생활을 울산에서 화학 회사에 정년 퇴직을 하고 이쪽에 기농 기촌을 하신 지가 지금 몇 년 차죠?
6: 딸기 이제는 한 7년. 한 2년은 준비하고.
7: 아, 저는 기촌을 하고 싶었는데 신랑이 퇴직하고 일이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즐거움도 있지만 힘들어요. 농사가 너무 힘들어요.
2: 아이고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가 보자. 바구니도 바뀌네 앉아. 농사 지으면서 이 꽃 관리하고 진짜
7: 이게 대단하다.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2: 농사 지으면서 이게
7: 꽃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 이봐봐 이렇지. 이러면 오른 게 뭐 있어. 이것도 이상하지. 나중에 되면 오른 게 아니잖아. 젓갈을 해야 돼. 여기 엄청 일이 많아 이 딸기는. 이렇게 해야 딸기가 커지고 이래 보면 뭐 생긴 거는 무조건 다 따줘야 돼.
3: 온 김에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열매를 따버렸습니다.
8: 형님, 이거 따붙다.
7: 어떡해. 아유, 일당 다 나갔다. 이거 왜?
3: 누나 화순 씨는 역시 손길이 능숙합니다.
9: 다 섞어줘.
3: 서툴지만 해숙 씨도 부지런히 돕습니다.
8: 형님, 딸기 먹어도 돼요? 하나? 아, 하도 이뻐서 하나 따 먹으려고.
3: 생긴 것만큼 맛도 좋을까요?
8: 옷은 당도가 높네? 잘해?
7: 근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야.
3: 역시 노력 없는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갑시다.
2: 말을 안 하는가.
3: 여성분들이 일하는 동안 남성 두 분은 슬쩍 하우스를 빠져나가시는데요.
2: 야, 아유, 어디 있어? 아유, 수고합니다.
6: 맞아, 아빠. 예.
3: 아니 근데 이렇게 두 분만 쉬셔도 되는 건가요? 살짝 불안해지는데요.
2: 어제 그럼 뭐 농사만 짓고 어디 뭐 어디 바람도 좀 쉬러 다니고 이래 있어.
6: 여기서 농사 짓는 게 힐링 아이가.
2: 아이고 자.
7: 앉아 좀 쉬자. 아니 이 아저씨도 뭐 하는 거야? 일도 안 하고 바로 커피만 마시고 있다니까.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6: 여유가 명품을 만드는 거야. 뭐 일만에 매달리가 뭐 좋은 거 넣는 줄 아나.
7: 그럴 바에 명품 백을 한 개 사 주든지 차라리. 아, 그게 낫지. 얘는 아니야.
6: 기다려봐. 기다려봐. 명품 백이 뭔지 모르지만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7: 명품 백 양성했어요.
6: 당연하지.
7: 새끼 손가락 꼬리 들고. 약속해 복사.
2: 아 우리 정인도 여기 있다. 정인도 여기 있어.
7: 명품백 나도 하나 사줘 그럼.
2: 아 당신, 아 당신이 명품인데 뭘 또 명품으로 또 갖다 바르려고 하는데.
7: 명품. 그건 아니지.
2: 아 당신 자체가 명품이야. 됐어 그냥.
7: 당신 자체가 명품이야. 명품이지. 이 무슨 명품이야. 명품백이 명품이지. 명품백 사주세요. 명품백.
2: 아이고 참나.
7: 아이고 나중에 시간 나면 보자.
2: 맛있게 먹고 또 이래 또 어떡하네. 자 수고하세요.
3: 누나 덕분에 오랜만에 많이 웃고 갑니다. 그날 밤 아내 혜숙 씨는 저녁

0: 내가 하는 게 더 맛있어요.
1: 아, 그래요?
0: 맞지?
2: 예. 저는 잘 뽑아요, 저는.
0: 대답이 그런데.
1: 돈만 잘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
2: 에?
1: 돈만 잘 하시는 거
2: 아니. 김치찌개, 된장국, 전.
0: 너 다 잘하는 거지,
2: 뭐
0: 뭘. 밥도 잘하고.
2: 전 종류는 잘해요. 잘 뽑아줘요.
3: 농사일로 아내가 힘든 것을 잘 알아 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운 전까지 식탁에 올려놓으니 저녁 밥상이 그야말로 진수성찬입니다.
0: 너 힘들게 일했는데. 아휴.
2: 많이 드세요.
0: 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구웠는데 한맛 한봐. 맛있을 거야. 자. 어때?
2: 맛있나?
0: 괜찮아?
2: 응.
0: 맛있는데?
2: 근데 이것도 콩나물도 같이 얹어.
0: 알았어, 알았어.
2: 맛있지?
0: 아, 벌써 장아찌 맛 다 들었어. 맛있어. 한번 먹어봐봐.
3: 상품성이 떨어지는 버섯들은 이렇게 장아찌로 담가 먹습니다.
2: 맛있네.
3: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입니다.
0: 사위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2: 뭘 하세요. 살인 거 해주면 어떻게
0: 되는 거. 알았어.
4: 일단 다 보여요.
0: 어. 오케이.
2: 아유, 로즈.
0: 레오.
2: 로즈야. 에린아 안녕.
0: 에린아 안녕.
2: 가보.
4: 네.
2: 가보 오늘 뭐 했어 하루?
4: 아침에.
2: 아.
4: 저기 테니스 치러 갔어요.
0: 어 테니스?
4: 네, 네 테니스 지금 그 한국. 그 아저씨들이랑
2: 소라는 소라 몸 어때?
5: 나?
2: 응.
5: 나? 뭐 부족하지?

0: 목사는 끝났어요? 아직도?
1: 아 끝이 없어. 빨리 너가 끝이 없어. 빨리 가보고 와서 도와줘야지.
0: 아 예.
1: 어 네가 와서 할 일이 꽉 찼어.
0: 놀러 갈게요.
1: 어 그래 빨리 와서 도와줘.
2: 사이. 네. 사랑해.
0: 아 사랑합니다.
2: 네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우리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1: 아이고.
2: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사랑해.
1: 자, 바이바이. 어, 잘 지내고. 어, 잘 지내. 어. 바이바이.
2: 바이바이.
1: 아이고.

0: 아침부터 진규 씨가 분주합니다. 오늘은 지인들과 산악 자전거 모임 약속이 있습니다. 장갑과 헬멧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귀농을 한 후 바빠지면서 그동안 하던 취미들을 전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유일하게 즐기는 취미가 산악자전거입니다. 이번 모임은 진규 씨네 농장 근처의 산을 코스로 잡았습니다.
1: 어이, 다들 오랜만이다. 어? 야, 날씨 좋다. 날씨 좋아.
2: 잘 지냈어요.
3: 고생했습니다.
1: 오늘 오늘부터 앉아 화끈하게 라이딩 한번 합시다.
3: 예, 고맙습니다. 예,
1: MTV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타는데 동절기에는 못 탔는데 오랜만에 이래 모여가지고 오늘 라이딩 즐거운 라이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달 좀 봅시다.
0: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신나게 출발합니다.
1: 어서. 좋다.
0: 산악 자전거는 7년 전부터 꾸준히 타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산바람을 맞으며 달리면 힐링이 됩니다.
1: 대다. 힘들다.
0: 오랜만에 타서 좀 힘들었지만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1: 야, 고생했어요.
4: 아이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3: 보약 한입 먹었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5: 아, 이게 보약이에요?
3: 예, 네, 아, 이게 보약 아닙니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5: 힘들지 않으세요?
3: 이걸 즐겨야죠.
4: 아이고, 진짜. 오늘 도배기 모시다.
3: 네. 네.
0: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문곤 씨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회원들이 드실 참을 준비 중입니다. 싱싱한 상추를 듬뿍 넣고 매콤달콤한 비빔국수를 만들었습니다.
6: 맛있는가 봐.
7: 한번 약한데.
6: 조금 약해? 고추장 더 넣을까?
7: 아니다. 맞다. 맵다.
0: 커다란 냉면 그릇에 국수를 넉넉히 담아냅니다.
1: 초고버섯 안에 비닐이가 나오노.
4: 맛있겠다.
3: 냄새다.
0: 열심히 운동한 후에 먹는 식사라 그런지 오늘은 비빔국수가 더 맛있습니다. 술술 넘어가는 국수 가락에 피곤함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1: 와, 끝내줍니다.

0: 맛있다.
1: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된 코스로 띄워봅시다. 저 안동까지 우리 라이딩 한번 합시다. 그. 어? 좋은 것도 좀 먹고.
2: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3: 다음 약속을 잡으며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오후엔 누나 화수 씨의 시댁 식구들과 시어머니까지 대식구가 농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걸까요?
4: 누님. 시어머님께서 오늘 95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여기서 생일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이렇게 지금 같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염색을 안 해서 그랬어요, 염색을.
5: 그건 안 늙은데, 우리 사양양반.
4: 내일은 고생만 시키게, 신랑 고생을 시키게.
5: 그건 안 늙었어. 우리 사양양반 많이 늙었어. 내가 마들이 늙었는데.
3: 부산에서 일부러 농장 구경을 한다고 오신 터라 음식을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요. 농사 지은 표고버섯을 듬뿍 올려 돼지고기와 함께 구웠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드시니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습니다.
6: 와, 알게 한다고 욕 받는데 이거 좀 드셔요. 예. 아유, 맛있겠다.
7: 우리 할 줄 알지?

0: 잘한다. 아우 잘한다.
1: 기합하고 있어. 야. 자, 어우 최고.
2: 사돈 어르신의 95번째 생일 잔치가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청년 한 사람이 농장으로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1: 어, 우리 예비 청년 농부 잘 왔어. 어, 예비 청년 농부 왔는데 어, 큰 일꾼이 왔어.
3: 너무 잘생겨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4: 저는 지금 내년에 있을 청년 후계농 준비 중이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이런 농장들을 한 번씩 다녀보면서 제가 할 거를 좀 미리 정해보고 있습니다.
2: 영호 씨는 얼마 전부터 진규 씨네 농장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4: 근데 이거 따는 기준은 뭐예요?
1: 아, 형은 제일 상품 가치가 좋은 게 우리 종이컵 있지, 종이컵. 네. 종이컵 안에 들어갈락 말락 할 정도 크기. 그게 제일 가치, 예쁘고 가치가 있는 거야. 한번 따와봐. 그래.
4: 딱 요만하네.
1: 그렇지.
2: 표고버섯은 밑부분을 살짝 돌려주면 이렇게 톡 하고 떨어집니다. 올해는 초봄에 비가 많이 와서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적었지만 화학 비료를 일절 주지 않고 건강하게 키워냈더니 맛은 일품입니다.
3: 버섯을 먹어보면 한번 먹어보자. 먹어봐.
4: 향이
3: 진짜 끝내지. 이 향이 아침에 먹었잖아. 네. 점심 때까지 계속 이 향이 입에서 맴돌아. 이 향이 얼마나 향이 독한지.
1: 아, 향이 독하다는 거 표현이 안 맞지. 강하다고 해야지. 그게 맞지. 이 향은 독한 향이 아니야. 정말 강한 거야. 강한 거.
3: 아이고,
1: 또 때려. 이거 뭐 맨날 맞다 살겠네, 이거.
3: 아이고. 명예밭에 가갖고 뭐 두 개 자른다고 잔소리. 표고버섯도 일하는데 내가 도와주니까 또 잔소리.
1: 아이고.
3: 내 여자가 잔소리 많다더니만 남자가 그 잔소리 많네.
1: 야, 참, 진짜. 바른 말을 가르쳐 주면 좀 알아들어야지. 뭘 자꾸 그래. 또 삐진다, 또 삐진다. 이리 와.
3: 자,
1: 알았어. 따따따 가자. 내려와.
2: 자주 티격태격하지만 둘 다 뒤끝이 없어 또 금방 풀립니다. 남아있는 버섯이 얼마 없어서 아무래도 오늘 수확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3: 그래도 날씨치고는 많이 나왔네.
4: 많이 나온 거예요?
1: 네. 많이 나왔지.
3: 많이 나왔지?
1: 이게 뭐 많이 나와. 많이 안 나왔어. 보통 그냥 큰 박스에 한 네 박스, 다섯 박스씩 따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3: 그래, 마지막 치고는 이게
1: 아니야.
3: 산에서 일하니까는 덥던데. 내려갈 때는 옷 입고 내려가야지.
1: 내가 먼저 내려갈 테니까 조심해서 걸어와.
2: 아쉽지만 표고 수확은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가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수확을 끝내고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치 좋기로 유명한 천왕산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5: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네, 밑에 쳐다보면 어지럽대. 밑에 보지 마. 저 위로만 쳐다봐.
2: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일에 매달려 지내다 보니 부부가 함께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도 참 오랜만에 타는 것 같습니다.
1: 어우, 추워. 저 구름 봐봐, 구름. 구름이 막.
3: 구름을 안 깨.
1: 추워.
2: 아침만 먹고 나온 나들인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네요. 그래도 함께 걸으니 참 좋습니다.
6: 아우 다리 아프다.
1: 이걸로 다리 아프다 하면 어떡해. 개불가 타고 와서 다리 아프다 하면 어떡해.
2: 15분 정도를 걸어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좀 춥고 다리도 아프긴 하지만 경치 하나는 정말 최고입니다.
1: 오, 흔들리는 것 흔들려. 말해 많이 굴러가지. 백호 바위. 백호. 흰 호랑이가 누워있다는 바위 모양이.
2: 그런데 경치 구경하다 말고 거긴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3: 나는 추워서 일로 왔어. 추워서.
1: 우산 줘.
3: 아, 추워. 아, 추워.
1: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산도 정말 밀양에서 어떤 가는 아니 전국에서 어떤 가는 그런 명산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하고 즐기고 또 신선한 임산물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산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3: 그래,
1: 해보자.
3: 그래.
1: 화이팅
3: 하시죠.
1: 화이팅. 맨발로 황토를 충분히 느껴보세요. 느껴보고.
7: 그래
8: 힐링 열심히 하고 가세요.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So,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2: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거 실화야?
1: AI,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제 별명이 몽당연필이에요. 쓰고 하도 써서 요것만 남은데 버리지 않아요. 책을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해요. 사실 삶이거든. 책은 나의 삶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책을 엮었으니까 이렇게. 종이책은 인류 문화의 시작 아닙니까, 사실. 나의 책은 운명이다. 그리움이다. 또 사랑이다. 종교다.

0: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요. 책을 만드는 일은 사람 농사다라는 철학으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뚜벅뚜벅 한 길을 걷고 있는 출판 장인이 있습니다. 남들이 안 만드는 책, 가치 있는 책만을 골라서 만드는 뚝심과 고집은요, 경이롭기까지 한데요. 출판인을 넘어 시대를 기록하는 말의 수호자이자 문화경영인이죠. 열화당 이기용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프로그램 찾아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이곳 파주에 오니까 제가 이 초대 손님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파주 출판도시 초대 이사장이셨다고요. 네. 그리고 이곳을 탄생시킨 주역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 기분이 어떠세요?
1: 네, 저는 뭐 그냥 오늘 얘기는 또 거듭되는 출판도시
0: 네.
1: 얘기와
0: 네.
1: 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좀 두렵기도 하고
0: 네.
1: 조금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0: 그 여기가 이제 GSP인데요. 여기에는 몇 번 정도 오셨을까요? 한 만 번? 아니, 2만
1: 집을,
0: 번?
1: 집을 지었으니까 이 집을
0: 네.
1: 집을 저 김병윤 교수가 설계를 했는데
0: 네.
1: 사실은 내 입으로 그냥 만들어진 집입니다. 네. 건축주로서는 아주 지독한 건축주였습니다.
0: 네. 그 건축주로 지독하다는 거는 건물을 잘 짓기 위한 어떤
1: 그것도 있고 또 싸게 지어야 되니까
0: 아 그렇죠.
1: 좋은 책을 좋은 집을 싸게 짓는 거 이것이 저희 네. 목표였습니다. 우리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애먹었죠.
0: 네.
1: 집 짓는 게 보통 일입니까?
0: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집을 저놓고 계시니까
1: 아니 훌륭하다고 보시지만 고장도 많은가 봐요. 좀 미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네. 더 견고하게 질 걸. 근데 그때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느릴 수가 없었어요. 달리는 말 위해서 일했으니까.
0: 아, 그렇습니다. 자, 인생낭독인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기용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한명희 선생님, 그 다음에 안상수 선생님, 그 다음에 승효상 선생님도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1: 세 분 다 아주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저하고 같이. 근데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건설을 위한
0: 네.
1: 좋은 목표를 향한
0: 네네.
1: 다툼도 많았고 지금도 사실은 팽팽하죠. 그러나 다들 그분들은 이제 젊어서 두 분 안상숙, 승효상 씨는 나이가 젊어서도 지금도 아직 한참 일하시고 저는 네네. 은퇴했지만 네, 완전히 은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0: 그럼요.
1: 벌려놓은 일들이 있어서 그거 관계 속에서 일을 뭐 바쁘지 내가 뭘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그 바쁜 게 아니고
0: 근데
1: 관계한다는 건 참 어렵고
0: 그럼요
1: 예, 네. 쉽지 않아요.
0: 관계라는 게 곧 일이란 뜻이겠죠 선생님한테는.
1: 그래서 예. 일보다는 조금 벗어난 게 아닌데 예, 좀 자문해 준다고 쉽게 얘기하면
0: 자 지난 4월에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4.19 문화상을 받으셨어요. 아, 남다른 의미가 있으실 텐데
1: 이번에 4.19 상은 야, 참 4.19상 4.19 때 1학년이었거든 대학교랑요 도로 던지고 그랬어요. 근데 왜 던지지도 모르는 뭔가 분노했어. 시대에 대한
0: 그렇죠.
1: 분노
0: 시대가
1: 우리 집안의 예. 어른들에 대한 분노 대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서 그 분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도로 던졌어요.
0: 이끌었어요.
1: 근데
0: 예.
1: 그때 혼났죠. 쫓겨다니라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뭐 나는 죄진 사람도 없이 그냥 무던하게 여러 가지 지켜봤을 때 참 4.19 상이 나한테 오는 것은 우연이지만 또 필연적인 목표가 있을 것이다.
0: 예.
1: 제가 그래서 제가 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4월 달에 받았거든요. 아직 다 지금 이유를 가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어디
0: 이유가 있다.
1: 이유가 있을 것이다.
0: 좋습니다.
1: 아, 그래서 놀라서 제가 아직도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0: 지금도 두근거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서로 의기투합하면 이상이 현실로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주 출판도시가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계적으로 출판도시란 이름이 이렇게 특화된 경우가

0: 다면서요? 예.
1: 저희들이 좀 담대했던 것 같아요. 야. 지금 약간 무모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책에 대한 이제 우리 선배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시고 의류년에 1945년에 그 의류문화사도 그때 탄생했거든. 우리 선배들이 그 흥분이 아직도 우리의 한 10년, 20년 뭐 그런 그 무렵이니까 88년 올림픽 88 올림픽 때니까요.
0: 네네네.
1: 그때 우리들이 시작을 한 것인데, 야, 정말 우리가 일기 선배들이 해방돼서 우리말을 되찾고, 우리말을 되찾았다는 거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뭐 일본, 중국, 뭐 미국, 뭐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는 정서적으로 대단히 다르죠. 그때 그 어른들이 너무나 흥분하셔가지고 그 출판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는 스승이었죠. 의류문화사, 정음사, 신금문화사, 뭐 현암사, 삼중당, 야, 그분들이 다 스승이에요.
0: 그 중에는 제가 들어본 출판사도 꽤 있습니다.
1: 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래 견디셨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나라의 말을 찾고 그걸 좋은 책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영향가 있는 책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답을 하고 또 더 한 단계 올려야 되겠다. 좀 더 우리다운, 우리 그 선배다운 후배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걸 뭔가 시대의 변화가 막 오고 있는데 지금 막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체제로 그냥 선배들이 쓰시던 걸 그대로 해서 답습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은 몰라도 나쁜 점은
0: 계속
1: 우리가 함몰될 것이다. 네네. 우리가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북한산을 오르면서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나? 이게 맨날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의류문화사하고 정음사 우리 선배께서 해놓으신 거에서 뭐가 그분들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약간 이제 미미한 우리의 몰골을 보면서 스스로 분노했죠. 그러면서 울분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저녁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면서 또 한번 울분을 타는 이런 일들을 자주 하게 되니까 결국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의견으로 뭉치기 시작하는데 싹이 나온 것이 바로 책의 도시를 책의
0: 문화단지를
1: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약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근데 뭔가 더 이 시대를 이끌어야 될 책 만드는 사람의 모습으로 좀 마땅치 않아 이거죠.

0: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책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 군데 모이신 건데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왜 책입니까?
1: 아니, 책이 우리 저 함석헌 선생 내가 제일 중요한 함석헌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좀 알긴 아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0: 저는 그 손녀분이랑 동창입니다.
1: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 인연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0: 저는 국어학자이시죠.
1: 네, 네. 그분은 말이 서야 나라가 선다고 그랬어요. 네네네. 나라가 서려면 말을 똑똑히 해야 된다. 그 요즘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시류의 어떤 사건을 보면 아시잖아요. 말하는 거.
0: 말하는 거, 예.
1: 말하는 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게 삼박자거든. 그게 하나 그렇지만 안 되는데. 그분이 그래서 늘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똑똑히 하고 글을 똑똑히 쓰는 것도 말이거든. 글 똑똑히 쓰고 말 똑똑히.

0: 오똑똑이 하고 그 말로서 가르치고 또 말로서 이제 정치하고 이게 한데 말이 서지 않으니까 안 되니까 이 말이 선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글을 똑바로 쓰고 또 똑바로 읽어야 되고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글들이 그 엄석헌 선생님이 남기신 글에 보면 그득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
1: 예.
0: 그러니까 말은 우리 기본이죠. 그냥 말을 담는 그릇이 책입니다. 말을 담는 그릇이. 그래서 말을 뭐 소리로 담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CD로 담고
1: 컴퓨터에다가도
0: 컴퓨터로 담고. 그런데 오직 우리가 원시적이지만 지금도 담고 있는 종이책.
1: 그럼요. 그럼.
0: 그거는 물을 넣어도 젖지 않는 종이.
1: 네?
0: 말하자면 그 종이 어떤 그 신비로움이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담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글을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글을 담는 것이 오직 그러니까 책이 많이 팔리는 것이 좋은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책은 오직 시장에서 결판만 나는 게 아니에요.
1: 그럼요.
0: 결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결판이 나야 돼. 그런데 당장 우리 눈앞에서는 시장에서 확 나가야 아 그럼 말이 굉장한 말이네. 그래가지고 그 베스트셀러를 쫓아서 그것만 읽으면은 내가 말에 대한 위안을 얻는 그런 좀 버릇이 생겼죠.
1: 네, 편협한 버릇이.
0: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옳게 생각하고 옳게 말하고 옳게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삼박자의 리듬이 왜 생겼냐면 독서에서 생겼거든. 그 독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
1: 네.
0: 근데 어떤 것이 좋은 책이냐 거기서는 상당히 복잡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1: 선생님 나름대로 갖고 계신 네, 철학도 네, 있을 네. 거고
0: 그 운명적으로 만난 책에 매료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책을 말을 고르거나 책을 골라야 될 그런 의무감들이 있죠. 절대적으로.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결정을 하자 이거야. 시장이라는 무대에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놈이 이거다 이거야. 그거는 아니지 않냐. 그게 딱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1: 아니지만
0: 예. 조심해야 되지만 예. 저는 이 책이 좋은 책이 이 좋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약간 좀 도덕적인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심부름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심부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상처도 많이 났지만 어른들이 전부 부르시는 거야. 정엄사, 의료문화사, 네. 응? 또 일조각 뭐 일지사라는 데 좀 있었는데 좋은 선배들이 불러서 야 너희들이 이거 좀 해라 하고 야단칠 때는 날 불러서 야단치는 거예요. 저보다 선배가 있는데도 민음사. 이 야단 안 치시면 나보고 민음사 사장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라. 아 직접 좀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그 선배들을 제껴놓고 저를 부르신 거 그것이 심부름하게 된
1: 첫 번째 계기가
0: 말을 잘 들으니까 예. 귀를 기울이니까
1: 말
0: 귀를 기울이니까
1: 정희 선생님 말씀 중에서 아 시장의 판단이 아니라 역사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말 진짜 마음에 와닿는데
0: 그런 것도 포함해서 우리 출판 도시에 대한 꿈을 남달리 꾸었다 외국보다도 일본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도 여기 와보고
1: 네네.
0: 그 꿈 자체가 같이 있다 이렇게 나한테 위로한 사람이 있어요.
1: 놀래죠. 예. 예,
0: 건축가들이 그래 아 이게 이뤄냈다는 거 자관 조금 프레임이 멋있다 잘 됐다 그러나 좀 더 보완해야 된다고 꼭 단서를 달고 프레임이 좋았다 그래. 프레임 아시잖아요. 예, 이게 틀을 틀을 잘 짜놨는데 그것이 좀 정교해야 되고 또 거기 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세련되게 이 도시를 이끌어야 되는데 역시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하는 말씀을 할 때 그 프레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 것처럼 다들 칭찬하고 내가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상도 받았거든. 그런 상을 받을 정도로 네. 굉장히 하고도 나한테도 무슨 저 그런 어떤 기회들이 여러 번 지나갔어요. 어떻든 그런 프레임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것도 직지 예, 나라기 때문에 그 자긍심들이 있거든. 네.

한편으로는 성공했으니까 일단은 안심은 되지만 또 무한히 진화되어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의 개념을 가지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아직은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

0: 결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더 충족시켜 나가는 정부의 행정부의 힘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 도시가 좀 더 진화할 수 있는 지혜로운 힘도 이제 보채주고 또 경제 활동이 성공에 이르도록 그분들이 이제 좀 더 피곤을 풀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매면서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한 용기를 더 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출판인으로서 이제 한길을 걸어오신 이력을 보면 선생님과 최근의 만남이 그러니까 우연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화당이 1971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름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게 이제 훨씬 더 이전으로 간단 말이죠. 강릉 선교장에 있는 열화당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죠?
0: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자체죠.
1: 자체죠.
0: 저는 조금도 우리 어른께서 심부름도 많이 시키셨는데 그래서 열화당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장 안에.
1: 선교장 안에.
0: 그리고 이제 활례정이라는 이제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요. 나는 그게 요즘 말로 막 대안해서 만들어요. 저기 선교장 그 골로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저 정자가 하나 지었는데 이게 활례정이에요. 활기차게 온다 이런 활례정이지. 막 그런 이름이에요.
1: 활례정.
0: 예.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어요. 활례정 가지고 저 친구도 그걸 썼고요. 왜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정가다 이거. 사실 그 꼴이에요. 예. 근데 거기 활례정에 이제 많은 분들이 왔어 갔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다가 열화당에서 자는 거예요. 아, 예. 그 사랑채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 친척지 정화예요. 손님들이 와서 이웃들이 와서 정다운 이야기 주고받는 공간이에요.
1: 기쁠 열 말씀화 집당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당호를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신
0: 거죠. 아, 우리 이제 오대조 할아버지 200년 전에 야. 그 할아버지가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관리 노릇은 하나도 안 하시고 오직 농사와 문인들과 함께 더불어 금강산 여행하시고 글 짓고 그런 많은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런 그 어른이 이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 나를 200여 년 전에 철원 열단 등록을 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만드니까 그대로 따 맞아요.
1: 근데 그 선교장 하면 이제 이 대표적인 양반 가옥의 이제 하나인데 열화당과도 추억이 많으시죠? 예.
0: 아니 많다 마다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건
1: 어떤 추억이 구체적으로?
0: 우리 어른들께서 군불 때 거기 애를 시켰어요. 우리가 7, 8살 내가 애 아주 7, 8살 때부터도 그래서 그 우리 좀 네, 마름이 있는데 마름이 와서 좀 불쏘시개를 해주면 꼭 이렇게 불을 집어서 불이 타오르도록 그걸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군불 때는 일을 시키셨는데 그게 상당히 의미 있게 느껴져요. 아, 불 때는 거 옛날에는 그 에너지 아닙니까? 온돌에다가 온돌에다 불 넣는 거는 에너지 공급하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기름 가져오듯이.
1: 입으로 밥을 먹듯이.
0: 아, 그럼요. 예. 방도 밥을 먹어야 따뜻해지거든. 그러니까 야, 그 온돌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를 키웠는데 그 군불 때던 생각이 결국은 나를 이 당호에 그 당호대로 일을 하라고 이제 명함을 찍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명함 찍어 주신 거를 내가 아주 소중히 하죠. 소중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건 꼭 내 귀에 들려야만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뜻으로 역사를 거슬러 보면 다 운명적으로 그 지침이 가슴 속에 내려오는 것이거든.
1: 네.
0: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어떤 그런 형식들이나 그 이념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인간이 아닙니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집의 공간이 가기만 하면 그 의미를 나한테 해설을 해줘요. 공간 자체가.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공간에 대한 의미를 터득하고 나니까 이 출판도원지한테도 그 의미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1: 투여가 되죠.
0: 우리 공간 그 아름다운 건물들입니다. 근데 그 건물들이 주는 나에게

큰 영감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사람을 만든다. 아까 초창기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예. 책이 사람을 만들지만 인간이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은 나를 만든다. 그런 것은 아주 철칙이라고 봐요.

0: 참 여러 가지 괴로움도 많았어요. 선교장에서 자라면서 이제 어른들이 나를 압박하신다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내가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 또 뭐 어디 가지 마. 거기 위험해. 아주 어른들이 재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너무나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아, 내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 자관 뭔가 감시자가 있다는 거. 야, 감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감시하는 거지 남이 감시해 주는 게 아니거든. 그걸 내가 배웠어요. 아, 내가 감시의 진정한 뜻을 배웠다. 선교장에서. 이것이 참 나에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크십시오. 모든 책임은 당신한테 있고 당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감시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교육이 됩니다. 나는 그걸 배웠습니다.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만드세요. 이 안에도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하고 자유를 주자.
1: 자, 인생 낭독인 오늘은요, 강릉 선교장의 문화사랑방이었던 열화당의 정신을 이어받아 파주 출판도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명예이사장이자 열화당 대표이신 이기웅 선생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열화당은요, 그 예술과 전통문화에 대한 게 책을 많이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71년 창립 당시 미술 전문 출판사로 이제 방향을 정하게 돼요. 미술 분야에 특별히 이제 포커싱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0: 제가 무슨 미술가도 아니고, 네. 또 미술 전문 편집을 배운 것도 아니고, 네. 사실 그 당시에 내가 시작할 때가 70년대 초인데, 네, 네. 그때만 해도 어렴풋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근데 사실은 미술스러운 책을 내려고 그랬던 기억이 구체적인 현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미술스러운 책을 낸다는 것은 미술이라는 말은 확실히 들어갔는데 책을 좀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이제 미술적인 요소가 아주 흠뻑 젖은, 네. 아주 아담하고 정교하고 또 든든하고 여러 가지 미술에서 미술이 아직 안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 미술에 그 포함해서 아주 좋은 책 만든다. 근데 미술 책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엔.
1: 글쎄요,
0: 어떻게 예. 일본에서 온 책들이 꽤 있었고요. 일본에서 종이책이 종이만의 책이라면 굉장히 그 더 정교하게 더 종이책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이 내려고만 하지 말고 그 나름대로 정교함이 있어야 됩니다. 종이책은 인류 문화의 시작 아닙니까? 사실은 종이책이 종이가 발명하고 그리고 책으로 종이를 엮기 시작하고 활자가 생겼고 이것은 이미 인간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종이라는 그 원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백범일지를 만들었을 때 나는 자, 그 종이책 몇 권 안 되지만 굉장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별명이 몽당연필이에요.
1: 왜요?
0: 몽당연필.
1: 키도 크시고.
0: 아니, 몽당연필이 뭐 키 그건 몽당연필은 이제 쓰고 하도 써서 요것만 남은데 버리지 않아요.
1: 네네.
0: 버리기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몽당연필은 더 이상 닿지 않아요. 난 하도 완고하게 견뎠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연륜이

0: 연필심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뭘 끼워서 또 올 수 있는데
1: 또 써요. 예.
0: 그래서 얼마 안 남아서 요것만 달면 끝나지 하지만 요것이 닳지 않는 연필심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버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래해서 오랫동안 써왔던 그 기억으로 이 도시에 자문을 해줍니다.
2: 남다른 출판 철학 때문인지 여러 당에서 출간한 책들을 보면요, 눈에 띄는 특별한 책들이 많습니다. 2014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본에 충실한 이제 정본이라 그러죠, 백범일지를
0: 복권하셨고요.
2: 예. 2000년에는 이제 안중근 인사의 공판 기록을 엮어낸 안중근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를 펴내기도 하셨습니다. 제목부터 이제 아주 특별한 소명의식 같은 게 느껴져요. 이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으셔서 출판하신 걸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건가요?
0: 네, 네. 정말 출판 도시를 하면서 제가 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 당 직원들이 전부 출판 도시 일에 협력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근로자들은 다시 싫어했죠. 내가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다 명예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일하는 직원들보다 예. 훨씬 더 많이 일했습니다. 뭐 상관하다시피 했으니까. 이런 것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2: 네.
0: 그러니까 내가 몽당연필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그것이, 아니, 이게 공공연필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내 몸을 가지고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랑이 아니라 이걸 전례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을 만드는 일들, 책은 왜 만드느냐,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다.
2: 기록.
0: 책은 전수하기 위해서 만든다. 책은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 팔기 위해서 만든다. 그건 서열 저 아래예요. 파는 것은 그 다음 목표다.
2: 네.
0: 저한테는 그것이 지상 어떤 표어였습니다. 아주.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2: 백범일지는 기록.
0: 백범일지는 그게 그렇게 만든 책을
2: 네.
0: 정가를 못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직원들이. 그건 놔둬. 평소에 백범일지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2: 네.
0: 내가 생각하는 백범일지는 이 정도는 돼야 백범일지인데 하고 그 고생했던 백범의 그 시절에 썼던 그 글들을 다시 염하고 염해서 할아버지를 다시 모셔다가 염해 드리는 거. 삐뚤어 누워 계시면
2: 바로
0: 다시 모셔다가 네. 삐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군요. 아버지의 일은 지가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고쳐드리는 그런 기분으로 백범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흐뭇하지요.
2: 네네네.
0: 근데 300부 찍었는데 남바링을 찍어서 번호를 매겨서 하니까 이제 거의 다 나갔어요. 근데 그 돈은 얼마냐 따지지도 않아. 나는 어떤 기부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분은 그걸 아주 흡족하게 느끼고 백범 선생이 저 상하이 언저리서 쫓겨다니면서 쓸 때 요거 인쇄 받으려고 글 쓰신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0: 예. 네, 그거 보세요. 인간은 그렇게 어떤 내가 백범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없이 온 나라라는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해야 그 다음에 그 모범으로 해서 다른 책도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이 생기죠.
2: 네.
0: 이건 안중근, 이게 나의 인생 바이블이에요.
2: 바이블.
0: 바이블에 네. 가까워요. 이제 안중근 선생이 여순 감옥에 이감돼서, 저 하얼빈에서 이감돼서 사형 집행되기까지 5개월 동안의 법정 기록이에요. 그대로 하나 글자 안 틀리게.
2: 네.
0: 예, 이건 뭐 책들 보면 되게 뭐 미사 여구가 예, 많고,
2: 많고
0: 이건 그냥 재판받는 기록이에요. 그대로 검사들 나중에 문답하고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고 그리고 나중에 판사가 판결 내리는 사형선 판결 내리는 그 기록들이 오롯이 남아있거든. 이걸 내가 왜 어떤 바이블에 가까운 어떤 책으로 생각하냐면 너무나 너무나 놀라운 진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살 때 이걸 읽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좀 장려하고 싶어요. 안중근 정신, 바로 그게 성교장 정신이에요. 안중근은 나의 스승입니다. 안중근 선생이 없으면 내가 아마 반쪽이 날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0: 안중근 선생의 그 법정 기록이 나를 울렸어요. 공개 재판을 하니까 우리 안중근 장군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재판에서 싸워서 이겨야겠다. 그리고요, 5개월 동안 감옥소에 잡혀 있습니다. 한 번도 당당함이 없는 것이 없어요. 엄살 하나 안 부리시고 아픈 신음소리 하나 안 낸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고 나처럼 아마 감동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 역사의식이 사실은 나를 키운 거예요. 이 출판도시를 내가 어려움에 복착했을 때마다 안중근 선생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 그거 하나 못하는 것이 네가 무슨 뭐 열화당을 한다, 출판사를 한다 그러냐? 출판단지를 한다 그러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낸 겁니다. 이겨내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느껴요. 아, 역사의식만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도 내가 허튼 짓은 안 하겠구나.
1: 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책도 많이 내셨어요. 건축, 공예, 사진, 인간문화재까지 다양한 분야를 이제 아우르셨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을 왜 문화경영인, 문화탐험가라고 그러는지 조금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그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데.
0: 전통문화는 우리 국악이라든지 한국음악,
1: 네.
0: 그거는 사실은 얼른 보면은 사람들이 그 뿌리를 생각 안 하고 그 서양음악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든가 그런 걸, 저도 비슷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악에 관한 뭐 구체적인 무슨 교습이라든가 이런 책을 낸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책을 만들면서 얻어낼 수 있는 영양가가 없다면 이건 책은 영양가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 국악이라고 하는 그 운명적인 우리의 음악 아닙니까? 요즘은 우리 음악이 상당히 그 대중적이라고 그래서 뭐라 하지만은 남이 누가 들어도 아주 발랄하고 놀라운 그런 음악으로 상당히 진화하고 있어요.
1: 예.
0: 그리고 그것이 원형성은 또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약간의 그 소위 버전을 달리하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호소력 있는 음악을 만드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많지요. 우리 민속음악에 관한 책도 내고, 우리 춤, 우리 가락, 우리 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중에 내가 이 책을 이거 접하다 보니까 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국악을 많이 그냥 운명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운명적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상당히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이 도시에 대한 생각을 했다, 이런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1: 네네네. 아, 이제 아까도 이제 미술에 관한 책, 그다음에 역사에 관한 책, 뭐 음악에 관한 책까지 아주 다양한 책을 만들어 오시고 계신데, 파주 출판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고 산상결의를 했던 동지 중에 한 분이시죠.
0: 그럼...
1: 한길사 김원호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기웅의 책에 바치는 헌신, 책에 대한 신념은 종교처럼 존엄하다. 이게 이제 종교라는 단어와 존엄하다는 단어를 네.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진지했죠.
1: 네.
0: 진지한 건 사실 지금도 진지하고요.
1: 네. 근데 유머 감각도 대단하세요. 지금 인터뷰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0: 네. 네. 유머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네. 하여튼 그 책을 너무 사람들이 무겁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삶이거든. 책은 나의 삶이지
1: 네.
0: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책을 만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참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내가 직접 만드니까, 내가 저 다른 회사에 있다가 이제 직접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 옥 두 권을 빼와 가지고 아버지께 먼저 갖다 드리고 내가 집으로 갔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게 아버지께서는 꼭 그 보시다가 또 머리맡에 꼭 놓고 주무신대요. 근데 그게 어머니께서 그래 꼭 기도하시는 것 같다. 아들 똑바로 만들어라. 책 똑바로 만들어라. 그 말이 나를 굉장히 무겁게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리고 읽어보신 얘기를 슬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뭐 잘나서 이게 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0: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우리 집안의 전통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1: 네네네.
0: 하고 그 공간에 그득이 차 있는 한적들이 결국은 지금 장성하게 가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무언의 이야기를 난 한 번도 거의 몰랐어요.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거든. 네네네. 그때 뭐 일본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이거 보니까 아,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인간의 그 전부구나.
1: 하는
0: 거는 우리 아버지나 어른들 네. 통해서 그렇게
1: 네.
0: 만들어 주신 거예요.
1: 네네.
0: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문득 책에 접한 사람이 아니고 한 생활 속에서 내가 책을 터득하진 않았지만 책이 뭔지는 알고 책 냄새도 알고. 파주 출판 도시라고 하는 도시적 사명을 생각하고 지었고 이 공동체의 운명, 미래를 향한 길 이런 것들을 한시도 거기서 눈에 띈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속에서 일부 함께 가는 공간, 함께 만드는 공간, 그리고 함부로 오래 가야 될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출판사가 갖출 수 있는 대단히 이상적인 공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건물을 설계한 영국 사람 플로리안 베이겔이라고 하는 그런 필립 크리스토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지었는데 뭐 꼼꼼하게 나를 취재하고 심지어는 강릉에 있는 내 고향까지 따라가서 열하당이라는 오래된 건물을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의무감 가지고 이 설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0: 여러당 책 박물관은 사실은 제 개인 서재였습니다. 내가 대학교 학생 다닐 때에도 그 내 방이 좀 책이 많았는데 그 책과 또 내가 결혼하고 또 옮겨서 내가 우리 살림집과 연결된 책과 이런 것들이 커가면서 여러당 책 박물관으로 진화한 것이지 이것이 독자적으로 뭔가 꾸민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책이 모아지고 또 함께 이제 자료실처럼 컸다가 주위에서도 뭐 같이 좀 보자 하는 바람에 약간 공개하는 이제 책 박물관으로 이제 진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여러 당의 책 박물관을 이제 돌아보면 디지털 기술로는 이제 재현할 수 없는 어떤 종이책만의 아우라가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요즘 이제 종이책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해요. 평생 출판인의 길을 걸어오신 선생님께서 이 종이책의 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종이책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근데 오다가 수정이 돼야 돼. 수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런 것을 걸러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제가 말씀대로
1: 네네네.
0: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도시가.
1: 맞아요.
0: 내가 독불장군이에요. 네. 사실 그런 면에서는 내가 좀 출판계에서 위험하다고 보는데 나는 출판 비평가보다도 좀 더 강합니다. 출판 비평가들은 옹호해 줘요 좀. 가물도 안 됐으니까 옹호해 주는데 나는 옹호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자정 능력이 없는 책은 위험한 책이에요. 나는 내 책을 안 사줘도 좋으니까 그런 기능을 갖는 국가를 원합니다. 우리가 국가는 정말 역사의 시기를 보면서 책을 바라봐야 된다. 당대를 위해서 네. 자기 손목시계에 나타나는 시간에도만 안 된다. 그런 이런 얘기를 난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도시에 와서 책을 올바로 만드는 계획을 세웁시다. 응? 우리 학자들과 교육자들과 출판인들과 편집자들과 더불어 토론하는데 토론의 책임자는 이기웅 명예이사장이 좀 한번 맡아달라고. 그러시면 내가 네. 책 좋은 얘기 많이 하죠. 어디 결론이 안 나더라도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 정신

0: 신을 바짝 차리는 정무 행정지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 그 무슨 돈만 퍼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 지원.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방법이 자정 능력. 자정 능력을 자정 능력으로 이
0: 남이 어떻게 다 해줍니까? 우리는 스스로 했잖아요. 우리 출판도시.
1: 네, 맞습니다. 현재 여러 당과 이제 파주 출판도시 외에도 진짜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제문화도시 교류협회 이사장직도 맡고 계십니다. 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0: 그거는 그냥 네. 영원도서관 이제 제가 네네. 이렇게 적고. 근데 그거를 남의 힘으로 짓지 않았어요. 내가 해줬고 건축가가 도네이션 했습니다. 조병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건축가가 도네이션 해서 제가 돈을 마련해서 아까도 말씀 백부매치 기부자들 이런 분들이 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영원도서관에서 내는 책들이에요.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책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음을 향해 또 달려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걸 보면서 또 느끼고 헤이리의 아주 꽃 같은 거죠.
1: 네네네.
0: 그다음에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독일의 네. 세계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도서전시회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가는 길에 이번에 했습니다.
1: 들었어요.
0: 네, 가는 길에
1: 교두배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0: 네, 비엔나 있죠. 비엔나, 오스트리아. 바로 네. 오스트리아하고 뭐 가깝기
1: 묻었잖아요.
0: 때문에 네. 거기에 저 문화원이 문을 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SOO 회사 해가지고 그 책을 넣어드렸죠. 도서관. 내드리는데 그거 보니까 아이고 원장이 또 새로 부임한 원장인데 그 준비하느라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식사도 같이 하고 가서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무던히 합니다.
1: 네네네.
0: 누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해요.
1: 소명의식이 말하자면
0: 외교에는 네. 외교에는 반드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도 오시고 해서 원장하고 또 지금 팀이 구성이 되는데 야 여기저기서 지원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지원해가지고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팀이 새로 구성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좀 야, 위로를 많이 해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까 참 외교관이 온 것처럼 네. 느껴지나 봐요.
1: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책이 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셈인데요. 해마다 주제를 이제 다르게 하는데 그동안 어떤 책들을 독일에 이제 소개를 하셨습니까?
0: 제가 이 처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쓰는가? 문자가 무엇이고 언어가 무엇이고 언어의 세계가 누구고 세종대왕 뭐 포함해서 독일과 비교해보고 저 우리 라이프치 도서전시회 특집이 있어요. 저 첫에는 우리 한글, 그다음에 한식,
1: 그다음 먹는 거.
0: 예. 야 한식 전문가들이 쫙 가서요. 도서전시회에서 그 막 예. 과자. 이 건거들 예. 그런 걸 만든 거 가지고 젖은 걸 못 가져가니까 이야 예. 인기가 바글바글해서 금년에도요 여기 금년에도 갔는데 또 바글바글했어. 야, 먹는 거 이렇게 주면 과자 이런 거 한과
1: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책을 만드시는 데 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민간 외교
0: 책이 그 안에 다 있거든.
1: 그렇습니다.
0: 책이 예. 거기 있음으로서 있는 거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기 때문에 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전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파가 되는 것이고 교육이 일어나고 그 우리의 정신의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책의 그 존재 가치를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도서 전시회는 맨날 도서만 어떻게 하냐고 한번 팔아볼까 뭐 이런 거 아 이거 유치하잖아요. 그냥 책의 볼륨을 알려주면 그 안에 자동적으로 책이 알려집니다.
1: 책으로 문화 해결을 하는 셈인데요. 네네. 올해 한국관에서는 어떤 책이 가장 인기가 있었나요?
0: 올해가 아까 미술 말씀 나누셨지만은 미술책을 이제 미술스러운 거. 아직 우리가 시각 문화.
1: 네네.
0: 청각이 아니라 시각 문화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전적들을 역사적 전적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그 현역들.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그거 뭐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화가들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1: 그래서
0: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우리 문화의 여러 가지 저력을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특집이 하나 있다고 특집만 해버리면 이 특집이 고립화되거든.
1: 그렇죠.
0: 이거 예. 그림 하나가 있나? 뭐죠? 우리 인왕 제색도라든가 또 우리의 도자기라든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그 조각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어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이것이 전부 우리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년과 재작년에 문학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네네. 우리만 단독으로 저기 베를린에 옮겨가지고 단독으로 2년인가 3년 네. 했어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거기도 특집이 이제 문학을 주로 했습니다. 문학을 했는데 문학을 뭐 워낙 넓은 분야니까 이제 특집. 처음에는 한글, 한식, 한옥, 한국 한복,
1: 한복.
0: 한국 옷. 안중근 선생 어머니가 네네. 안중근 선생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자 지어준 그
1: 수의.
0: 하얀 수의 이제 하얀 옷입니다. 두루마기까지예요.
1: 두루마기까지.
0: 예. 바지 저고리에다가 두루마기까지 하신 거 그대로 우리나라의 그 침전장 바느질 그 인간문화재 구혜자씨라고 있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문화재가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몇 년 전서부터 안중근 어머니가 지어준 흰 옷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걸 전부 다 복원하셨어요. 근데 그걸 영원도서관에 지금 걸어놨죠. 그걸 이제 내가 그 전시장에서 돋아. 전시장에서 내가 이거를 내가 입어주면서 구혜자 선생도 모시고 갔거든. 그 안중근이 지어준 흰 옷을 이렇게 구혜자 씨가 입혀주는 그걸 이제 실현을 하면서 그 전시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알렸더니 그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구혜자 씨가 어머니가 너무 젊고 아들이 너무 늙어서 그런데 안경을 썼기 때문에 안경을 벗었어요. 이렇게 우리 안중근 선생은 안경을 안 썼다고 내가 탁 집어 던지니까 깨질까 봐 그런 쇼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우리 안중근 선생의 수의를 내가 한번 입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역사의 연출이니까
1: 좋으셨겠습니다. 네. 그 또한 문화탐험가이자 기획자로서도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요즘에 선생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0: 사람이 이제 요즘은 그거더라고요. 저 고독사.
1: 고독사.
0: 고독사. 뭐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책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는 거. 전 사실 그런 것을 훈련 삼아 지금 요즘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나 자신도 우리 인류 세계에서 책쟁이로 태어나가지고 일하다가 내가 가장 아름다운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런 것이 이제 이 책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는 영혼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이런 책들이 네. 역사는 나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지속되는 네. 거니까 내가 이런 것을 모델로 이렇게 내가 하면 그것이 내 그 이제 관심사가 최대의 관심사에서 처음에 이 책이 책다운 책으로 인류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내 요즘 실험의 가장 초점이죠.
1: 그 실험 반드시 성공할
0: 그거는 굉장히
1: 겁니다.
0: 중요하고요. 네. 또 그것이 위안이 사실은 깨달은 사람에게는 위안이 옵니다. 아니 책은 나의 뭐 그냥 운명이죠. 뭐 근데 책의 원리를 버리면 안 되고 원리를 지켜나가면서 걸음장치를 통해서 책의 양을 줄이고 정의화하고 내가 이게 무리하게 책을 내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책이 없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검증하면서 검증 기능도 없이 막 나가면 안 됩니다. 운명은 사실이에요. 책에 기대지 않으면 운명이 안 되는 게 다 장치적으로 돼버렸고 내가 여기서 떠나면 그리워서 못 견뎌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책을 엮었으니까 이렇게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막 엮고 그랬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한적 엮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이게 뭐 그림책도 만들고 시집도 만들고 그런 인생을 그 뭔가 운명처럼 계시가 있었던 것 같죠.
1: 파주 출판 도시가 어느덧 30년을 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성장해 나갈지가 대단히 기대가 많이 되고 그런데 출판 도시를 만든 주역으로서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꿈, 파주 출판 도시에 대한 꿈 뭘까요?
0: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자력으로 짓고 설계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공공용지는 기부 체납을 해서 그 공공용지는 아무래도 아무리 우리가 샀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개발했다 하더라도 기부 체납을 해요. 관리할 때다. 관리할 때는 파주시예요. 경기도고 이제 이런 공간이 그냥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점이에요. 여유 없이 빡빡하다 그러면 또 값도 오르고 또 뭐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고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이제 가격도 눌러져 있고 해서 여기를 이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진 네.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이 책과 그 인접 분야를 위한 문화산업 분야 아주 좀 폭넓게 문화산업 분야에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거리를 배울 수 있는 곳. 여기는 또 대학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안상수 씨가 교장으로 있고 제가 있습니다. 또 이사장으로 있는데 네네네. 그 학교가 파티라고 그 문자 디자인 학교인데 그런 학교들이 몇 개가 서거나 하는 그걸 정부가 좀 이렇게 활기차게 그것을 배우고 일하면서 월급도 받게 하는 그런 일자리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전문가들을 좀 투여해서 정부의 힘으로 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그 좀 힘을 좀 쓰겠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걸 행정력까지 갖추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주는 이런 기회를 난 만드는 게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리고 건물도 살고 그 안에 있는 공간도 충분히 이용을 하고 그리고 도시는 전체적으로 활기차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부부터 새로 해요. 저 하니까 이게 야, 참 스산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거는 금방 뭐가 자기한테 다가오지 않는 은근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의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은 고즈넉한 느낌과 또 문화적 꽃다움이 여기 같이 공존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해치지 않게 공존하는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있습니다. 찾아보면 여기 겉으로 보면 쭉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열정적인 편집자들이나 북 디자이너들이나 또 아니면 교정 보는 젊은이들이나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용한 열정이 거기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려야 그 문이 열리고 또 찾아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거리에서만은 탐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고즈넉함도 즐기시면서 또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권하드리고 싶습니다.
1: 자, 오늘은 책을 통해 한국의 문예 부흥을 꿈꾸는 문화탐험가 파주 출판도시 명예이사장이자 열화당 대표이신 이기웅 선생님과 함께했는데요. 아,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연대의 힘으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공간 GSP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공동의 선을 위해 온몸으로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어른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책의 향기에 흠뻑 빠져본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래다가 하신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놀라운 것은 이 참석자들의 수만큼 여러 장을 그려가지고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나귀를 타고 좀 늦게 오시는 분이 있죠. 항상 저렇게 지각생들이 보입니다. 처음 만났던 그 20년 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날을 추억하면서 모임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윤진영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에서는 우리 옛그림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옛그림 좋아하시는지요? 싫어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예, 어떤 명작, 명품보다는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모임을 기념해서 그린 개회도라고 하는 그림을 오늘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제가 만남과 인연을 그리다 이런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개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잠깐 정리한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라고 하면 한자로 매절개 모일 회자를 쓰죠. 아, 이게 개모임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금전을 모아서 뭐 이자를 늘리는 이런 개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조선시대 양반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했던 사교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동료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관청에 소속된 관료들, 또 과거 시험을 함께 합격한 동기생들, 그 다음에 나이나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끼리 사적인 조직처럼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 초기라고 할 수 있는 한 400년 전 15, 16세기에 이 그림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한 17세기부터는 이제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개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념사진 같은 개회도라는 그림을 이제 남기는 것이 관행이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참석자들의 수만큼 여러 장을 그려가지고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없던 시대에 기념사진의 기능을 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관료사회의 어떤 결속과 소통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개회의 종류가 곧 이제 개회도 그림의 종류가 되는데 한번 보시면 동관이라고 해서 같은 관청에 근무하는 동료 관원들끼리 결성한 개회가 있고요. 도감이라고 해서 국가의 어떤 일을 할 때 임시 관청으로 만들었던 도감에서 활동했던 관료들끼리 또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이라고 해서 이 동방은 과거 시험 합격자들의 방을 붙이죠. 거기에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합격 동기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그러면 이 과거 합격 동기생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고요. 동경이라고 해서 이 경자는 나이 경자인데요. 나이가 같은 동갑생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로회, 기영회라고 해서 국가 원로 관료들의 모임을 또 이 개회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개회도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멋진 그림이 있는데 제일 위쪽에 표제, 제목이 들어갑니다. 희경루 방회도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갖는 장면이 그 밑에 그려지고 그 아래에는 참석자들의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관직, 품계, 이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저분들이 어떤 이유로 모임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사연을 글로서 기록을 했던 것이죠. 아주 완벽한 기록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 기록을 보면 1567년 연도가 나옵니다. 언제 했느냐? 1567년 누가 했느냐? 좌목에 나오는 다섯 명의 관리들이 무엇을 했느냐? 방회라고 하는 과거 합격 동기생들의 모임을 어디에서? 희경루라고 하는 누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건 그림이 보여주고요. 왜 했느냐 하는 건 밑에 기록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주 완전한 기록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개회도다 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개회도를 세 개로 나누어서 개회가 열리는 장소를 여러분과 한번 찾아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관청에 근무했던 분들의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 또 과거 합격 동기생들의 인연을 추억하는 그림,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0년 전 그림으로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우리 4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아주 좋아했던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이상적인 풍경을 그린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 세 점 그림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경물의 중심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언덕이 있고 소나무 두 그루가 딱 들어가죠. 저게 아마 저

시대에 저분들의 어떤 약속된 하나의 코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 그래서 저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시대 양식이라고 부르는데 한 400년 전 유행했던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개회도인데요. 이 개회도도 바로 말씀드린 그런 양식을 취하고 있죠. 강변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조 관원들 모임인데요. 역시 아래쪽에 소나무 두 그루가 딱 들어있죠. 아, 이게 그 시대 화풍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모임의 장면 세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왼쪽에 한 8명 앉아서 이제 모임을 갖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나귀를 타고 좀 늦게 오시는 분이 있죠. 항상 저렇게 지각생들이 보입니다. 아, 그래도 그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 출석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또 다른 개회도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1586년에 그린 건데요. 역시 소나무가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경물이 집중되어 있죠. 왼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그림에서 차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소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이 왼쪽 언덕에는 소나무가 없어요. 자세히 보실까요? 오른쪽은 늘 그리던 투식대로 그린 겁니다. 소나무를 넣어가지고. 근데 왼쪽은 그런 투식과 형식을 떠나서 실제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은 실경을 그린 것이죠. 야, 그래서 이게 아주 조그만 그림의 차이지만 뭔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다른 이런 개회도에도 다 왼쪽 아래쪽에 언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야, 저 언덕은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자주 즐겨 찾았던 아주 명소, 아주 경관이 좋은 곳이 아니었겠나, 이런 추측을 하고 제가 저 언덕을 한번 찾아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 언덕을 찾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또 한강변에 언덕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단서가 그림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언덕 건너편에 조그마한 섬처럼 보이는 게 있죠. 섬입니다. 그래서 한강에 섬은 몇 개 안 되니까 그 섬을 찾아가지고 그 섬 주변에 저런 아름다운 명소가 있었나,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 섬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아, 이 섬이 말이죠, 옛날에 있던 섬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요, 섬이 아닌 것들이 지금 섬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밤섬, 또 선유도, 그죠? 예. 그런 섬들. 야, 이 섬에도 어떤 역사적인 변화가 많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저 그림 속에 보이는 섬과 이 그림 속에 보이는 이 언덕, 이걸 한번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강변으로 나가서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람선도 타보고 강변도 거닐고,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지하철 속에서 저 언덕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언덕일까요? 바로 절두산 성당이 있는 절두산이라는 저 언덕이었습니다. 옛날 이름이 잠두봉이었습니다. 누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예. 그리고 저곳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았냐 하면 저 주위에 살던 새들이 하도 사람들 소리가 시끄러워서 둥지를 버리고 떠났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명소였습니다. 옛날 기록 하나 보겠습니다. 세종실록에 이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신들이 오면 가장 먼저 데리고 가는 곳이 저 잠두봉이었다고 합니다. 저기서 이제 한강을 관망하고 내려와서 이제 배를 타고 유람 코스로 이어졌던 것이죠. 실록에 보니까 사신들이 저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이 풍경을 바라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곳은 우리 북송대 소동파가 논의했던 적벽과 다름이 없는 풍경이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명소죠. 그래서 이곳은 조선의 적벽이다,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시선 속에도 이 풍경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저 성당으로 찾아가서 이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건너편에 섬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갔더니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성당 테라스, 저 꼭대기는 좀 위험하고 저 테라스 쪽에 가서 본다면 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순교 기념관이에요. 그래서 원장 수녀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테라스를 쭉 해가지고 저쪽 모퉁이로 딱 돌아서니까 아, 저는 막 온몸에 전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그림 속에서 그토록 찾고자 했던 섬이 바로 제 눈앞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 건너편에 섬처럼 보이는 게 있죠. 예, 클로즈업을 하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원래 그림처럼 봉우리가 이렇게 뽕긋 올라와 있었는데 한강 다리를 놓으면서 그 봉우리를 잘라버리게 된 거죠. 저 섬이 무슨 섬일까요? 옛날 제2한강교, 지금의 양화대교가 건너가는 선유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 그 생태공원으로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죠. 야, 그래서 저 섬이 바로 제가 찾고자 했던 500년 전저 그림에 나오는 섬이었다는 거죠. 500년 전 섬의 모습이 지금 오른쪽 같이 되어 있고, 오른쪽 섬의 500년 전 모습이 왼쪽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그냥 생각 속에, 관념 속에 풍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이 화가들이 분명히 실경을 보고 그린, 이건 실경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장소 근거를 밝혀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이는 언덕은 말씀드린 잠두봉이고, 저 섬은 선유도고, 이건 제2한강교 만들 때 모습입니다. 저 끝에 선유도를 이 다리가 관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 속에 잠두봉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왼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두고 경물의 방향과 각도와 위치를 고려해 보니까 이건 뭐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념 속에 산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이 지명을 찾아서 이건 정말 소중한 우리 조선 초기에 실경산수하다 하는 걸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선유도, 오른쪽 그림 속에 보이는 섬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잠두봉, 선유도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400년 전 풍경이고요. 계외도를 통해서 이제 밝힐 수 있게 된 우리 서울의 명소이자 또 유서 깊은 역사의 장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선유도는 겸재정선이 또 저렇게 진경산수로 그렸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부자들의 별장도 있고요. 또 고기 잡는 어부들의 가옥도 보입니다. 저 모습이 제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한 270년 전 그림이고요. 왼쪽은 500년 전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겸재정선이 진경산수화로 그린 겁니다. 왼쪽에 잠두봉이 보이고 건너편에 선유도가 보이죠. 아마 이곳은 옛날 양화 나루터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아마 양화 나루터의 랜드마크가 아닌가 하는 풍경이 바로 이 풍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지금 선유도의 모습입니다. 생태공원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사진은 70년 전, 그 왼쪽은 100년 전, 오른쪽 위에 사진은 300년 전, 그 옆에는 400년 전, 500년 전 모습입니다. 어떤 경관을 그림을 통해서 그 경관의 변화상과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죠. 그래서 저런 모습과 기록과 또 현장과 이런 것들이 계외도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우리 시대의 콘텐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수화의 역사에서 정말 화가들이 우리나라의 풍경을 보고 본대로 진솔하게 그린 그림은 18세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가 등장할 때까지. 근데 제가 찾은 계외도를 보면 아, 이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조선 초기에도 화가들이 어떤 목적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실경산수화를

그려낼 수 있었고, 그런 그림들이 이제 개외도가 입증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경산수와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개회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

그림 속에 또 이런 사실이 있구나 하는 걸 아주 흥미롭게 또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동관의 만남을 기억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동관은 같은 관청에 근무하는 동료 관원들끼리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그림은 총마개회도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고, 저 총마라고 하는 것은 사헌부라는 관청에 근무했던 감찰 관료 24명을 얘기합니다. 사헌부는 지금 얘기하면 감사원,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파워 있는 요직에 있던 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헌부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자리가 사헌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이 그림은 400년 전 세종로를 그린 거고요.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이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그 자리에 지어져 있던 사헌부 건물입니다. 400년 전 세종로 그림으로 볼수 있다는 게참 신비롭죠. 그리고 저기에 보면 작은 개울이 하나 지나가고 있죠. 저게 이제 인왕산, 백악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저곳을 지나가지고 이제 청계천으로 합류되는 그런 모습을 또 그려놓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감찰 24명의 이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저걸 연구하려면 저 24명의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하다가 이정회라고 하는 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아주 결정적인 자료를 갖고 계셨어요. 오른쪽은 이정회가 가지고 있던 개회도였고요. 저분이 살았을 때 남긴 기록들을 후손들이 이렇게 송간선조 실기라고요.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송간은 저 이정회란 분의 호가 되겠습니다. 저 기록 속에 연보라고 해서 이정회의 그 어떤 삶의 내력을 1년 단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연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실물로 보고 계시는데, 저 위쪽에 보니까 중국 연호를 썼죠. 만력 19년, 1591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회 50세 때 2월 달에 설 총마개회, 총마개회를 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저 2월 달에 개회를 열고 만들었던 개회도가 바로 오른쪽 개회도가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약간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저 오른쪽에 2월 4일 신미라고 적어 놨죠. 날짜가 나옵니다. 2월 4일. 날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저분이 평생의 일기를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일기를 남겼는데 1591년 일기를 제가 찾았어요. 자, 그러면 저 일기장 속에 1591년 2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찾아본다면 이 개회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정말 어렵게 찾은 자료인데 떨리는 손으로 이제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 일기가 좀 이상해요. 제가 찾는 5일, 4일자 일기장은 찢겨져 나가고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봤더니 누가 한 장을 찢어가면서 이런 글씨를 남겨놓았습니다. 이한 장은 방손 중협씨라는 사람이 유목으로 삼기 위해서 찢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할거라고 있죠. 찢을할자 갈것자 찢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라 뭐 이렇게 이제 한줄 남겨놓은 거죠. 뭐 물론 필첩이나 유목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일기장 한장 찢어갈 수 있죠. 근데 왜 하필 내가 찾는 그 장을 찢어갔느냐? 이게 이제 제가 너무나 억울해서. 정말 어렵게 찾은 자료인데 결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건 도저히 일기장을 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걸한두달 전으로 올라가가지고 일기 내용을 아주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뭔가 비밀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1590년 12월 21일부터 이제 봅니다. 봤더니 한자로 도목정사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국왕이 왕이

임명, 관직을 임명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2월 22일 날 망수점이라고 돼 있죠. 후보자, 관직 후보자 명단이 올라가서 왕으로부터 낙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망수점. 초기에 이제 금군별장 구선복이라는 사람을 대체해서 3명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점을 하나 찍었죠. 저게 이제 영조대왕이 저 사람을 낙점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바로 관직에 임명이 된다는 거죠. 저런 낙점을 받는 걸 이제 망수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낙점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 하루 쉬고 12월 24일 날 숙배라고 합니다. 숙배는 이제 왕을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고요. 그걸 마치고 나면 이제 서경이라고 해서 저 서경은 요즘 말로는 이제 신원조회를 얘기하는 거죠. 집안에 뭐 좀 의심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재산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세평은 어떤지 뭐 이런 걸 이제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관료가 되려면 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 과정을 이정회가 하나씩 거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신원조회에 들어간 지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 하면 본청 견월이라고 되어 있죠. 저 월자는 넘어갔다는 겁니다. 보류되었다는 거고 견자는 피동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보류됨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통분통분이라고 적어놓았죠. 야, 요즘 우리가 분통 터진다 하는 걸 옛날에는 통분통분 저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 두 번째 서경 결과가 날라왔는데 또 보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틀 뒤에 세 번째 연락이 왔는데 또 보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삼진 아웃제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관직 임용이 안 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분은 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인가 하면 퇴계 이황의 11촌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이제 살인파로 정계에 다 자리 잡고 있었죠. 서해 유성룡 이런 분이 이제 이정회하고 거의 동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열흘 뒤에 정월 16일 날, 17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 이제 신원조회가 무사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적혀 있는 회자, 허참, 면신, 비공식적인 요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회자는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근무해야 될 관청에 선배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빈손으로 가지 않고 또 선물 가지고 갔겠죠. 예. 이제 그 다음날 뭘 했냐 하니까 허참, 이 허참이라는 것은 1차 신고식을 얘기합니다. 신고식을 또 성대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신고식이 또 선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분은 이제 관직 생활 내내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뭐 어떤 사람은 화거시험에 합격했는데 신고식할 돈이 없어서 관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빚을 내가지고 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막 파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1차 신고식부터 정확히 15일 뒤에 2차 신고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면신이라는 신고식입니다. 신참을 면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정월 1월 19일부터 정확하게 보름 뒤면 며칠이죠? 2월 4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찢겨져 나간 일기장 속에 그 기록은 2차 신고식 하는 날이었고요. 2차 신고식 때 뭘 했냐 하면 개회도 24점을 만들어가지고 선배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돌리고 자기도 한 점을 가졌던 거죠. 예. 근데 저 개회도 지금 만들려면요. 적어도 한 50만 원 한 점에 한 30만 원 정도라고 해도 24개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 600만 원, 700만 원 넘게 들죠. 그러니까 관직에 합격해가지고 발령받아 갔을 때 저런 힘든 일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불합리한 면도 있구나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회도는 뭐냐? 제가 새로운 누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 관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 계회도가 그대로 입증해 주는 하나의 기록 자료로 서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그 왼쪽 연보 기록을 보니까요. 3월, 윤 3월 달에 또 한 번 기회가 있죠. 아니, 2월 달에 했는데 이건 또 뭔가 봤더니 이정회 밑에 또 누군가 신참이 온 겁니다. 그 신참이 또 그래가지고 돌린 걸 이정회가 한 점 받은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보관을 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정회는 어렵게 사원부 감찰이 되었는데 한 석 달 있다가 횡성현감으로 떠납니다. 그 떠난 자리에 또 누군가 들어오겠죠. 그 사람이 또 기회도를 만들어가지고 또 돌렸죠. 그게 이제 오른쪽 기회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회도는 일제강점기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저는 사라진 줄 알았더니 저게 전라도 화순의 후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왼쪽 그림하고 거의 똑같죠. 같은 연도에 그려진 건데 2월 달에 그렸고 5월 달에 그렸고 석 달 텀을 두고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저 그림의 가치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정회가 2월 달에 와가지고 선배들에게 24개를 만들어서 돌렸던 계회도가 있고 두 달 뒤에 자기 후임이 와서 준 걸 받은 계회도가 있고 자기가 떠난 뒤에 거기에 온 후임이 또 만들어서 돌린 계회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원부에서는 한 넉 달 동안 세 번의 계회도가 있었고 수십 점의 계회도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관직 생활 한 20, 30년 하고 나면 계회도만 아마 한 방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 관직 생활의 이력이고 내가 관직 생활하면서 누구와 함께 근무했던가 나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기록으로 남겨주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계회도를 많이 남긴 관청이 의금부라고요. 의금부는 죄인들 체포에 와가지고 취조하고 고문하고 죄인들 다루는 곳이죠. 아주 저 땅에 기가 아주 셌다 그래요. 이 의금부는 기강이 굉장히 강하고요. 군기가 셌던 관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수들이 들어올 때는 계회도를 아주 철저히 그래서 남겼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수만 점의 저런 계회도가 제작되었던 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의금부 규정집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신일에 첩을 만들어서 나누어 갖는다. 이 계첩을 만들어서 신고식 때 나누어 갖는다는 거죠. 이건 오래전부터 있어온 규칙이다. 그래서 반드시 계회첩을 나누어 가진 뒤에 신고식을 허락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 줄의 기록 때문에 수만 점의 계회도가 만들어졌던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그렇게 보지만 저분들도 당사자들은 함께 근무하게 된 그 인연, 그 만남이 너무나 소중해서 기억 속에 남기지 못합니다.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한 하나의 기록물로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계회도, 특히 동관 계회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그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 1567년, 한 400년 훨씬 전이죠. 과거 합격 동계생들이 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1567년 과거 합격자가 33명이거든요. 문과 합격자. 그 33명이 이제 과거에 합격해서 발령을 받고 전국에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렇게 흩어진 동기들이 20년 만에 전라도 광주에서 만난 겁니다. 야, 우리의 오늘의 만남이 정말 반갑고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냐. 우리 그냥 갈 수 없다. 기념사진 촬영하자 라고 해서 기념사진 촬영하듯이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계회도입니다. 제목이 희경루 방회도인데요. 방회는 과거 합격 동기생들의 모임이고요. 희경루는 찾아보니까 전라도 광주에 있던 누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방에서 제작한 거죠. 그래서 더 특이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동기생 다섯 명이 지금 보시면 이 역기역자로 앉아 있죠. 다섯 명이 앉아 있는데 동기생은 다섯 명인데
기녀가 36명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이거 풍류로 봐야 될까요? 향락적인 분위기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걸 풍류로 보고자 합니다. 서울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자, 이거는 서울 우리 호조에 근무하는 난관들이 가진 모임을 그린 건데요. 호조 난관 계획도라고 합니다. 아주 절도 있죠. 딱 이렇게 상 놓고 앉고 기녀들도 있습니다만 밖에 나가 계세요 해가지고 난간 밖으로 다 나와 있죠. 아주 절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관료사회에서 한 3명 이상 모이게 되면 이 자리 서열 이걸 굉장히 따졌습니다. 따졌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자리 서열 굉장히 중요해서 얘기거든요. 지금 저 자리에서는 서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있는 분이 상석 1번이고 오른쪽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번째 저렇게 앉는 거죠. 근데 그림 밑에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기 관직과 이름 들어가는데 최응용이라고 되어 있죠. 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관직이 광주 목사예요. 광주 시장이죠. 근데 두 번째 분은 전라도 관찰사입니다. 전라도지사죠. 근데 여러분, 도지사가 시장보다 직급이 높죠. 근데 밖에 있어요. 이건 조선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림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했더니 아까 그림 밑에 있는 한자로 적어낸 그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앉아가지고 좌우에 가, 기녀를 둔 자가 광목, 광주 목사고, 맞죠? 동쪽에 앉아서 이 모임을 준비했던 사람이 방백, 관찰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시장이 상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과거 시험 방목이라고 해서 합격자 명단 기록을 보니까 합격했을 당시에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적을 봤더니 광주 목사가 장원급제를 한 사람입니다. 1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라도 관찰사는 12등을 했습니다. 야, 이날 이분들 모임에 자리 서열의 기준은 20년 전 성적 순서대로 앉은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뭐 성적 그러면 다 이 거부감을 갖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그 20년 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날을 추억하면서 모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동기생 중에 장원급제자가 있으면 굉장히 예우를 하고 이렇게 잘 좀 이렇게 떠받들었다고 하는 그런 전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생들의 이 자리 서열 기준이 성적순이었다는 거 굉장히 특이한 또 그런 관행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 한때 아주 즐거운 또 반가운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기록은 됩니다. 사연을 기록하고 명단을 남기면 기록이 되는데 왜 그림까지 남겼을까요? 우리의 이 모습 내 가슴 속에, 내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념사진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카메라가 없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이런 걸 이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저 뒤에도 붙어 있지만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630년, 그러니까 1582년에 생원진사 시험에 합격한 동기생 200명이 50년이 지나가지고 서울에서 관직 생활하는 우리 동기들 모여라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고 12분만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12개 그려가지고 나누어 가졌는데요. 그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림 뒤에 이 명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네 분은 정일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이에요. 그 다음 옆에 파란 박스에 있는 분은 2품 차관급,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도 3품 이내에 드는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원진사 동기생 중에 정승 한 명 나오면 그 동기 성공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명이나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생원진사 동기생 중에 가장 출세한 인물이 많이 나왔던 가장 파워풀한 동기생들이 이 동기인 같습니다. 자, 이분들은 그러면 다 연세가 많죠. 정년 퇴임해야 될 분들이 지금 현직에 저렇게 다 계시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역시 자리 서열을 따지는 거죠. 제일 상석이 벽을 등지고 입구를 바라보는
일품 장관급 네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쪽에 이품 두 명 앉아 있죠. 그 다음에 삼품 여섯 명은 제일 서쪽.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쪽에 다 앉아야 됩니다. 자리가 좀 비좁더라도.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떡하냐. 두 줄로 앉더라도 여기 다 앉아야 되는 거죠.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아이고, 자리가 왜 이래 비좁아. 건너편은 넓은데, 우리 좀 넓게 앉읍시다. 그리고 상 들고 건너가면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저 장면이 우리 전통시대의 회식, 회합 장면입니다. 요즘처럼 테이블 놓고 이렇게 둘러앉는 게 아니고 벽을 등지고 아주 넓게 공간을 넓게 앉죠. 운치 있죠. 요즘 우리가 하는 그 거리 두기 같은 거 아주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죠. 널찍하게 앉아 계시죠. 예. 이 그림이 1630년에 만드신 건데 4년 뒤에 또 한 번 더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죠. 4년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좀 줄었죠. 예. 정성 네 분 중에 한 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품 두 분 중에 또 한 분 돌아가시고, 왼쪽 여섯 명 중에 네 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분 새로 모셔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경기도 지역에 있는 동기도 부르자 해서 두 분을 불렀는데, 그 두 분의 직업은 이게 직업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하는 직업일까요? 물론 이건 후대의 사진입니다만, 저 무덤이죠. 근데 보통 무덤이 아니고 왕릉입니다. 왕릉 관리인을 했던 종구품 능참봉을 지내던 동기생 두 명을 불러온 거죠. 근데 종구품 능참봉을 지내신 분들이죠. 사실 구품과 일품이 같은 마루에 앉을 일도 없고 앉아서도 안 되지만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앉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들이 얘기하죠. 아이고 동기 어서 오게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잘 지냈는가. 오늘은 우리 모든 걸 떠나자. 관직이고 품계고 모든 걸 떠나서 우리 그 순수했던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모임을 갖자.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하는 거죠. 근데 단 그래도 자리 서열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두 분이 저 제일 끝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이 그림도 이제 여덟 개가 그려져서 하나씩 나누어 가졌지만 세상에서 일곱 개는 사라지고 요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모습과 또 그 숨겨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실 건 이 연지에서의 만남과 추억인데요. 1629년에 그린 겁니다. 연못이 보이고 위에 가옥이 보이죠. 여러분, 저 밑에 조그맣게 그려진 게 뭐냐 하면 숭례문입니다. 남대문. 그래서 우리 옛 그림 속에 숭례문을 그린 사례가 참 많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오른쪽이 숭례문이고 왼쪽이 이제 도성의 성벽이죠. 근데 숭례문에 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숭례문 안쪽이라는 거죠. 저쪽이 숭례문 바깥이고, 그래서 연못 옆에 12명의 동기들이 모였는데요. 그 장면을 이제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좌목을 보시면 12명이 있는데 이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나오죠. 제일 연세 많은 분이 81세, 80세가 넘는 분이 3분이고요. 그 다음에 70세, 제일 젊은 분이 68세. 저분이 이제 총무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한 400년 전이면 평균 수명이 한 40세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평균 수명 두 배 넘어 사신 분들이죠. 그리고 고위 관직에 올랐고. 근데 저분들을 자세히 봤더니 1624년 인조 반정 때 반정에 가담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했고 어릴 적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굉장히 오랜 친구들의 관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분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아무 말이 없고요. 또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왜 모이고 무슨 이유로 모였을까 하는 걸, 물론 친구 간이긴 하지만 저 중에 이유관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기를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일기를. 연지회 시종사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시작과 끝, 전말을 이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세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이 그리운 거죠. 그래서 매일 두 명도 좋고 세 명도 좋고 모였는데 이날은 우연히 12명이 다 모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기록하게 되었다. 제작하게 되었다. 그 기록이 나오고요. 한 가지 재미난 게 우리 이 12명의 모임에 있어서 자리 서열은 관직 순으로 하지 않고 이빨 순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 이빨, 이빨 순. 그게 뭘까요? 생년 순으로 한다는 겁니다. 생년 순으로. 생년 순으로 자리 서열을 만든다. 그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옛 그림이 있으면 그림만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림은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기록들이 이제 나와줘서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 역사 속에 우리가 그림 속에 숨겨져 있던 사연과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풍부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개회도가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우리가 재밌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한양 도성을 그린 건데요. 가운데 파란 동그라미 있는 곳이 바로 남지입니다. 그 숭례문 바로 앞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모이셨던 12분의 어르신들은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을까? 주소는 없지만 그분들의 거주지를 제가 추적해 봤더니 몇 분은 저 위에 근동이라고 있죠. 미나리 근자, 미나리 밭 동네 거기 사셨고, 또 서너 분은 약현이라고 하는 그 언덕배기 있는 곳에 사셨고, 또몇 분은 남산, 지금 남산 한옥촌에 있는 그 동네에 사셨고, 또몇 분은 시내 명동 쪽에 사셨던 겁니다. 이네 곳의 거주지를 보니까 제일 가운데가 바로 저 연못이 있는 곳이죠. 연지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수시로 이제 모여서 만나고 옛날 얘기하고 추억을 또 이야기하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 연지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그 그림 기준으로 했더니 숭례문 남쪽, 옛날 사진을 보니까 숭례문을 배경으로 쭉 내려온 사진의 저 왼쪽에 조금 보이는 게 연못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곳이 바로 연지가 있었던 곳이 아닐까. 사진에 조금 더 나왔더라면 좋을 텐데, 끝자락이 저렇게 걸려 있는데, 저곳이 연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우리 한 10년 전, 화재, 참 안타까운 화재로 인해서 새로 이제 중건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공사할 때, 그 앞쪽에 연못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여의치 않겠죠. 여건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연지가 참 복원이 된다면 이 숭례문과 함께 또 하나의 우리 서울의 볼거리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왼쪽이, 숭례문 사진입니다. 성이 이렇게 곡성처럼 싹 휘어져 있죠?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가 그렇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아마 저 사진을 촬영했을 때는 연지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사진 속에 이 손에 잡힐 듯한데 더 접근할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림들을 몇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풍광을 즐기며 인연을 노래했던 개회 장소도 한번 찾아봤고요. 또 동료 관료들끼리의 신고식 관행을 통해서 만들었던 개회도,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같은 관청에 근무했던 그 인연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또 과거 시험 합격 동기생들, 이 개회 중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했던 개회가 이 과거 시험 합격 동기생들입니다. 그림은 문자와 함께 우리 역사를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이고 수단이었지요. 문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남겼고, 그걸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회도는 우리 조선 초기 개회 문화의 산물입니다. 이 관료 사회에, 그 관료 사회를 움직였던 큰 동력이 바로 이 개회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중요시하고 결속을 다지고 또 소통에 기여했던 것이 개회 문화였고요. 또 개회도는 우리 조선 초기에 공백으로 남아있던 실경산수와의 전통을 또볼 수가 있고, 또 풍속화의 어떤 모습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 실경산수와 풍속화가 조선 후기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개회도가 그런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정말 소중한 우리 그림 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록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의 매체들이 참 넘쳐나죠. 멀티미디어 매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개회도는 현대의 어떤 매체로서는 담을 수 없는, 그죠? 만남과 인연의 가치관을 담고 있고, 또 기억과 추억, 또 감동적인 어떤 사연, 또 아치와 풍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메라가 없던 시대에 기념사진, 소중한 그 모습을 간직하는 사진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그림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짧고 기록은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록의 어떤 소중함, 또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전통,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개회도를 그린 분들은 아마 전문 직업 화가들인데요. 이 개회도에 유행했던 시기가 조선 초기입니다. 15, 16세기. 그때 화가들은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일종의 아키비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습도 담아내고 또 풍경도 그려내고 또 모임의 장면을 아주 사실적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록자, 요즘 말하면 이제 멀티미디어를 담당하는 어떤 촬영하시는 전문직 분들, 그런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형극인 꼭두각시노름. 남사당태가 목덜미를 잡고 눈 가는 데서 덜미라고도 한다. 그런데 발에 탈을 쓰고 하는 놀이도 있다는데 그게 가능할까? 한국의 전통 인형극 중에 하나인 꼭두각시노름은 과거 봉건시 때부터 개화기까지 떠돌아다니던 직업적 유랑 예인 집단인 남사당패에 의해 연이되었다. 꼭두각시노름은 포장막을 치고 공중무대를 세워 공연하였다. 탈춤과 함께 우리 고전극의 한 종류이면서도 주인공 박첨지의 일대기적 줄거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여러 손님들한테 그런데 발에 탈을 쓰고 하는 인형극도 있으니 이름하여 발탈. 발탈이란 한쪽 발에 탈을 씌워서 행하는 연희를 일컬으며 족탈, 족가면, 족무용, 발탈춤 등으로 불린다. 허수아비로 만든 인형의 머리를 발바닥에 씌우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혀 사람 모양 인형의 상반신만 보이게 한 뒤 조종하는 독특한 인형극이다. 그런데 반등신의 인형을 어떻게 발로 움직이는 걸까?

포장을 치고 그 안에 누워서 발만 움직이고 대나무로 양팔을 움직이게 된다. 발탈은 발탈꾼, 즉 인형배우뿐만 아니라 이야기꾼, 그리고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등을 연주하는 악사들이 함께 펼치는 종합예술이다. 발탈꾼은 판소리, 민요 등 노래는 물론 지담에도 능해 다양한 목소리 연기로 인형 배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렇다면 발탈은 언제 누가 시작한 걸까? 발탈은 대략 1910년대 전후로 명창 박춘재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15살에 궁중에 들어가 고종 황제로부터 궁중연희를 담당하는 가무별감 벼슬을 받았다. 최고의 경기 명창이자 제담가였는데 당시 그가 펼치는 발탈 공연이 유명했다. 신문에 이동백, 임방울 등 당시 최고의 명창들과 나란히 박춘재 이름이 실렸다. 발탈은 박춘재를 통해 1922년 이동환에게 전수되었고 이것이 후대의 박해일, 현 보유자 박정임과 조영숙으로 이어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발탈.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로 지정되었다. 발탈은 가장 창의적이고 해학적인 종합예술 중 하나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최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웃어본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무엇 때문에 웃곤 합니까? 웃을 이유도, 웃을 여유도. 없는 건 아닌가요? 수백 번 이 갓끈을

0: 오랜 시간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이야기로 많은 이들의 웃음을 찾아온 한 사람.
1: 우선 여러분들께 덕담이나 한 번 더 읊혀드립니다.
0: 지금부터 저는 이 소리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세계인 함성부 중 해도 제일 대한국여 불선명강신적여

0: 왕자의 지신 오방
1: 마지막 재담 소리꾼 백영춘
0: 손성취 바른
1: 숨은 소리꾼을 찾아 향한 곳은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걸리는 양평. 이곳은 예로부터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한데요.
2: 원장의 조망집에 따라가 하룻밤 자고 나니 떨어지셨네. 사이가 되었다. 저는 맨 끝집이랬다. 산마루트 이 꼭대기란 말이군. 차제 영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가 배만 마음에 있더라고
3: 지구.
2: 말이야.
3: 어이구.
2: 그리고 뭐 청도자가 무슨?
3: 아니 그래, 저도 그래. 미니까 그렇지. 나봐 이렇게 이렇게 붙잖아 이게 이렇게 서로 나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2: 나봐 이렇게 해서 아주
3: 청이야. 아 이렇게 붙잖아 이게.
1: 시끌벅적한 수업이 끝.

0: 끝난 후에야 소탈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준 이분이 바로 서울시 중요 무형문화재 제38호 재담소리 예능 보유자 백영춘 명인입니다.
1: 안이 놀지는 못하여 강남 갔다 한 처제 빈한 옛집을 창하자 다시 오고
0: 구성진 소리 한 가락으로 인사를 대신 전하는 명인
1: 인천 하늘 비춰줄지
2: 예, 알았어요. 할게.
0: 늦은 오후 전화 한 통을 받고 어디론가 외출에 나서는데요. 양평에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용인에 위치한 한 민요 전수관이었습니다.
3: 아, 오케이. 아니, 오시라니 고생하셨어요.
4: 뭐 고생하는 거.
3: 아, 날씨 추신데.
0: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은 지 10년. 공연을 앞둔 제자의 요청에 한달음에 달려온 스승입니다.
2: 비나이다는
3: 가지고 와서 견과류 쳐주는 전골 쳐든
2: 가끔 이제 그 국거리 좀 국거리 가락에다가
5: 그리고 이제 저기 그
2: 이리 용세각에 살짝의 장대장 그래도 양반이라고
6: 여보게들
2: 아, 왜 그래
6: 한대가 살기가 궁상하여 정치라도 될까 하는데
2: 어이.
6: 아 그렇게 되면 내가 망신 보다는 자네들 망
2: 술집 자꾸 이렇게 살짝 욕조차만 가면 돼 마음 뿌듯하죠 그 보람에 살고 또 이렇게 나로 인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말하자면 중환자인데 무슨 좀 미친놈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다 여러분들 그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예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즐거워요.
0: 우리의 소리를 하겠다는 제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 그 안타까움에 자신의 뜻을 이어가는 제자들에겐 이렇게나마 자신의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7: 선생님이 그냥 평상시에 보시면 좀 힘이 많이 없으시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너무 조용하신 분이신데 무대에 올라가시면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변하셔가지고 아주 온 힘을 다 거기다 쏟아내시는 것 같은
0: 스승의 방문에 실력도 분위기도 한층 더 좋아집니다. 그날 저녁 명인의 서재에선 어김없이 우리의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2: 아이고 나 또 누우셨다.
8: 이번에 또 누구십니까?
0: 이번에는 경서도 민요를 비롯하여 긴 소리, 휘무리 소리 등을 평생 불러온 백영춘 명인.
2: 시장의 야채 장수시다. 대추두렁 사려.
0: 하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진 재담 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재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8: 농수 즉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지.
2: 오라 장안 서울 장안에서 살았다.

0: 아니 빨리 와요. 5분 내에 들어와. 얼른 와요. 빨리.
1: 하루가 저물어갈 즈음 명인이 애타게 찾는 사람.
2: 저 왔어요.
1: 바로 아내 최영숙 선생님입니다.
2: 아이고 오고 있는 중인데 뭐 그렇게 급해요. 가서 보고란 건 괜찮아요?
0: 네? 아직 조금 그래.
2: 누워있으라 그랬잖아 찐방에서.
0: 아,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말 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2: 알았어. 아유.
0: 말을 그렇게 알았어, 자꾸 하면.
2: 알았어. 아유. 그 헬스케에서 내 그냥 한 몇 시간 동안에.
0: 그냥 뭐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옆에 있으면 그냥 든든하고 없으면 그냥 아쉽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거지.
1: 아내 최영숙 선생님 역시 아리랑 명창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소리꾼인데요. 30여 년 전 사제지간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 그 후 헤어졌다가 20년 만에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명인의 소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존재. 백영춘 명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소리로 이루어진 동반자라고 말이죠. 명인이 소리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 중학교 음악 시험을 볼 때 그 음악 선생님이 음악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런 이제 평을 들었어요. 그리고도 나는 노래한다는 생각은 가져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뭐라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춘기 되면서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거야. 조조간 우에다 좌면지를 깔고 좌면지 밭에 나가면은 입이 안 닫혀. 저녁 들어서 밥 먹을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한 거야.
4: 구병자면 어당 육성동 백석이 당실과를
1: 1967년 한 라디오 방송국의 민요 경연대회에 출전 수상까지 하게 되며 본격적인 소리꾼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4: 염통산장 양복길 옥두 땅 설치
3: 아버님이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냥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 하늘이 내게 이러한 그 길을 가라고 내려주시려고 아마 그렇게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취미로 좀 한다고 한 건데
1: 그 후 스승 이창배 선생 밑에서 경서도 민요와 선소리 타령 등을 이수하며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소리꾼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백영춘 하면 재담 소리의 1인자, 유일한 재담 소리꾼 등으로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 그렇죠.
6: 허장 성세 눈으로 눈 멀쩡히 뜨고
7: 우리 공연 예술사 쪽으로 재담 소리의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연 종목인데도 그걸 전승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백영춘 선생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소리들을 잘 하시지만 재담 소리 쪽으로 그러한 그 전승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그분이 제자들을 둬서 가르치지 않으면 전승이 끊어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분이시다.
2: 그렇지.
1: 하지만 명인이 처음부터 재담 소리를 해왔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6: 죽어서 길게 났으니까
1: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재담 소리를 되찾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0: 근데 왜 이렇게 쓸까? 아니, 왜
1: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박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재담 소리를 아주 잘했는데 그 사람이 남긴 그런 그 음반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남긴 걸 많이 찾아가지고 옛 그 재담 소리를 그걸 많이 연구했어요. 백영준 씨가 정말 그 서울의 재담 소리를 그 찾고 연구하고 재현하고 뭐 발굴하고 한 공로라고 봐야죠.
2: 누이신가? 양반의 부인이라든지 이거 꼭 무당하냐 이거?
3: 재담 소리란 재담과 소리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우리의 전통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4: 재담 극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역사가 이미 고려 시대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대궐 안에서만 사니까 대궐 밖의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배우가 대궐 밖의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하게 그 이 1인 재담극으로 임금에게 보여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화 왕의 남자에 나오는 공길의 이야기가 바로 공길이 그 연산군 앞에서 재담극을 한 것이거든요.
3: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영화 왕의 남자의 한 장면.
5: 아들아, 내 다행히 목숨 부지하거든. 나를 황제가 거동하는 길 옆에 묻어 황제의 행차를 보게 해다오.
6: 승명패. 이걸 보이면 뭐든지 가지고 누구든지 부려.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돼. 이게 뭐야? 힘이라는 거야. 내가 이제 그걸 가졌어. 알아? 힘이 있다고. 왕이 나에게 힘을 줬다고.
3: 저도 영화의 원작이라 할 수 있는 연극 2에서 공길 역을 처음 연기했었는데요.
6: 누가 나를 막어?
3: 재담 소리의 뿌리가 되었던 재담극. 그때의 장면 하나하나가 새삼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재담 광대 공길에 대한 내용은 실제 역사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창고에 가득한들 내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네 이놈! 무례하다! 내 저자를 의금부에 보내 매질하고 유배시킬 것이다!
7: 조선조의 그 인조대왕 때 와서 이제 궁중 나래가 폐지가 됩니다. 궁중 광대들이 이제 궁궐 바깥에서 연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궐 밖이라면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서울 사대문 아니죠. 네. 그래서 하수없이 이제 광대들이 뭐 아현동으로 뭐 또 왕십리로 뭐 등등 서울 변방을 떠돌면서 서울 중심으로 재단극이 성립하고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특수한 상황입니다.
3: 시대의 흐름에 따라 궁궐에서 벗어나 사람들 속으로 스며든 재담극.
8: 신명 천지로 올려보세요.
9: 이건 뭐니 각자.
3: 우스갯소리와 익살스런 동작, 풍자 등이 더해지며 대중적인 공연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재담 소리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00년대 초. 그 중심엔 조선 최고의 스타 박춘재 명창이 있었습니다.

대청소. 이건 뭔가 이 서울 전박 중앙동 모든 개장지었다.

0: 다시 집 간 대로 몸살로 우륵마.
1: 하지만 지금은 백영춘 명인만이 재담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실정이죠.

0: 그렇다면 왜 재담 소리는 너무도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미디어의 등장이었습니다.
1: 대신해서 4290년 6월 1일을 기해 획기적인 종일 방송을 실시하는 동시에
2: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연속극이 전성기를 구가했다. 특히 56년에 방송된 청실홍실 이후 연속극이 청취자들을 사로잡는 가운데 성우들이 새로운 인기스타로 떠올랐다.
3: 그렇게 이러한 재담 소리가 근대 무렵까지는 굉장히 그 흥행을 한 거예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각종 이제 영화라든지 TV라든지 매스미디어 문화가 이제 점차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개방된 공간에서 그렇게 하던 그 재담 소리와 같은 그런 공연물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남부지역에서 발생된 소리로 재담소리와 함께 오랜 역사 속 큰 사랑을 받았던 판소리.
4: 명조가 땅땅하고 청천이 뛰었다 상황하는
0: 판소리는 재담소리와 달리 지금까지 꾸준히 계승 발전되면서 우리의 대표적인 소리로 잘 알려져 왔는데요. 소리를 더욱 중요시하면서 예술적 요소를 중심으로 발전된 판소리와 달리 재담 소리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놀이와 묘기 중심으로 흐른 탓에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0: 판소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 이렇게 인맥이라든지 그 교육 전통, 전승 전통이 아주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담 소리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남자들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소질도 있어야 되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제담에 대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소리도 잘해야 되고.
1: 근데 현재 백영주 선생님의 뒤를 이을 남성 소리꾼이 아주 분명한 남성 그 소리꾼 전승자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시급한 전승자의 그 양성이 매우 시급한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 저 이건 뭔 거니? 재담소리 장사치 흉낸데 무화관 시장의 야채 장수 올시다. 배추두렁 사렴 마늘파 고춧가루도 있어요. 자, 요거는 마포 시장의 생선 장수 올시다. 생선 조기들이서. 자, 요건 애옥의 시장의 인간 만물상에 올시다. 안성맞춤 녹그릇, 광주분원 사기그릇, 은비녀 옥비녀

0: 비녀 앵두나무 목비녀 얼레비 챔비 뒷꼬지 바늘 쌈지 골무 반지꼬리 이야기라 쥐야 어이 다듬이 홍두깨 자 살림살이 눈이 보배요 말만 잘하면 거져줘요.
1: 아직 어둠도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난 명인에겐 아주 오랜 습관이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소리 기공입니다.
2: 괜찮아요. 또 네 시간 견딜 준비해야지.

0: 내가 살았을 적 같으면은
1: 내가 살았을 적 같으면은
0: 아이고 서러 아이고 서러
1: 어디 그 무는 톤이 난 안 되네. 끌 먹으러 가요? 어떻게 가요?
0: 끌어야 돼.
1: 끌어야 돼?
0: 아이, 아니 아무 소용이 없구나.
1: 한 번씩 잠깐 고기 이게. 고기 힘드네.
2: 사실 명희는 일주일에 세 번씩은 병원에서 꼭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데요. 재담소리 복원을 시작하게 된 지난 1999년. 주변을 돌아볼 새도 없이 사재를 털어 재담소리 복원에만 모든 것을 쏟았던 그때. 결국 앓고 있던 당뇨병이 심해졌고 급기야 합병증으로 실명 위기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이 시간마저 잘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다는데요.
3: 제가 머릿속에는 그것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사 외우는 것이 지금은 한 줄도 내가 못 쓰니까 나 뭐 머리에 입력해서 하니까 오히려 그 시간, 네 시간 보내는 시간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2: 아직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치료를 포기할 수 없다는 명인. 그에게 재담소리란 어떤 의미인 걸까요?
3: 제가 1999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 예전에 제가 그 선생님한테 조금씩 배웠던 장대장 다리라는 그걸 떠올려서 그래서 그걸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 그 박진재 선생님이 하셨던 그 옛날의 원본을 좀 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본을 다 하고 선생님한테 배웠던 기억 이런 걸 다 짜서 이제 제 이제 기획 구성을 다시 했죠. 설정을 다시 해가지고 장대장 보거든
2: 하지만 일제시대에 거의 맥이 끊긴 재담소리를 복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춘재 명창의 토막소리를 모으고 원로들의 기억을 되살리며 잊혀진 소리를 완성하기까지 거의 10년. 결국 잃어버린 장대장 타령을 되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소리꾼 자신의 두 눈은 포기해야 했던 거죠.
3: 수술하는 공부도 받고 그랬었는데 수술을 하면은 한 3, 4년 동안은 소리 못한다. 노래 못한다면은 차라리 수술을 안겠다. 그냥 견디겠다. 그것도 하늘의 지시인 것 같아요.
2: 소리에 대한 열정이 신체적 고통을 넘은 지는 이미 오래. 병원 치료를 마친 그날 오후 백영춘 명의는 또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0: 당했는데요.
1: 영순이 언니 오면 이따 물어봐.
0: 유네스코 아리랑 등재 기념으로 열릴 아리랑 공연 리허설장입니다.
1: 점이 시작이다.
0: 이번 공연에선 명인이 직접 각색, 구성한 창작 소리극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예민한 모습입니다.
2: 표현하지 못해. 그리고 나가요. 이렇게 섰죠? 그러면 여기를 조금씩 벌려줘 보세요.
3: 남자 소리꾼으로서 되게 학식이 일반적으로 이제 소리를 많이 하시면 소리 이론을 겸비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각자부터 그렇게 소리꾼이 가지고 있는 무대 기법 연출까지 정말 다재다능하고 저희가 배울 점이 아직도 많은 큰 선생님이십니다.
0: 명인의 열정은 제담 소리 복원을 넘어 새로운 제담 소리를 창작하는 것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담 소리가 맥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명인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4: 내 앞이 누군지, 내 옆이 누군지 그날 다 챙겨주셔야 돼요.
0: 그날 밤 연습은 오래도록 계속됩니다.

0: 다음 날 아침.
1: 인상은 막 가슴에 이어진다.
0: 어제의 연습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이른 시간부터 책상 앞에 자리했습니다.
2: 또 들어오셨다.
3: 이번엔 또 누구십니까?
1: 눈물 짓네.
2: 눈물이 터면 다 짓고. 그리운 어머니.
1: 가소소 그리운 네 마음.
0: 평생 해온 소리이건만 시간이 날 때마다 늘 이렇게 소리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1: 아버지고 칠부로 빛나는
2: 확실하게 자꾸 심어준다요. 가락국거리고 우리 거는 그냥
0: 그리고 또 하나 음악에 대한 이론 공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 그래서 옛날에
0: 하지만 최영숙 선생님에겐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죠.
4: 제가 빨리 그런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머리가 나쁜지 한 3분의 1 정도만 해도 다행인데 다 못 받아들이는 게 좀 아쉽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3: 서울에서는
0: 스승의 뜻을 다 헤아린다는 것. 우리는 언제까지 얼마나 더 알고 깨우쳐야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날 당뇨에 좋다는 마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0: 아직은 깜깜한 새벽. 오늘은 백영춘 명인 홀로 외출에 나서는데요. 어둠을 뚫고 서울로 향하는 차. 이른 시각부터 어디를 가는 걸까요? 명인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다름 아닌 패스트푸드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곳에서 모닝커피와 햄버거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끼니도 걸을 만큼 부지런히 시작된 명인의 서울 나들이. 그 끝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명인이 발길을 멈춘 이곳. 재담 소리 전수관이었습니다. 명인은 매주 두 번 양평에서 서울로 이동해 사람들에게 재담 소리를 가르치고 있다는데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지만 재담 소리를 찾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이 무엇보다 귀한 것을 알기에 이곳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해야 되고 또 즐거워요. 이 사람들 만나는 거, 또 같이 소리를 한다는 거, 이렇게 만나고 싶고.
0: 누구에겐 긴 하루라지만 아직 못다한 일이 많은 명인에겐 하루하루가 참 짧습니다.

0: 늦은 밤, 아직 할 일이 남은 건지 또 책상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지난 1999년 재담소리 복원을 시작한 이후 백영춘 명인은 2007년, 2008년 완성된 재담소리를 연이어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장대장 타령을 비롯 개 넋두리, 장사치 흉내 총 세 곡이 담긴 음반입니다.
1: 자, 이건 뭐니? 재담소리 장대장 타령인데 장대장 타령 문을 여는 대목이 옳시다.

0: 부탁 놀 줄도 알고 쌈질도 알아.
1: 제담 소리 전통의 연기력과 소리 연출력에 매료되어 그것을 알리고 보존하고 싶었던 명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기에 오랜 시간 묵묵히 걸어오며 쌓아온 그 노력의 결실들이 이제야 제 가치를 인정합니다.

지난 2008년 제담소리에 대한 서울시 무형문화재 심사가 있던 날, 명희는 이날을 잊을 수 없다 하는데요. 공연 중 갑자기 찾아온 고통.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의 순간. 모두의 만류에도 명희는 오래도록 준비한 제담소리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심사위원도 감동하게 만든 백영춘 명인의 열의로 결국 제담소리의 보존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명인의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또는 새롭게 태어나길 기다리는 많은 재담 소리. 드러기의 명인은 오늘 밤도 쉬이 자리를 뜰 수 없어 보입니다.

0: 예전에는 밤새고 참 작업도 많이 하고 뭐 이 책도 제가 이 전체 책을 집필로 써서 이렇게 마스터 박사야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누워서 잘 때 모두 외워요. 그 자는 시간이 그 외우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평생을 아마 하루 두 시간 이상 잡은 적은 없을 거예요.
1: 그나저나 댁은 어디 사는 분이시오?
0: 땅 위에 사는 사람이지.
1: 고향이 어디냐고요?
0: 아, 이 여자가 별걸 다 안 물어보네. 내 고향은 우리 어머니 뱃속이다.
1: 아이 참, 제일 먼저 진지를 잡수던 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0: 그것은 우리 안방이지.
1: 이 양반 참 답답하긴. 그게 아니라
0: 그럼
1: 전 팔을 내디딘 도가 어디냐고요?
0: 도가 어디냐고? 양산도.
1: 양산도?
0: 어.
1: 그럼 군은요?
0: 군은 재단군이지.
1: 면은요?
0: 물냉면.
1: 리는요?
0: 막걸리.
1: 그럼 덩은요?
0: 어동동이지.
1: 그나저나 댁은 몇이오?
0: 내가 사는 집은 우리 초가상가 한가뿐이요.
1: 나이가 얼마냐고요?
0: 아이, 한 500냥쯤 되지.
1: 뭐가 500냥이에요?
0: 내 나이가 얼마냐며?
1: 그래서요?
0: 그 내 나이를 살려면 한 500냥쯤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2: 드디어 아리랑 공연 당일. 이른 아침부터 리허설에 한창인데요. 저도 많은 무대에서 봤지만 리허설만큼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은 없죠.
3: 제가 많이 저기 잠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며 연기하는 그 감정이며 이런 거를 옆에서 지도를 많이 해주세요.
4: 네. 그리워.
2: 대규모 공연인 만큼 동작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 끊임없이 맞춰보게 되는데요.
4: 두 손 모아 연꽃으로 피.
5: 이제 우리 이렇게 재회했어요.
3: 이렇게 해놨는 거죠.
5: 항상 뭐 이분 만나서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그런 것을 반복을 하는데 그때마다 또 감회가 새롭고 양반도 노래하면서 자꾸 격해서 울잖아요. 이게 극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의 이야기니까 더 그렇게.
2: 드디어 공연 시작 전.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 공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드디어 관객과 마주하게 되는 그 떨리는 순간, 공연이 시작됩니다.
6: 여기가 도라산요. 지금은 가려 해도 막혀 있고 건너려도 나루가 없지요.
7: 그리운 어머니, 잊지 못할 정인 문칠이.

0: 무치라!
1: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다음 날. 오랜만에 장거리 외출에 나섰는데요. 날선 겨울 바닷바람과 비릿한 바다 향이 반겨준 이곳은 경상북도 울진입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해서 여행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는데요.
2: 결국엔 지금 뭐 하는지.
1: 두 사람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곳.
3: 10년 전에 말씀드리고 있었나? 아, 그때는 그래도 뭐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못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2: 네? 머릿속에 있지. 성육을 갔었지.
1: 먼저 함께 이 길을 걷게 된 지 어느새 꼭 10년 만입니다.
2: 거기부터 갔었지.
4: 감탄.
2: 아, 몇 번 오긴 왔었는데 제일 여기서 기억에 남는 해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눈이 좀 보일 때니까 저는 그때 감탄을 많이 하고 지금 제 머릿속엔 그 그림이 좀 들어있어요. 파도 소리가 절석절석.
1: 울진 앞바다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망양정. 이곳은 간성의 청간정, 강릉의 경포대, 양양의 낙산사, 삼척의 죽소르둔과 함께 강원도의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여덟 가지 중 한 곳인데요. 이것을 바로 관동 팔경이라고 합니다. 이 동해안 팔경의 아름다움을 가사에 담아 엮은 노래가 또 있는데요. 바로 서도 작가 관동 팔경입니다.

0: 아름다운 풍광에 절로 이 노래를 함께 불렀던 곳.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얼마나 좋은지 소리가 절로 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진짜 소리를 너무 좋아해. 어쩌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냐 내려갈 때. 그만큼 힘들 줄도 모르고 소리를 한 거예요. 경치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지. 어머, 이렇게 됐네. 아이고, 아쉽다.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돼버렸네.
0: 아쉽게도 10년 만에 찾아온 망양정은 복원 중으로 다시 오를 순 없었습니다.

0: 하지만 10년 전 그대로 변하지 않은 채 너그러이 반겨주는 아름다운 동해의 모습.
1: 진짜 경치 좋다. 어이구. 망망대해.
2: 여기 탁 터졌네.
1: 그래.
2: 여기 이 만약 가사가 똑같으네.
1: 그러니까.
2: 여영벽판 가이 없어 바다 밖은 어디런 거
1: 동딱
2: 쪽빛 같은 가을 창고 먼 기러기 울며 간다 태양 횡행 저철선 어디 어디로 가는 길고 흉해호호 탕탕하니 마양 저이 여기로다 삼천리 금수강산 관동 펄경도 욱 좋고 태한의 자랑이요 세계의 명성이 아니냐.
0: 오랜 시간 자신의 것을 묵묵히 지켜온 저 바다. 명인과 어딘가 닮은 듯합니다.

0: 백영춘 명인을 만나기로 한 마지막 날. 우리는 종로 창덕궁 옆에 위치한 소극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이곳에선 재담 소리꾼 백영춘 명인의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공연 전 꼼꼼하게 무대를 살피는 명인.
1: 중앙이 안 맞아가지고요.
2: 찢어졌었는데 괜찮아요?
1: 다 고수했습니다.
2: 고수했어?
1: 예, 예.
3: 사전에 미리요 항상 그 머릿속에 항상 그게 다 그 짜져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벌써 세네게 벌써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보이시는 게 불편하시더라도 벌써 저희들이 놀래요 그냥.
0: 오히려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무대를 꿰뚫는 안목이 생겼다고 합니다. 단벌 소리꾼 백영춘. 곳곳이 낡고 해진 가시 눈에 띄는데요.
2: 내가 쓰기 시작한 것이 지금 한 15년 됐고요. 이거 이제 옛날 조선인들이 쓰던 이조 시대의 가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가서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써야 어울리지 새가 쓰면 안 어울려. 내 얼굴하고 비슷한가 봐 이게.
0: 진정한 명품은 오래될수록 빛나는 법. 명인의 낡은 가시, 그 가치를 발휘할 순간입니다.
4: 하! 이건 뭔 거니 재담선이 장대장 다령이 이랬다. 어이. 어이.

0: 오래전 지쳐있는 민중에게 이야기와 노래 그리고 춤으로 위안을 주던 제담 소리.
1: 옛날에 말이요.
2: 얼씨구.
1: 장지영 대장의 아버지가 살았는데
2: 어이.
1: 어디서 살았는고 허니 저 농속에서 살았겄다.
2: 미친나 쥐새끼야. 농속에서 살게 살면 어떻게 농속에서 산다는
1: 거야. 허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네. 농속 즉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지.
2: 장안. 서울 장안에서 살았단 말이고.
1: 옳지 옳지.

0: 무엇이 그를 마지막 재담 소리꾼으로 부르게 된 걸까요?
1: 이러지 마오.
0: 사람들의 외면? 무관심?
2: 진작이나 그렇게 나올 거지.
0: 하지만 명인은 말합니다.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만 명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은 오늘도 신명나는 광대가 되겠노라고 말이죠. 우리가 만난 이 소리꾼에겐 아직 마지막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3: 우리 재담 소리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또 물밀같이 오셔서 저희들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5: 어허, 이건 유신고 영번의 무인이라더니 영락 없는 무당하냐? 이룰테야 이룰테여 이룰테야 이룰테여 장대장 버거든 이르겠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장대장 보거든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싫어 싫어 나는 싫어 아무것도 나는 싫어 어떤 잡놈이 재물이 탐나면 동설력 새남고개 버터고개 올라서서 오가는 행인 보따리 들고 돈을 뺐지 나는 일러 나는 일러 나는 일러 나는 일러 정대장 보거든 이르겠다 사장네 아저씨 사장네 아주머니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때는 어느 때냐 90월 단풍에 울밑에 국화 피고 방방 곡곡에 단풍이 들면 우리 집 출입대 외박 나가면 우리 집이 비었으니 족자병풍 둘러치고 원앙금 침 둘이서 비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은 새끼 장님을 낳더라도 원대로 해줄게 장대장 보거든 이르지 마, 이르지 마.
6: 마지막 재담꾼이라는 거는 좀 서운하고요. 그냥 앞으로 한 20년만 더 살아서 꼭 저를 닮은 후계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 게 제 희망입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소박하지만 그 예술에 대한 열정과 그 지킴 그리고 한 인생이 후회 없이 살다 갔다는 그런 칭을 받고 싶습니다.
3: 하이크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저씨.
5: 여보 너 뭐 그렇게 고마울 것도 없어.
3: 아니 왜요?
5: 내가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웃기서니 사람의 도리야 더블 수 있겠어? 이렇게 남의 약점 잡아서 못된 요구호는 나도 나쁘진 말이야. 허장성세 누나 누워 눈 멀쩡히 뜨고 세상을 속이는 짓은 더 나쁜 짓 아니겠어? 양반이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때? 이 장님도 눈 좀 뜨고 새 세상 좀 보겠다는데 좀 어떠냐 말이야. 우리 기왕에 여기 장대장이 굿판 벌려놨으니 말이야 이 허봉산 눈 좀 뜨고 우리 제습구수로 한판 놀아봅시다. 자 허봉산 눈 뜬다. 허이.

0: 달라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요가의 시작과 끝엔 늘 나마스테란 말이 함께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나마스테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나마스테는 인도에서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처럼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단순한 의미는 아니고요. 서로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인사말로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혹은 저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가 수업의 시작과 끝에 합장을 하며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 건 요가 수업을 진행한 자기 자신과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에게 감사와 존중의 인사를 전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요가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존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을 3회씩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다리 근육을 키워 발목과 무릎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에카파다 아사나와 아르다 찬드라사나입니다.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에카파다 아사나는 다리 근육 중에서도 허벅지와 햄스트링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손을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무릎을 접고 천천히 다리를 뒤로 접습니다. 뒤꿈치를 밀면서 90도가량 천천히 다리를 드러낸 상태에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왼발도 같이 해봅니다. 바닥을 짚고 왼쪽 무릎을 접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바닥을 지지하시면서 왼발 천천히 뒤로 밀어내봅니다. 하나, 둘. 이때 무릎을 펴주면서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셋.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자, 이번에는 다리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무릎을 접고 천천히 밀어 팔꿈치를 살짝 접으면서 이번에는 발끝을 밀어내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다리 천천히 내려놓고 이번에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접고 팔꿈치를 접으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돌아오면서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으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다리 근육 발달과 함께 균형 감각을 키우기에도 좋고요. 엉덩이 지방 제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강화에 좋은 아르다 찬드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아르다 찬드라사나는 매트 앞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간격을 한 1m10 약간 널찍하게 다리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을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접으면서 손을 천천히 바닥에 놓는데요. 블럭으로 바닥을 수직으로 세울 수 있게 블럭을 잘 지지하면서 손을 블럭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시선은 손등 또는 바닥을 보면서 왼발 천천히 접고 다리를 균형을 잡아봅니다. 발등을 밀고 손을 하늘 위로 천천히 뻗으면서 균형을 쥐고 발등 밀고 호흡을 유지해봅니다. 자, 손 내리고 무릎 접으면서 다리 내려놓고 이번에는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릎 접고 왼손 받아 밀면서 천천히 오른발 들고 왼발 밀고 오른손을 천천히 위로

자, 손 허리로 다리를 접고 내려놓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척추의 하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동작으로 다리 근육과 연결된 신경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다리를 다쳤던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튼튼한 하체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손을 한 뼘에서 한 뼘 반 정도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쪽 발을 무릎을 접고 천천히 다리를 뒤로 접습니다. 천천히 밀어 팔꿈치를 살짝 접으면서 이번에는 발끝을 밀어내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봅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서 한 1m 가량 다리를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허리로 무릎을 접으면서 블럭으로 바닥을 수직으로 세울 수 있게 블럭을 잘 지지하면서 손을 블럭 위에 올려놓습니다. 왼발 천천히 접고 다리를 균형을 잡아봅니다. 발등을 밀고 손을 하늘 위로 천천히 뻗으면서 균형을 쥐고 발등 밀고 호흡을 유지해봅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인데요. 요실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로다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누운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섭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자, 팔 연습하겠습니다. 손을 뻗친 상태에서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자, 풀어주고. 자, 이번에 반대발입니다.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앞쪽으로 들어와서 균형을 잡고 그대로 무릎을 접으면서 왼쪽 발로 종아리 뒤쪽으로 감으면서 허벅지를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발이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왼팔이 오른팔의 아래쪽에서 위로 감고 손을 모아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좋습니다. 풀어주고. 자, 이것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른 무릎 접고 감고 오른팔을 밑에서 위로 유지 호흡합니다. 좋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풀어주면서 마시고 내쉬고. 자, 왼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견고하게 감으려고요. 발등으로 꽉 조여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왼팔 밑에서 위로.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생식기와 신장의 깨끗한 혈액순환을 도와 요식을 완화해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골고루 자극하는 동작인 만큼 무릎과 발목엔 유연성을 길러주고 팔과 다리, 복부의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따라하면서 신체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하루가 끝나는 밤이 되면 유독 다리가 심하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붓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안자네야 아사나입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발은 주먹 두 개의 발과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손과 발 간격은 한 1m에서 1m 남짓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리 쭉 밀어내고 어깨 쭉 펴주시면서 턱을 당겨줍니다. 자,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이때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고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어느 정도 왼쪽 골반 앞쪽이 밀어낼 수 있다 여겨지셨다면은 오른쪽 무릎과 발을 잘 유지해 주면서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가슴을 펴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보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손끝을 쭉 밀어 올리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너무 힘들면 골반을 밀지 않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 해보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긴장된 내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펴주면서 상체도 앞으로 숙여봅니다. 긴장된 다리가 이완될 수 있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시선 정면. 자,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이번에는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눌러주고 호흡을 다 내쉬고 좋아요. 왼발 앞으로 손과 손 사이로 성큼 들어오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손을 허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 여겨지신다면은 두 손 깍지 끼면서 무릎 앞으로 그리고 골반도 앞으로 천천히 밀어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세 등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입니다. 손 바닥 짚고 다리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왼쪽 무릎과 허벅지 천천히 펴봅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허리 세워주고 자, 오른발 뒷발 앞으로 오고 잘해 마무리합니다.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척추와 다리 근육을 늘려주고 등과 고관절,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르브리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앞에서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열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끝은 모아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가슴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시선은 손끝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오른손을 바닥에 놓을 때 발끝, 손끝 맞춰줍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오른 무릎과 오른손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마시고 발을 수평하게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모아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오른쪽 무릎은 접어도 괜찮은데요. 주의사항은 왼쪽 핀 무릎을 최대한 밀어서 바닥을 지탱해주면 좋습니다. 내쉴 때마다 조금씩 위로, 위로.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천천히 펼 수 있는 만큼 펴주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마시면서 왼팔

발 밀어 올려주고 발 11자 내쉬면서 오른손 받아 무릎 접은 상태 유지 하지만 오른쪽 뒷무릎 펴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왼손 밀어 올리고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왼쪽 무릎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펴봅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짚은 손 왼쪽 무릎 쥐면서 마시고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경직된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고관절의 이완을 도와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고 척추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격계 교정과 강화에 탁월한 동작을 자주 연습해 보세요.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을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되고 이제 아버지 만드시는 게 쓰시는 분들은 다 인정을 해주시니까. 또 조금씩 계속 오세요, 찾으러.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오시는 손님들이 양을 막 엄청 사가시는 건 아닌데 한 번 오시면 평생 손님이에요, 또. 아버지 하시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뒤에서 계속 보고서 조금씩 도와드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도 더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3대가 된 거죠, 그게.

0: 50mm, 50mm, 70mm, 70mm 사이즈를 맞춰줘야 된다.
1: 선생님, 몇 년 동안 이거 일하신 거예요? 지금 하십니까?
0: 45년.
1: 45년이요?
2: 아버지는 시작하시고 하실 때는 끌이라고 하면 그냥 다 만들면 두들기는 게 기본이었는데 지금 두드리는 끌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마당이라서 또 아버지는 열처리까지 다 직접 하시는데 쓰시는 분들은 이만한 끌 없다고 하세요. 현장에서도 쓰셔 보시면은 근데 많이 쓰이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묻히는 그런 저희가 되는 거죠.

목재를 가장 그 쉽고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끌에 예리하고 날카로움이 없이는 사람의 기능적인 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적정한 강도를 이겨내면서 예리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도구가 이제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소목에서는 끌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대다수 끌 작업을 하는 거죠.

0: 아프지 않아.
1: 왜요?
0: 이거 쉬운 일이 이게. 알아서 먼지 먹으면서. 요즘 누가 먼지 먹어요, 좀 세상에.

0: 사람 머리 좋은 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실한 건 못 당해요. 아버지 15시간씩 일하시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1: 400개 못 만들어. 하루 2, 30개, 20개야만 딱 맞아, 20개. 주문이 있어도 못 만들고 이제는.
2: 체력 때문에 그렇죠.

0: 애착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작업해서 이 순간순간 필요한 도구들이 이 크기와 길이, 폭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력자는 오래된 그리고 거의 이제 수명이 다 된 끈일지언정 단 한 번의 이 필요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버리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죠.
1: 주문대로 만드니까 사이즈가 다 달라요. 다 여러 가지 다 만드니까 저 아저씨는 까들어서 만드니까 저 아저씨는.
2: 저 끝나고 막주대야 되잖아요. 한옥골.

모자인 줄 알고 오는데 가선 사실 모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정정해서 예법으로 딱 쓰게 돼 있는 것이지 그 모자로 쓰는 건 아니거든.

그때만 해도 가시 이제 많이 사라질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통영가시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이고 이순신 장군이 경영을 해서 12공방을 경영해서 통영가시 전시대에 그렇게 유명해 되어 있는 가시인데 우리나라 대표 가시인데 이게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이 전수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이 세 사람을 세 사람 선생길을 내가 그때부터 다 배워야 되겠다.

누구 하나 도와줘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부에도 관심이 없고 지방에도 관심이 없고 전부 관심이 없는 거라. 내 혼자 그래 끊어지기 않기 위해서 했는 거라. 그래 상대 어려워서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 내가. 이거 뭐 갈피를 못 잡는 거라. 그래가 아 이러면 내가 아 이게 내가 이상이 오겠다. 내가 이런 그런 감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래만.

되겠다. 내가 이제 여기서 떠나와야 되겠다. 그것은 이제 우리 선생들 하는 공부를 다 걸머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처음엔 솔직히 조금 자신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그 생각 이런 걸 엿봤는데 이거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나 여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영 양태를 안 하면 또 통영 갓도 같이 끊어져요.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제 건강 관리도 엄청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무게감도 엄청 큰데 그래도 그 보람이 많이 있어요. 예.

사람의 손이 이상한 것이 우리 선생들 일하는 거 보면 귀신이 하는 것 같아. 손은 사람은 똑같이 나이가 많아도 딱 검어지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귀신이야. 이거 만지면 다 알아. 손이 그리 귀신이 되는 거야.

이 통영갓은 지금 아무도 배우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1년 1년 지날수록 책임이라는 것이 더 몸소 느껴지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환경에 태어났다면 난 지금도 똑같이 왔을 것이다.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 몸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게 오늘날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지금 난 여기 일밖에 없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최

0: 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에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2: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1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기대달라 하신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마음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딱 피어올랐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좀 용기를 갖고 실행을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하는 게 저에게는 영감보다 큰 원천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광주 월드음악 페스티벌에 추다의 차지스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1: 진짜 아버님이 정말
2: 베스트 큰 역할. 봤어?
3: 야, 너무 가족 다 줄여.
1: 이런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와중에 공학계도 섭외가 들어왔고 뭐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하게 됐습니다.

차지스의 음악은 평안도, 황해도, 제주도 무가를 바탕으로 밴드 사운드에 접목을 시켜서 되게 펑키하고 댄서블한 음악이에요.

0: 만나서 그렇게 안 된다고.
1: 아니 이렇게 안 된다고.
0: 야 화장 다시 하자. 따라와.
2: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또 다혜 씨와 또 그 이시문 씨의 어떤 그런 음악 세계가 되게 매력 있구나. 역시 혼자 홀로 우뚝 서는구나.
3: 싱싱을 하면서 다시 민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안에서 너무 큰 자유로움을 맛봤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창작자의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여정까지 그 길로 가는 다리가 되어준 팀이라고 생각해요. 네, 되게 소리가 정말 크고 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주도 굿에서 쓰이는 거예요. 무가를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너무 쌩 날 것인 거예요. 굿을 보는 내내 저는 좀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치유의 음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그때부터 되게 저는 푹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무가가 사실 저는 정말 빙산의 일각 정도만 지금 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음악이 많고 또 제가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소리들도 너무 많아요.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아래다가 하신 분.
1: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 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안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나 이거.